0: 냉각에 사용된 물을 검사하고 차단막으로 걸러내고 있으며 물은 100% 깨끗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든그로브는 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위치한 인구 17만 명의 도시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6일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국왕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과 지역 긴장을 종식할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안정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하는 진지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습니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 240억 달러의 해제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매달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합의안에 동결 자산 해제 요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비밀유지협약 서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사관리처는 26일 공무원이 정부 기밀정보를 공개할 재량권이 없으며 무단 공개는 기관 운영과 대중신뢰를 해친다는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민간기업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에게 기밀유출 금지 서약을 받는데 연방정부가 더 낮은 기준에 묶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퇴직 이후에도 적용되며 퇴직 공무원이 행정부가 기밀로 보는 정보를 언급하려면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정보는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부 내부 논의 과정이나 정책 문제점이 언론에 제보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사관리처 초안에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권한 없는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개인적 자유와 표현재단의 그레그 그루벨 변호사는 정부가 기밀을 보호해야 하지만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선 안 되며 대중은 정보 운영 방식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국 육군전쟁대학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이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아시아 중심에 있는 비수 같은 한국과 방패 같은 일본이 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서 갖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이 미국 동맹국과 주한미군 존재에 느끼는 경계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를 미국의 군사적 견제 수단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의 효용을 북한 방어보다 대중국 견제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삼성과 협력해 통신 차단 상황에서도 동맹국들이 소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맹 현대화라는 트럼프 이 기 한미동맹의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킴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미국 언론인이 미등록 외국 대리인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정치평론가 토머스 포컨 두살은 올해 2월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 진술서에 따르면 포컨 두살은 트럼프 행정부 일자리를 원하는 인물을 중국 측 관계자에게 연결했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인물은 현재 미 행정부에서 근무 중이며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컨 두살은 이 인물에게 시진핑 주석이 읽을 보고서를 주 1회 작성하면 만 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중국자방송과 중국중앙TV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을 다룬 책을 필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톰 포커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근무한 공화당 정치인으로 텍사스주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포컨 두살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스파이 혐의가 아닌 단순 서류 미등록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며 기소인부 절차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남서부의 제지공장에서 대형 화학물질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의 펄프 제지공장에서 8만 갤런 용량의 탱크가 내파되면서 부식성 화학물질이 유출됐습니다. 탱크에는 화이트리커라고 불리는 물질이 담겨 있었는데 목재를 분해해 쇼핑백과 포장재용 크래프트지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번 사고로 소방관과 직원 등 최소 10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했지만 카울리츠 화재구조대의 스콧 골드스타인 총책임자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과 구급대원 위험물질 처리반이 투입됐고 화학물질이 배수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 워싱턴 주정부가 환경영향 평가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컬럼비아강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휴지와 종이컵, 종이접시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약 1,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 공장은 당분간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진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진은 6개월 주기로 진행된 것으로 치과 검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이면 80살가 됩니다. 그는 취임 당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건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으로 검진을 받아 만성 정맥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손 등의 멍자국과 인지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검진을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연일 회주기보다 짧은 것입니다. 백악관은 매번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예정됐던 내각 회의 장소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기로 했던 회의를 백악관으로 옮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악천후가 예상된다며 장소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 DC에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습니다. 해병대가 경비를 서는 이곳은 민감한 외교 협상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란과의 협상이 긴박한 시점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계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내각 회의는 미국이 전날 이란 남부를 공습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내각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3: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2: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3: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2: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3: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9: Air.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9: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3: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요통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작년 발표된 27개 연구 메타분석 결과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거나 운전하는 습관이 허리 통증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메디슨의 정형외과 물리치료 전문가 맷 웨버는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왔으며 우리 몸은 이 정도 수준의 비활동을 위해 진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무너지고 목이 앞으로 굽어지면서 척추를 안정시키는 근육과 인대디스크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종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보다 앉는 자세를 자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 줄인 사람들의 허리 통증이 개선된 반면 계속 오래 앉아 지낸 사람들의 통증은 악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고 팔걸이가 있는 지력 좋은 의자에 앉으며 모니터 높이를 조절해 정면 또는 약간 아래를 바라보도록 권장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요가 필라테스 등을 통해 코어 근력을 키우면 척추를 더 효과적으로 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모두 시도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찾아가 개인별 상황에 맞는 운동과 생활습관 변화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5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뢰를 설치하려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것으로 협상 타결 직전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미군 드론을 격추하고 전투기에 사격을 가했다며 어떠한 휴전 위반에도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카타르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합의문 문구 조정에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이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했으며 그중 120억 달러를 먼저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동 내 미군기지 철수를 촉구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안전한 구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여성 전용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 백신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며 성인이 된 뒤에도 접종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매년 5월 셋째 주를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은 고위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구인두암 등 여러 암을 일으킵니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이 가4, 가9, 가3 종류이며 가장 최근 나온 9가 백신은 9개 유형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어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최민철 교수는 만 45살 이하 성인 여성이라면 이미 감염된 경우에도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 역시 항문암과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고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집단 면역 효과도 있습니다. 최 교수는 고위험 바이러스 감염이 여성은 35살 이상, 남성은 27살에서 45살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49살에서 14살 사이에는 2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핵시설 군사작전 직전에도 군사 옵션을 보고받은 장소로 미 언론인들은 이번 회의 소집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을 중재 중인 카타르 군주와의 만남에서 중동 지역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이 동결한 이란 해외 자산 240억 달러 해제를 종전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5: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막바지 종전 협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주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정책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내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어서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산속에 위치한 곳으로 백악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CNN은 미 언론들은 이란과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 직전에도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내일 내각회의 의제에 대해 경제와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 또 외교정책 분야라고 소개를 했지만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합의에 무게를 뒀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7: This i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But this is, you know, it's either going to be a good deal or there isn't going to be one.
16: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순회 의장국 대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국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당사국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듯 오래 쌓인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4: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16: 네, 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 군주와의 만남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이란의 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짓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에 미국이 동결한 이란의 해외 자산 240억 달러를 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순통을 틔우기 위한 합의를 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제 미군의 남부 공습에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는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 해체는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 강화를 지시하고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8: צה"ל פועל עם כוחות גדולים בשטח ותופס שטחים שולטים. אנחנו מבצרים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כדי להגן על יישובי הצפון. במקביל אנחנו מקבלים מאמץ לאומי ענק כדי לקדם פתרונות יצירתיים וחדשניים.
16: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방어선인 옐로 라인을 넘어서 헤즈볼라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20: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19: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20: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9: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20: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세수장 케빈 워시 의장이 22일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마쳤습니다. 워시 의장은 취임사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를 지혜와 명확성 그리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고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개혁지향적인 연준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식에서 워시 의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기를 바란다며 누구도 보지 말고 할 일을 훌륭히 해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임 저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워시 의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처음 주재하게 됩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 세 차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악화 속에서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스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상원 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의 요구보다는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올해 실적 전망을

0: 월마트는 전국에 5,200개 매장과 자체 배송망을 운영하고 있어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운송비가 이익을 갉아먹으면서 실적 개선폭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업 공개를 앞두고 월가 주요 은행들이 대표 주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공개한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공동주관사 명단 가장 왼쪽에 이름을 올렸고 모건스탠리가 바로 옆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투자 설명서 왼쪽 상단 첫 번째 자리는 월가에서 대표 주관사 역할을 의미하는 관행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상장으로 주관사들이 받는 수료가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은 머스크에게 연락할 때 X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가 은행들이 대표 주관사 지위를 놓고 이처럼 경쟁하는 이유는 상장 이후에도 대출과 자문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장으로 부를 얻게 된 임직원들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골드만삭스 맨해튼 본사에서는 리드레프트 지위 확보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은행 부문 임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26일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61% 오른 7,519에 나스닥 지수는 1.19% 오른 26,6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발달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UBS가 목표 주가를 3배로 올리자 주가 19% 넘게 뛰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UBS는 AI가 메모리 산업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가 구체화할수록 마이크론에 대한 재평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9불 58센트로 전날보다 3.6% 올랐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합의문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오가고 있으며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3: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병,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6: 세상에. 오늘 저녁 식...

0: 학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1: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0: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1: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2: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1: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2: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3: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 김수전기, 프리미엄 웰빙 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5: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전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4: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전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전기 상품권.
5: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전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전기로 오세요.
6: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캘리포니아 주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 대신 지출 삭감이 추진되면서 공교육과 무주택자 지원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기 둔화에 대비해 적립금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도시 무주택자 시설과 임시주거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지방정부와 학교구의 예산 편성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회 지도부는 법정 시한 내 타결을 자신하면서도 일부 항목은 추후 보충 예산으로 넘기는 절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민들은 필수 서비스 축소 없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균형 있는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서쪽 8가에서 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웨스트 8가 2120번지 일대입니다. 현재까지 시민 제보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 역시 파악 중입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교통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대응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중심가 더 그로브 쇼핑센터에서 여성 3명이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더 그로브 드라이브 189번지 일대에서 일어났으며 윌셔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회색 기아 승용차를 타고 북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 헬기가 주차장 출구 주변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그로브는 LA에서 가장 붐비는 쇼핑센터 중 하나로 연간 2천만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보안요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최근 소매업체들이 직원 안전 문제로 고심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쇼핑센터 측은 보안요원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 캘리포니아에서 올여름 산불 위험이 역대급으로 높아지면서 주 당국이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적설량이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일찍 찾아오면서 산불 시즌이 예년보다 앞당겨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이미 북부와 남부 전역에 추가 소방인력과 항공진화기를 배치하고 취약지역 점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주요 카운티들도 대피 경로를 정비하고 대피소 점검에 나섰으며 주민들에게 비상키트 준비와 대피계획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전력회사들은 강풍예보가 나올 경우 산불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송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개개인이 정원을 정리하고 주택 주변 낙엽이나 마른 나뭇가지 같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몇 달이 이번 산불 시즌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라며 지속적인 주의와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9: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미군이 오늘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 정부는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모든 결과에 대해 미국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군의 무인공격기 MQ-9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를 방문해 동결자산 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종전 양해각서 체결 시 동결자산의 절반인 120억 달러를 즉시 송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이와 동시에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를 방문해 동결자산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MQ-9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MQ-9 드론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지닌 미국의 최첨단 장거리 무인 공격기입니다. 또 다른 무인 정찰기 RQ-4와 F-35 전투기에도 발포해 영공 밖으로 도망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러면서 미군의 휴전협정 위반 행위를 경고하며 자신들이 이에 대응할 확실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성명을 공개한 건 미군이 이란 남부를 타격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입니다. 이란 외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미국 정권의 책임을 묻는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의 이번 공습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했습니다.
13: So the straits have to be open. They're going to be open one way or the other. So they need to be open. What's happening there is unlawful. It's illegal. It's unsustainable for the world. It's unacceptable.
12: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를 방문해 동결자산 해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협상단 관계자를 인용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동결자산의 절반인 12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은 즉시, 나머지 절반은 양해각서 체결 뒤 핵 문제 등을 협상하는 60일 사이 이란에 송금돼야 한다는 게 이란 측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종전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보복을 시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던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공습이 종전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8: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한국 시간 오전 10시 마감됐습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은 마감 전 이미 90%를 넘어섰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도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이어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0배까지 벌어진 내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한 DX 부문 중심의 동행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노조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종료됩니다.
14: 합의안 가결에 물개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5: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16: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15: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8: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계엄관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계엄 임무를 우선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린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또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는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허 전 청장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종합특검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2차 종합특검팀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에서 기소유예했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허 전 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인정된 만큼 허 전 청장 역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지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린 것을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관저 이전 공사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한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예산 전용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에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 오는 4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각 지역선거판이 폭로전과 고발 공방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에 나흘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진보당은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고 조사를 중단시켰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부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 지자 모임이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영됐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전북에서는 후보들 간 대통령 이름을 둘러싼 진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판이 각종 논란과 폭로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법력권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속 파행 위기에 놓였고 상대 후보를 향한 고발도 부지기수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9: 법력권 울산시장 단일화가 파행을 넘어 법정 다툼까지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론조사가 한창인 와중에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뒤늦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제동을 걸었고 제자리 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특정 세력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여론조사 당시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19: 진보당은 합의해놓고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 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과 내통해 불리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1: 경선 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19: 여기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진보당 김 후보가 울산시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관급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전의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그림자 캠프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한 대표 측 지지자들 쉼터가 유사 선거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할 뿐 아니라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해서 이 대통령도 캠프 차원에서 잼잼봉사단을 운영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격전지가 된 전북지사 선거에선 명픽 싸움이 한창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출마 전에 이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0: 저를 대통령님이 인재형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19: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펄쩍 대통령 이름 훔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일갈했습니다.
1: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청와대에 확인해 보니 펄쩍짐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19: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에 출마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해외 성접대 폭로가 나와 곧장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또 다른 오빠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22: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19: 유불리 싸움 속 진영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대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비전 정책 대결은 실종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마침내 도심 전동 스쿠터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규제를 한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늘면서 혼잡 지역에서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고 지정구역 밖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스쿠터 업체들은 앞으로 앱을 통해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이용자가 주차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업체는 운영 허가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인도에 방치된 스쿠터가 이동권을 침해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마지막 구간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짧은 거리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최근 수많은 안전사고와 불법 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시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였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제서야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시정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단속과 규제를 할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요일 5시 이브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고 음주운전은 저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내일 5시 위켄드 뉴스 포커스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0: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2: 헬로홈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0: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2: 213-388-5600, 213-388-5600.
1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3: 융자나라 좋은 나라.
12: 융자라면 콜미.
13: 213-388-5600, 213-388-5600.
14: 융자 나왔어요.
15: 우와, 빠르네.
1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8: 이제 걱정 그만.
19: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20: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21: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2: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9: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23: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24: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5: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6: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징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혹은 혈관 내 죽종성 판점으로 조금씩 막히면서 심부전증으로 병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관 궤양으로 출혈이 생기면 혈전으로 인해 급성 폐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에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혹은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와 같이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면 숨이 차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산소 없이 30분까지 견딜 수가 있는데, 만약 30분 이상 관상동맥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 근육세포가 부분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나 숨 가쁨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 근육 세포가 괴사됩니다. 협심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약을 가지고 다니다가 혀 밑에다 넣기도 하는데, 통증이 시작되거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빨리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은 가슴에 통증이 오고 30분이 지난 후 사용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급성 허혈증은 심하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라고 했지만 지금은 유병 장수시대입니다. 양방도 좋지만 한방으로도 자주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합당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늘 해야지 하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을 매일매일 실천에 옮겨 생활하시면 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리대 박사.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네, 조금 전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는 불매운동을 넘어서 소송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죠. 경찰도 나섰습니다. 오늘은 신세계그룹 스타벅스 코리아 정용진 회장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5: 네, 안녕하세요.
14: 이 내용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총점을 주신다면 학점으로 얼마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과는?
15: 이번 사과가 두 번째 사과죠.
14: 네. 첫 번째는 그냥 서면 사과였죠.
15: 첫 번째는 F였던 것 같고요.
14: 네.
15: 두 번째는 B플러스 정도.
14: 평균은 넘었네, 그래도.
15: 평균은 넘을 정도. 네. 이유는 일단 사과는 사과에 몇 가지 정석이 있죠.
14: 네.
15: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누가 책임의 주체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뭘 잘못했다는 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14: 네.
15: 일단 이번 오늘 생방송에서 책임의 주체가 본인의 모든 책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일단 플러스. 그런데 잘못의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것은 일단
14: 마이너스.
15: 조금 부족했던 네. 점. 두 번째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과를 듣는 사람 수용자가 있잖아요.
14: 네.
15: 수용자들의 공감을 사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신세계 쪽에서는 당연히 이번 탱크데이 사건을 이번 한 사건 이벤트로만 국한시키고 싶겠지만
14: 네.
15: 이번 사건은 멸콩부터 그 이제 모든 것을 소환시켰잖아요.
14: 예.
15: 그럼 수용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듣고 싶었던 거죠. 역사적 인식에 대한
14: 네.
15: 어떤 반성 이런 예.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진 것은 좀 마이너스.
14: 또 마이너스. 예.
15: 세 번째는 비판의 대상을 경영진으로 한정한 것은 저는 플러스로 보입니다.
14: 그러니까 직원들 비난하지 말고 날 비난해라.
15: 그렇죠.
14: 이거는
15: 그
14: 플러스.
15: 부분은 예. 플러스. 저는 그 정도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한 B 플러스 정도 생각합니다.
14: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에 누구지? 어떤 축구 감독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자꾸 요즘 SNS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업 청소의 대국민 사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도 있었고
15: 네.
14: 네. 어떻게 뭐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네요.
15: 이재용 회장의 사과가 같은 달에 있었잖아요.
14: 그렇죠.
15: 네. 노조 파업 사태 때문에
14: 네.
15: 저는 이제 흡사 재밌는 게 사실은 이 두 분은 이재용 회장과 정용진 회장은 같은 이병철 회장의 손자입니다.
14: 그렇지 맞아요. 예,
15: 그렇죠.
14: 예.
15: 그리고 나이도 같습니다.
14: 네.
15: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는 홍나희 여사고, 정용진 회장의 어머니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그룹 회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신우이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잖아요.
14: 그렇죠. 예.
15: 두 분이 이제 같은 나이고 같은 생을 살았기 때문에 뭐 같은 그룹이지만 얼마나 어떤 여러 가지가 많았겠을까를 약간 표가 나는 게 정용진 회장의 사과가 흡사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좀 벤치마킹 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14: 예, 예, 예.
15: 이재용 회장이 인사를 그러니까 세 번 했어요.
14: 네.
15: 그 세 번 했던 한 것.
14: 아, 아.
15: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흡사 조금 인상을 시킨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 저번에 이재용 회장의 사과 역시도 사과로서의 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 여쭤본 게요. 소위 말하는 이 멸공 사태 때 김의겸 의원,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정용진 당시 부회장이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조금 과속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두 사람이 라이벌입니까?
15: 그런지 아닌지는 사실 본인들에게 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라는 것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같은 68년생 같은 나이고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자랐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넘사벽이 됐죠.
14: 아니 뭐 사업 영역이 뭐
15: 지금 이마트 그룹의 매출은 한 5-6조 좀 되는데
14: 예.
15: 삼성전자의 인센티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보면
14: 그렇죠.
15: 예. 예. 지금 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든 같은 연대를 살다 보니 같은 또 사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사과 발표문 흡사 비슷한 걸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은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상케 하는 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14: 그래서 라이벌 구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의 그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찌됐든 이 논란이 생겼던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정용진 회장의 SNS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는 안 하시죠?
15: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SNS가 멸콩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안 아닙니까?
14: 네. 네.
15: 어떻게 보면 이번 탱크데이 사건보다 멸콩 사건 사태가 훨씬
14: 심각했죠.
15: 심각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치적인 환경이 달랐습니다.
14: 아 그랬죠. 예, 예.
15: 이미 그 보수 정권 시절이었고, 그리고 보수 정권 바뀌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이번 사안 때는 왜 이렇게 긴급하고 신속했느냐? 이것은 역시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에 그 한 가지 바랬던 것은 이전에 이제 신세계 그룹 몇 가지 사태를 보면
14: 예.
15: 늘 정용진 회장은 안전하고 빠져나왔거든요.
14: 네.
15: 가장 최근 사건을 보면 2022년 6월 달에 썸머 캐리백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4: 아, 맞아요. 네, 네, 네.
15: 그때 이제 그 사은품에 이 발암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 있고 실제 소비자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니 반성을 했거든요.
14: 네.
15: 그때도 정용진 회장은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SSK 컴퍼니 송호수 대표를 바로 경질을 했거든요.
14: 네, 네, 네.
15: 그때 경질되고 등판한 분이 이번에 경질된 손정현 대표입니다.
14: 아, 두 차례 연속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된 거네요.
15: 맞습니다.
14: 예.
15: 그러다 보니 늘 꼬리 자르기 하고 본인은 늘 안전했던 정용진 회장 아닌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14: 네.
15: 이번에도 송정현 대표를 가장 먼저 인질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사과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신세계 측의 내용이라면 저는 손정현 대표를 경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4: 정영진 네.
15: 마케팅 팀이 의도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기획하지도 않았고 뭐 503이라는 숫자도 전혀 딴 데 쓰는 숫자였고 우리는 아무 분석해봤더니 기획된 건 어디든 건 전혀 없었다. 라고 사과를 네네.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손정현 대표는 왜 잘랐어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과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사건은 누가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멸콩 이전부터 계속 쌓여진 이러한 사태가 결국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대한 사과문의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저는 정용진 회장의 SNS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14: 명확하게 한번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15: 기업의 오너는 네. 본인의 취미나 본인의 관심으로 돌아가신 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십만의 임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들이 있습니다.
14: 그럼요.
15: 그 본인의 어떤 사소한 의사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을 본인이 분명히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을 본인의 취미로만 치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입니다.
14: 뭐 한두 번 정도야 우연일 수 있지만은 이게 반복되면 우연일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명확한 이야기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용진 회장의 사과를 보면요. 본인은 한 3, 4분 정도 사과문만 읽고 퇴장을 했고요. 경영진들이 상세한 사과를 나와서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은 방송하느라 보진 못해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좀 생소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꼬리 자르기처럼 느껴질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15: 본인의 사과문에서는 본인 모든 다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나서
14: 네.
15: 경영진이 뒤에 나와서 이제 사과 조사를 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꼬리 자르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 본인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뒤에서 분석 조사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고 일부 그 팀 이커머스 팀이라는 팀에서 기획한 것이고
14: 네.
15: 그 팀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14: 지리응답까지 그냥 다 바꿔 하시지.
15: 네.
14: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는 그냥 화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걸 떠나서 지금 스타벅스, 이마트, 더 나아가서 신세계그룹 이 회사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15: 맞습니다.
14: 갖는 거잖아요. 네. 먼저 스타벅스 불매운동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뭐 환불 논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15: 저는 지금 6.3 지방선거 선거기간이잖아요.
14: 예.
15: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14: 맞아요. 네.
15: 지금 스타벅스에 앉아 있으면 왠지 저쪽을 저쪽을 선호하고
14: 네.
15: 가지 않으면 이쪽을 선호하는 같은 그 자체가 저는 신세계 쪽에서 굉장히
14: 진정적인
15: 실수다.
14: 네.
15: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일반 커피 체인점하고 전혀 다릅니다. 100% 직영점입니다.
14: 네.
15: 직영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일반 체인점은 일반 체인점법에 따라서 반경 500m 이내에는 동일한 체인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14: 아, 네네.
15: 그런데 직영점은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4: 아, 그래서
15: 우리가
14: 시내에 있을 수 있는
15: 네, 스타벅스나 예. 광화문에 가보면 아주 촘촘하게 스타벅스가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전략 자체가 본사 전략 자체가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14: 네.
15: 그
14: 네.
15: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수 로얄티가 높은 고객층이 많은 것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폰도 사고 성급으로 결제를 하고 커피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14: 예.
15: 저는 이번 사태가 이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전략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 로얄티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
14: 그러니까 내가 뭔가 뉴욕커가 된 것 같고 약간
15: 맞습니다.
14: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15: 스타벅스는 문화를 파는 네. 곳인데
14: 거기 앉아있으면 갑자기 그거가 된 것 같은 그런
15: 맞습니다.
14: 느낌이 들면 실패다.
15: 그래서 오히려 네. 저는 이런 사태가 단순히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거를 사과하고 원인 조사를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스타벅스는 문화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14: 아.
15: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스타벅스 본사 쪽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4: 앞으로 이겨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여기만 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5: 네.
14: 스타벅스는 그 계열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런데 지금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도 스타필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 네.
14: 이거 회복할 수 있겠어요?
15: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두 개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14: 네.
15: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등산 관광단지 안에 신세계 프로퍼티가 그랜드 스타필드 하나 만드는 사업을 해요. 이게
14: 예.
15: 1조 3천억짜리예요. 이게 이제 이마트가 100% 지분을 가진 곳이에요. 이게 정용진 회장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업을 또 해요.
14: 네.
15: 이게 뭐냐 하면 신세계 그 광주 신세계가 지금 광천터미널 복합화 추진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센터필드 같은.
14: 그러니까 그 터미널 주변을
15: 고속버스 터미널 같이
14: 예.
15: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이 그런 단지를 개발하는데 이거는 덩치가 더 큽니다.
14: 그렇겠네요.
15: 이건 3조짜리입니다.
14: 이거는
15: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정유경 쪽에서 하는 겁니다. 신세계에서 하는 거니까.
14: 예, 예, 예.
15: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이 두 개의 사업 자체를 지금 흔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탱크데이가 5.18 광주 항쟁을
14: 그렇죠.
15: 다루다 보니까
14: 예.
15: 지금 새로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새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임하게 될 이 지하체장이 만만치 않게 고민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14: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내용을 잘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탱크데이는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스타벅스 마케팅에는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는 못 찾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뭐 고의성은 아닐 수 있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와 어떤 독소 조향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콜옵션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5: 원래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가 50%,
14: 예.
15: 그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50%인 5대5 지분이었는데 이 지분을 정용진산 쪽에서 사버렸죠.
14: 지금 이마트가 100% 갖고 있잖아요.
15: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신세계 그룹이 67.5%를 가지고 있고요.
14: 예.
15: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3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독소 조항이 뭐냐면 67.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세계 쪽에다가 만약에 우리 브랜드에 치명타를 입으면 침탈을 보면 67.5%를 현재 시가의 35% 디스카운트 할인된 가격에 우리가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14: 그러니까 헐값 니네가 사고 치면 헐값에 그 다시 사올 수 있다.
15: 그렇죠.
14: 예.
15: 따지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그냥 호재일 수가 있죠.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예. 3조 정도 가치가 간다라고 시장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것을 30% 할인된 가격에 사서 바로 되팔아도 1조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호재가 생긴 겁니다.
14: 네.
15: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정용진 회장의 직접 나온 사과 그리고 빠른 수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면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엔 돈이 걸리는 문제고요. 또 네. 하나는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신세계 그 이마트 그룹의 캐시카우입니다.
14: 네.
15: 이마트가 매출은 20조를 해요. 근데 영업이익은 1년에 한 4, 5천억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1년 영업이익이 2천억인데 규모가 비슷합니다.
14: 여기는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많이 돈을 남기지 못하는데
15: 그렇습니다.
14: 여기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다.
15: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아마 이번 사건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14: 네.
15: 아니라 정용진 회장에게 있어서는 이마트 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큰 사건이 된 거죠.
14: 정용진 회장이 지금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마트를 거의 전담해서 하시는 거죠?
15: 지금은 거의 네. 분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14: 아.
15: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계열,
14: 예.
15: 그리고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백화점 계열로 분리됐다고 예. 봐야 됩니다.
14: 그래서 사실상 분리가 된 것이다.
15: 그래서 신세계그룹 예. 회장이 세 명입니다. 이명희 총괄 회장,
14: 예.
15: 정용진 회장, 정유경 회장. 그래서 있어서 실제로는 분리됐다고 봐야 예. 되는 거죠.
14: 근데 어머니이신 이명희 회장님께서 그 그립이 굉장히 세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15: 네.
14: 이번 사태 보면서 화가 잔뜩 나시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15: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지난 올해 신세계 그룹의 임명록 경영 전략 실장이라 분이 계셨습니다.
14: 예.
15: 갑자기 이분을 정유진 회장이 사임을 시켜버립니다. 임명록 경영 전략 실장의 역할은 뭐냐하면 이명희 회장의 사람이거든요.
14: 네.
15: 그 이분은 신세계 백화점 계열과 이마트 계열을 양쪽을 다 두루 아르면서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조율을 하는 일종의 미전실 실장 같은
14: 그렇네.
15: 역할을 하는
14: 네네네.
15: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명희 회장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을 정용진 회장이 경질을 해버립니다.
14: 그러니까 어머니가
15: 인사철도 아닌데.
14: 그러니까 어머니가 박아두은 어떤 기조실장을
15: 그렇죠.
14: 아들이 날렸다는 얘기가
15: 빨렸습니다.
14: 된 거네요. 예.
15: 이 사건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회장이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4: 예.
15: 또 하나는 정용진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고 싶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여전히 신세계 그룹은 어머니 이명희 회장의 역할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앞으로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15: 만약에 네. 만약에 이번 사태가 더 악화되어서 스타벅스 본사에서 콜옵션 행사를 실행하게 되었다.
14: 네.
15: 저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마트 그룹 전체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서 아마 이번 시급한 직접 나와서 사과한 것도 정유진 회장이 회장되고 처음으로 본인 직접
14: 맞아요.
15: 사과했을 거예요.
14: 예.
15: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4: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측면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신세계가 그리고 이마트가 스타벅스가 정용진 회장이 이번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지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15: 저는 단순히 이번 사과문에서 발표했듯이 뭐 사고 조사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로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썩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중들이 화가 난 것은 네. 몇 가지 청의가 좀 섞여 있잖아요.
14: 네.
15: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정용진 회장의 멸콩 사태 이전부터의 네. 행태 그리고 정용진 회장의 경영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한 사건을 이 사건으로만 국한시키고 싶은 것이 신세계 그룹의 욕망이겠지만
14: 뭐 그렇겠죠.
15: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식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교육 부분 그 정용진 회장에 대해 본인의 어떤 역사인식에 대한 어떤 사과문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워낙 기업 전문가시니까 혹시 신세계 그룹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한번 참고해봐라 조언하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15: 신세계 그룹에는 예.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4: 네네.
15: 예. 근데 이제
14: 그러니까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거 한번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15: 저는
14: 거.
15: 그 이재용 회장이 사스 사태 때
14: 아, 예.
15: 사과했던 부분이 아주 기억이 남습니다.
14: 어.
15: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당시에 삼성병원이 사스의 원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과문을 아주 길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14: 예.
15: 나와서. 그때 발표한 거 보면 그 사과문의 정성이 그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 아.
15: 책임, 구체성, 경위, 경영진에 국한된 예. 부분 그리고 임직원을 배려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4: 그거는 스텝 부서의 역량 관계가 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건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정용진 회장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 네, 감사합니다.
14: 네, 부자가 되는 비법 알아보는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석형 우리은행 WM 그룹 부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0: 예,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십니까, 부부장님.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0: 예.
14: 한 2% 정도 오르면서 8000선을 다시 넘어섰어요. 장 초반 괜찮은 분위기네요.
0: 예, 그렇죠. 일단 연휴 직전에 미국 시장도 좀 긍정적이게 물론 뭐 미국도 연휴를 거치고는 있긴 하지만
14: 간밤에 또 휴장이었죠.
0: 예. 예. 그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전해진 소식들,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점이 한국 시장을 좀 강세로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조금
14: 약간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예,
0: 수그러드는 모양이긴 하지만 뭐 주식 시장이 그 종전 불확실성에서 불구하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대부분 다 지금 고점을 경신을 하고
14: 그러니까요.
0: 있는 상황이거든요.
14: 예.
0: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뭐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의 어떤 상황을 그려놓고 주가가 움직이는 좀 시장이 움직이는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는
14: 네.
0: 뭐 종전이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만은 아닙니다.
14: 네.
0: 미국이나 이란 모두 그 종전을 해야 될 각국의 어떤 사정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4: 예.
0: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당위성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0: 예.
14: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는 오름폭 내림폭이 1% 넘으면은 급등 급락이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0: 예. 예.
14: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 다들 코웃음을 칠 것 같습니다. 이게 1%가 뭐야. 오늘도 2% 넘게 장 초반에 오르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위로든 아래도든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거는 다소간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4: 네.
0: 이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괴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지금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지금
14: 네네.
0: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좀 단기에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됐었었지만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이 호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14: 네.
0: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러면 충분히 반영이 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이지. 물론 이게 주가의 반영 정도를 어떤 측면에서 측정을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흔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 가치 평가 방식,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여전히 싼 영역에
6: 여전히 저렴하다.
0: 예, 예.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에 대한 과열은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주식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과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상태의 어떤 괴리감들이 네. 급등락을 반복시키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뭐 이미 시가총액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과열 구간인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 측면에서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은 잠시 뒤에 잠깐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피를 이끄는 것은 역시 반도체. 그렇죠. 앞서서 제가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렸던 좀 거칠게 말해서 반도체 이익 빼고는 지금 우리 시장에 호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30만 원 찌글랑 말랑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 넘어선 상태 거든요. 거기에다가 내일은 두 배 레버리지 ETF까지 출시가 된다고 해요. 어떻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0: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지금 향후 한 12개월간의 순이익이 300조에서 350조 정도 기록할 걸로 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그러면 허황된 숫자냐 놓고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6: 뭐 1분기 어느 정도 일단 보여줬잖아요.
0: 그렇죠.
6: 또.
0: 보여줬고 뭐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57조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가면 분기 기준으로 이제 100조 원 이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향후 12개월 순이익이 한 350조라면 350조라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5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6: 네.
0: 너무 싸죠. 물론 이게 이익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영역에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할인,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6: 전 메모리 반도체 적자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0: 예. 예. 아무리 할인을 하더라도 5배는 싼 게 분명한 거고요.
6: 네네.
0: 분명한 거고 한 밸류에이션을 한 7배, 8배도 상당히 싼 수준인데 그것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700조니까 2500조를 가도 전혀 부담이 없는 네. 레벨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동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괴리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전망 호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란 두 종목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된 일부 종목들에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6: 네네.
0: 이익 베이스로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여지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작년도에 코스피 전체의 영업이익이 7조 정도였는데 305조, 네. 307조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900조, 내년에는 한 1100조 정도로 예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 법인세율이 변함이 없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세수가 엄청나게
6: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0: 예, 늘어날 예. 가능성이 높고 이 세수는 재정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기업이익이나 어떤 수혜가 특정 종목에 한정이 돼 있긴 하지만
6: 네.
0: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여력이 생기고 그게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 돈도 풀릴 것이고.
0: 예, 앞에서 예.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은 미래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주식시장이 좀 오르는 어떤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 해봤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은 코스닥 이야기 해봐야 예.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영여 형님을 못 따라오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힘을 내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힘

0: 이 중에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민과 관 합동으로 조성이 되는 한 7조 원가량의 자금입니다. 여기서
1: 네.
0: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가 된게한 6천억 원가량으로 일반 공모자금이 조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1200억 원은 정부의 어떤 재정 출연인데, 이 부분은 직접 시장에 투입되기보다는 버퍼 역할,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역할이기
1: 네.
0: 때문에 기본적인 출연 자금은 6천억 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자금이 지금 그 초기 집행이 되고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추가 자금 조성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1: 네.
0: 다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뭐 몇조 원, 수십조 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주식시장에 직접 투입될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천억 원의 상당 부분은 비상장 기업이나 이런 쪽에 출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뭐 코스피 기업은 거의 안살 거고 코스닥 기업의 주로
1: 그렇죠.
0: 비중을 두겠지만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코스피가 76%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기록했는데
1: 그렇죠.
0: 코스닥이 한35% 정도 오르면서 전 세계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1: 만만찮게 오르긴 했네요, 이미.
0: 예, 코스피에 비해 덜 오른 거지. 이게 코스닥이 못 올랐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닥이 될수 있다. 이런 시각은
1: 아닐 수 있다.
0: 조금 피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1: 저는 이 국민성장펀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전 정부에서 했던 거뭐 이번에도 지지부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른바 완판 행렬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세요?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경험적인 측면. 그러니까 흔히 대통령께서 작년에 펀드를 가입해서 상당히 많이 수익을 보셨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작년 이후에 지난해 이후에 주식시장이 오른 요인 중에 가장 큰건 역시 반도체겠지만 정부의 정책 부분도 결코 이제 뺄 수가 없는
1: 그렇죠.
0: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가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이 주식시장의 상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번 요건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성장펀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흥행에 성공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포리아, 희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우려라면은 금리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5%가 넘었고요. 10년물도 많이
0: 맞습니다.
1: 올랐더라고요. 이런 금리, 요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0: 충분하죠.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도 부담력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깎아 내려버리게 할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1: 그게 금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0: 이게 약간 좀 좀 복잡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쉽게 말씀을
1: 간단하게.
0: 드리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연초에는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이 뭐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오르겠지만 한 100조 원 정도 되지
1: 그렇죠. 이 정도로는
0: 않을까
1: 예상 못했죠.
0: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300조 원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3배나 넘게 금액으로는 200조 원 이상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단 4개월 만에 이렇게 예상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치는 믿을 만한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려갈 수도
1: 그럴
0: 있는
1: 수
0: 거거든요.
1: 있죠.
0: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왜 올라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이제 그 AI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나 애플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되고요.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AI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지출 증가율이 이걸 캐펙스라고 하는데 거의 한 70%, 60%, 70%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 회사들의 지출 증가 지출은 더 늘어나더라도 증가율은 30%대로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게 불과 3개월, 4개월 전입니다.

0: 그렇죠.
1: 근데 지금 한 3, 4개월 지나서 이 회사들 5개 회사가 있는데 5개 회사들의 올해 캐펙스 예상치를 보게 되면 플러스 30%가 아니라 플러스 82%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이 회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집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0: 예.
1: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지출에 따른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지금 기업이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0: 네.
1: 이 부분이 주가를 이끄는 핵심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글 같은 데서 알파벳이죠.
0: 네.
1: 구글 같은 데서 AI 관련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체 자금으로 이거를 다 계획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돈을 땡겨야 된다.
1: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발행했고 올해는 일본 시장에서 엔화 채권까지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발행 조건에 문제가 생기고
0: 부담이 커질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1: 금리가 조금 오른 거에 대해서 구글이 부담 갖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 대신 네. 모집하려고 했던 자금보다는 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구글은 괜찮은데 그 밑에 단 신용도가 조금 더 안 좋은 회사들은 아예 자금 모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0: 그리고 그래서 고금리 때는 조그만 회사들의 투자가 확 줄어들고 막 그러잖아요.
1: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AI 썸, 전체 AI 투자의 파이 자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노렸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0: 그렇게 연결이 되는 네, 거군요.
1: 그런 부분들이 네. 금리가 가장 무서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모대출까지 열려 있고 네. 연결이 돼 있고 사모대출의 상당 부분은 AI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불러오게 될 폭풍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0: 네.
1: 금리 문제는 앞으로도 이란 미국 전쟁하고 상관없이 금리가 안정이 될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게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금리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더 우려되는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 151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김영범 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가 성공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거랑 별개로 이 고환율 문제가 또 증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건 없습니까?
1: 고환율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보기는 좀 어려. 물론 이게 고금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정책 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환율하고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게 되겠지만
0: 네.
1: 고환율의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할 수준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고
0: 예.
1: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왔는데도 한국 경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0: 예.
1: 그 전에 1500원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환위기가 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0: 그렇죠.
1: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예. 가장 큰 부분은 뭐 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약간 구조적인 부분인데 미국이 대중국 정책하고의 어떤 그 극명한 날을 세우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에서의 이 공급망 정책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에 집중돼 있는 공급망을 해외 특히 미국 쪽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고요.
0: 네.
1: 이 얘기는 전 세계 산업 자본의 흐름을 중국이 아닌 미국 쪽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달러화 수요가 산업자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흔히 말하는 금융자본, 금융 쪽에서 머니플로우가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 미국 자산을 전 세계에서 다 수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그런 것들이 또
1: 거기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뭐 국가 단위의 투자가 네. 또 미국으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환율을 보게 되면 원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이나 유로와 모든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환경이고요. 이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레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가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계속 금리 상황을 최대 변수로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일단 김용범 실장은 SNS 좀 자제하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는 박석현 우리은행 WM 그룹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내게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4: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5: 화물차가 지나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시멘트 덩어리와 철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 2시 반쯤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6: 어마어마한 굉음하고 흙먼지가 진짜 대형 사고가 터졌구나는 걸 직감적으로 생각하고 119에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112에 신고.
5: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 만에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60대 감리단장과 60대 현장관리소장, 그리고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50대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가도로 상판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굉음과 희뿌연 먼지에 주변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추가 붕괴가 있으면 어떡할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7: 저희 근무 중에 지금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나가서 본 적이 봤어요. 어느 부분은 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걸쳐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5: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로 작업자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3: 이번 붕괴 사고는 슬라브, 상판 절단 작업 중에 생긴 침하 현상을 점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욱 토목부장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슬라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2.9cm 정도 단차가 발생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며 이후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로, 다리 상판 밑에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철거 작업이 89% 진행된 상태에서 붕괴됐습니다.
4: 이상징후에 대한 안전점검 중 사고가 났는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고가차도 한쪽이 무너져 내려 철길을 덮쳤습니다. 붕괴 충격에 구조물이 조각조각 쪼개진 모습인데 부서진 잔해 사이로 철근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래쪽에서 있던 작업 트럭도 깔렸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된 현장입니다. 지난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9% 수준으로 오는 7월 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9: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S8, S9 두 경강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다 해왔습니다.
8: 이상 징후에 대한 안전 점검 중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 2개 등 3개 팀과 과학수사팀 등을 포함한 50여 명 규모입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무너진 상판이 철로 위로 떨어지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와 차량 운행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4: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 위를 걸어서 서울역까지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0: 허수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며 열차가 지나는 선로를 덮쳤습니다. 여기에 사고 직후 서울역 일대에서는 일시적인 정전까지 발생했고 이 여파로 운행하던 열차가 대거 멈춰섰습니다.
11: 우리 열차는 현재 서울역 전체 전력 이상으로 서울역을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역 밖에 정차 중입니다.
10: 한참을 대기하던 승객들은 결국 열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철로를 따라 서울역까지 걸어갔는데 일부 승객은 캐리어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12: 도착하기 직전에 차에서 갑자기 뭐 소리가 삐삐 나더니 멈추고 기다리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안내 직원이 그 철도에서 철길로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신다고.
13: 짐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캐리어가 저 같은 경우도 캐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체감상 좀 한 정류장까지는 아니어도 반 정류장 정도?
10: 사고가 난 곳 인근 차량 통행도 제한되며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14: 안 그래도 여기가 서울 중심이라 막히는데 더 막힐 것 같아서 한 30분 더 일찍 나올까 합니다.
10: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으로 오가는 KTX와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또 서울역에 들어선 열차가 차량 기지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서울역 전까지만 운행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5: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16: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5: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6: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16: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5: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이번 논란에 대해 신세계 측은 탱크데이 명칭은 해외 제조사가 만든 제품 탱크 텀블러에서 따온 거고 책상에 탁 문구는 실무자가 AI를 돌려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5.18 의미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 문제가 있으면 결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하는데 관행적인 검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7: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5일부터 진행할 텀블러 행사 프로모션을 구체적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날짜별로 텀블러 이름을 딴 네이밍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탱크 텀블러 관련 행사명을 탱크데이라고 지었습니다. 탱크 텀블러는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를 타서 만든 베스트셀러 제품이었고 텀블러 가운데 매출이 가장 커서 장기간 매출을 올리도록 월요일인 18일로 행사 날짜를 정했다는 게 신세계 설명입니다. 책상에 탁 문구는 가방에 쑥이라는 기존 홍보 문구와 라임을 맞추려고 실무진이 AI를 돌려 표현을 찾다가 고안됐습니다. 담당자들이 당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는 게 신세계 입장. 특정인 수인 번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용량 503ml는 17온스를 환산한 수치이며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인식은 있었지만 해당 마케팅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식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정황만으로 현재까지 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7: 마케팅 검증 체계 부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마케팅은 4단계의 보고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 첨부 파일조차 열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핵심 직원들이 휴대전화 지출을 거부했고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실무진 사이에 오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술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어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모욕한 정용진 회장의 빈껍데기 사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정 회장의 진정한 반성이 없는 형식적인 사과는 상처받은 시민과 5월 영령에 대한 모욕과 기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달성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 직원들 간 내부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오늘 국내 시장에 처음 상장됩니다. 두 회사의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의 두 배를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 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국가 데이터처가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2,89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27명 늘어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적령기 인구 증가로 당분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카카오 본사 노사가 오늘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카카오그룹 공동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IT업계는 대규모 전면 파업 전례가 드물어서 이번 카카오 노사 갈등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의 강세에 힘입어 장중 8천 돌파 6거래일 만에 종가로도 8천선을 넘었습니다.
4: 오늘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2배 추종 ETF 상품 출시를 하루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코스피가 8,000 돌파 6거래일 만에 8,000을 훌쩍 넘겨 8,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2천원, SK하이닉스는 208만 7천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8,000피 달성에는 27일부터 출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영향도 컸습니다. 투자 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 신청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 개별 종목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 ETF 매수가 해당 종목의 현물 주식 매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급 호전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19: 올 초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5개월도 채 안 돼 거의 두 배인 8,000을 돌파하면서 연내에 만피 도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를 PER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이 한 9.8배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걸로 계산하면 한 9,8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만 포인트 얘기도 나오는 건
19: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입 기대에 지난 22일 5% 급등했던 코스닥도 1% 오른 1,17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5원으로 출발해 11원 내린 1,50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6거래일 연속 주간 거래 종가는 1,500원을 넘었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3: 정부가 해군의 수건인 핵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일본함을 국내에서 건조해 진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역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1: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 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22: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1: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 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3: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2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5: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6: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바로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당원동지 여러분 유하 안녕하세요. 사흘 연휴 끝난 화요일 아침이라 몸이 천근 만근이시죠. 어젯밤에 오늘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뉴스 명당이 정신 번쩍 들게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이랑 문자 샵 0945 열려 있습니다. 출근길 인사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받기 전에 유튜브에 송민정님이 장 대표님 어제 오랜만에 본방 사수했는데 안 계셔서 아쉬웠어요. 유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해요. 저를 기다려주셔가지고. 하여간 오늘도 계속 잘 봐주시고요.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잘 보내셨어요?
4: 네.
3: 근데 기자분들은 이렇게 평일날 평일 연휴 때는 못 쉬잖아요.
4: 그렇죠. 저도 오늘 뉴스 왔당 준비하느라 네. 취재하느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네. 뭐 출근한 거 어제도 출근했고 오늘도 네. 출근했습니다.
3: 천근만마의 몸이?
4: 네, 그렇습니다. 네,
3: PD님한테 항의하시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인가요?
4: 첫 번째 뉴스는 선거판 최대 변수는 입니다.
3: 뭐예요?
4: 스타벅스죠.
3: 스타벅스요?
4: 네.
3: 왜요?
4: 어떤 거냐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내놓았다가 좀 질타를 받았잖아요. 네. 홍보 문구로 탱크데이 또 책상에 탁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불이 좀 번졌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은 스타벅스랑 신세계 그룹 자체를 향해서 지금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반면에 국민의힘은 마케팅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권이 논란을 너무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까지 정해주려 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나서서 무슨 커피 마시지 말자고 하는데 이거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가자 이렇게 지지층 결집에도 나선 분위기입니다.
3: 당원동지 여러분은 이 스타벅스 논란이 정치 아니면은 선거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의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이 진짜 이걸 선거 전략으로 밀고 나갈 생각인가요?
4: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4: 그런데 이제 당내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한테 스타벅스 논란을 선거 핵심 이슈로 좀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은 그건 아니다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을 끌어와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 이걸 지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진짜 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건 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랑 그리고 부동산 실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여야 청와대 뭐 다 좀 심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야 득실 어떨까요?
4: 일단 여야 모두 지금은 우리가 득이 더 크다 이렇게 오, 판단을 좀 그래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자체가 특히 지금 투표율 자체가 좀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핵심은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이게 좀 핵심이 될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스타벅스 논란이 확실한 결집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3: 스타벅스 가지 마라 그럼 민주당 지지층 많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많이 나와요?
4: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3: 아,
4: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네. 여권의 분위기 먼저 들어보면 이미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커피까지 정치가 통제하려 한다. 기업 때리기 아니냐. 이런 반발심을 좀 자극을 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중도층 표심이 좀 문제인데요. 정치권이 아무래도 커피 논란에만 좀 매달리는 모습으로 비치면 네. 정작 민생 얘기 안 보인다. 집값 얘기 없다. 이런 피로감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참 집토끼 잡으려고 커피잔을 흔들고 있다라는 건데 네. 중도층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와 이거 단일화 있잖아요. 네. 선거 폭과 네. 단일화 이슈 계속 살아있는데 어때요?
4: 지금 분위기만 보면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네. 얘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박민식 후보가 어제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일화 논의는 결국 정치공학적 계산에 불과하다. 네. 또 주민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단일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로 좀 들렸고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메시지 공개적으로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동훈 후보 측 분위기도 좀 비슷합니다. 누군지 제가 직접 말씀을 안 드리 겠지만 네. 친한계 쪽에서 요즘 텔레그램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한 후보한테 유리한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한 후보 측도 우리가 이렇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단일화하냐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참나. 좋습니다. 울산시장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4: 일단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각각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3: 안 좋아요?
4: 먼저 진보 진영부터 보면 사실상 내전 분위기다.
3: 내전이에요?
4: 네 오.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 명당에서도 인터뷰를 좀 했었죠. 네.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랑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김상욱 후보 측이 갑자기 경선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3: 맞아요.
4: 하면서 판이 좀 확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 의혹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부 보수층이 좀 선거에 쉽게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밀려고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김상욱 후보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단일화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진보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도 없이 경선 멈춰 세웠다. 단일화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은 김상욱 후보한테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특히 김종훈 후보 측은 여론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결과만 까보면 되는데 왜 갑자기 중단하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김상욱 후보 측이 조사 데이터를 미리 받아본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정황이죠?
4: 네 그렇습니다.
3: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4: 일단 감정 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보수 진영 단일화는 어떻습니까?
4: 여기도 이제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데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두고 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울산 지역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이 어제 무소속 박맹우 울산시장 후보를 향해서 김두겸 후보랑 단일화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3: 네.
4: 취재를 해보니까 김두겸 후보 측에서도 사실상 처음에는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사실 박맹우 전 시장 같은 경우 에는 울산의 큰 어른격이니까
3: 그렇죠.
4: 조만간 정리를 좀 해주지 않겠냐 결국 결단하지 않겠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한 걸 보면 막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박맹우 후보 측 얘기를 좀 또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단일화 없다. 지금 공식 선거 운동도 전에 내가 5억을 썼다.
3: 많이 써요.
4: 그렇게 되면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3: 네.
4: 특히 여기서 물러나면 박맹우 인생에서 정치는 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고 제가 혹시 뭐 김두겸 후보가 또 다른 조건을 좀 내걸면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는데
3: 네.
4: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볼 소식은 뭔가요?
4: 두 번째 뉴스는 박근혜 지원 요새 본격화입니다.
3: 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사실상 5년 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3: 네.
4: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수감이 됐다가 2021년 사면된 이후에도 사실 정치적이랑은 좀 거리를 뒀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랑 대구 서문시장을 잠깐 방문한 정도였지 공식적으로 뭐 선거 유세를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3: 네.
4: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 본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충청권에 이어서 부울경 그러니까 영남권 방문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3: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4: 근데 지금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가 보수층 결집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좀 흥미로웠던 거는 단순히 보수층 결집뿐만 아니라 중도무당층 득표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냐면 사실상 김부겸 후보도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무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김 후보 측에서는 원래 이제 대구 선거를 할 때 지역 원로들을 찾아다니는 건 일종의 정치적 예의다. 박 전 대통령 예방도 그런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 분위기 좀 차가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른바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인물이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저한테도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요.
3: 그래요?
4: 김부겸 후보 측으로부터 이제 일종 조율을 받은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전달만 할 뿐 만남 여부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렇게 거리를 좀 뒀습니다.
3: 보수가 참 어려워진 출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 네.
3: 탄핵당한 대통령이 선거에 나온다라는 것 저는 역사적인 퇴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세 번째 뉴스는 김용남 차명 대부업체 운영입니다.
3: 김용남 후보 시끌시끌해요.
4: 네.
3: 어때요?
4: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꽤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3: 네.
4: 그러니까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온 이제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3: 네.
4: 논란의 핵심 인물이죠. 한모 씨가 최근까지도 김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3: 명함도 나왔더라고요.
4: 네, 이 한 씨는 김 후보의 보좌진 출신인데요. 김 후보가 소유했던 이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설립된 대부업체 대표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특히 2021년에 녹취록에 나왔는데 김 후보가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말한 내용까지 좀 공개가 됐고요.
3: 네.
4: 여기에 한 씨가 김 후보의 가족법인 대표도 맡았던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지금 평택을이 5파전이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랑 국민의힘 동시에 김 후보를 때리는 분위기입니다.
3: 김용남 후보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네요.
4: 네,
3: 자, 이 대부업체 논란과 관련해서
4: 네.
3: 김용남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4: 어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 직접 나와서 좀 해명을 했는데요.
3: YTN이죠?
4: 네,
3: 뉴스 정면
4: 그렇습니다.
3: 승부.
4: 김 후보 설명을 좀 들어보면 원래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였는데 경영이 어려워지고 법적 분쟁까지 생기면서 2020년쯤에 본인이 직접 떠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영업은 오래전에 중단이 됐고 지금은 채권 채무 관계도 다 정리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법인 청산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폐업 신고만 먼저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3: 네.
4: 또 녹취록에서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를 빨리 정리하려거나 이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배당금이나 급여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3: 녹취에 나온 내용은 이런 해명과는 좀 다른 것 같다
4: 네.
3: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오해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이 평택을 선거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 네.
3: 평택 유권자 당원 동지 여러분 계시면은 저희 뉴스 명당 게시판이라든지 유튜브 댓글에 현재 평택을 상황이 어떤지 조금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3: 마지막 뉴스 짧게 가볼까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미 이란 막판 진통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4: 쉽게 말씀드리면 핵합의 하나로 중동 전제판을 다시 짜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란이랑 협상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합의가 깨지면 이전보다 더 큰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 네.
4: 전형적인 트럼프식 이제 압박이죠. 그런데 이번에 협상이 단순히 미국 이란 핵 협상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우디,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한테 아브라함 협정에 다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협정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들이랑 아랍 국가들 서로 싸우지 말고 경제 안보까지 협력하자는 일종의 중동 평화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 안 들어오면 나쁜 의도로 보일 수 있다. 평화 제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압박을 한 거죠. 다만 현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우디랑 이란 여전히 경쟁 관계고요.
3: 그렇죠.
4: 이스라엘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중동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좀 묶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 전쟁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연휴 직휴라서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윤경 기자님 호를 하나 붙여드릴게요.
4: 어떤 거죠?
3: 쏙쏙.
4: 감사합니다.
3: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4: 네,
3: 감사합니다.
4: 쏙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이번 선거 의외의 격전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인데요. 열일 제쳐두고 전북을 찾고 있는 민주당. 정말로 최초의 무소속 전북 도지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바로 그 무소속 후보 김관영 후보 오늘 먼저 전화 연결로 만나볼 텐데요. 혹여나 민주당 이원태 후보께서도 연락을 주시면 추후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후보님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3: 네, 오늘 아침에도 선거운동 하셨어요?
5: 예, 예.
3: 도민들
5: 남원에
3: 반응,
5: 있습니다.
3: 도민들 반응 어때요?
5: 예, 뭐 이 거리 인사를 하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네. 흔들어 주시고 네. 경적을 울리거나 이게 많이 호응해 주셔서 아, 민심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3: 지난 2020년, 22년에도 이제 선거 나가셨잖아요. 그때랑 예.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때보다 더
5: 그때는 강경해. 이제 제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서 네. 본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호남에서는 경선만 통과하면 거의 당선 증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 그렇죠.
5: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주셔야 하는데 많이 아. 시간이 많이 아래였었죠.
3: 네.
5: 아마 전북에서 네. 지방선거 30년 역사에 네. 본선거에서 네. 도지사 선거 이렇게 치열하게 도지사 선거가 이루어진 적은 처음일 겁니다.
3: 네. 될 것 같으세요?
5: 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민심의 흐름이 네. 뭐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은 느낌이 있고 네. 또 흐름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러나 더 끝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네. 더 절박하게 더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어제 뭐 한 언론 보도 보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경쟁력 네.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봤는데 네. 근데 지사님
5: 네.
3: 겁 안 나세요? 민주당이라는 울타리를 네.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거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도 뭐 무소속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네. 적이 있는데 겁 안 네. 나요? 네? 민주당이라는
5: 뭐 처음에는...
3: 집권여당하고 싸우는 거.
5: 아, 뭐 저도 사실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3: 네.
5: 네, 전혀 없다고는 거짓말이고요.
3: 네.
5: 그리고 저를 아끼는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야, 이번에 좀 참아라. 라는 전화를 사실 많이 주셨어요.
3: 네.
5: 이제 그분들도 다 저를 아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의 이런 불공정한 공천 업무 쭉 과정을 보면서
3: 네.
5: 저에 대해서 12시간 만에 제명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있었던 이원태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뭐 아주 부실감찰 후에 혐의 없음으로 내가지고 경선 안 의원 의원하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또 그 뒤에 안 의원 의원이 12일간 단식을 하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그 도민들을 아주 무시했다라는 인식이 도민들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3: 네.
5: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가능하면 좀 안 나갔으면 했는데
3: 네.
5: 도민들이 하루도 제 거리에서 만나는 제어를 껴안고 울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나서야지. 네가 안 나왔으면 우리 전북의 이 울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3: 네.
5: 이거를 반드시 경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저런 부정의를 보고도 거기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악의 편 아니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주셔서 저도 네. 네, 결심을 한 거죠.
3: 근데 억울하시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는데
5: 네,
3: 그래도 뭐 네. 대리비 지급 이거는 선거법상 네. 하면 안 되잖아요.
5: 하면 안 되죠.
3: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5: 뭐 제가 이제 술김에 네.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청년들과 먹다 보니까 좀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청년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해서 대리기 비싸기를 줬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그 현장에서 술이 깨면서 또 옆에 저희 도청 직원들이 있었어요.
3: 네.
5: 도청 직원들이 지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빨리 휴수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휴수 지시를 하고
3: 네.
5: 바로 휴수를 했거든요. 대부분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네.
5: 그런데 CCTV에는 이 돈을 주는 것만 나오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뭐 그 수성장애 선거에 미친 영향이나 등등등등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저를 제명을 시키려면 당사자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 네. 안 들었어요?
5: 뭐 왜냐하면 제가 해명하겠다고 출석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제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12시간 만에 제명 처리 해버렸죠.
3: 네.
5: 그런데 CCTV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돈이 지급하는 장면만 나오지 어떤 경위로 지급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명당하고 나서 아, 다 나의 불찰이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 대한 업무 처리와 전혀 잣대가 다르고 이중 업무 처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죠.
3: 알겠습니다. 억울하지만 네. 잘못된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5: 네. 저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즉각 휴수 조치나 여러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3: 네.
5: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5: 네.
3: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서
5: 네.
3: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셨어요?
5: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을 제가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3: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통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5: 제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 네.
5: 대통령께서 마치 야 그럼 뭐 대통령께서 제 부소속 출마에 대해서 양해가 있었다라고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3: 아 그럼요. 네.
5: 사전 교감이나 지지를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3: 네.
5: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는 대통령님이 영입을 하신 분이에요.
3: 그렇죠.
5: 제가 국민의당 때문에 탈당을 했다가
3: 맞아요.
5: 저를 대통령님이 인재영 위로로 영입을 하셨기 때문에
3: 네.
5: 저도 대통령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제가 더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차관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저도 추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런 일 때문에 일이 생겼고 그 뒤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제가 해야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3: 아, 그럼요. 뭐 사전 네네. 교감이나 뭐 설득 네네.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 드린 거잖아요. 그냥 대통령에게.
5: 네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3: 네네. 네. 저는 네.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네네. 대표가 어제 전북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선을 네네. 넘었다. 심각한 허위 사실이다. 사과해라.
5: 네네.
3: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 네네.
3: 민주당이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5: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님과 관련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3: 네.
5: 전북 공천 과정이 도민 눈높이에 공정했느냐 왜 민심이 이렇게 지금 흉흉하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피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네.
5: 예예.
3: 그 대통령과 통화하셨다라는 게 그 김관영 후보님의 선거 전략에 그렇게 네. 뭐 나쁘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뭐 해명 나온 거 있어요? 김관영 거짓말했다 아니면은 민주당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5: 서로 이 부분이 지금 당과 청와대와 뭐 후보들 간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3: 네. 네,
5: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님께 전혀 제가 부담드릴 생각도 없고 청와대와 각을 세울 줄도 없고
3: 네.
5: 다만 민주당에서 자꾸 이 문제를 키우는데
3: 네.
5: 그 그건 그 문제는 저는 본질을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네네. 그 지금 전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까 뭐 말씀하신 네네. 중에 참 네네. 억울한 일을 김관영 후보님이 당했기 때문에 전북에 네네. 있는 도민들이 출마하라고 막 울부짖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 말고 그래도 네네. 전북이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듯이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5: 네네.
3: 김관용 지사님 억울하다고 이렇게 네. 민주당 텃밭이 전북이 흔들리진 네.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5: 제가 이제 제명되기 전날까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차인하게 앞서 있었거든요.
3: 그렇죠.
5: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갑자기 이제 도민들이 또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과거 전북이 해왔던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림픽도 그렇고 뭐 피지컬 AI라든가 2차전지, 방산, 바이오, 뭐 로봇 이런 많은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씨앗을 뿌리고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이러면서 현대자동차 구조 투자가 2월 27일 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3: 네.
5: 이런 것들이 지금 협약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공장 짓고 가동 중인 건 아니거든요.
3: 네.
5: 그래서 어렵게 김관영 지사가 이 일을 해왔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도정의 연속성이죠. 네.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정의 연속성이거든요.
3: 네.
5: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민들의 선택권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야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마지막 선택을 받아봐라.
3: 네.
5: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마지막 투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니 도지사를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라.
3: 네.
5: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3: 네. 임기 동안 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지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기업 유치 등 여러 네. 성과 강조해 오셨는데
5: 네.
3: 가장 아쉬웠던 점과
5: 네.
3: 재선되면은 나 최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이거 할 거야.
5: 네.
3: 라고 하는 부분 있으세요?
5: 뭐 가장 아쉬웠던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잼버리죠.
3: 잼버리.
5: 네, 잼버리는 정말 뭐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3: 네.
5: 그것이 이 실제로 대회가 있었던 장소가 새만금이다 보니 저희 전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고
3: 네.
5: 아무리 문체부가 중심이 된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대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3: 네.
5: 저희도 같이 협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3: 네.
5: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앞으로 많은 국제대회나 뭐 속된 말로 잼버리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 뒤에 많은 국제회사에서 나올 정도로
3: 네.
5: 뭐 저희가 교훈을 주고 제가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3: 네.
5: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3: 잘하셨네요.
5: 네. 네. 그리고
3: 네.
5: 이제 앞으로
3: 꼭 앞으로 해야
5: 될 일 네. 앞으로 4년간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3: 뭐예요?
5: 첫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3: 네.
5: 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0: 선영만이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나 머릿속에 계획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북 네. 도지사, 의원, 네. 시장, 광역, 기초의원 다 민주당 소속이다.
1: 네.
0: 그래야 원팀으로 가야 지역 발전 이룰 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전북 도지사가 무소속이면 협조 잘 안 된다. 도의회에서 네. 협조 안 할 거다. 막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1: 네. 국회가 지금 일당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가 양당 체제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양당과 어떤 협조를 유지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당적이 어디냐라기보다도
0: 네.
1: 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그동안 일을 해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히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업 유치는 실제로 기업을 만나서 설득하고 얼마나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을 설계해서 기업들에게 제시하느냐. 이것은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 전임 지사가 11조 원을 투자 유치받았는데 저는 27조 원을 투자 유치받았고
0: 네.
1: 앞으로 제가 앞으로 4년 50조 원을 투자 유치받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전북 도지사는 지금 실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0: 네.
1: 지금 바로 투입돼서 전북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선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이미 뭐 국회의원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재경부에도 근무했고 또 도지사로 4년을 일한 제가 경쟁자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도민들이 저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요. 앞서 출연하셨던 라디오 방송에서 차기 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낙선을 위한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 네.
0: 선거 치르신 뒤에 복당을 해가지고 낙선을 위한 선봉에 서실 거예요?
1: 뭐 연임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네. 이 지금 민주당에서
0: 네.
1: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한 분이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당대표를 다시 출마하신다고 하면
0: 네.
1: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0: 그런데 조승래 뭐 위원장, 사무총장은
1: 네.
0: 후보님의 무소속 출마 두고 영구 복당 불허 대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1: 뭐 이 얘기는 이제 항상 선거 때 중앙당이 하는 얘기예요.
0: 네.
1: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하면
0: 네.
1: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제가 선거 마친 후에 복당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민주당 소속 후보가 중앙당에 건의를 합니다.
0: 네.
1: 절대 복당 안 돼. 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민주당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런데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금 복당 안 된 사례가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0: 다 거의 하죠.
1: 그러잖아요.
0: 네.
1: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수사이고 선거 때 쓰는 멘트이고 결국은 복당 문제는 당대표나 조승래 위원장 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0: 네.
1: 도민의 최종 선택을 민주당이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라는 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잘못된 공천 업무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줄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우리 도민들의 뜻을 거부할 것인가? 그건 또 민주당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죠.
0: 네. 네. 지역에서 이제 선거 치르시면서요. 선거 전략상
1: 네.
0: 지금 뭐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는 친 정청래
1: 네.
0: 그리고 나 김관영은 친 이재명 뭐 이런 네. 구도가 좀 있어요? 그렇게 좀
1: 아무래도 있죠. 제가 제명된 이후에 그 이면에
0: 네.
1: 그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친청과 친명의 사실은 뭐 대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0: 네.
1: 예, 제가 뭐 작년 전당대회 때부터 저는 정청래 대표하고는 조금 다른 노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를 제명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전북을 계속 찾고 있는 정청래 대표에게 한마디 한번 하시죠.
1: 네. 정 대표님. 그 가능하면 그 다른 접전지를 가시고 저는 어차피 민주당 성향입니다.
0: 네.
1: 그리고 민주당이 더 잘 되기를 제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0: 네.
1: 제가 준들 저는 더 민주당을 사랑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앞으로 다른 지역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북 도민들의

0: 민심을 잘 헤아려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1분 30초 드릴게요. 왜 무소속 네. 김관영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전북 도민에게도 한 말씀 하십시오.
0: 네, 전북 도민들이 전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최종적으로 중앙당이 지명한, 공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후보일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면 어떤 도지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앞으로 전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과거의 경력과 이력과 노력, 실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를 냉정하게 비교를 해주십시오. 젊었을 때부터 지금 50대 이르기까지 어떤 인력을 거쳐왔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 4년간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전북 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렵게 싹이 트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렵게 내린 싹을 물주고 거름져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도지사가 누구입니까? 저는 김관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4년간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전북의 변화를 더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발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후보님 네. 오늘 네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지방선거 네네. 후에는 네. 저희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네. 지방선거 치르신 경험 뒷얘기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김관영 후보였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어제 오후에 일어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4: 도심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 교통에도 영향을 주면서 출근길 혼잡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5: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입니다.
3: 네, 뒤쪽으로 붕괴 현장이 바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5: 네, 이곳 철거 현장에 1시간쯤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구조물 수습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작업자는 아직 많지 않고 밤사이에는 경찰이 인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무너진 구조물의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지점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가림막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이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4: 네, 특히 철도 쪽이 이번 사고 여파가 가장 크다고요?
5: 네, 사고 지점이 경의선 바로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현장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늘도 열차 운행 조정에 들어간다고 알렸는데요. 우선 전동열차 경의중앙선 서울역 수색 구간, 또 KTX 서울역에서 행신 구간이 운행을 멈춥니다. 일반 열차도 대부분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수원이나 대전 정도까지만 운행하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 KTX는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 여수엑스포만 오가는 대신 전 정차역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도로 쪽은 비교적 상황이 낫습니다. 밤사이 한때 사고 지점 주변으로 4개 구간이 부분 통제 또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사고 지점 바로 근처인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삼거리 쪽만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하는 버스 없이 사고 지점 인근으로 가는 33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3: 네, 사고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5: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모두 공사 관계자였는데 어제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아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신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4: 양당 지도부도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수습과 구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여의도 출근길 직장인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대동해 유권자와 셀카를 찍으며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 일상을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고 든든하게 응원하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70개 동에 7개 노선, 83개 역을 만들겠다는 177, 83 공약,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약속하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GTX를 고리로 한 여권의 안전 불감증 공세에도 지하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서울을 사망률 제로로 만들었다고 받아쳤습니다.
8: 2년 내에 초스피드로 1년이라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의지로 해냈던 것이 스크린도어고요.
6: 궂은 날씨에도 서울을 촘촘히 훑던 두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소식에 즉각 유세를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9: 특히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고.
8: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경북 안동에서 곧장 상경해 사고 현장을 찾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마포 유세를 마치고 실시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야 모두 과도한 율동과 로고송을 자제하는 차분한 유세를 공지했고 동시에 정쟁성 표현이나 자극적 발언도 금지하는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현일 의원은 이번 사고가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SNS를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고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마포는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싶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정윤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4: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3: 스타벅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사용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4: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타벅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수습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관건은 앞으로의 추가 행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한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충전금을 6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이 환불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당국과 협의를 거친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정당 2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은 이번 환불 결정은 스타벅스 사태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는 물론 현금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카페 업계 1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3조 2380억 원, 영업이익은 1730억 원입니다. 매출액 29조 원에 영업이익 3225억 원인 이마트와 비교하면 수익이 절반을 넘습니다. 지분율 67.5%인 최대 주주 이마트가 받은 배당금만 지난해 716억 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계열사들의 매출원입니다.
12: 대화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편안함을 주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 장으로 변질되었다. 물론 선거 기간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 이것이 오래 간다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11: 상황이 더 악화하면 스타벅스 본사가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태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본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마트 잘못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가 이마트의 보유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습니다.
13: 이 부분은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저희 쪽 판단이고요. 아직 미국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지는 않고.
11: 신세계그룹은 게다가 광주에 4조 원가량을 투자해 터미널 복합화와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 여부가 여론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하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4: 5.18 유족과 시민들은 스타벅스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했고요. 5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4: 5.18 최후 항쟁 장소인 옛 전남도청 인근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출입구 앞에 불매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다른 매장에서도 5.18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15: 5.18 영령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회장이라면 책임을 주고 사퇴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이 사과문이 신세계의 수준입니까?
14: 1인 시위는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용진 회장의 사과 발표는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16: 1인 시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국화하기에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타벅스 본사에 재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이메일 운동.
14: 5.18 재단과 5월 단체 회원들도 민주광장에 모여 신세계 그룹을 규탄했습니다. 5월 단체는 역사를 모욕한 빈껍데기 사과라며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7: 알맹이 없는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우리는 5월의 역사를 모욕하고도 책임 없이 넘어가려는 모든 회의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14: 이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7: 그구들의 왜곡, 그 다음에 이런 기업체들의 이상한 마케팅, 이것이 없어지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14: 5월 단체는 이번 주 정용진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상경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3: 이 문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중입니다.
4: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바꿨고요. 국민의힘은 또 선동 정치를 벌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8: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마케팅 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 대신 사실상 옹호를 선택했습니다.
19: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18: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체 어디가 진정성이 있나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5.18 유공자 단체에서도 사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오자 결국 정청래 대표가 기자간담회 3시간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그동안 정 회장의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려는 가식적 사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5.18 영령 뒤께 머리 숙이고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석열 개사과 2탄이자 안 하는 이만 못한 회견이란 비판이 나왔는데 결국 민주당은 미숙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황급히 수습했습니다.
20: 사과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
18: 국민의힘은 종일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 사태와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이어 이제는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으려는 술수라고 정의했습니다.
21: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18: 국민의힘은 과거 5.18 전야제 당시 유흥주점 논란으로 비판받은 우상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총리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면서 여권의 선택적 분노가 갈라치기 나쁜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급격한 입장 변화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살얼음판 전국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YTN 황보희경입니다.
3: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잔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4: 합의안 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부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임금 협상 잔정 합의안 투표율은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1천여 명이 표결을 마쳤고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 역시 투표율 80%를 돌파했습니다. 투표권자 대다수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으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00배까지 벌어진 삼성전자 내부 성과급 격차는 직원들 간의 갈등을 전면전으로 내몰았습니다.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가 결국 법적 공방을 선언했습니다. 투표권 박탈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 절차 역시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3: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22: 여기에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마무리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초유의 파업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 갈등에 주주 반발까지 겹친 삼성전자 내부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4: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 행위 자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 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경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러 가는 수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정되면 고환율 현상도 멈출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3권은 성공비용이란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비용이란 김용범 실장의 SNS글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환율의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를 지목했습니다.
1: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요.
2: 네.
1: 근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0: 가격이 급등한 국내 주식의 차익 실현과 보유자산 비중 조정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경상수지까지 거론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역시 진정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1: 경상수지 흑자폭은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되면 멈추겠네요.
0: 최근 고환율의 원인은 외화가 부족했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후폭풍 차단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와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치권에선 김 실장의 이른바 3고는 성공비용 발언을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5: 정부가 성장의 엔진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불균형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21: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성공의 비용이니 인식의 틀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입니까?
0: 보수야당은 한 발 더 나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여권의 불리한 이슈를 쟁점화해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24: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HMM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에 신속한 추가 이전을 주문하는 등 동남권 투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8,000선에 안착했습니다.
4: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창장을 놓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4만 1,000호, 2030년까지는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만 건을 넘어서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열고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 마수도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막바지 종전 협상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메릴랜드주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정책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내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어서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 산속에 위치한 곳으로 백악관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CNN은 미 언론들은 이란과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외부에서 내각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 직전에도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내일 내각회의 의제에 대해 경제와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 또 외교정책 분야라고 소개를 했지만 뉴욕포스트는 이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합의에 무게를 뒀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This i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But this is you know, it's either going to be a good deal or there isn't going to be one.
25: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순회 의장국 대표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왕이 중국 중앙 외사 판공실 주임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당사국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듯 오래 쌓인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중동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은 3, 4부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이 세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보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인재 영입 위원장께서 부산에 내려가셔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자전거의 남자 김영우 전 의원님.
1: 예, 전 요 방송 끝나고 내려갑니다.
0: 아, 또 자전거 타고 내려가세요?
1: 기차 타고 갑니다.
0: 저번에 자전거 타고 내려가셨는데 예. 괜찮으셨어요, 근데?
1: 괜찮진 않았죠.
0: 며칠 걸렸어요?
1: 그때 6일 동안 갔는데 비가 오고 예. 또 펑크 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또 튜브 갈아 끼고 길바닥에서 막 네. 돌면서 갔는데 네. 다리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뻑뻑한데 네. 좋았죠. 예. 예, 좋았습니다.
0: 백설 달사님께서 유튜브에서 김영우 의원님 요즘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자전거 타고 구포까지 멋지십니다. 이러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터줏대감 서정욱 변호사님 변함없이 야당 영입위원으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스타벅스의 남자.
2: 요 스타벅스 들고 왔습니다.
0: 일부러 그런 거예요?
2: 아, 고이.
0: 장동현 대표가 지금 들고 가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2: 커피숍이 와이텐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모르고 샀는데 네. 보니까 이게 스타벅스네요.
0: 진짜요?
2: 고인 없어요.
0: 고인 없어요.
3: 아, 근데 이거 고입니다.
0: 고인.
3: 왜 고인이냐면은 네, 왜? 다 먹었는데 물을 새로 받아오셨습니다.
2: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 물을 얼음이 있어서 물 가지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선희님께서 나는 서정욱 나오는 채널만 보러 간다. 따뜻한 이웃님께서 서정욱 변호사님 스모컵 들고 계속 무언가를 말하시네요.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스바 우리 김지욱 우리 대변인님 소개 안 냈죠?
4: 네.
0: 죄송해요. 원래 김지욱 대변인님 먼저 소개시켜야 되는데
4: 아니 아닙니다.
0: 서정욱 변호사 먼저 했네요. 자, 여당 영입위원인 하원기 부대변인 대신 김지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반갑습니다.
0: 저번에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셔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5: 그래서 뭐 덕분에 우리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명예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평택도 가보고
0: 아니 그때 막 좋았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악수한 사진이 또 화제가 됐던데
5: 저는 웃고 있는데 김용남 후보님이 조금
0: 얘는 왜 왔지? 막 이런 거예요?
5: 근데 이제 그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고 네. 뭐 제가 김용남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진심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저도 또 사과드렸고
0: 꼴불견이라는 게 진심이었어요?
5: 아닙니다.
0: 아니에요?
5: 아닙니다.
0: 유튜브 댓글 끄아님께서 오 김지우다 오늘도 한 건 하시나요? 기대 만빵입니다. 예. 오늘도 한 건 해주시고요. 예. 스타벅스 뭐 논란부터 먼저 가볼게요. 김영우 의원님 네. 이 스타벅스 논란 이 선거 저도 한 30년 있었거든요. 음료 회사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물론 캠페인 잘못됐는데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여당, 야당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 먹을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0: 네.
1: 그 스타벅스의 뭐 탱크데이 퍼포먼스 그런 거는 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도 좀 불쾌하죠.
0: 아, 그럼요. 네.
1: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뭐지 막 그랬어요. 저도 좀 헷갈리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나서시고
0: 폐륜적행이다.
1: 장관이 나서고 네. 공공기관이 나서고 이러면은 네. 이걸 사실 뭐 일반 시민들이야 뭐 아 기분 나쁘니까 안 먹는다 하면은 그거는 뭐 오케이죠.
0: 네.
1: 예, 그거는 용납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공권력이 공공기관이 더더군다나 대통령서부터 나서면은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네. 관련 직원들 엄청 많고 납품업체 많고 운송업체 관련된 그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그냥 이거 불매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떤 정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매운동하는 거는 저는 늘 좋게 보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뭐 한일 간의 외교 문제 때문에 유니클로 또 불매운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불매운동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 요때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네 하면은 확 불지르고
0: 네.
1: 조금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 또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의 신인도만 떨어지고 아, 외국의 기업가들이 이래가지고 뭐 한국에 가가지고 마음 편히 기업하겠어요?
0: 네.
1: 자꾸 정치적으로 발목 잡힐 수도 있고
0: 네.
1: 굉장히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김지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글쎄요. 많은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을 고용하는 그런 재벌 기업 그리고 유명 어떤 소비재 기업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보수 정당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간 베스트나 이렇게 어떻게 소수로 어떤 커뮤니티에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재벌 대기업까지 침투해서 그런 게 공공연하게 홍보된다는 게 저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혐오 조장의 어떤 분위기가 점점점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서가 테러피스까지 연결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재벌 대기업이면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런 조롱 문화를 오히려 소비재 기업이 홍보한다?
4: 네.
5: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고
4: 당연히
5: 이 부분
4: 잘못됐죠.
5: 관련해서는 네. 뭐 정치권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뭐 의사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도 공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5: 네.
0: 뭐 이거 캠페인에 이용 안 하겠다, 뭐 국산차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5: 그 말씀도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0: 네.
5: 스타벅스를 세무조사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막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랬다면
0: 네.
5: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뭐 이거 우리가 얼마 이러한 기업의 어떤 식자재를 우리가 먹지 말자. 누가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충분히 의사표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민주당에 도움이 돼요? 선거 전략에?
5: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5.18 어떤 그런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저희는 앞으로 나서야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0: 알겠습니다.
5: 네.
0: 서 변호사님.
2: 그런데 이름이 전날은요.
0: 네.
2: 단테데이 홍보가 한 손에 척. 단테데이 한 손에 척.
0: 네.
2: 그다음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0: 네.
2: 그다음에 나수데이 가방에 쏙.
0: 네.
2: 이렇게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0: 네.
2: 근데 이름을 지을 때요. 단테는 이게 우리가 단테 생각하잖아요.
0: 네.
2: 나수는 이게 뭐 지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탱크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텀블러가 양이 많고 크잖아요. 우리 물탱크 있죠. 수소탱크. 아니 전쟁할 때 쓰는 그 탱크 가지고 이름을 왜 짓겠습니까? 저는 이게 딱 볼 때 물탱크 튼튼한 이 용량이 많으니까.
0: 네.
2: 그래서 이게 탱크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기 박종철은 젊은 사람들 몰라요. 물어봐도 누가. 근데 박종철은 턱 치니까 그런 게 영화가 놓는데 책상에 탁할 때 박종철 책상에 탁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왜 박종철로 연결시키죠? 제가 젊은 애들 물어보니까 스타벅스 박종철은 누군데 몰라요.
0: 네.
2: 저는 비하이도 없고 이 탱크란 거는 음료가 많이 들어간 튼튼한 텀블러. 이게 이름을 탱크로 진 거지 무기 탱크는 아니다.
0: 네.
2: 그 책상에 턱두개 박종철 염두도 안 두실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럼 왜 이러냐. 바로 이 정용진 회장이 멸콩 멸콩 이런 그게 그거 아니냐?
0: 네.
2: 아니 우리나라 이게 국시가 반공이고 공산당을 멸하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좌파 진영에서 공격하고 있다. 과도하게 이래 봅니다.
0: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2: 선거는
0: 있을까요?
2: 선거는 우리한테 대호제죠. 보수에.
0: 호주예요?
2: 왜냐하면 2만 3천 명의 스타벅스 직원이 2만 3천 명이 다 돌아설 거 아니에요. 거기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게 말이야 됩니까? 전 세계. 이거 스타벅스 있죠.
0: 네.
2: 거기 이마트가 60몇 프로 있고 2대 주조가 싱가포르 국부펀드예요.
0: 네.
2: 그러면 이게 국제 문제 됩니다.
0: 네.
2: 그 정용진은 트럼프 아들하고 엄청 친합니다. 미국도 이게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0: 또 항공모함 오나요? 정용진 구하러 항공모함 옵니까?
2: 이재명 대 최대 악재일 겁니다.
5: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선거가 불리하고 급하니까 급하면 뭐 소금물도 마시고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수 일부 세력을 규합하거나 어떤 결집시킬 수 있겠죠. 그럼 저희도 어쨌든 진보
0: 그렇죠.
5: 민주당이 결집되는 그러면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중도
0: 네.
5: 중도 보수 생각은 어떨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중도와 중도 보수층이 공감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0: 네.
5: 결국은 민주당에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 결국 호재만은 아닐 거예요. 이게 그렇게 5.18과 관련을 또 자꾸 시키면은 알만한 사람들도 다 합니다. 과거에 5.18 때 그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출신들의 그 정치인들이 광주에 가가지고 그 노래방입니까 단란주점 가가지고
2: 세천에
1: 이렇게 예 그거 다 알고 또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도 그 자신의 30년 전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주폭과 관련해 가지고 5.18을 자꾸 끌어들이고 이런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선거지만은 스타벅스든 이런 거 우리가 뭔가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거 얼마든지 그런 의사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대통령의 한마디나 장관들이 장차관들이 공공기관에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어떤 민간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얘기한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0: 네. 네,
1: 그건 굉장히 그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거죠.
0: 대통령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베 폐쇄 논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서 특히 정치하는 분으로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게 많을 겁니다. 세상에.
0: 네.
1: 예, 겪어온 것도 많고 본인 스스로 피해를 봤다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하지만 기분 나쁘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안 든다고 다 없애버리면은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일단은 예, 정확히 법적인 시스템에서 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법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처벌되거나 판단될 거는 다 판단되는 게 맞지 이게 그냥 없애는 걸 검토해라 뭐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라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0: 어떻게 보세요, 김재 대변인?
3: 기분 나쁘면 없애라. 이것은 뭐 윤석열의 전매특허 거기 때문에
1: 안 되는 거예요.
3: 저희 그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리더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 어딩도
1: 얘기 안 했는데.
3: 그 어딩도 제가 잘 봤더니 네. 한번 논의해 보자. 네. 뭐 이런 얘기예요. 당장 뭐 일간 베스트를 폐쇄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일베 활동에 대해서 뭐 과거부터 굉장히 모니터링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일베 활동의 그런 조롱 문화 혐오 조장 활동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테러 피습뿐 아니라 뭐 배현진 의원의 그 어떤 테러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일부 사람들만 이런 조롱하고 혐오하고 극단의 정치를 했던 게 점점 오프라인으로 다 오고 있잖아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서 변호사님.
2: 근데 저는 일베 글 중에 문제 있는 글이 있으면 그 글은 이게 삭제하거나 네.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라. 이거야말로 입틀 막 표현의 자유 말도 안 되는 게 독재다. 이래 보고요. 진짜 폐쇄해야 될 거는 대진연 있죠. 대학생 진보회나
0: 네.
2: 이런 사이트도 번듯이 활동하잖아요.
0: 네.
2: 진짜 없애려면 전 대진연 사이트 그다음에 재명인의 말인가 뭐 이런 사이트 이것도 상대를 엄청 혐오하거든요. 이런 걸 없애야지. 왜 일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0: 네.
2: 잘못하면 글을 없애야죠. 잘못된 글을.
0: 자칫 잘못하면 서정욱 TV가 폐쇄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2: 아니 제 말은 재명인의 말은 농담인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틀 막 표현의 자유 사이트를 없앤다 해서 글 올릴 데가 없겠습니까?
0: 네.
2: 이야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 평택으로 가볼게요. 김지호 대변인님.
2: 네.
0: 평택을 우리 김용남 의원 후보 대부업 의혹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3: 지난주 금요일에 네. TV조선을 통해서 김용남 후보의 육성하고 또 친척분으로 알려진
0: 가족인 것 같아요.
3: 네, 분으로 알려진 어떤 분의 어떤 녹취가 나와서 네. 좀 놀랬죠. 이게 언제 녹취된 건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엄연히 공직 후보자다 보니까 좀 놀랬는데 그 이후에 23일 바로 그 다음날 김용남 후보가 본인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익이라든지 급여를 받은 게 없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없다. 이렇게 밝혔고 당에서도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분명 입장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보로서 계속 간다. 이렇게 확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김용남 후보가 각종 인터뷰야 어떤 캠프 단위 입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혔는데
5: 저는 어떻게 보면은 김영남 후보가 과거 한 10년 동안 원외에 계셨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 뭐 3, 4년 동안은 사실상 그 사업을 안 한 게 아닌가. 근데 갑자기 공천을 받으면서 좀 신변 정리를 잘 못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근데 어제 또 다른 녹취에서는 그분한테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가 나왔고 거기를 살펴보면은 뭐 아버님이라든지 가족이 거기서 급여를 뭐 190만 원 수령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5: 그래서 이제 그것도 김영남 후보가 캠프 단위나 또 직접 잘 설명을 하셔야겠지만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영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예요. 저런 의혹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지호 대변님이 해명 잘했으니까 해명하시고 그러겠어요?
5: 아니 이제 저희 또 정치 결사체예요. 그 내용을 듣고 아니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후보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또 당의 결정을 따라야죠.
0: 그래서 저런 의혹이 있는 후보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5: 아니 뭐 몰랐던 알았던 간에 이제 이 사항이 어쨌든 명백하게 불법으로 밝혀진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제 본인이 또 주장을 하는 바가 있고 다만 저는 조금 조국혁신당에서 이 지금 발표한 매체가 TV조선이잖아요. 물론 이제 보수 매체가 발표했다고 해서 뭐 그 내용을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수 언론에 대한 그런 불신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국민의힘보다 먼저 입장을 내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TV조선,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이 같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0: 서 변호사님.
2: 그런데 옛날에 그 조국 대표 틀 때 10분 1초 틀면 이게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없어서 문제지. 윤석열 같은 검찰이 있으면 바로 이게 차명 대부 바로 나옵니다.
0: 그렇죠.
2: 지금 이거는 증거 너무 많고요.
0: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2: 대부법에 5년 이하의 징역. 네. 그다음에 횡령 배임 탈세 뭐 이게 실명법 범죄가 너무 많아요.
0: 차명으로 운영을 하면.
2: 그렇죠. 네. 그 대부법 자체가 5년 이하입니다. 근데 저는요 차명 대법원이긴 김영란 후보 문제 중에 3위로 봐요.
0: 그럼 1위가 뭡니까?
2: 2등이 뭐냐?
0: 2등
2: 농업법인. 김영란이가 농사꾼입니까?
0: 아니요.
2: 근데 저는 농사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게 부동산을 사고 땅 투기하고 막 벌 때 이게 농업법인이 이용되거든요. 90% 지분이 있다잖아요.
0: 네.
2: 이게 두 번째 문제고 네. 가장 큰 문제는 폐륜. 바로 이 부모님이 20년 아픈데 네. 동생들 막 형제들 간에 부모님 모시는 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0: 그게 보도가 나왔어요?
2: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폭로나.
0: 저는 혹시?
2: 재산이 신고 재산이 127억에 그럼 실제 재산 몇백억 될 텐데
0: 네.
2: 제가 또 이게 제가 돈 다 냅니다. 어머니 모실 때.
0: 네.
2: 이걸 이렇게 서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걸로 형제 간에 다투가지고 이런 폭로가 나온다? 이거는 이게 한마디로 수신재가가 안 된 거예요.
0: 네.
2: 수신재가하고 치고평천한데 제 말이 이거 보면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인간적으로 형제들 간에 이래가 이게 무슨 국회랍니까?
0: 네.
2: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0: 김 의원님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1: 저는 이제 복잡한 그 가정사 가족사는 모르겠고요.
0: 네.
1: 어떤 관계인지. 근데 적어도 저는 그 정치인 또 정치를 해왔고 또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대부업을 했다는 거에 좀 놀라긴 했어요.
0: 네.
1: 그 돈 꿔주고 그 이자놀이 하는 데 아닙니까?
0: 네.
1: 아주 쉽게 얘기하면
0: 결론적으로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좀 이상하다. 전 뭐 김영남 의원 너무 잘 아는데 예, 그래서 좀 놀랬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게 물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공천장을 준 그런 공식 후보니까. 여러 가지 다급하긴 하겠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치인들 공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가져야 될 도덕적인 정치적인 아니 도덕적인 법적인 잣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0: 예.
1: 일관성이 있을 때 가장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나라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이게 민주당 정치인이 이런 일 벌어지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면 완전히 아주 그 뭐 폐륜 내지는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도덕적인 잣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5: 김영남 후보님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그리고 저희가 뭐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 중에 대법하셨던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판한 기억은 없습니다.
0: 근데 김주호 대변인님, 그 많은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나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김영남 후보를 도와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 당선시켜야 된다. 그렇게 많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5: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렇게 대부와 의혹이 있고 35번에 성범죄자들을 변호한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논란도 있잖아요.
2: 그런,
0: 네, 뭐. 그런 논란들이 있는 분이었으면 그걸 알았으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영입을 하고 후보로 내세웠을까요?
5: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고리 사체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0: 그러시잖아요.
5: 그리고 정치를 하는 내내 그 고리 사체업과 그 싸운 그 이력을 알기 때문에 뭐 그 대부업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 정치인들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 김영남 후보는 굉장히 저희 당으로서는 중도 확장 이 민주당의 영토를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그리고 제가 과거 이제 2020년에 김용진 의원님 캠프에 잠깐 있었어요. 그때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하고 뭐 지금 뭐 이슈화된 남양주 땅까지 다 가서 등기부등본 뛰어봤거든요. 이제 그때 김용남 후보의 어떤 주변 평판과
0: 네.
5: 뭐 이런 것들과 최근 2, 3년간 김용남 후보가 보여준 어떤 민주진영의 태도라든지 윤석열 정권과 싸운 모습을 보면 뭐 과거에 어떤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됐다.
0: 이걸 예를 들면
5: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재 영입을 했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후원회장입니다. 그리고 23일 날 권양숙 여사가 손을 다 잡아주셨어요.
0: 네.
5: 아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 저희가 좀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람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야. 과거에 그런 면이 있다면 지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에서 일정 부분 조승래 사무총장이 확인을 했고 정청래 대표가 확인을 했다면 저희는 이제 그걸 믿는 거죠.
0: 우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거 한 열흘만 버티면 된다라고.
2: 아무리 민주당 대표나 패널이라도 이게 그 기준과 원칙이 최소한 있어야지. 실드 치더라도 이게 유분수지 말도 안 되고요. 이게
5: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2: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5: 제가
2: 한 명 또 있어요. 또 있어요.
5: 박스 들고 얘기하세요.
2: 국민의힘에서 갔는데 또 이게 국민의 배신하고 간 사람 중에 김상욱이라고 있어요. 울산시장. 그것도 이게 대법의 이사로 계속 국회의원하면서 돼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죠. 그리고 대법 직원하고 10명이 필리핀 가서 성매매 폭로까지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김상욱, 김용남.
0: 의혹이죠,
2: 의혹. 그러니까 의혹 폭로가 놓았다고 같이 간 사람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 김상욱이든 김용남이든 대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안만 뭐 완전히 때려 죽일 것처럼 60% 넣으면 원금도 갚을 필요 없다.
0: 네.
2: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0: 네.
2: 그럼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0: 권양숙 여사가 손잡아주면 그냥 다 모든 게 용서되니까
2: 그게 뭐 예수님 손입니까? 다 죄를 사해
5: 김영남 후보님 자체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2, 3년간 뭐 이 회사는 운영된 바가 없고 어떠한
0: 근데 수익과? 본인 목소리로 운영 다 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결정하고 돈도 받고 본인 목소리로 나왔잖아요. 그냥 의혹 보도가 아니라
5: 지금 녹취된 게 아니잖아요.
0: 과거에 녹취됐으니까 더 정확하고
5: 2018년, 2020년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인으로서 살았는지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김용남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믿는 거죠.
0: 그럼 하나만 더,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북구청장 이승훈 전 구청장 후보 변호사잖아요.
5: 네,
0: 성범죄 의혹한 성범죄 의혹 있는 사람을 변호했다고 해서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그냥 후보 자격 박탈했잖아요. 김영남은 35건의 의혹을 갖고 있어요. 김영남은 괜찮고 이승훈 변호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5: 이승훈 변호사가 공천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네. 저희가 정치 결사체고 사실 저도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0: 억울하게
5: 지금
0: 억울하잖아요.
5: 우뚝 유세당으로 안호영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사실 저희 민주당은 어떻게 승복하고 어떻게 지는지부터 배웁니다. 잘 지고 잘 승복하는지부터 배우는 거거든. 당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뭐 장성철 소장님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선거 시기 또 정치 결사체로 저희는 따르고 또 거기에 승복하고 가는 입장입니다.
0: 거기 개인의 판단이 더 우선되는 건 문제 아니에요? 당에는 당원 당규가 있고 공천 룰과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5: 그 시스템대로 나온 결과를 보고 저희가 따르는 것이고 저희가 그러한 의견은 전당대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저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획득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 올바른 정치 결사체 정치 결사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한석 한석에만 목을 매서 그래요. 원래 이 정도 되면은 공천을 했어도 공천을 취소하거나 네. 이러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0: 그렇죠.
1: 예, 그 또 지방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국회로 보내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은 이제 지역을 이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일꾼들을 뽑는 것인데 이 한석을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런 정치 결사체라면 국민들에게는 본인들끼리는 뭉친다 생각하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안 좋은 일로 안 좋은 사람들끼리 안 좋은 명분을 지키려고 뭉치는구나. 자기들끼리만 용서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공소 취소까지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이 지은 죄는 이건 또 없는 걸로 하고 그 모든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또 추구하려고 하고 김용남 의원의 여러 가지 대부업체 문제 이거는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선거 와중이니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미 도덕적으로는 지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뭐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왔죠. 아직까지도 그거 반성 못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 전체를 바라보는 거는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국민들의 시각은 6.3 지방선거 끝나면 딱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정당이 지금 대승적이지가 않아요. 한쪽 정당은 그냥 한동훈 낙선운동에 올인해 있고 한쪽 정당은 그냥 폭주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다 용서가 되고 죄도 사해 지노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0: 알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거기서 무슨 급여를 받거나 배당 수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가족사에 대해 더 이상 왈과 왈부하기 싫다. 공식 입장은 없다. 라는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0: 트럼프의 김두관 총괄 선대 위원장님 이야기는
1: 네.
0: 뭔가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움직임,
1: 역선택.
0: 뭐 어떤 이제 그런 제보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뭐 여론조사 업체를 두개 선정했고 하나는 진보당, 하나는 민주당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캠프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단일화 여론조사가 됐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진보당 측에서는 아니 그게 불리한지 또 조직을 동원했는지 뭐 확실한 증거를 대든지
1: 그러니까,
0: 뭐 결과를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1: 그럼 이건 단일화 안 되는 거예요?
0: 제가 봤을
1: 여론조사
0: 때는
1: 단일화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0: 현실적으로
1: 불가능해요?
0: 안심번호를 다시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1: 걸려요.
0: 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상 단일화가 좀 어렵게
1: 어렵다.
0: 된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1: 비판은 어디가 많이 나와요?
0: 뭐 양측에 다 나오는데
1: 에이,
0: 근데 저희가 이제
1: 기본적으로.
0: 단일화를 아무래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진보당 측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섭외사님.
2: 아, 거기 김용남도 저 검사 시절부터 호영호제 하는데 저 비판을 했는데 김상호 제또 중학교 후배예요. 참 이게 비판하기가 그렇긴 한데 공과 사가 다르니까.
1: 네.
2: 근데 이거는 김상호가 100% 잘못한 거죠.
1: 왜요?
2: 저도 이게 몇십 년 정치를 봤고 제가 평론만 10년 넘게 했거든요.
1: 네.
2: 단일화하다가 여론조사 어떻게 흐름을 알고 중단시키는 건 처음 봅니다.
1: 처음
2: 보통
1: 본것 같아요.
2: 관여를 안 하죠.
1: 맞아요.
2: 믿고 맡겼으면 끝나 이런 거저 평생 처음 봐요.
1: 네.
2: 이거는 이게 본인이 볼때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에 뭐 대부업체부터 필리핀 의혹까지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가 좀 불리하다 이런 게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 단일화를 파견하려고 한게 아닌가.
1: 내가 안될것 같으니까.
2: 그렇죠. 김종훈 진보도 후보가 지지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 우리로서는 최고죠. 김두겸 지금 현재 후보가 안 그래도 박명호 후보하고 단일화 때문에 지금 그 머리
1: 그래도
2: 아프거든요.
1: 감정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2: 저희도 계속 전화하고
1: 네.
2: 어제도 그런데 뭐 이제 안 해도 사자구도잖아요.
1: 네.
2: 그러면 김두겸이 이긴 거예요. 그 둘이가 깨지면 그건 안 돼요. 둘이는 엇비슷하고 박명호 후보는 김두겸 후보가 많이 앞서 있거든요.
1: 네.
2: 사자로 가면 그러면 김두겸이 이긴 거예요.
1: 네. 김용 의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안 하려고 하고, 이거 선거에도 좀 악영향 미칠 텐데.
3: 뭐 이번 지방보궐선거에는 새로운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3: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봐야죠. 저는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1: 네. 하여간 여기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요. 하여튼 이번 선거에 제일 관심 지역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 어때요 분위기 거기?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3: 제가 조금 있다가 진짜 부산 북구 갑으로 갑니다.
1: 네.
3: 그 제가 이제
1: 흐름
3: 두
1: 여론조사
3: 번
1: 쪽
3: 갔다
1: 흐름 보고.
3: 오고, 예, 두번 갔다 오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흐름이라고 했을 때 한동훈의 그 무서운 상승 곡선은 맞아요. 예, 그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외진 타령하고 외진에 대해서 뭐 폄하하는 발언도 그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마는 어제 보니까 하정우 의원도 외진 뭐 얘기하더라고요.
1: 네.
3: 외진들이 선거 다 흐려놓는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민식 의원 도와주러 갔던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했고
1: 네.
3: 그만큼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정우 박민식 후보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양쪽 후보는 당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대통령도 밀어주고 막 이러는데 또한 분은 또 전직 뭐 윤핵인 또 당권파들이 다 미는데도 그 현재 가면은 우리 북갑의 미래 뭔가 어떤 사람이 올때 가장 우리 북갑이 활기차고 구포시장도 살아나고 많이 더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 미래에 그 투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활기를 띠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시장에 외진이 됐든 북갑 주민이 됐든 활기를 띠고 그거 아닙니까? 요새 어떤 뭐 경계가 어디 있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한동훈은 오로지 자기 정체성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북갑 발전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면서 보수 재건 얘기하면서 이재명 폭주 막아낼 정치인 누군가. 그래야지 논리가 딱 섰어요. 근데 하정우는 여기 뭐 주식 뭐 100원 또 100억 원 얘기 나오고 또 박민식 의원은 삭발

0: 투혼을 불살리려고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컨텐츠에 있어서는 북구의 아들 뭐 이런 거 외에는 본인들의 색깔이 없어요. 하정우는 뭐 등짝도 공범을
1: 네,
0: 자기 얼굴이
1: 얼굴도 안
0: 아니라
1: 내고.
0: 전재수 얼굴에 자기 등짝이야. 그러니까 저것도 AI로 만들었나? 막저 한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 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자기 컨텐츠가 분명한 사람이 역시 이거를 뚫고 나가는구나. 그게 여론의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삼자구도 해도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앞서는 걸로 계속
1: 근데
0: 나오잖아요.
1: 일각에서는 막 거기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게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지 않냐.
0: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
1: 상관없어요?
0: 선거 때도요. 예를 들면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동창들도 오고 인근에 사는 분들도 오는데 선거는 일단은 그 축제 분위기가 딱 되냐 안 되냐 딱 그겁니다. 이게 안 되는 선거 유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한동훈 후보 차가 확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 예? 소방 방역차 막
1: 뒤에 막
0: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것처럼 애들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그또 저도 처음 봤는데 그 봉체조 유세를 하고 그 알잖아요. 봉체조
1: 못
0: 유세.
1: 봤어요, 벌써 못 봤어요.
0: 한동훈 후보가 왜차 난간까지 올라가
1: 아, 예,
0: 가지고
1: 봤어요,
0: 쫙
1: 봤어요.
0: 이거
1: 예.
0: 으쌰라 으쌰 그래
1: 위험해
0: 가지고
1: 보이던데.
0: 그게 컨텐츠가 뒷받침이 되고 분위기 흥이 돋가시고 하니까 아무튼 미래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보수 살릴 사람, 이재명 정권 폭주 열차 막아낼 사람, 또 북값을 살릴 사람. 그러니까 그런
1: 분위기가
0: 분위기가 쭉 가는 것
1: 몰려있다.
0: 같아요. 예.
1: 뉴 한동훈.
0: 아,
1: 서정욱 변호사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예를 들어 보궐선거만 했으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고전했을 거예요. 보궐선거만 있었으면 저는 하정우 박민식 싸움으로 보는데,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논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한동훈 지지층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안 해.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이나 다른 게뭐 후보들도 아무도 한동훈 지지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이제 워낙 호불호가 있으니 어느 정도 여론에 상당히 잡혀 있을 거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의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그 여론에 안 잡히는 표가 있을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 하정우하고 한동훈 승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박민식 후보는 좀 처진 거는 맞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이제 단일화가 없으니 다만 하정우는 정당의 조직이 있고 한동훈은 이제 무소속이니까 아마 이게 박빙의 승부가 마지막까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1: 서 변호사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김민전 의원이 가서 여기 오빠 많아 또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신동욱 최고가 하정우 화이팅 막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2: 아마 근데 그 지금 와서 보면 그 출범식 할때 대거 갔잖아요. 그러기 지원도 많이 갔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혼자 외롭게 이게 선거운동 하는 게더좀 이게 동정 여론도 들수 있고 너무 이게 뭐 내려가지고 도움 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도 김민정이든 뭐 신동우든 장동희 대표든 내려가지고 박민식 후보 지지율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 역효과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조 대변인님, 하정우 뭐왜 이렇게 못 치고 올라갈까요?
3: 뭐 아무래도 이제 AI 수석 하시다가 내려갔으니까 뭐 그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선거가 첫 번째로 구도잖아요. 구도에서 뭐 지금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둘로 보수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뭐 유리할 게 없다. 뭐
1: 없어요?
3: 이렇게 계속 가면은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1: 진짜요?
3: 그럼요.
1: 오.
3: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거기서 삼선 12년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12년이라는 게 엄청난 조직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1: 그렇죠.
3: 조직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부산시장 후보까지 되시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표까지 나온다면 그리고 저희 또 이재명 대통령님 계시잖아요.
1: 국정 지지율
3: 네.
1: 높잖아요.
3: 아니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H 뭐그 해운사도 가고 정말 실행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유권자들은 저는 민주당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1: 김지호 대변인께서 하정우 수석의 이제 참모예요. 등짝 홍보물 할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3: 아니 뭐 저는 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1: 그래요?
3: 두 번 지금 와서는
1: 하정우 얼굴로 거기 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뭐 그게 이미 결정난 건데 뭘 그거를.
1: 아니 그러니까 참모였다면 그렇게 사전에 상의했어요.
3: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1: 아 홍보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3: 이제는 조금 선거 캠페인을 네. 좀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인터뷰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외부에 있는 셀럽들이나 화제성을 갖고 이제 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여론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도 좀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발언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제가 반론을 처음으로 좀 하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막 육박할 때도요. 지방선거는 그렇게 안 놉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물론 약간의 영향을 주겠지만 네. 저는 이게 후보를 인물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전재수는 전재수고 네. 하정우는 하정우예요.
1: 그렇지.
2: 전재수 지지가 높다 해서 하정우는 높은 게 아니다. 이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전재수도요. 까르띠에 전과 후에 전재수는 달라요. 아. 까르띠에 전에 전재수는 솔직하고 나름대로 참 친화력도 있고 훌륭하게 봤죠. 그런데 까르띠에 이후에 전재수는 거짓말쟁이고 정이 카르티식이 1년 보내고 전세계 똑같잖아요. 이거 안 받았냐고요. 본인이 안 받았다 말 못할 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또 이게 보좌진이 4명 기소가 됐는데 본인 몰랐냐고. 본인 컴퓨터 망치로 부쌌어요.
1: 거기까지 가지 말고 아니, 제 말에만 좀
2: 그 전재수와 옛날 전재수 틀리다. 그러니까 하정우는 하정우 후보 뽑지 전재수를 옛날에 지지했다 해서 하정우 찍는 건 아니다. 에이. 다 사람 보고 찍습니다.
1: 반박할 내용이 있어요?
3: 아니 뭐 저는
1: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3: 근데 이제 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유세장을 가보면 네. 그 어쨌든 지방선거는 지역 개발이잖아요. 실리,
1: 그렇죠.
3: 실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백운 계곡도 가시고 군위도 가시고 김해 시장도 가시고 그게 뭐 대통령님은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1: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지금? 하정우 얘기하고 있는데.
3: 아, 우린 맞는 키가 있잖아.
1: 김혜영 의원님. 네. 그 전재수 이제 후보가 상당히 그 지역을 탄탄하게 뭐 다져놨다라고 해서 후임으로 온 후보자가 전재수 마케팅으로 선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나는 전재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정우 보고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0: 뭐 당연히 후자가 맞죠.
1: 네.
0: 물론 그... 저도 이제 제가 초선 나왔을 때 이한동 총리가 또 거기서 하셨고
1: 그렇죠.
0: 지역에서 그전에 뭐 오치성 장관도 계셨고 김용채 장관도 계셨고 아주 그런 큰 인물들이 많이 예, 나온 데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그 정치 선배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는 제가 더 뛰어넘겠습니다. 노력하셨지만 이게 안 됐는데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1: 네.
0: 포천 가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1: 그렇죠.
0: 유권자들이 봤을 때.
1: 과거냐 미래냐. 네,
0: 그래서 과거 이거는 그리고 정치라는 건 늘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삼선하면 인기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삼선했지만은 조직이요. 조직보다는 거의 친화력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1: 네.
0: 그 개인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선거에서 그게 힘을 발휘한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하정우 후보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야 돼요. 예, 40을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1: 그렇죠.
0: 전재수 후보가 50을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본인이 누구냐. 하정우는 누구지? AI 수석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 수석이 어떻게 살아왔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 그리고 부산이 이 우리의 부산. 우리의 부산이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 부산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왜 대권이 안 되는 거야? 왜?
1: 네.
0: 왜 큰 정치인이 없어? YS 이후에. 예? 저쪽은 박정희도 있고 박근혜도 있고 광주에는 DJ도 있었는데 부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전 그래 그런 표가 한동훈한테 간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하정우가요. 전 너무 답답한 게 공약이요.
1: 네.
2: AI잖아. 그런데 부산 북구에 AI가 통합니까?
1: 그러니까
2: 부산 북구에 그 재래시장에 어머님들 계신데 AI 말도 안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그 재산 있죠. 100억 포기하고 내가 갔다. 이때 이미 저는 끝났다 봐요. 100억을 이렇게 포기했다는 거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 업스테이지인가?
1: 네.
2: 그 주식 논란 있잖아요.
1: 논란 있었죠.
2: 그런 게 본인이 네이버 있으면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처음에 손 털털 털 때부터 계속 꼬이더니 뭐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1: 서 변호사님은 천재예요.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0: 대단하신데.
1: 다 그냥
3: 아니 신 친한 게 되더니 네. 기억력만
2: 친한 게 아니야.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자 부산 북구갑 최종 누가 이긴다?
2: 하정우
1: 누가 이긴다?
2: 야, 좀 더 지켜보고
1: 한두 분이네.
3: 전향 아니었네.
2: 좀 지켜보죠. 좀 더 아직 박민식 후보 힘을 좀 더 내게 아직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으니 누가 이긴다고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럼 뭔
2: 박민식 아니에요? 후보가 좀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1: 김혜영 의원님.
0: 의샤라 의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돌아온 선거 여왕. 아 이게 좀 맞냐? 저는 그게 좀 비판하고 싶은데 김영호 의원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0: 좀 박근혜 마케팅. 예, 네. 안타깝고.
1: 왜 안타까워요?
0: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주변에서 이제 선거다 하니까 그 전직 대통령을 자칫 잘못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안타까워요.
1: 네.
0: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다음에 누가 면회할 때조차 면회도 거의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을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시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결국 보수는 지금 보수가 이렇게 추락하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정말 잃고 있는 거는 뭔가 과거 지향적이고 윤 어게인이다 무슨 어게인이다 해가지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이제는 넘어야 될 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탄핵도 사실 두 번이고 예? 내란 저기 뭐야 계엄까지 있는데 미래 지향적으로 가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할 후보를 우리가 찍어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예.
0: 네, 지금 선거의 여왕 그것도 좀 과거일 아닙니까?
1: 서 변호사님.
2: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단식할 때
1: 네.
2: 가가지고 딱 껴안아주고 단식 끝낼 때 이때 네. 아 정식 하겠구나 아. 이렇게 제가 직감을 가지고
1: 네.
2: 상당히 그 근데 큰 힘이 돼요 실제.
1: 진짜요?
2: 그럼요. 충청은 대전은요. 20년 전에 대전은요 또 대구의 칠성시장이 엄청난 인파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1: 뭐예요?
2: 바로 그 부산 북갑에 가느냐. 지금 거기 오라고 난리인데.
1: 박민식 도와주라?
2: 예. 근데 유영한 뭐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부산 북갑에 가서 박민식 한번 껴안아주면 한동훈 후보하고 원한 관계 많잖아요. 박 대통령이.
1: 네.
2: 정동영 밀어주고 있고.
1: 네.
2: 따라서 이게 북갑에를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에 저는 제일 관심이다.
1: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유세에 나오고 선거에 개입하는 이 모양새가 괜찮냐 이거예요.
2: 그쪽은 괜찮아요.
1: 괜찮아요.
2: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 김부겸이 동영상 보내주고 했잖아요.
1: 그래서
2: 이재명 대통령 현역인데도 계속 선거운동 노골절하고 있잖아요. 선거발 뛰어들어가지고.
1: 그분들은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2: 아니 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의견은 됐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억울한 탄핵인데.
1: 지지층 결집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2: 저는 청분만마가 된다. 보수층에.
1: 김재호 대변인님.
3: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다니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도 민생 탐방하고 네. 계시니까 네. 뭐 좋습니다.
1: 다니시라?
3: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보수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무너진 이 결과가 2016년
1: 네.
3: 그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때부터 그 찐박 간별사들이 설치고 나서부터 그냥 당의 기반 그다음에 당직자들의 사기 이런 게 전반적으로 10년 동안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윤 아니야. 어게인도 모자라서 찐박 간별사까지 이렇게 다니시니까 뭐 권장해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유 오랜만에 저 김영우 의원님과의 방송에서 너무 즐거웠고 세 분 부탁할 만 들어주세요. 좋아요 동료 멘트 한마디씩 해주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1: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하시라고요.
0: 아,
1: 유튜브.
0: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1: 그래요?
0: 난 또.
3: 네 민주당 사제 아이콘 김주호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 그 좋아요 댓글
1: 알림
2: 그다음 뭐죠? 구알.
1: 네.
2: 알림 구독 네 네 개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동시집소는 3천 명이 좀 넘는데 최종은 탑이더라고요. 네. 10만이 다 넘더라고요.
1: 다 서정우 변호사님 나와서 그래요.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어제 일어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6: 도심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 교통에도 영향을 주면서 출근길 혼잡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해 기자.
7: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5: 네, 지금 사고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7: 네, 새벽부터 이곳 철거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밤 사이에는 경찰이 인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지만 날이 밝으면서 수습을 위한 장비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해서 무너진 구조물의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지점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가림막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이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6: 네, 교통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특히 철도 쪽이 사고 여파가 크다고요?
7: 네, 사고 지점이 경의선 바로 위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현장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늘도 열차 운행 조정에 들어간다고 알렸는데요. 우선 전동열차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구간 또 KTX 서울역에서 행신구간이 운행을 멈춥니다. 일반 열차도 대부분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수원이나 대전까지만 운행하는데요. 다만 오늘 하루 KTX는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 여수엑스포만 오가는 대신 전 정차역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도로 쪽은 비교적 상황이 낫지만 사고 지점 바로 근처인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분부 삼거리 쪽은 오늘 밤 11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회하는 버스 없이 사고 지점 인근을 오가는 33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출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고 있습니다.
5: 네, 이제 어제 오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사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7: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공사 관계자였는데 어제 새벽 철거 작업 중 상판이 2.9cm가량 주저앉자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고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신계입니다.
5: 네, 무너진 서소문 고가는 안전 문제로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6: 오는 7월 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가차도를 짓기로 했는데 공사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8: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교각 18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길이 335m, 폭 14.9m 왕복 4차로로 지난 1966년에 지어졌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는데 2019년에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안전성 미달인 D등급을 받았고 보수공사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해 주식회사 흥화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9: 콘크리트가 깨지고 그 부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유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망을 설치했지만 노화 속도가 점점 진행이 빨라져서 이번에 철거를.
8: 지난해 8월 단계적으로 도로를 폐쇄한 데 이어 9월부터는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철거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철거 완료 두 달을 앞두고 붕괴 참사가 난 건데 서울시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 마무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시는 2028년 2월로 예상했던 새 고가차로 준공 시점은 변함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6: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0: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11: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0: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세 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11: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0: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요. 신청 뒤 7영업일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기간 중에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는 매장을 방문할 때 환불이 가능합니다.
6: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평균 6억 원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늘 종료됩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전자 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가결됩니다. 투표권자 대부분이 역대 성과급을 받게 될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무난하게 가결될 걸로 보입니다.
5: 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하루 이동거리만 320km에 달하는 강행군을 펼치면서 격전지에 표심을 훑었습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승부처 서울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2: 서울 여의도를 출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장 먼저 경기 여주와 이천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들을 콕 집어 핀셋 유세에 나선 겁니다.
13: 여주시장 탄압!
12: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한다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대표는 격전지 표심을 다잡을 승부수로 이재명 정부 경제 성과를 띄웠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 뽑아내니까 주식이 뛰기 시작해서 주식이 8천이 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뛰었어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12: 수도권 유세를 마친 정 대표는 곧이어 충북 제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차례로 찾으며 이동 거리만 320여 킬로미터 광폭 행보를 펼쳤습니다. 역시 상대적 험지로 꼽히는 곳들인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접전 지역이 느는 등 판세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4: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개의 이 접전 지역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겠죠.
1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15: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시절보다 더 올랐습니다. 삼전 닉스 말고는 집 살 사람이 없다는 자조가 떠돌고 있습니다.
12: 곧이어 성동과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훑으며 지원 사격을 펼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선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곳을 찾았지만 거리두기 속 투샷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16: 우리 오세훈 시장은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일단 술 먹고 사람 패는 거 안 했어.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개전 3개월이 임박한 이란 전쟁이 합의 도출을 앞두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 일각에서는 소위 맹탕 합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추진하는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합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맹탕 합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과 이번 대이란 협상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계시키려고 하는 협정, 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지난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역사적인 평화 협정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유대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손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중동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독립국가를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과는 절대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그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판도가 바뀌면서 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 공동의 적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동맹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도 밉지만 이란이 두려우니까 일단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경제 및 기술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석유 이후의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뛰어난 첨단 IT 기술과 방위산업, 농업기술 등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아랍 국가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수립에 서명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협정의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와 아랍 국가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교는 종교적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만은 흥미롭게도 두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공통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만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공통 분모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한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이니 이제 갈등을 멈추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일종의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화해가 뭐 잘 지켜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이름을 지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하려 한다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이란 전쟁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이란의 종전 협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이 이란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테니까 중동에서 그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도 서명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며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아직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이번에 이란과 화해할 테니까, 즉 종전협정을 맺을 테니까 너희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하지 않은 너희들 모두도 이스라엘과 손잡고 아브라함 협정에 모두 사인해라, 이런 겁니다. 이것은 필수 조건이다, 즉 맨데토리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란이 미국과 최종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란 역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구상까지 내비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이란 우리가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종전협정에 사인해줄 테니까 이제 그리고 나면 너 이란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어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이란과도 협정을 맺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자신들을 껄끄럽게 보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도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걸까요? 네, 그건 복음주의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은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전해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환상에 가깝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YTN 보도를 준비된 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앞서 이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지 못하셨다면, 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시다면 이 YTN 준비된 내용을 전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아브라함 협정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브라함 협정 정말 무모한 환상일까요? 이 소식은 YTN의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1: 이란과의 협상과 동시에 공격을 이어가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관계 정상화를 확대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지난 12일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근거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2: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based on the Abraham Accords.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브라함 협정이 장기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갈등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자 전쟁 이후 아랍권의 이스라엘을 향한 여론도 크게 악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압박은 이란 전쟁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 핵 해체라는 전쟁의 핵심 목표가 흔들리자 다른 성과로 이를 무마해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까지 들고 나온 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자체가 의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의 중동 대화합 부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박이나 환상에 가까운 시도라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 이 아브라함 협정을 영어로 할 때는 줄여서 AA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AA냐? Abraham Accord라고 합니다. 이 협정이 무슨 어그리먼트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Accord라고 합니다. 우리 왜 혼다 어코드 차량 있죠? 네, 바로 그 어코드입니다. 그게 이제 협정이라는 뜻인데요. 요 경우에는 뒤에 S를 붙여서 Abraham Accords라고. 미국 뉴스를 들으시면 또 미국 뉴스를 보실 때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자꾸 나올 겁니다. 에이브라함 협정, 에이브라함 어코드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서 합법 이민 축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갱신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이민자들의 입국 문턱도 높이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을 상대로 기준으로 말한다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신청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 비자나 임시 취업 비자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 등 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국의 미국 영사관, 즉 한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는 미국 입국도 제한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계속 대기해야만 합니다. 연방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국의 잭 카울러 대변인은 학생을 비롯해서 임시근로자, 관광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한 것이다 라며 미국 체류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처럼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상식적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좋은 일자리를 미국인에게 보장해주고 또 외국인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부조란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메디칼 같은 이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법 이민에 대한 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5만 명 이상에게 비자를 제공하던 이 추첨제 비자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실제로 이민 사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이후 이 취소한 비자 이민 축소였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월드컵을 보름가량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우길기 응원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를 통해 멕시코 교민이 제보해줬다며 멕시코에서 활동 중인 한 유튜버가 만든 월드컵 관련 영상에 우길기 응원이 등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축구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라며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48개 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우길기 응원 영상을 여러 번 노출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벌써 130만 회가 넘었고 좋아요 수도 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당시 도하 시내 대형 광고판에 일본 측 응원단의 얼굴에 우길기를 그려놓은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우길기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플라비우 보스

볼소나루 브라질 상원 의원이 워싱턴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실시될 브라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고한 볼소나루 의원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었던 자이르 볼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소나루 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면담이 목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 측은 로이터에 백악관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며칠 안에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백악관의 논평을 요청했지만 백악관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소나루 의원의 방미는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남미 여러 국가의 대선과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며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나라도 여럿입니다. 강성 우파 성향으로 한때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연임 달성을 노렸지만 좌파의 거물 이나시우 룰라 현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한편 선거 결과에 불복한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측근과 군 장성들을 성동해 룰라 정권 전복을 노린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했고 결국 징역 2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참여가 더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난 주말부터 현장 투표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투표율이 오를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까지 캘리포니아 전체 한인 등록 유권자 22만 7,310명 가운데 우편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만 8,506명으로 참여율은 약 8.1%를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는 한인 등록 유권자 9만 8,725명 가운데 7,526명이 우편투표를 마쳐서 약 7.6%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보면 5만 1,953명 가운데 5,381명이 투표를 마쳐서 약 10.4%로 LA 카운티보다는 투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선거구는 지난 23일부터 현장 투표센터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센터에서는 현장 투표뿐만 아니라 우편 투표지에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유권자도 투표센터에서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마친 뒤에 투표할 수 있으며 등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투표지는 정상 처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서 세관 및 입국 심사 기능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연방이민단속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피난처 도시 지역에 있는 공항들에 대해서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대상 도시로는 LA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지역의 국제공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연방이민단속국과의 협조를 제한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들로는 한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 심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국 심사 기능이 없으니 그런 도시에 있는 공항으로는 한국 갔다가 미국 돌아올 때 입국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멀린 장관은 앞서 지난 4월 팍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피난처 도시들이 국제공항을 운영하면서도 연방이민정책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제선 세관 업무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및 관광업계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어제 성명을 내고 주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 인력을 줄이는 조치는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승객 이동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샤한 더피 교통부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하튼 논란은 있지만 전담 부처 장관이 직접 밝힌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썸머타임을 연중 고정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매년 두 차례 반복되는 시간 조정 관행이 폐지될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시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라면서 매년 두 번 반복되는 이 터무니없는 시계 고치기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끝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연방 하원 에너지위원회는 이른바 선샤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3월 시계를 1시간 앞당기고 11월에 다시 되돌리는 현재의 썸머타임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을 그저 1년 내내 썸머타임처럼 1시간 앞당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하원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썸머타임 폐지 논의가 줄곧 이어져 왔지만 지역별 이해관계와 여론이 엇갈리면서 번번이 입법에는 실패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는 썸머타임을 시행하고 있지만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는 썸머타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가 지난 20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29대 회장 선거 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 및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써니 권 회장은 앞으로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만의복지재단이 2026년 생활지원금 수혜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원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만의복지재단은 올해도 LA카운티 내 독거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미혼모, 소년소녀, 가장 등 지원대상 총 50명을 선정해서 각 $1,000씩 총 5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연소득이 $14,000 미만의 저소득자로 오는 6월 2일 정오까지 지원서 양식을 만희복지재단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오늘자 한국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4: 누구랑? 우리끼리?
3: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5: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6: golfpromi.com.
7: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5: 골프.
7: 누구랑 해?
5: 프로랑.
7: 어떻게 해?
5: 골프 프로미에서.
3: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5: golfpromi.com.
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9: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7: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자, 한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라 지금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소위 핵잠수함 추진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오는 2030년대 중반 첫 번째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진수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핵잠수함, 핵잠수함 하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핵잠수함이란 핵무기를 탑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핵, 즉 원자력, 이 원자력을 원료로, 원자력을 연료로 가동하는 이 핵 연료 잠수함이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YTN입니다.
18: 정부가 경남 진해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건조와 해결료 조달 협력에 합의한 지 반년 만에 국가 차원의 전력 획득 사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한 겁니다. 1990년대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에 차세대와 핵 추진 신기술을 뜻하는 영문 머리 글자를 붙여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4: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8: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연료로는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확보해 건조부터 해체까지 한 척당 40년이 넘을 운용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 잠수함과 구분 지으며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국제사회에

0: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문하며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수돼도 국가 방위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1: 이어서 가든그룹 화학탱크 폭발 위험 감소 속보 전해드립니다. 올해 이제 가운데 가든그룹에 있는 화학물질 탱크의 폭발 위험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변 주민 약 5만 명을 상대로 내렸던 대피령 가운데 일부를 어제 해제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화학물질 탱크는 가든그룹에 있는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에 있는 것으로 인화성이 강한 화학약품 무려 7천 갤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탱크가 과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폭발 위험이 고조됐었는데요. 탱크에 살짝 금이 가면서 화학물질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일부 배출되면서 압력이 내려가고 압력도 내려가니까 탱크 내 온도도 내려갔습니다. 탱크 내 온도가 무려 확실히 100도를 넘었다가 90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크레이그 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다만 탱크 안에 든 화학물질이 여전히 고온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한 이 폭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아직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려면 탱크 내의 온도가 화씨 60도 정도 수준으로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이야기한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인 GKN 에어로스페이스는 가든그로브라는 이 밀집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공기정화 규정 위반이 적발돼서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No, 서비스 제공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건 이란이 한 말인데요. 이란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의 그 성격에 대해서 통행세 또는 통행료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조건으로 개방되는가, 선박이 통과할 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가이 대변인은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뜻하는 이란 말로 아바레즈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다라면서 비용이라는 뜻의 하지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언어인 페르시안 말로 아바레즈는 통행세 또는 통행료를 의미하고 하지네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뜻합니다. 이 바가이 대변인은 우리는 아바레즈 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하지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도선의 자유, 항행의 자유, 또 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이 해협과 페르시아만 또 오만 해협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가 바로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종전을 위한 MOU를 맺는다라고 해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통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무료로 통과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되는 일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란 전쟁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건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금 폭등해 있는 국제 유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심이 되는 유가 하락은 어쩌면 전쟁 이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요. 1층부터 60층까지 누가 빨리 오르나. 그래서 이른바 수직 마라톤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22회째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챌린지 부문이라고 해서요. 이런 과정을 모두 6번 반복하는 것. 즉, 총 7,506개의 계단을 오르는 누가 이걸 도전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고 우승자가 나옵니다. 아, 성...

0: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겠죠? 그런데 진짜 운동 목적이라면 계단 내려가기 부문도 새로 신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계단을 오를 때는 근육이 수축함에 힘을 내는 단축성 운동이라면 내려올 때는 허벅지 근육이 길게 늘어나며 체중을 버티는 신장성 운동이 작동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이 계단을 내려간 그룹의 하체 근력이 34% 증가했는데 올라간 그룹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개선도 크게 관찰이 됐고요. 자,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과정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분산해서 제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힘이 쌓일수록 근육의 밀도와 관절의 안정성이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폐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할 텐데, 무릎 관절염이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속도를 좀더 줄여서 꾸준히 계단 내려가는 운동 해봄직합니다. 단세 가지만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첫째,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한 발로 체중을 충분히 버틴 뒤에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저항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지니까요. 둘째, 발 앞쪽부터 부드럽게 디딥니다. 뒤꿈치로 찍듯 내려오면 충격이 커져서 무릎에 큰 부담을 주겠죠. 자, 셋째, 난간은 잡지 말고 스친다. 균형이 흔들릴 때는 네,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는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는 가볍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의존을 줄일수록 하체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죠. 자, 무리하지 않고 속도만 조절해도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 이제 무심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볼까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7: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8: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7: 요즘은 모든 게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8: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7: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8: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7: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3100 윌션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2: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메모리얼 데이였던 어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전쟁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어제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일반적으로 동맹을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동맹은 관리돼야 하고 강화돼야 한다 라며 동맹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고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동맹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무너지게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BTS의 신곡 Swim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의 하나인 American Music Awards에서 Song of the Summer로 선정됐습니다. Swim은 어제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AMA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9개 경쟁곡들을 모두 제치고 Song of the Summer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한편 K-POP 디몬 헌터스의 삽입곡인 골드는 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즉 Song of the Year에 선정됐습니다. 골드는 앞서 그래미 어워즈를 비롯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또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시상식에서 이미 수상한 바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월드컵 기간 동안 이란 축구대표팀의 멕시코 내 베이스캠프 운영을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쉐인바움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자국 내 숙박을 원하지 않아서 이 FIFA의 요청에 따라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 대표팀이 애리조나주 투싼에 차릴 예정이던 이 베이스캠프를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화나로 변경한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LA 인근 잉글루드와 시애틀 등 미국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에 따라 이란 팀은 티화나에 머물면서 미국 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 타코를 입증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비력했습니다. 그동안 이란 내 농축 우라늄을 무조건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 또다시 슬그머니 한 발 양보하는 소위 타코를 보여준 셈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타결 목전에서 지금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쟁점 중의 하나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 있어서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농축 우라늄은 이란에서 폐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60%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에 내놔라. 우리 미국이 가져가서 처리하겠다라고 강경했던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농축도 60%의 농축 우라늄은 농축도를 조금만 더 높일 경우에 곧바로 무기급 핵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란의 잠재적인 핵무기 역량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동안 간주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농축 우라늄 폐기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함께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폐기할지 그 폐기 방식이 중대한 쟁점이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을 위해서 이란에게 한 발짝 양보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줄여서 TACO 타코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어서 세븐일레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편의점을 일본식 모델로 발전시켜서 세계에 퍼뜨린 스즈키 도미후미 세븐일레븐 명예 고문이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1932년생인 고인은 1963년에 한 유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미국 출장 중 편의점을 접한 그는 사우스랜드 회사와 계약해서 1974년 도쿄에 일본 1호점을 열었습니다. 1991년에는 사우스랜드사의 경영권을 아예 인수했습니다. 대형 매장이 대세이던 시절에 반대를 무릅쓰고 소형 편의점을 도입한 그는 편의점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고인이 이끈 세븐일레븐은 세계 최대 체인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에는 1988년에 설립된 코리아 세븐을 통해서 1989년 첫 점포를 들여섰습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전 세계에 무려 8만 5천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13,200개, 한국에는 1만 1천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나라 규모에 비해서 한국에는 세븐일레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영업시간인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특히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이 지어졌던 1946년 당시로서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혁명적인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혁명적인 영업시간을 곧바로 세븐일레븐 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0: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2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17: 수영도?
1: 그럼요.
1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이어서 석사보다 연봉 많은 뉴욕의 호텔 청소 직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호텔 객실 청소 직원들이 석사 학위를 보유한 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 호텔 업계와 노조는 약 2만 2천 명의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단체 협약안을 합의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객실 청소 직원의 연봉은 오는 7월 1일부터 7만 7,113달러로 오르며 근속 6년 차에는 기본 연봉이 11만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노조와 호텔업계는 지난 주말에 막판 협상을 통해서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 우려됐던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업이 벌어질 경우에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와 월드컵 개최를 앞둔 뉴욕의 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협상은 애초부터 호텔업계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합의로 인해서 호텔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텔의 부담을 결국은 고객들의 부담으로 일정 부분 전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호텔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뉴욕에서는 호텔 객실 청소 인력이 교사나 경찰보다도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객실 청소 직원들의 임금 평균은 현재 지금도 연봉 평균 7만 2천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은 이미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번 계약이 적용되면 오는 7월부터는 추가적인 인상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뉴욕 경찰 신입 경찰관의 연봉은 6만 884달러, 뉴욕의 신규 소방관은 5만 4,122달러 수준입니다. 소방관의 경우 경력 5년 차가 돼도 연봉이 7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또한 뉴욕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신입 교사의 연봉은 7만 7,455달러입니다. 이제 7월달이 되면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의 연봉이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보다 훨씬 더 많게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AI 독재자를 걱정하는 교황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처음 발표한 최고 권위 교서에서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신기술과 각종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전쟁을 둘러싼 양극화와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정당한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어제 교황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회칙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회칙이라는 것은 교황이 전 세계 카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입니다. 다른 교황 문헌인 교황 교서, 권고, 담화, 연설, 강론 등과 비교해서 가장 구속력이 강합니다. 교황은 이번 회칙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AI 무장 해제를 꼽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권력자가 AI를 통치하도록 하는 권리를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AI를 개발한 회사가 AI의 권력을 모두 휘두르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AI 기술을 독점한 채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미래 영화에서 그런 상황이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무장해제라는 것은 AI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AI가 인간이 또는 한 독재자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AI를 독점한 권력자가 국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교황은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는 기술자나 독재자들에 의해서 통제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런 권력이 소수에 집중될 때 우리 미래 사회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AI 독재자를 걱정하는 교황님 스토리였습니다.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3: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2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23: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2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23: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25: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6: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5: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6: 우메캔.
27: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5: 감사한다면,
26: 사랑한다면,
25: 역시 우메캔.
26: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27: 888-941-3311 우메캔.
23: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8: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2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8: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9: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8: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30: 요 타임 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3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0: 두 번째 참가자.
3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30: 세 번째 참가자.
31: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 구름이 좀 끼면서요. 낮 기온이 그리 높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68도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뭐 비슷하게 선선한 67도, 목요일도 67도, 그리고 이제 금요일 72도, 토요일 77도, 일요일 80도 이런 순서대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1: 만약 내가 설거지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얼른 이거 치우고 빨리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아니구나 디저트를 먹어야지. 그냥 이거 빨리 끝내버리라고 안달이라면 나는 막상 디저트를 먹을 때의 그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다.
0: 바로 세계적인 명상 스승 틱낙한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설거지할 때는 다음 먹을 디저트를 생각하고 정작 포크를 들었을 때는 먹는 일에 집중 안 하고요. 가만 있어봐. 아, 그렇지 그 일이 이러면서 다음 일을 걱정하느라 눈앞의 달콤함은 놓쳐버린다는 거죠. 늘 미래로만 마음이 달려가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나요? 행복이나 성공이 저 모퉁이만 돌면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내 삶이 완벽해지면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 즐겨야지 이러고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진짜 인생은 은퇴 후나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오늘 마주하는 이 뿌옇지만 참 적당한 온도, 오늘 하루의 날씨, 정성스레 차린 나만의 아침 식사,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찾아간 이 라디오, 이 소리, 음악 속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요, 시선을 지금 바로 여기에 딱 잡아두면서 순간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마음껏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 여기 아니겠습니까?
2: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0: 4세대 뮤지컬 배우라는 김성철의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가운데서 This is the moment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이 불렀지만 또 새로운 또 떠오르는 또 신의 배우이기도 한 분의 한번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지킬앤 하이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인격일 인간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실험을 연구하던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결국 임상실험을 이사회에서 반대를 해서 자신의 몸에 직접 이 실험 물질을 주입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의 결정체 에드워드 하이드가 깨어나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행복해야 될 순간 자기의 그 악이 나타나서 막 누구도 죽이고 뭐 이러면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줘야지 하면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This is the moment, 바로 지금이야 이러면서 임상실험하기 전에 자신의 몸에 그걸 내면서 나는 그래도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곡이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도핑 테스트 없이 이왕 할 거 대놓고 하자 이래서 합법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나와서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이넨스드 게임즈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거센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약물을 안 한 선수들이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그래요. 이 약의 도움은 진짜 필요 없는 것도 같지만 있는 것도 같아서 저도 오늘 약을 하나 먹고 나왔어요. 호르몬? 옛날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호르몬을 먹으면 좋다 이러셔서 먹었는데 한 열대 개 먹었거든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해지려고 그래서 왜 괜히 입잖아요. 왜 이러지? 그래서 안 먹고 있다가 오늘 알을 하나 지금 This is the moment 뭐 미룰 게 뭐 있어 이러면서 하나를 먹고 나왔는데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뭐 그런 약물 아니어도요. 지난 주말에는 저는 예전에 그 베질 뭐 민트 이런 어부를 키우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사다 놓으면 이게 금방 죽고 이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 화분갈이 흙을 하나 사놓고 이게 남는 게 있어서 화분갈이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조그만 화분들을 살 때요, 이거를 꼭 화분갈이를 해줘야지 그 좁은 데 뿌리가 그냥 뻗어나가려고 그러다가 옴짝달싹 못하면 결국은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뿌리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화분갈이를 해주면서 거기에 또 영양분이 있는 그런 흙을 더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너무 잘 자라서 오래가나도 잘 먹고 어제 산 베질하고 민트가 그냥 축 처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요. 정말 탱탱하게 살아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민트를 탁 가위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옆에서 또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잎을 갖고 뜨거운 물에 탁 넣었더니 그냥 민트 향이 우러나면서 그린 색깔의 그 아주 건강한 약과도 같은 보약과도 같은 민트와 꿀을 넣고 이렇게 탁 차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가장 그 있잖아요. 원하는 것들, 차 한 잔, 좋아하는 내 몸을 또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따끈한 뭐 요즘 그 겨우살이 더부살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걸 주셨는데 어머 놀라워요. 살짝 이렇게 뭐 곱고 뭐 슬로우 쿠킹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팥에다가 놓고 계속 뜨거운 물 부으면서 그냥 우려 먹는 거죠. 뭐 불 켜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요즘 뭐 에너지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캠핑 안 가고요. 캠핑카족들이 반경 30마일 이내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 그런 뭐 코아라든가 이런 캠핑하는 사이트에 가서 가까운 데서 그렇게 많이 즐기셨고 또 지난 연휴도 집에서 그냥 방콕하면서 집에서 그냥 어디 가요 고생이고 이러는 게 많았다고 그래요. 가스비도 그렇고 또 나가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은 돈으로도 나의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아주 잘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그 물가도 오르고 그랬지만 오히려 돈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복수 리벤지 소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뭐 집도 못 사는 거 그냥 맛있는 거라도 먹자 이런 마음. 그리고 혹은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미리미리 사놔야지 이래서 저도 안 사도 돼야 할 속옷 반스를 아 이거 뭐 필요해 이러지만 아 나중에 오를 거야 미리 사놓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소비가 오히려 줄지 않고 소비자들이 이 돈을 좀 쓰고 있다. 이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 돈으로 이 귀한 오이를 하나 탁 먹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내가 이거를 탁 농사져서 먹으려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돈으로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돈으로 뭔가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저는 어떤 분이 오이를 잔뜩 주셨어요. 바로 저쪽 리버사이드 가면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거기서 오렌지 농장도 하시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진짜 오렌지도 맛있더군요. 바로 샌버나디도 교구 한인의 날 행사가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일요일 있었습니다. 점심 12시부터 4시까지 와 4시간 동안요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야, 한 분도 안 가시고 그 함께하는 그 마음 그리고 라플 티켓이 내가 당첨이 안 돼도 누군가가 당첨이 되면 정말 기뻐해주는 그 마음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했겠어요. 어린이들의 케이팝 댄스 또 뭐 멕시칸 친구들의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사물놀이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중에는 또 어우동 복장을 하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어우동 춤을 추시는데 그 어우동 옷이요 이렇게 걷잖아요. 약간 섹시하게 탁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치마에 만드는데 제 옆에서 보조로 일을 도와주시던 있나시오? 제가 이분 이름을 카톨릭 그 세례명 중에서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시오에서 있나시오? 그래서 니은 빼면 이나시오 씨가 치마 올라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랬는데 제 그 모션이 좀 원래 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 안 들리니까 어머 올라갔네요. 이 소리를 잘못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우동 댄스 언니가 현마리아 씨 춤을 추시는데 중간에 가서 치마를 마구 내리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 때문에 어제도 하루 종일 웃고 지금도 웃기네요. 아니 기껏 네가 패션이라고 머리 세워놨는데 야 너 머리 삐졌어 하고 막 다듬어주고 이거 패션이야 그래서 바짓단 탁 올렸는데 어머니께서 야 너 바짓단 올라갔다 막 피고 그런 게 있죠. 저마다의 개성이 중요한데 아무튼 어우동 치마를 내리시는 그분 모습 보고 아 정말 그 남성분이 참 효자시더군요. 어머님이 대장암 사기셨는데 그 테마큘라에서 산타모니카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을 새벽 4시 일어나서 그렇게 모시고 다니시는데 대장암 사기 말기에서 지금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 놀라운 기적들은 사실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좋은 기운을 받고 왔습니다. 빅토벨리 성당 그리고 테마큘라 성당 또 김대건 성당 많은 천주교 신자분들과 함께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너무 좋은 기운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도 늘 계시던 곳만 계시지 말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다 보면 새로운 도어가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 만남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과 뭔가 삶에 또 다른 기쁨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 얘기, 재미난 얘기 또 저도 또 드릴 말씀이 있네요. 가수 강수지 씨의 친오라버니가 뉴욕에 사시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남수단 어린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시다가 수단에 내전이 있어서 이제 우간다로 다 가셨어요. 우하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빵 공장과 그리고 어린이들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신 거를 모아서 거기에 또 어떤 예배당도 차리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저한테 그 선교 감동 후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와, 그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전쟁과 정말 가족 잃어버리고 무슨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렇겠어요. 전혀 웃지 않는 아이들을 가져간 캔디에 밀가루에 놓고 가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하잖아요. 그 밀가루 속에 응? 캔디 찾아서 먹는 거 그 검은 얼굴에 밀가루가 묻자 아이들이 서로 웃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감동의 얘기들이 담겨 있더군요. 아, 그렇게 나눔 속에 사랑도 확인하고 그러는 여러분의 일주일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4: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4: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우리의 상해상법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연휴 때 뭐 일을 하셨다고요?
1: 아,
0: 야,
1: 예.
0: 진짜. 네?
1: 아, 제가 네. 이번 주말 Memorial Day Weekend에는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제가 사무실을 한 3일 빌고 주말까지 앞해가지고 변호사 옆에 그 컨퍼런스를 저기 멕시코에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4박 5일이나 그러죠? 4박 5일을 다녀와서 제가 좀 사무실에 비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었어요.
0: 가족이 좀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1: 아, 저는 자식이 없고 와이프 둘이서만 있어서 저는 컨퍼런스를 같이 와이프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0: 이해하시고.
1: 예, 이번 주는 주말에 제가 꼭 일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랬더니 뭐 이해해 주시죠?
0: 네, 이해해 주시죠. 남들 놀 때 일하고 또 남들 또 일할 때 놀고 이렇게 거꾸로 사는 분도 계세요. 낮밤이 바뀌신 분도 다 장단점이 있겠죠. 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 그렇죠.
0: 변호사님, 근데 우리가 법이랑은 조금 멀리 하고 싶지만 그래도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1: 네. 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법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배우시고 배우고 법을 사용할 줄 알게 되시고 우리가 법을 많이 알고 쌓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법 구조가 워낙 구체적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법이 꼭 엮여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법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대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대책을 아니면 또 어떻게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저기 소송을 안 당할 수 있게 피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또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어떤 변호사한테 갔을 때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면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저는 사고 자동차 사고를 많이 하니까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의뢰인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리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상황이 어떻게 됐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청구하는 게 우리 의뢰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반대로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informed decision,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변호사들은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실 때 법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법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친구가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시간 많이 보내고 싶듯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 keep your friends close but your enemies closer.
1: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저번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아, 우리 한국 제가 한국 갔다 왔을 때 말씀드린 게 한국에서는 그 사기꾼의 천국이라. 사기꾼이 너무 사기를 많이 치니까.
0: 아, 그렇긴 한데 또 제가 뉴욕에 살다 왔잖아요. 죄송하지만 뉴욕에서는 LA 가면 사기꾼 천국이다. 너가 그러면 분명히 사기당하니까 왜 가냐. 이렇게 말렸었어요.
1: 그렇죠.
0: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나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섞여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제가 저는 한국 가가지고 들은 게 택시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셔서 제가 저번 프로그램 말씀드렸듯이 한국 가가지고 그 사기죄로 징역을 받는 그 케이스가 제 지금 진행하는 미국의 리얼리스틱 케이스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가지고 그때를 판결문을 내리는 걸 제가 가서 참석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징역이 너무 짧아요. 1년 6개월밖에 몇백억을 훔쳤는데 징역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택시를 마침 타고 다니는데 그 택시 아저씨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 기사님이 저한테 한국이 그렇게 칭호가 있다. 뭐 사기꾼의 천국이다. 왜냐하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징역 살림이.
0: 좀 세게 세게 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1: 예,
0: 한 그래.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네.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지만 뭐 네. 8년 10년 이렇게 돼서 너무 억울한 응? 피해자 네. 희생자 가족들 유가족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2: 네.
0: 그 사실 사기를 치는 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잔머리가 너무 이렇게 잘 때 빡빡 돌아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잘이 그렇죠. 사기 치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그걸 요구를 하는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게 있나요?
1: 물론이죠. 여러 가지 면이 있죠.
0: 미국에서도
1: 예, 엄청 많죠.
0: 에스크로 있고 이런 데도
1: 네 그래도 예. 아, 제가 다음에 네. 소송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0: 네.
1: 아, 그 아, 사기치는 방법들을 제가 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리뷰해서 검토해보고 네. 아, 좀 아, 청취자들한테 조심해야 될 때 또 네. 다음에는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결국 그런 말씀을 저번 프로그램에 드렸던 거는 우리 문화 네.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아, 그 속담을 말할 때 속는 네. 셈 치고 믿자, 믿어보자.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비슷한 말을 속담을 네. 제가 아, 연구해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Giving the benefit of the doubt. 그러니까 아. 의심의 혜택.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서 틀린 점이 무엇일까?
0: 네.
1: 그리고 저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하고 수많은 상대방 변호사랑 싸우고 했을 때 그 늘 조심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 상대방한테 뭐라고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듣고 의심이 있죠. 다웃이 있지만 그래도 그럴 때 제가 I'll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의심의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 사고방식은 제가 늘 해왔던 사고방식은 지금 내가 의심의 혜택은 주지만 난 계속 속으로 제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두고 볼 거다. 난 조심할 거다. 긴장 안 풀 거다.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한국말로 속담에 들어보니까 속는 셈 치고 믿어줄게. 그러면 벌써 속아도 괜찮다는 이런 그 subliminal 메시지나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냥 속아줄게.
0: 그렇죠. 그러면 네. 너무 위험한 거야. 그 얼마나 큰 예. 리스크가 있겠어요.
1: 그러니까 네. 또 제가 보니까 네. 아, 그 속는 셈 치고 믿어볼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더니
0: 네.
1: 상대방의 변명이나 이야기가 네. 미심쩍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믿기로 결정했을 때 사용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적혀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추궁이라는 게 어려워서 제가 그것도 봤어요.
0: 추궁. 예. 이게 궁전이야 뭐야 추궁.
1: 잘못이나 책임을 엄하게 따져 밝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우리 문화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0: 그냥 대충 넘어가. 아유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아이 막 그러겠지. 아이 걱정하지 마.
1: 그렇죠.
0: 이러다가 나중에

0: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제 경험을 통해서 아,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예. 그러니까 꼼꼼히 예. 계속 I'm watching you,
0: 네.
1: 응? I watch you 이거 I 이러면서 여러분 I watch you 이러고 늘 내가 watch하고 있다. 네.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네. 이런 거를 심어주고 계속 다웃을 좀 가져가야 되겠네요.
0: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1: 그래서 잘못될 경우 네. 그리고 혹시 이게 뭔가 그 안에 트랩이 있지 네. 않을까.
0: 그렇죠. 아. 늘 의심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한국 쉽게 말을 하면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긴장하라는 네. 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할 건지 지켜보라는 뜻인데 네. 우리 속담에 성년생 치고 믿어볼게요. 추궁을 아예 그냥 안 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저도 네. 늘 소송할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 변호사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오히려 네. 화를 안 내고 네. 아주 차분하게 저한테 접근해서 얘기를 했을 땐 그
1: 네.
0: 사람이 저는 더 지켜봐요. 더 네. 조심해야 되고 더 네. 존경하면서 더 제가 조심히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걸 늘 네. 말씀드린 게 그게 바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서 느꼈던 일이고 이 네. 미국의 문화에서 네.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예. 우리 변호사님,
0: 네.
1: 변호사님은 바로 상해 상법 소송 전문가시고요.
0: 네.
1: 그리고 오피스는 저희 방송국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네이버세요.
0: 네.
1: 윌셔와 옥스포드 코너에 있는 체이스 빌딩 하얀 건물 있죠?
0: 네.
1: 쌍둥이 빌딩 하얀 건물의 8층에 올라오시면 하워드 김 변호사 오피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새 두 마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0: 예, 그거라는 거는 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 법에서도 소송을 할 때도 이 법적으로 관련이 되시면은 이 opportunity cost라는 게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기회 비용. 그러니까 이 저도 대학교 UCLA 다니면서 경제학하고 철학을 전공 2개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1: 경제학, 철학
0: 예.
1: 공부하시고 나중에 다시 법을 공부하시고
0: 예. 그래서 좀 애매하고 좀 사람들이 들어보면 좀
1: 네.
0: 희한한 컴비네이션이라고
1: 네.
0: 저한테 얘기를
1: 그러네요.
0: 해줘요.
1: 예.
0: 경제학이랑 철학이랑. 그런데 늘 제가 법에서도 느끼는 거는 모든 거는 결국 경제적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아, 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1: 네.
0: 다치면 얼마나
1: 아,
0: 보상을 받냐.
1: 네.
0: 저기 비즈니스 상법에 따지면은
1: 네.
0: 손해배상이 무엇이냐
1: 네.
0: 비즈니스 뭐
1: 네.
0: 그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러면 그 물건값을 받아내야 되겠죠
1: 네.
0: 그럼 돈이죠 그리고 사기를 쳐도
1: 네.
0: 돈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1: 아니 저기 걔한테 물려도 비싼 집 저기 돈 많은 집 걔한테 물려야지 그래서 이게 상처만 보고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아니고 그 집이 이거 이렇게 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아,
1: 네.
0: 예. 그래서 그 제가 저번 전 네. 프로그램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 그 통증과 고통이 많아야지 네. 통장도 커질 수 있다고 제가
1: 아 그래서 통통해요.
0: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재미있게 유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 네, 네, 네.
0: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보험. 보험이 얼마나 커버리지가 얼만큼
1: 네,
0: 돼 있느냐.
1: 네. 네,
0: 아무리 사고가 크더라도
1: 네.
0: 상대방 쪽 잘못한 쪽이
1: 네.
0: 아, 보험 커버리지가 굉장히 적다.
1: 네.
0: 지금은 이제 미니멈이 3만 불, 사람마다 3만 불 아니면은
1: 네.
0: 이제 사고당 6만
1: 네.
0: 불. 그런 커버리지가 미니멈이 돼 있거든요. 법이
1: 네.
0: 바뀌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이 넘는다. 그랬을 때
1: 네.
0: 쉽잖아요. 요새 병원비도 비싸고
1: 네.
0: 사람 한번 수술하면은 뭐 몇십만 불도
1: 네.
0: 나오고 그러니까.
1: 네.
0: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UM, Uninsured
1: 네.
0: Motorist Coverage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불행 중 다행에
1: 네.
0: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셨다, 크게 다치셨다
1: 네.
0: 그러면 상대방 쪽이
1: 네.
0: 보험이 빵빵해야지 우리가 불행 중 다행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괜히 막
0: 예.
1: 흔히 말하는 똥차에 치여서 아니 이거 무면허니까 보험도 없는
0: 예.
1: 그런 친구의 차에 치이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 발생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제가 한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제가 또 기사도 하나 썼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H 매거진에

0: 그래서 거기에 그 보험 가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해드렸고 그 네.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이런 이런 상황에 다쳤을 때 어떻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1: 네.
0: 그것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1: 네.
0: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가 나기 위해 날 때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1: 네.
0: 만약에 상대방이 똥차 보험 없다 뭐 그런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네. UM이 있어야 된다.
1: 네. 네.
0: 그래서 그 UM 커버리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돈이 네. 얼만큼 들을 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 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1: 네, UM이 뭐의 약자죠?
0: 아, uninsured motorist.
1: 아,
0: uninsured라면은
1: 무보험자,
0: 무보험자
1: 차에 치였을 때.
0: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UM이 가입되면은 UIM도 자연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UIM이라는 거는 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네. motorist. 그러니까
1: 네.
0: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보험이 네. 내 데미지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더 적다.
1: 네.
0: 만약에 우리가 보험 사고가 나가지고 데미지가 10만 불인데 상대방 쪽에서 3만 불밖에 없으면은
1: 네.
0: 우리 UM에 가입돼 가지고 우리가 10만 불이 있으면은 3만 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받아낼 수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우리 쪽 우리 보험에 다시 나머지 청구해서 10만 불까지 데미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나머지
1: 네.
0: 7만 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험회사 같은 거.
1: 네.
0: 그리고 그 UM을 사용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한테 악하게 나쁘게 적용될 수가 없다.
1: 네.
0: 우리 보험회사에서 이제 네. 가끔씩 들으거든요.
1: 네.
0: 의뢰인들이 아, 내 UM 쓰면 안 된다. 내 보험 쓰면 안 된다. 내 점수 올라간다. 내 저기 매달 내는 거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1: 네.
0: 근데 UM은 네. 우리가 잘못이 아닐 때 사용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UM을 써서
1: 네.
0: 우리한테 나쁜 적용이 안 됩니다.
1: 네.
0: 우리 보험회사에서 포인트나
1: 네.
0: 뭐 우리 그 보험료 내는 거를 올릴
1: 네.
0: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이
1: 네.
0: 돼요. 그래서
1: 네.
0: 그거는 꼭 이해하셔서 제가 늘 우리 보호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네.
1: 자,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순식간에 아차 저도 어제 후진하다가요
0: 네.
1: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면했어요. 얼마나
0: 네.
1: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래도 결국 네. 사고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아휴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0: 네.
1: 생각을 하시면서 변호사님을 만나실 때도 꼭 한 군데서 하지 마시고 하워드 김도 찾아가시고 또 딴 변호사도 만나보시고 하면서 또 쇼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해 상법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님과 오늘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전화번호 213-977-9900
0: 213-977-9900
1: 입니다. 우리
0: 네.
1: 성문 씨가 우리 멋쟁이 하워드 김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이러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 조끼까지 이렇게 풀로 입으신 패셔니스타 셨습니다.
0: 네. 네.
1: 네. 자 변호사님 간단히 끝 인사 주실까요?
0: 예, 네.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소송이나 모든 일을 하실 때 언제든지 opportunity cost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거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를 pursue하면 하나는 놓쳐야 돼요.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상해법 말고 상법
1: 네.
0: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놔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이런 미국의 재밌는 말
1: 네.
0: 하나만 해드리고
1: 네.
0: 생각해 보실 수 있게
1: 네.
0: 제가 이 프로그램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1: 네.
0: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1: 네.
0: 예,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새 두 마리보다 낫다.
1: 아.
0: 예, 그게 무슨 뜻이냐?
1: 내 애인 한 명이 TV에 그 그냥 쭉쭉 빵빵 그 애인보다 낫다. 내 손에
0: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1: 네, 그거죠. 네.
0: 그래서 늘 생각하실 때
1: 네.
0: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우리
1: 네.
0: 상황을 잘 파악하세요. 우리가
1: 네.
0: 가지고 있는 새 한 마리 손이
1: 네.
0: 저기 부시아의 두 새보다 낫다. 그
1: 네.
0: 뜻이라는 건 이 두 붓이 있는 저기 쫓아가다가 이것도 놓치다. 닥쳤다 꼭 놓치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 그러니까 뜻이거든요.
2: 애인 많이 거느리려다가 어? 그냥 다 놓치고 외로운 시세 되는 경우 있어요. 그거군요.
0: 네, 그런 식으로도 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소송이나 우리 네. 삶에서 조금 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네. 통해서 네.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하워드 김 변호사 213-977-9900 977-9900 상해상법 소송 전문 가 하워드 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 우리 정님이 청해 주셨어요. CCR의 Who Will Stop the Rain.

0: 이비를 누가 말려줄 것인가. 플로리다나 텍사스 이쪽에는 굉장한 가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 메모리얼 위켄드 시작부터 해서 비가 오는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홍수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이참에 내린 비로 인해서 그동안의 가뭄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주도 있더군요. 아, 날씨가 날씨대로 이렇게 가면 또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를요 저쪽 사하라 사막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 거북이가 대단히 큰 거북이입니다. 사하라 사막에다가 농사를 짓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땅이 단단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 거북이들이요 어우 더워라 어우야 어떡하냐 이러고서 땅을 이렇게 파는데 굉장히 깊게 판다고 그래요. 이 거북이가 느려서 그렇지 거북이들 보면 진짜 크고 힘찹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들이 그 굴을 파놔서 그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린 색깔로 띠가 쫙 둘러있는 모습이 이 500마리의 거북이가 인간이 못해낸 일을 해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게 참 좋은 것이로구나라는 그런 칼럼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거북이는 또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또 거북이잖아요. 우리가 버린 모든 쓰레기에 자연은 또 신음하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Who will stop the rain처럼 뭐 흐름을 타야겠죠. 하지만 오늘 그래도 작은 친절 하나가 또 어떤 좋은 일들을 영향들을 나중에 주지 않을까. AI가 있기 때문에 믿어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펍께서 교황님께서 AI를 정말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AI를 무장해제해라 뭐 이런 또 말씀까지 하셨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우린 있어서 너무너무 인터레스팅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시대에 이 순간에 살고 있네요. 아유 감사해라.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창원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5: 최신 검안 기기와 망막 건강 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 교정, 올도 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한인 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 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 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 안경.
16: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7: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18: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0: 류마티스 관절염,
21: 어깨와 허리 통증,
2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1: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0: 진통제 없이
2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0: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외롭기까지 하면 정말 속상하죠.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주 영리한 황혼의 절친들이 정답을 보여줬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들께서 의기투합해서 한지살림을 시작한 건데요. 아유 어디 뭐 시녀 어? 양로원을 가 뭐 어디가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뭉쳐 살자. 집세나 공과금은 딱 N분의 1로 나눠내고요. 저녁엔 모여서 각자 해야 할 일들 분담을 해서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하고 저녁에는 와인잔 부딪히면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신다고 합니다. 아플 땐 서로 약 챙겨주고 심심할 틈 없이 옛날 얘기 꽃을 피우다 보니 요양원 갈 일도 우울할 일도 없다 하시는데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황혼의 쉐어하우스 시니어판 이 프렌즈 아닌가요? 혹시 혼자 계신 분들 지금부터 눈빛만 봐도 통하는 진한 찐친을 섭외를 포섭을 해서요. 일단 작은 모임부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인생 후반전에 나의 솔메이트는 누굴까? 그러면 인생이 덜 외롭고 그치지 않을까? 또 요즘같이요 렌트비 너무 올라가고 주거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여러 가지가 많이 부담이 되죠. 이럴 때 정말 쉐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동체를 생각해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빨리 잡아야 되겠어. 응? 어디 있을까? 탱자의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3: 너무너무 좋습니다.
24: 너무 잘 주물러주고
25: 최고예요.
22: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9: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8: 선택하세요 품질을
2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8: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8: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0: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3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상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상기가 아닌 바로 황상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상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사나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상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사나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사나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상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사나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의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세계에서 진짜 바퀴벌레가 제일 그 생존력이 세다 그러잖아요. 아, 바퀴벌레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그랬더니 헐레벌떡 우리 2부의 남자 우리
1: 이게 아유, 뭡니까 이게 진짜 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0: 내가 그 웃음이 나는 거예요.
1: 왜요?
0: 얼마나 열심히 막 뛰실까 후다닸다.
1: 저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nobody there.
0: 문이 왜 잠겼어?
1: 지금 문 잠겨 있는데 아무도 안 열어줘갖고 계속 두드리다가
0: 저쪽으로 들어오시죠.
1: 그래서 저쪽으로 한 번 열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0: 아 그래도 시간이 딱 맞춰서.
1: 아유 그래. 네. 죄송합니다.
0: 아마 오늘 또 의상도 반짝반짝이고 어디 재밌게 보내셨나 보죠 연휴를? 동물원 주위 간다고 그랬잖아요.
1: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0: 왜요?
1: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요.
0: 아 운동 많이 했다.
1: 근데요 날씨가 기가 막혔어요. 네.
0: 지난 주말에 진짜 날씨 좋았어.
1: 산산하고 햇빛이 거의 구름에 가려서
0: 아,
1: 바람 살살 와, 정말 최고였습니다.
0: 우린 여기 진짜 천국에 우리 감사해야 돼.
1: 정말 날씨 제가 응?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0: 타주에는 진짜 막 물난리에 그러니까요. 막 토네이도에 아우,
1: 물론 여기도 네. 지금 불도 나고
0: 네. 또
1: 가든그로브의 그 익스플로전 문제도 있고
0: 네. 고생 많으신 분 계셨어요. 그죠?
1: 맞아요. 지금도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네, 네. 조금 나아졌죠.
0: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놀러 왔다는 얘기를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어땠나요 동물원은?
1: 아 동물 잘 있더라고요.
0: 아 동물원에 네. 갇혀있는 애들은 참 갇혀서 불쌍하다 싶지만 보호받으면서
1: 아 근데 거기서 또, 응? 제가 갈 때마다 조금씩 나이가 들잖아요. 매년 네. 가는 게 아니니까 뭐 네. 3년 5년 한번 가니까
0: 네.
1: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0: 네.
1: 제가 그 사이에 좀 나이가 먹었구나.
0: 왜요?
1: 그 전에 동물도 보면 그냥 그 상관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네, 가니까 네. 얘네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0: 평생 갇혀서.
1: 어, 야, 제가 이 자유를 알까?
0: 모르지.
1: 그게 또 동물마다 레벨이 있잖아요. 조금 네. 어떤 애들은 좀 넓은 공간을 준 애가 있고
0: 네.
1: 어떤 애는 정말 좁은 데에 갇혀 있고
0: 아.
1: 새인데 위에가 천장이 막혀 있고
0: 아.
1: 근데 그 옆에 까마귀는 밖에서 놀고 있고 제가 아. 그걸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꼈습니다.
0: 차라리 까마귀고 싶다.
1: 차라리 까마귀고 싶다. 까마귀였으면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0: 네.
1: 배는 좀 고플지언정. 얘네들은 잘 먹고 잘 키워 당하지만 여기 이상을 벗어날 아, 수가 없는.
0: 우리 점돌이를 그러면 방생을 해야 되나?
1: 아니 뭐 방생이에요.
0: 아니, 제가요.
1: 아 옆에 그 짝짓기 잘해주시면 되지.
0: 주말에 네. 제가 이제 밴드를 하잖아요.
1: 네네네네.
0: 키보드랑 싱어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LA 탑 밴드의 오빠네 집에 모여서 다들 음악을 하는데
1: 네.
0: 우리 점돌이들 데려와 이래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네. 가면서 아니 뭐 한두 시간 있다 올 테니까 이러고서 화장실을 안 가져갔는데 거기서 밤을 새고 논 거예요. 음악을 하면서.
1: 오 마이.
0: 아니, 근데
1: 점돌이 무슨 죄야?
0: 그러니까 얘가 막 울길래 네. 가야 되는데 했더니 나중에 집에 왔는데 나중에 그다음 그 집 오빠 침대에다가
1: 해놨어요 실내를
0: 응아를 하고 왔잖아.
1: 그 숨겨놨어요, 얘가?
0: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런지 와서 그 오빠 다리에다가 막 헤드번팅이라고 하죠.
1: 미안하다고
0: 머리 비비고 나 똥 쌌어 이거지
1: 애교 비우고
0: 뭐.
1: 이러는구나.
0: 근데요 너무 웃긴 거는 저희 점돌이가 울지를 않거든요. 우리 여기 있으면 쫓겨난다 너 울면 이래서. 울지를 않는데 그 음악 속에 있다 와서 그런지 막 울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1: 노래 맞아요?
0: 노래요. 그러니까
1: 여러분 긴 거 아니야? 경기?
0: 아 그리고 얘가 좀 우울증에 있던 것 같은데 네. 원기 회복을 했어.
1: 오.
0: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가서 안 네. 놀러 가던 친구 집에도 좀 가고
1: 그렇죠.
0: 안 가던 곳도 좀 가고 그러셔야 돼요.
1: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바람 쐬니까 네. 확실히 활기도 찼고요.
0: 네.
1: 다리에 쥐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좋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쥐도 났어.
0: 살도 좀 빠지신 것
1: 좀 빠진
0: 같은데?
1: 것 같아요. 네. 저 배에 근육 생겼어요.
0: 왜요?
1: 네? 그러니까 왜요? 와이프가 놀랬어요.
0: 왜요?
1: 자기 몸은 진짜 신기하대. 왜?
0: 왜요?
1: 하루를 열심히 운동하니까
0: 네.
1: 나왔던 배가 근육이 생겼어요. 진짜로.
0: 진짜요?
1: 하루 그날 몇만 보를 걸었더니 배에 네. 근육이 생겼어요.
0: 어 근데
1: 헤라클레스처럼
0: 우리 저기 그러네요. 그 사이에 고생하셔서 헬스케지셨네요.
1: 우리 부엉씨님이요?
0: 아니 비키님이요.
1: 아 비키님이요. 아 그렇죠. 네. 비키님
0: 네.
1: 보이시죠? 얼굴은 안 탔는데 살이 쪽 빠졌어요.
0: 아니 네.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 하겠다 우리한테. 그렇죠. 비데이 뭐 한 달?
1: 아, 한 달은 좀, 아, 뭐 그 사이에도 계속 빠지겠지만
0: 그래요?
1: 네. 뭐 공약할까요?
0: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1: 욕실 할 게 없잖아. 뺄 데가 없잖아.
0: 아니에요. 요즘 너무 갑자기 살이 찌면서 붓고 있어.
1: 어디가요? 특별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체예요, 하체예요?
0: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1: 아, 아니야.
0: 중간체.
1: In the middle?
0: 아니, 네. 모두가 아마 중간체 때문에 고민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안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다 배 때문이지 뭐. 뭐 종아리가 아, 두꺼워지겠어. 뭐
1: 솔직히
0: 목이 두꺼워지겠어.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뭐 얼굴 보여주는 데가 제일 많이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얼굴이 조그마 있잖아요. 네. 전 다이어트 안 합니다. 네. 왜? 딴 데는 뭐 가리면 되잖아.
0: 아 근데 얼굴 살 빠지면 또 초췌해 보고 나이 들어 보여서.
1: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0: 얼굴 살은 빼면 안 돼.
1: 아니, 얼굴 살이니까 조금만 빼야 돼요.
0: 제가 동안인 이유가 네. 어렸을 때 젖살이 아직 안 빠져서 그래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릇이나 갈게요. 네. 안 되겠다.
0: 자 우리 네. 헤라클레스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1: 지난주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은 아이 헤라클레스. 아. 왜? 그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 제우스가 너무 바람을 피니까 네. 와이프가 헤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0: 근데 바람둥이.
1: 바람둥이. 근데 이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헤라는 싫어하죠.
0: 네.
1: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애가 아니니까. 바람 피는 아이니까.
0: 그녀네. 아 이러구나 이러면서 아, 헤라가 그렇죠.
1: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이름은 뜻이 뭐다? 헤라의 영광. 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제일 싫어했지만 이름은 헤라의, 헤라의 영광이에요. 자. 제우스가요 인간 여성이었던 알크메네하고 사귀고 결혼은 아닙니다. 그냥 불장난을 치면서 아이를 갖게 되죠. 불장난 사랑했겠지. 근데 헤라가요 너무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더 이상 못 봐주겠는 거야. 그래서 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드린 게 헤라가 아무리 화가 나고 질투가 나도 제우스한테 아무것도 못해. 왜? 자기가 약하니까 혼날까 봐. 그래서 그 질투를 인간과 제우스의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기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고 들은 순간 네. 죽이려고 그래요. 네. 이거 죽여야겠다. 그래서 뱀을 보내버려요. 세이크. 근데 아기 헤라클레스가 네. 뱀 두 마리를 맨손으로 목을 잡아 죽여버려요. 우와.
0: 힘세다.
1: 그러니까는 헤라가 놀랍니다. 이거 네. 뭐야 얘? 완전 깐는 애기가 뱀을 목을 쫄라 죽였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좀 지켜봐요. 헤라클레스가 엄청난 힘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동네 나오는 뭐 괴물도 때려잡고 사람들도 구하고 영웅 같은 삶을 살게 돼요.
0: 네.
1: 주변에서 막 우리 영웅이다 이러죠. 헤라가는 지켜보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거만해지는데 너무 커지는데 그래서 얘를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를 주는 줄 아세요? 미칠 광자. 광기를 내려버려요. 얘를 미치게 만들어.
0: 어떻게 뭐 약맥이나?
1: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헐큘리스를 네. 미치게 만들어갖고 헐큘리스가 정신을 잃는 순간 네. 자신의 가족까지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0: 어머나.
1: 자기도 모르게
0: 어떻게?
1: 그러니까 세뇌가 당한 거죠.
0: 네.
1: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눈앞에가 초토화가 돼 있는 거야. 가족까지.
0: 어머나 어머나.
1: 그리고는 멘탈이 완전 망가집니다.
0: 네.
1: 나는 뭐지? 내가 뭔데? 그리고 속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때 속죄 나오는 방법이 그 많은 분들의 유명한 12가지 과업. 12가지 미션을 컴플리트해야 네. 되는 이제부터 네. 게임 모드가 되는 거죠. 뭐 사자를 잡아라. 괴물을 죽여라. 독수리를 쫓아라. 그리고 유명한 거 뭐죠? 머리 여러 개 달린 히드라를 잡아라. 그 중에 사자 이야기 유명한 게 있어요.
0: 네.
1: 가죽이 너무 단단해서 이 네메아의 사자는 죽질 않아.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0: 어떻게 했어요?
1: 아무리 때려도 칼로 때려도 안 돼. 목을 쫄라버려요. 얘가 강철 같은 피부를 못 두르니까 그냥 힘으로 목을 쫄라버려.
0: 네.
1: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히드라를 잡아야 되는데 히드라는 이게 아주 웃긴 녀석이야. 여러분 드래곤볼 만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콜로 대마왕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아메바 아세요? 그럼 아메바? 우리 생물 중에? 아메바는 또는 도룡뇽
0: 자르면,
1: 자르면 그게 분해돼서 또 자라나잖아요. 네, 네, 네. 히드라가 그래. 목을 자르면 하나가 두 개가 돼버려. 두 개를 자르면 네 개가 돼버려.
0: 네.
1: 죽일 수가 없는 애예요. 혈질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
0: 무섭다.
1: 헤라클레스가 막 해도 죽어도 안 돼. 이거 안 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0: 불태워버려.
1: 그렇지.
0: 그래요?
1: 인간이 신한테 받은 게 뭡니까? 불이잖아요.
0: 아,
1: 야, 이건 잘라도 안 되는구나. 잘라서 이거 태어나오기 전에 불로 지져버리자. 그랬고 그걸 불로 지져버려요. 구워버린 거지.
0: 아,
1: 바베큐.
0: 맛있는
1: 바베큐. 그래서 해결을 합니다.
0: 야.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괴물 12가지 업보를 해결을 하는데
0: 네.
1: 헤라클레스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0: 네.
1: 아틀라스라는 신 아십니까?
0: 네.
1: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는 엄청난 큰 거인이 거 있잖아요. 네, 아틀라스. 네. 그 양반이 헤라클레스를 만나요.
0: 네.
1: 그 자초지종은 내가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헤라클레스한테 잠깐 너 나 대신에 하늘 좀 바치고 있어. 그리고 이분이 화장실에 갔는지 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 얘기 못 찾았어. 근데 하늘을 대신해서 아틀라스가 들여야 될 하늘을 헤라클레스가 잠시 들고 있었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인간이잖아. 반인 반신이지만.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간이 드디어 신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그 전에 괴물 죽인 거는 그냥 영웅이려니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못하는 신이 할 수 있는 하늘을 또 바뀌는 걸 헤라클레스가 하는 순간
0: 네.
1: 헤라클레스 인간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웅이자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영웅으로 불리는 게 헤라클레스인데 이제 이 헤라클레스 이분이 이 형이
0: 이분이
1: 형 형님이 클레스 형님이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0: 네.
1: 그 아까 말했던 인간의 완전 멘탈이 나가고
0: 네.
1: 고독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고난을 이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그냥 신처럼 땅 펴놔가지고 나는 신이다 이게 아니라
0: 공감이 다 가는 거지.
1: 정말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죠. 공채나 아니면 네. 어떻게 인턴으로 들어가서
0: 네.
1: 결국에 그 회사에 사장 회장 CEO가 된 거야. 이거는 신화죠.
0: 그래서 우리 훈이 씨가 헤라클레스를 네. 제일 좋아한다고 전
1: 제일
0: 않았어요?
1: 좋아요. 헤라클레스 제일 좋아하고
0: 비슷해. 힘센 거 같은데.
1: 근데 저는 깜도 안 되지만 네. 진짜 어릴 때 헤라클레스처럼 털도 길러보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살찌니까 네. 좀 길러봤어요.
0: 네.
1: 하지 말래요. 임꺽정 같대요. 옛날에는 한번 길었을 때 박찬호도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는 임꺽정 같다 하지 말래요. 저기 도둑 같대.
0: 네.
1: 자 아무튼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의 자리에까지 오른 유일한 정말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네. 반인 반신 반신 반인
0: 네.
1: 우리 헤라클레스가 이제 정말 그 서사가 펼쳐지는데
0: 네.
1: 다음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음에 벌써 9화예요 9화 얼마 안 남았어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인기 많은 신 두 명
0: 네.
1: 아테나
0: 아테나
1: 아테나는 모의 신이죠?
0: 지혜인가?
1: 지혜죠.
0: 지혜, 아테나 여신.
1: 지혜의 전쟁 아테나. 그리고 아레스. 힘.
0: 아레스.
1: 그러니까 전쟁 신이 아레스예요 원래. 근데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테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레스. 요 신들의 성격 차이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전쟁. 신들의 그런 이야기.
0: 네.
1: 여기 다음 수행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근데 이 이름들이 참 우리 다 익숙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 다 들어보면 언젠가 다 들어봤고 어느 브랜드에서 한번 들어보고
0: 뭐 여러 가지 우리
1: 어느 신을 좋아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신 중에서 아프로디테?
0: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1: 미의 여신. 사랑의 비너스.
0: 비너스.
1: 비너스. 저는 솔직히 어릴 때는 그
0: 헤라클레스.
1: 아니 헤라클레스는 진짜 올타임 팝 제일 좋아하는 거고
0: 네.
1: 그 누구죠? 포세이돈이.
0: 포세이돈.
1: 그 약간 사파마다 다르긴 한데.
0: 네.
1: 굉장히 멋있게 나온 사파가 있었어요. 진짜 하얀 수염 쫙 있어갖고 밑에는 약간 인어 같이 나오던데 맞아요?
0: 바다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1: 밑에는 인어 같고 위에는 막 어마어마한 근육에 삼수염 딱 두고 왕관 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쭉 저한테는 그 모습이 이 누구랬죠?
0: 포세이돈.
1: 포세이돈 되게 생각나. 포세이돈 성님의 목소리 모습이었는데. 몇 년 전에 아쿠아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0: 네, 네.
1: 보셨어요?
0: 그 망했던 영화죠.
1: 망했죠. 제대로 망한 영화죠. DC에서 만든. 그게 이제 아쿠아맨 혼자 독립으로 나왔을 때 망하고 이제 DC 유니버스에서 같이 나온 게 뭐였지? 그 뭐 여러 명 다 나온 거 영화 있었잖아요.
0: 네, 그것도 망하지 않았어요.
1: 망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았었던 건데 슈퍼맨, 배트맨 다 나오는 거. 저는 거기 아쿠아맨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나의 상상 속의 바다의 신과 왕은 포세이돈.
0: 네.
1: 막 어마어마한
0: 해야 되는데.
1: 이래야 되는데 배트맨인가 누군가가 얘를 놀릴 사이보그가 얘를 놀렸나?
0: 네.
1: 그 너 피쉬랑 얘기하냐? 이렇게 놀릴 정도로 talk to fish 막 이러잖아.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볼품없이 나오는 게 좀 마음이 짠했어요.
0: 그랬어요.
1: 별 얘기 아니지만
0: 이 그리스 신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1: 그럼요.
0: 많이 자리 잡고 있네요. 또 우리 또 한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1: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들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다음에는 진짜 아테나
1: 전쟁의 신들이 또 한번
0: 신들의 얘기를 또
1: 네, 아테나하고 아레스
0: 하겠습니다.
1: 아신가 봐요. 성이
0: 그렇구나.
1: 레나?
0: 포세이돈의 돈은 돼지돈자니까.
1: 나도 근데 그 생각했는데.
0: 진짜?
1: 포크쉐이돈.
0: 포크쉐이돈.
1: 포크쉐이돈.
0: 더 클래식의 노래 들어봅니다.
1: 마법에서.

0: 음악으로도 영화 같은 장면이 연상이 돼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둘이 저렇게 밤속에 저쪽 달 속에 날아가는 좀 있으면 보름달이죠.
1: 그렇죠.
0: 밤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네.
1: 이게 남자들이 여성분들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비서거지만 방송에 적합하지 모르겠어요. 꼬신다는 표현을 했죠. 작업할 때 하, 약간 노래방 가서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예요. 되게 건전한 듯하면서 뭔가 그래서 노래 이거는 정말 무심하게 부르는데 절대 여자 보면 안 돼요. 네. 무심하게 화면을 보면서 부르는데 딱 자유롭게 할 때 손을 싹 잡아줘야 돼.
0: 아~
1: 저 하늘을 손을 딱 잡아줘야 돼.
0: 그리고 손을 이렇게 떨어줘야 돼.
1: 아, 그러면 그러면 그때 여자분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한 명은 싹 빼는 경우가 있겠죠.
0: 네.
1: 그분은 아직 아니야.
0: 아.
1: 근데 보통 프리가 작업하면 네. 자유롭게 저 하늘 한순간 깍지가 싹 들어오죠.
0: 아!
1: 아우! 나는 그냥 손에 올렸을 뿐인데 손에 돌리면서 깍지 잡히는 그 느낌 알죠?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나만 쓰레기야! 다 알잖아! 그
0: 오늘,
1: 느낌!
0: 오늘 어제 저기 주 같이 다녀오신 사모님이 오늘 듣지 네? 않으실까?
1: 아, 저 와이프는요? 저 손잡고 네. 다녀요.
0: 네.
1: 저는 손잡고 아. 깍지 잘 때도 깍지 잡고 그래요.
0: 아. 네. 깍지 잡으면 서로 이렇게 힘주면 이게 너무 손가락이 시원하고 마사지가 돼요.
1: 아, 그렇게 힘주면 제 와이프는 연약해서 부러져서 안 돼요.
0: 아, 그러니까.
1: 살살.
0: 아, 여러분 네. 아무튼 이 노래
1: 아, 근데 갑자기 이거 노래방 네. 가고 싶다.
0: 작업용 노래라고 합니다.
1: 네. 네. 절대로 고음 안 되시는 분은요. 원곡을 하지 네. 마세요. 네. 두 키 내려서 하세요.
0: 아, 두 키. 아, 그러니까.
1: 그거는 키, 문제가 아니야. 키가 높은 거는 상관없어. 돼.
0: 그렇습니다.
1: 손 잡는 타임이 중요합니다.
0: 마법의 성 순수한 노래 갖고 진짜 깍지부터 해서 뭐 아, 그거 다 들어가네 진짜.
1: 지긋지긋했죠?
0: 네.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을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사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의 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7: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교통사고 클레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뭐 준비해야 할 자료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1: 네.
0: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은요.
1: 그러니까는 꼭그
0: 네,
1: 라이센스랑
0: 라이센스.
1: 꼭 인슈런스 정말로 힘드셔도 인슈런스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0: 네.
1: 인슈런스가 없으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골치 아플 수 있고 그 무슨 차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가 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토로 라스가 됐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도 인슈런스가 없으면은요. 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는 거의 인슈런스가 없는 분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은 거의 차가 없어졌다고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0: 네. 사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차량 수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1: 네.
0: 몸이 다치고 내 이 정말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신경 쓰셔서 상담
1: 네.
0: 잘 받으셔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 알렉스자 변호사님,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십니다.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정말 이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조금 소통이, 영어가 부족하다 보면 그 제대로 좀 표현을 못할 때도 많잖아요.
1: 네.
0: 그냥 무조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안하다, 쏘리
1: 네.
0: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1: 네.
0: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라
1: 네.
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커뮤니티 우리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는 뭐 찾아가 나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고. 왜냐면 나중에는 그게 잘못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는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사고 나서 사람들이 또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는데 자동차 사고 난 다음에는 뭐 자기 뭐 여기 놀러 갔다 저기 놀러 갔다 그게 안 올리는 것도 좋아요.
0: 그러면 교통사고 사건은 보통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지나요? 진행을 하시나요?
1: 네.
0: 아니면은
1: 물론 저는 혼자서 안 하고 우리 팀이 있죠. 그러니까는 팀이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은 얘기를 해가지고 뭐 케이스 매니저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다 그럽니다.
0: 네. 교통사고 사건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1: 근데 요새는
0: 오래 걸리더라고요.
1: 오래 걸려요. 뭐 케이스 매니 그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저스트들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쨌든은 뭐 소송도 하고 해야 되니까는요. 뭐 6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1: 6개월은 되게 빠른 거고요.
0: 6개월.
1: 왜냐하면은 병원에 가는 게 치료를 받는 게 6개월 걸릴 수가 있으니까는요.
0: 그렇죠. 6개월도 더 걸리더라고요.
1: 네.
0: 치료받는 데 있어서 후유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건 충분히 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알렉자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요새는 뭐 경기도 너무 힘들지만은요, 꼭 인슈런스는 있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정말로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딜러십에 많이 가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만약 그러면은 레몬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한테 꼭 연락을 해줘서 우리가 도와주면 되게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면서요, 법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에게 변호사님의 끝까지 달리는 진심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1: 네.
0: 가세요.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0: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6: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7: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6: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9: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0: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9: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0: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1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4: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5: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7: 진짜 감쪽같네.
18: 역시 렌트웨이야.
1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예. 자,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성창식 노래입니다. 사랑.

네, 송창식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Over and Over, 사랑이라는 노래 예, 들어봤습니다. 송창식님의 목소리는 다른 클래스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인가 봐요.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 송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골든은 25일 이 미국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이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알렉스 워런의 오디너리 또 모건 월란의 I'm the Problem 또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Fight of Ophelia 또 엘라 랭글리의 추진 텍사스 이런 뭐 쟁쟁한 곡들을 제치고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극중 이 가상 걸그룹 헌터릭스의 노래를 부른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와 레이 아미가 시상식에 참석해서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헌터릭스로 노래한 또 다른 가수 오드리 누나는 시상식에 불참했습니다. 이재는 이 노래와 영화는 팬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라면서 이 팬들과 또 K-POP 데몬 헌터스 팀에게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네요. 그리고 이날 31번째 생일을 맞은 레이 아미를 향해서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 아미도 팬덤 또 가족 친구 등 고마운 이들의 이름을 열거한 뒤 인생을 바꾼 한 해를 선사해준 K-POP 데몬 헌터스 팀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들어도 싫지 않는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네, 골든 들어봤습니다. 이재가 이 작곡에 참여한 골든은 영화의 성공과 더불어 시원시원한 고음과 대중적인 멜로디를 앞세워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8주 동안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입니다. 이 골든은 앞서 그래미 어워즈를 비롯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 시상식 등 굵직한 글로벌 시상식에서 예, 수상했습니다. 참 사랑스럽지요. 네, 조용필 노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용필의 이 모나리자 어떻습니까?

네,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예, 조용필의 모나리자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1부 끝곡이에요. 윤형주 노래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저는 기다릴게요. 윤형주의 바보 듣고 계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의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예, 거북이는 느림보의 대명사지만 글쎄요, 그건 어디까지나 육지에서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실제로 누가 느리고 누가 빠른 건가요? 육지에서는 토끼, 바다에서는 거북이. 이 맥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말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라 합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고 만날 사람은 만나면서. 사실 세상에 뭐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맞죠? 어차피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서 예, 열심히 뛰어가는 예,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요.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 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는 그런 사람들,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네, 춤추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에게는 필요한 말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사세요. 너무 남의 눈치 의식하지 말고요. 이런 얘기를 예, 해주더라고요.

0: 네, 장범준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는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아주 기분 좋은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예,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도 표현해 가면서 함께 살아보자고요. 저에게도 필요한 말 절대 공감합니다. 자기 속도로 자기의 목표로 삽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럽시다. 끝끝송.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해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뭐 젊었을 때 아니면 아이들 키울 때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전래동화도 많이 읽어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항상 뭐 토끼가 이기잖아요. 꾀쟁이 토끼.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었지만 토끼는 게으르게 뭐 자만해서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낮잠 자다가 이 바보 거북이야 아유 저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언제 경주하냐 예, 그러던 토끼 자만심에 이 꾸준하게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가 뭐 승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전래동화인데 어 그렇죠. 이제 거북이가 육지로 올라올 때는 거북이가 느리지만 바닷속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예, 토끼는 육지 동물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맥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 합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내가 뭐 흥에 겨워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묘하게 매력 있게 들리면서 가슴에 코 박히더라고요. 어, 그렇지. 그래,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살아.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 너무 남의 시선 의식하고 남 눈치 보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 소피아님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예, 내 마음도 좀 표현해 가면서 마음껏 살아보자고요. 예, 이 말이 엄청 위로가 되는데요. 예, 엄청 좋은데요. 용기를 주시는데요. 오, 고맙습니다. 에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물국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3388-5600 2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3388-5600 2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한 번안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갓다 나플리 같은 제목 다른 노래 띄워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예, 번안곡으로 준비했는데 양희은이 직접 쓴 노랫말이 한편의 시로 듣는 이의 가슴에 위로를 건네는 노래가 있어요. 뭐 양희은 씨 노래는 다 좋죠. 그 중에서도 이 노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노래 아시죠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글쎄요, 이 노래는 저녁 시간, 밤 시간에 들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이런 에너지가 가득한 오후 2시 시간에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거꾸로 번안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나 악단의 연주가 아니라 기타와 양희은의 목소리만으로 들려주는 화음이 정말 이렇게 신금을 울리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 진짜 이 노래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어떡하면 좋아.

노래 끊고 싶지가 않네요. 끝까지 듣고 싶은데요. 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2002년입니다. 2002년에 내한 공연 중이던 베빈다가 우연히 양희은 작사 또 이병호 작곡의 이 노래를 듣고 포르투갈 민요라고 하죠. 예, 파도. 예, 파도의 느낌이 있다면서 번안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노래가 정말 지구촌의 히트곡이 됩니다. 이 노래는 뭐 끝까지 듣죠. 끝까지 듣고요. 베빈다 버전 그리고 잉고마리오 버전 예, 둘 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쓸쓸함에 비유했네요.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배빈다가 부르는 버전이에요. 이젠 됐어요라는 가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희은이 작사한 원곡에는 청춘을 지난 이에 이 사랑에 대한 추억이지만 배빈다의 번안곡 가사는 사랑의 열병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 예, 이런 표현의 가사입니다.

파스칼 미뇨 파두의 버전입니다. 잘 빈다 목소리예요. 그리고 양혜은이 이 노래를 2009년에 스웨덴의 가수입니다. 잉그마리 군더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어로 번안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재즈 가수 잉그마리의 3집 앨범에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영어로 개사한 곡이에요. Even When 이 노래가 담겨 있는데 정말 그 좀 포근하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노래는 예, 좀 거친 면이 있어요. 네, 베빈다 버전의 노래 들어봤고요. 네, 잉그마리 버전입니다. 영어로 예, 번안한 곡입니다. 원곡이 양희은 씨 노래가 원곡입니다, 여러분.

가수답게 굉장히 뭐죠? 목소리가 서정적이네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2월에 출시 넷재즈 가수 잉고마리의 3집 앨범에 담긴 노래예요. 이븐 웬 듣고 계십니다. 포근하고 서정적인 잉고마리 목소리가 양현의 목소리와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와 이 피아노의 단출한 편성에 잉고마리의 이 매력적인 보이스가 더해진 이 노래,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을 듣고 싶네요.

0: 원래 이 곡은요, 이 한국판에만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음을 마친 후에 이 정규 수록곡이 되었대요. 너무 좋아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가 이븐 웬으로 소개됐습니다. 그 잉거마리는 2004년 데뷔 이후 발표한 5장의 앨범이 모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면서 지금은 스웨덴에 데뷔하는 최고의 재즈 싱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포르투갈 민요 파두 그리고 노르웨이 출신의 재즈 가수 잉거마리가 개사한 이븐 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 팝송을 우리가 번안해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곡을 양희연 씨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를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번안해서 이렇게 불러온 이런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억의 팝송이나 깐쇼네,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고 들어보는 코너로 오늘 준비한 노래 양희은 씨 노래였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함께 들어봤네요. 자, 해피투게더 2부 특곡이십니다. 행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잘 쉬셨죠? 이번에도 캠핑 다녀오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로라 제이님 반갑습니다. 일하다 인사만 드려요. 어제 주신 아름다운 음악 여운이 아직도 내 귀에 어른거려서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예, mucho gracias.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4: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3: 요즘은 모든 게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4: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3: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4: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3: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4: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5: 베티니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카비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0분 지나고 있네요. 자,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네, 철학적인 가사를 담았네요. 하성관이 불러준 빙빙빙이었습니다. 로라 제이님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소리를 켜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댓글도 적어주시고요. 아유, 정말 예, 마음이 따뜻하세요. 오늘 모든 노래 너무 좋네요. 행할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온 식구 14명이 캠핑을 잘 다녀왔어요. 하셨는데 행할님은 정말 캠핑 좋아하기로 뭐 유명하신 분인데 가족이 모두가 다 가족이 14분이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겠네요. 가족들이 많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습니다. 다들 와, 입이 딱 벌어졌어요. 부러운 눈치들. 예. 부럽죠. 예. 로라님, 나도 일하면서 이어폰 꼈다 뺐다 하면서 들어요, 항상. 행할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국에서 들었었던 기억이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빙빙빙. 예, 팽이 돌리는 빙빙빙. 예, 남학생이라면, 남성분들이라면 아마 팽이 돌리기 다 해보셨지 않을까요? 그죠? 뭐, 우리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 또. 땅 따먹기 실핀으로 이렇게 땅 따먹기 그려가지고 누가 제일 땅을 많이 따나 실핀으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땅 따먹기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거 잘하셨나요? 요거 그리고 공기놀이 공기놀이도 저는 공기놀이는 잘했어요. 갈퀴

이라고 하죠. 아무리 해도 안 죽어. 아, 그냥 공깃돌 다섯 개를 다 손등에 얹고 촥 예, 너무 잘하는 그 언니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도 아, 참 재미있었는데요.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이 노래에 맞춰서 막 고무줄놀이 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들 막 지나가다가 막 고무줄 딱 끊고 가고, 아 진짜 장난꾸러기들. 그런 추억들이 또 새록새록하네요. 요즘에는 뭐 그런 놀이 안 하고 놀잖아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살잖아요. 예, 손바닥 안에 세상이라고. 예, 다 검색하면서 그런 재미에 또푹 빠져 살죠. 또 게임하고. 아, 옛날이요. 옛날은 또 옛날 방식의 놀이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요즘 방식의 또 아이들은 또 그렇게 이 손바닥 안에 세상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 자, 날씨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과주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건조한 사막지대 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남부 코스트 대기관리국은 코아첼라 밸리와 임페리얼 카운티 일대에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대기질이 민감한 그룹에 해로운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또 노약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인근 해안 그리고 이 평지 지역은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남가주의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해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5분,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경제지표 브리핑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재개된 이 뉴욕 증시는 이란과의 전쟁 종식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로 출범 130주년을 맞이한 다우지수는 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한 이후 안정적인 흐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예, 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매매 기준율 기준 그 1507.9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약 5.4원 상승하면서 1500원대 중반에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금시세는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온수당 4508달러에서 4512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흐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남가족 가스값입니다. 트리플 A 기준이에요. 이란 사태 여파 등으로 장기적인 강세를 보이던 가스값 다행히 이번 주 들어 수일째 미세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평균 레귤러 가솔린 가격입니다. 6달러 16센트. 예, 6달러 16센트 정도 되고요. 또 지난주 대비로는 약 4.3센트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3달러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갤런당은 6달러 10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전역 평균은 갤런당 4달러 49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896년 5월 26일은 미국의 언론인 이 찰스 다우가 세계 증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최초로 발표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의 뭐 역사 속 오늘 예, 이 시간에 살짝 좀 더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띄워드릴까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피아님 이 노래 좋아하시죠?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상우입니다.

0: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금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0: 정말? 어떤 건데?
3: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1: 홈쇼핑월드.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사 속 인물 오늘은 참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세기 음악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재즈 트럼펫 연주자이자 작곡가입니다. 쿨 재즈, 모달 재즈, 뭐 재즈 퓨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며 재즈의 트렌드를 선도한 인물이죠. 그의 1959년 앨범 Kind of Blue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재즈 음반으로 꼽힙니다. 예, 예, 마일스 데이비스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사도라 덩콘이 출생한 날입니다. 1877년 오늘이에요. 예, 현대 무용의 어머니로 불리는 미국의 무용가지요. 예, 엄격한 규칙에 얽매여 있던 전통 발레 틀을 깨고 예, 맨발과 그리스식 튜닉 차림으로 인간 고유의 자유로운 감정과 영혼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현대 무용의 개척자로 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사도라 덩콘.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존 웨인이 1907년 오늘 예, 출생했습니다.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끈 미국 서부 영화의 전설적인 아이콘입니다. 정말 선이 굵고 강인한 서부의 카우보이와 군인상을 정립했고요. 영화 영마차, 수색자 등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또 다른 역사는요. 정말 1896년 5월 26일은 자본주의 역사와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이정표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 기자였던 찰스 다우가 이 동업자 에드워드 존스와 함께 만든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최초로 게재하면서 세상에 예, 공개했습니다. 당시 시장을 읽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 그런 예,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오늘날 다우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블루칩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896년 첫 발표 당시에는 단 12개의 산업체 종목으로만 이루어진 다우 더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의 중심이었던 면화 또 그 설탕, 담배, 가스, 가죽, 고무 등을 다루는 전통적인 굴뚝형 이 제조업 기업들이 주를 이루었다는군요.

카일베레 캐논이 아, 참 이 샘플링이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Life is cool. 스윗박스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어요. 함께해 주신 우리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0: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0: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0: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얼마 전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요, 1층부터 60층까지 누가 빨리 오르나, 그래서 이른바 수직 마라톤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22회째를 맞고 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챌린지 부문이라고 해서요, 이런 과정을 모두 6번 반복하는 것, 즉 총 7,506개의 계단을 오르는, 누가 이걸 도전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했고 우승자가 나옵니다. 아,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겠죠? 그런데 진짜 운동 목적이라면 계단 내려가기 부문도 새로 신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계단에 오를 때는 근육이 수축함에 힘을 내는 단축성 운동이라면, 내려올 때는 허벅지 근육이 길게 늘어나며 체중을 버티는 신장성 운동이 작동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이 계단을 내려간 그룹의 하체 근력이 34% 증가했는데 올라간 그룹은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개선도 크게 관찰이 됐고요. 자,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과정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허벅지 근육이 체중을 분산해서 제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힘이 쌓일수록 근육의 밀도와 관절의 안정성이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폐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적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동작이 필요할 텐데, 무릎 관절염이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속도를 좀 더 줄여서 꾸준히 계단 내려가는 운동 해봄직합니다. 단 세 가지만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첫째,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한 발로 체중을 충분히 버틴 뒤에 다음 발을 내딛습니다. 저항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커지니까요. 둘째, 발 앞쪽부터 부드럽게 디딥니다. 뒤꿈치로 찍듯 내려오면 충격이 커져서 무릎에 큰 부담을 주겠죠. 자, 셋째, 난간은 잡지 말고 스친다. 균형이 흔들릴 때는 네,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까이 위치는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는 가볍게 터치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의존을 줄일수록 하체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죠. 자, 무리하지 않고 속도만 조절해도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계단을 내려오는 동작, 이제 무심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볼까요?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연휴의 여운이 살짝 남아있는 오늘 화요일입니다. 일단 절반이 지나고 벌써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자, 마음이 아직도 붕 떠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같은 날씨 또 오늘 같은 화요일의 분위기를 좀 살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달콤했던 연휴 뒤에 찾아온 오늘 화요일. 자, 오늘처럼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은 날이면 왠지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어쨌든 지나간 연휴의 즐거운 추억들은 우리 마음속에 꼭 잘 간직하고 오늘부터 다가올 시간에 대한 여유로움도 가져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오늘 같은 날 바람에 구름 가득 둥둥 떠다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0: 긴 연휴가 지난 오늘 화요일 첫날 첫 곡으로 이은하 씨가 함께한 바람의 구름 같듯, 뭐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를 드렸다시피 연휴의 설레임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 어찌 보면 항상 또 다른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주말이라는 것이 있고 주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주말들 연휴들 잘 보내셨으리라는 가정하에 우리 통계님 잘 지내셨습니까? 굿모닝입니다. 신청곡 주셨고 TK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고 H님도 오셨네요. 주말 잘도 보내셨죠? 여러분들 좋던 싫던 어쨌든 또 연휴가 지나가고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이제 6월이 되면 6월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월드컵이라는 아주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각종 이 선거들이 앞다퉈 있습니다. 월드컵과 더불어서 과연 이번에 얼마만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들어와서 이 우리 아시아를 위해서 또 한국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주실, 그럴 기대감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아낌없는 한 표의 투표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특별히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를 함께 나눴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거의 제가 얼굴을 뵈니까 이제 탈진된 것 같아요. 너무 돌아다니셔서 본인은 괜찮다고 쓴 웃음을 지시지만 글쎄요,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발로 뛴다는 거, 배낭 메고 발로 뛴다는 거 쉽지 않은데 얼마만큼 달려오셨고 남은 길 어떻게 달려가실 건지 오늘 그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샘신 후보님,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 또 경찰 그 일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의 어떤 답답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드디어 단두대에 서셨습니다. 자, 자청하신 우리 샘신 후보님과 함께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입니다. 잠시만요.
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연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젤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7: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1: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1: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께서 우리 TK님 꿀잠 주무셨냐고 했더니 잘 주무셨다고. H님 오늘은 쉬신다고요? 편히 인조에 할 수 있다고. 비비안님 음악 부장님 오늘 함께하니 너무 즐거워요. 예, 비 오는 날 함께하시자고 김치 부침 드시고 우리 TK님 음악 부장님 함께하니 기뻐 날뜁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기뻐서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잠시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분 아마 쉽게 보셨을 겁니다. 낯익은 얼굴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슬로건이 정치 말고 해결이 먼저다.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교육을 최우선으로. 자, 다음 주 화요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샘신 상원 의원 후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시고 네.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뜨고 있으니까 네. 꼭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살아오셨던 길 네. 또 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1: 네네네. 네, 네.
0: 그동안에 아마 제가 이렇게 뵀을 때도 정말 발로 열심히 뛰셨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겠거든요.
1: 네.
0: 어떻게 뛰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쉽게 얘기하면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만보가 아니라 이제는 15,000보 이상 걸었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집에 가면 정말 다리가 퉁퉁 부고
0: 그렇죠.
1: 또 저만 그렇습니까? 같이
0: 그렇죠.
1: 도와주시는 분들도
0: 예, 예. 보좌관들.
1: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이 보좌관이라고 보다는 이제 뭐 협력해 주시고
0: 네,
1: 발란트
0: 네,
1: 하시는 분들도.
0: 네, 네, 네.
1: 정말 너무 피곤할 거예요.
0: 네.
1: 제가 힘들어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0: 아이고 별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되셔서 뜻을 이루시는 게
1: 네, 맞습니다.
0: 보람이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제 뭐 일주일 남았지만
0: 네.
1: 저는 딱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0: 네, 네.
1: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아, 우리의 목소리를.
1: 네.
0: 아, 예, 예.
1: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포기하다 보니 우리가 있었던 LA 폭동도 뒤돌아보면
0: 그렇죠.
1: 우리의 목소리가 없어서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018년에 방글라데시 그때는 그나마 그 목소리가 나와서
0: 네네.
1: 우리가 우리 타운을 지켰잖아요.
0: 네네.
1: 그건 딱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0: 네.
1: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0: 예, 예.
1: 저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자, 그동안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딱 남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만큼 하셨어요.
1: 그렇죠.
0: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이제는.
1: 네, 맞습니다.
0: 이제는 내 손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제가
1: 네.
0: 실례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네, 맞는지
1: 괜찮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만은.
1: 맞는 얘기니까.
0: 예,
1: 네.
0: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 느끼신 것 중에 우리 애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가 있어요?
1: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0: 네, 네, 네.
1: 코리안 아메리칸만이 아닌 뭐 네. 스페니 커뮤니티
0: 그렇죠.
1: 흑인과 백인 더불어서
0: 네, 네, 네.
1: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같아요. 중점적으로 보면 생활비 문제, 렌트 문제,
0: 그렇죠.
1: 취한 문제,
0: 네.
1: 홈리스 문제 그리고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시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1: 그리고 낮은 투표율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는 너무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당신이 되면 정말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질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0: 네네네.
1: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정치를 하고 계세요.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왜냐면 LA 타임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네.
1: 요새 뭐 정치가 우리를 위해서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네가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0: 네, 네.
1: 쉽게 얘기해서 민주는 민주당, 공화당은 공화당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는
0: 네,
1: 것이
0: 네.
1: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의 이야기시더라고요.
0: 네,
1: 뭐 저야 뭐 솔직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그동안 공화당을
0: 네.
1: 출마했지만
0: 네, 네, 네.
1: 이제 그런 피로함 그런 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갈라져야 되느냐.
0: 네, 네, 네. 네.
1: 우리를 위한 그들이 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0: 네.
1: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0: 네, 네, 네. 네.
1: 어느 분은 내가 뭔가를 하나 부탁했는데
0: 네.
1: 자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0: 아.
1: 아니 한인 우리에서 하는 일인데 왜 거기서 민주당 공화당이 갈립니까?
0: 아.
1: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0: 아. 네. 그러셨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7일 남았는데 정말 많은 거를 보았는데
0: 네.
1: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이 계세요.
0: 아, 그럼요. 엄청나게
1: 새벽부터 맞죠. 뭐 일하시고.
0: 네네네.
1: 근데 많은 분들은요. 요새 렌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0: 그렇죠.
1: 왜냐면 비즈니스도 어제 열었다 문을 닫는 분도 계시지만 네. 특히 이제 보면 뭐 제가 경찰 생활을 했어서 이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것 중 알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면 네. 거리 안전.
0: 그렇죠.
1: 예, 노인분들이 네. 당하시는 그 신문에 많이
0: 예,
1: 나잖아요.
0: 예,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그 안전을 아,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0: 네네네.
1: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경찰 병력 경찰 그 고 뭐 뭐라 그러죠? Even their themselves 고 갖고 있는 병력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0: 아, 네,
1: 왜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여기 돌아다니는 뭐 네 대 다섯 대가 다 카바라거든요. 근데 경찰들은 78명, 80명이 일을 해요.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런데
1: 우리가 너무 목소리를 안 내요.
0: 아, 네. 그렇잖아요. 그, 방송 전에 우리 후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TV에는 한국 사람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
1: 전혀 안 들리죠.
0: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맞아요.
0: 네.
1: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가 목소리가 너무 적으니까 그들은 투표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에게 우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우는 사람에게 그들은 뭘 하죠? 우유를 주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너무 안 울어요.
0: 아.
1: 이번에 해보니까
0: 네.
1: 한인 커뮤니티의 제일 문제점 하나가 지금 내가 울면 뭐해? 근데 우는 사람에게 우리는 뭘 줘요? 아기에게 우유를 주듯이 너무 안 울어요.
0: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게
1: 네.
0: 제가 무슨 행정일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한 10번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되는 건데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1: 그럼요. 오니까.
0: 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저를 기억해서 좀 덜 기다리게 하고 너 일로 와. 또 왔냐? 또 왔냐? 또 왔냐? 그래서 제가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울어야 뭘 받을 수도
1: 그럼요.
0: 있고 할 수도
1: 네,
0: 있고
1: 그럼요.
0: 또 너무 가만히 있고 에이 해봐야 소용없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 기대를 안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기대를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보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뭐 목사로 경찰로 일을 했지만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한인들과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0: 네네.
1: 기대 안 해. 근데 기대를 안 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대가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네. 우리의 목소리를 정말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0: 네네.
1: 기회에
0: 네.
1: 저는 뭐 누구를 찍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0: 네, 예.
1: 누굴 찍든 간에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하면
0: 네.
1: 그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안 찾아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와서 몇 분은 와서 우리말로 하면 돈 주세요.
0: 네,
1: 기업인들에게 가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어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네. 그럼 그걸 우리가 울어야 하는데 왜 우는 사람에게 뭐 우유를 주듯이
0: 예, 예.
1: 울지 않으니까 뭐 쟤네들은 뭐 자기네들 다 충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정치를 포기하면
0: 네.
1: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것을 너무 제가 느꼈어요.
0: 그랬군요.
1: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0: 예, 예, 예. 네,
1: 그러면서 제가 그냥 여기서 우리가 2018년을 생각했을 때 그래?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는 4.19 폭동 때 우리의 목소리를 못 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져갈 것을 못 가져갔다. 얘기 살았는데 지금 똑같이 돌아가더라고. 너무 지금 안일해졌어요.
0: 아, 네.
1: 왜냐면 우리가 얘기했지 1992년에 그 LA 폭동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똑같이 지금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다.
0: 네.
1: 지금 이것이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0: 네. 그렇구나.
1: 네. 정부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0: 아, 예.
1: 그런데 네, 우리가 그거를 찾아먹지 못하는 거죠.
0: 아,
1: 왜?
0: 우리 목소리,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 목소리를 안 내니까.
0: 아, 목소리를 안 내니까.
1: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I, 우리라는 이 내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로 해야 돼요, 지금은.
0: 아.
1: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0: 예.
1: The voice had to speak out. 우리가 not only Korean American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역이다라는 이 목소리를 내면
0: 아.
1: 그들은 풀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들 안 풀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1: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요. 투표밖에 없어요.
0: 아.
1: 지금 뭐 내가 당선되고 뭐 어느 한인이 당선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0: 네.
1: 우리가 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음에는 야 너희들이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
0: 아.
1: 근데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0: 아.
1: 없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없어요.
0: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일단 투표를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거기서 된 분이 또 위에다 목소리를 내야 그들이 듣고 뭘 들어주든 말든
1: 그렇죠.
0: 결정을 한다는 네, 얘기죠.
1: 이게 간단하게 딱 하나를 이 센텐스를 만들면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우리 대신 결정한다는 거죠.
0: 아,
1: 그렇잖아요.
0: 그렇죠. 뭔가를 네. 해야 되니까. 네.
1: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결정해서 그냥 따라와.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야, 쟤네들은 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
0: 아,
1: 우리가 안 하니까.
0: 안 하니까.
1: 그러니까 대신 그들이 우리의 권리를 가져가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얼마나 똑똑합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양자로 들어왔잖아요.
0: 네.
1: 외국부 밑에서 자랐잖아요.
0: 예.
1: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미국 다 양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렇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1: 양자로 들어와 있으면 내 권리를 찾아야만 내가 양자가 아닌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냥 양자로 살아 이거면 됐지. 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게도 그렇고
0: 아.
1: 우리의 거리도 그렇고 우리의 안전도 그렇고 우리의 세금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무엇입니다? 누군가는 결정해요. 왜 그 결정권을 그들에게 줍니까?
0: 아.
1: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죠.
0: 그렇죠. 네.
1: 목소리 내는 건 딱 하나예요. 귀찮아요.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요새 어르신네들 계시는 아파트 찾아가고
0: 네네.
1: 얘기를 하면 거의 90%가 왜 이런 거 해요? 아, 혹시 투표 용지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도와줄게요. 아니야, 됐어요. 길거리 가서 같아요. 투표하셨어요? 젊은 분들. I don't do those things. They're not going to do anything for us. Just shut off.
0: 예, 예.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 분들은 안 그래요. 외국 분들은 did you vote? 인사하면 아, how are you? This is, you know, 하면 예. Oh, how you doing? 너무나 반갑게 대해주고 어, oh, yeah, we're definitely going to vote. 우리 vote 할 거야. 아, 내가 너 찍어줄게. 아닌 분들은 거의 70%.
0: 그렇군요.
1: 저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의 관심을 어떻게 한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0: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 한국이라는 저희 조국과 미국과의 약간 문화적 차이와 저희가 자라면서 받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견해도 있을 거고
1: 당연히 있을 수 있죠.
0: 또 저희가 와서 이곳의 문화를 배우기보다는 일단은 이민자로서 가족을 챙기는 게 급급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다 보니까 그 어떤 틈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 있죠.
0: 대로 배고프다고 말을 해야 음식을 주지 가만히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안 주니까 왜 안 줘? 그러면 너 말 안 했잖아. 배 안
1: 그렇죠.
0: 고픈 줄 알았지.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네.
1: 그렇죠. 같은 원리죠.
0: 그러니까요.
1: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 있으려면 우리 공동체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그 공동체에 살아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예. 그들이 일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뭐 목소리 안 내는데
0: 예, 예, 예.
1: 그들이 압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1: 쉽게 You guys are selfish. 너희들만 알잖아.
0: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 사람이 주문을 할 수 없으니까 주문하는 직위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후보님 같은 그런 분들이
1: 그렇죠.
0: 오더를 받아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오더를 맞부든 못 받으니까 주문할 게 없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습니다.
0: 예, 제가 예. 바로 이해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0: 예,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걸 알리기 위해서 주문하는 우리 의원님한테 우리 배고파요 뭐뭐뭐뭐 필요해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자 봤죠 우리 이렇게 배고픕니다 그래야 풀리
1: 그렇죠.
0: 음식을 받아서
1: 왜냐하면 이 상원들이 이게 주상원 같은 경우 정확해요 주상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네네, 그거예요 네네. 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버젯을 개정하고 안전을 개정 이걸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아. 우리 그런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아.
1: 그러면 저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0: 아.
1: 네. 근데 아까도 안일하게 아유 저는 시간 없어요. 아유 너무 바빠요. 아유 투표장에 아유 우편 투표 아유 귀찮아요. 이런 그 귀찮은 것이 우리가 평생 그렇게 귀찮아 살고요. 2세들은 더 그럴 거예요. 2세들은 더 귀찮아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아... I don't need the boat. Ah, forget it. Government? No, no, not me. 근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Asian community가 expand 못하고 그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1.5세나 2세들이 이거를 나름대로 시작해서 이런 정치를 나가야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0: 그렇죠.
1: Not only Korean American이 identify 되는 것. 두 번째, 아, 쟤네들이 목소리가 있구나.
0: 네네.
1: 그 목소리가 있으면 어떠죠? 우리가 음식을 내겠듯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 하나 You need the boat.
0: 아,
1: 투표하셔야 돼요.
0: 그렇군요. 자, 우리 TK님 꼭 투표해요. 다 뭉쳐서 찍자 그러고 우리의 목소리는 투표로 권리를 행사합시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이렇게 든든한 샘씨님이 계신데 얼마나 좋은가요? 라고 이제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애청자분들이.
1: 네, 네.
0: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한인타운의 치안이 나쁘다. 네다섯 명 다닌다. 7, 80명인데 그것도 보트를 해야 후보님 같은 분들이 지금 한인타운에 we need more
1: 그럼요.
0: people
1: 네.
0: 그래야지 10명 20명이 돼서
1: 너희들 지금 저는 경찰상을 했으니까
0: 네.
1: 야 70명의 그 쉽대 있는데 왜 5대 6대밖에 안 나와
0: 아.
1: it could be at least 25.
0: 25
1: 그러면 치안이
0: 안 좋을 수가
1: 지금 안 이렇지 않아요
0: 오, 예. 아.
1: 절대 안 그렇습니다
0: 예, 예.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이민자의 삶 작은 교회의 목적 경찰로서 거리의 이 모든 현실
0: 네.
1: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 너 교회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정치를 시작해서 정치를 끝났고
0: 네.
1: 하나님은 그 정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0: 네.
1: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아...
1: 그럼 이민자의 삶은 누가 도와줍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누군

0: 혜택은 있는 건데
1: 그쵸.
0: 우리가 못 찾아 먹으면 안 되죠.
1: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0: 안
1: 거예요.
0: 안 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Exactly.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산은 측정돼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버립니다.
1: 맞습니다. 왜 우리가 안 오니까. 우리
0: 그렇죠?
1: 안 오니까.
0: 그러니까 예. 여러분 좀 웁시다 이제. 네, 진짜 네. 울어야 될 것
1: 예,
0: 같아요.
1: 예, 예. 예. 예,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0: 네.
1: 울어주세요. 제가.
0: 네, 그러니까 네,
1: 울어주시면 네, 네. 그들이 와서 우리 얘기를 들어요.
0: 네. 네.
1: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권리,
0: 네.
1: 우리의 목소리,
0: 네, 네.
1: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근데 이것은 제가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아, 내가 그래? 아무리 여기서
0: 아니,
1: 여기는 네.
0: 부모님은 이렇게 리퀘스트라는 거고 우리 일일이 한 분들이 움직이셔서 돼야 그 다음에 가서는 권리를 주장하고
1: 그렇죠.
0: 얘기를 네. 하고. 그건 이제 후보님 몫이죠.
1: 그렇죠.
0: 준비는 네.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1: 맞아요.
0: 서류는 잔뜩 준비해 놨는데 뭐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0: 네네네.
1: 여러분의 차례고
0: 네.
1: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뭐가 있으면
0: 네.
1: 나 혼자 가지 말고
0: 예.
1: 피라밋 같이
0: 예, 그렇죠.
1: 내가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섯 사람 이렇게면
0: 그렇죠.
1: 됩니다. 왜? 어. 내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은 다 투표권이 있고요.
0: 어.
1: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어. 다 계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예.
1: 근데 다만 하면 뭐해?
0: 아.
1: 하면 뭐해가 아니라 하면 뭔가 합니다.
0: 아,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하시는 가족 여러분들. 좀 어르신들께서는 뭐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만일에 모르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1: 저희가 찾아갑니다.
0: 예, 네.
1: 아직 갑니다 저희가.
0: 일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아무쪼록 이번에는 꼭 우리 샘신 후보님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1: 아, 예, 예.
0: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뭐 제가 드린 말씀은 굴럭이지만 어쨌든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1: 네.
0: 네.
1: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0: 네네.
1: 우리의 목소리를
0: 네.
1: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0: 네.
1: 살려주는
0: 네.
1: 여러 목소리
0: 네.
1: 한 사람만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0: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비비아님이 권리를 행사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실 샘신님, 우리 TK님, 다 샘신님 찍어요. 똑바로 보고 잘 찍으세요. 샘신님 당선됩니다. 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네, 네, 꼭 고맙습니다. 되시길 바라고.
1: 네.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건강에 유의하세요.
1: 네.
0: 아프지 않으셔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네. 6월 2일입니다. 투표 샘신 후보님 디스트릭 26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샘신님 후보 말씀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0: 코리아.
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네, 한국의 우리 통계니 음악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살로 가볼까요? 바빠야 20살.

네, 파파의 20살이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와 20살, 20살.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20살 때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계셨고 그때 모습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한 곡에 따라서 우리가 추억을 되살려 볼 수 있고 또 곱씹어 볼 수 있고 그냥 한번 미소를 이렇게 질 수 있는 게 이 노래가 가진 마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번엔 아주 멋진 곡도 우리 TK님께서 산포로 가는 길이란 노래는 이미 아시죠? 강은철이 불렀는데 특별히 이 버전은 함춘호 씨 기타를 잘 치시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송창식 씨와 같이 송창식 씨 노래할 때 옆에서 반주를 도와주는 우리 함춘호 씨가 강은철 씨와 함께 산포로 가는 길

0: 네, 이렇게 또 함춘호 씨하고 기타 연주로 듣는 우리 산포로 가는 길 참 색다른 맛도 있고 반갑다고 그리운 노래라고 H님, 비비안님 말씀하시고 반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H님 또 신청곡 주셨네요. 이렇듯 같은 노래를 좀 다른 방법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마치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스팸을 넣어도 되고 멸치를 넣어도 되고 또 돼지 목살을 넣어도 되고 그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0: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9: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0: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9: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2: 우메캔.
1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2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1: 감사한다면,
12: 사랑한다면
11: 역시 우메캔.
1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3: 888-941-3311 우메캔.

좋다. 자, 비비안님, 네, 오늘 저녁 김치찌개로. 근데 김치찌개에 뭘 넣으실 겁니까? 목살을 넣으실 겁니까? 멸치를 넣으실 겁니까? 스팸을 넣은 부대찌개입니까? 신김치를 넣으셔야 맛있는 거 아시죠? 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일부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순철님께서 최희준 씨의 월급 봉투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못 돌려드렸는데 마침 비비안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혹시 순철님 함께하고 계신지요? 아, 멸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살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목살을 좀 두툼하게 넣어서 이 김치 전골같이 목살 한 움큼에 김치찌개하고 덥석 먹는 그런 것도 좋고 스팸을 넣어서 끓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김치찌개는 여러분, 아, 순철님 잘 듣고 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못 틀어드렸던 최희준의 월급 봉투 마침 비비안님이 신청해 주셔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일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혹 제가 순서에 밀려서 신청곡 못 들려드릴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라도 제가 기억해뒀다가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 항상 여러분의 신청곡, 특히 2부 시간에는 1시간 내내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그런 즐거운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살짝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참, 지금 우리 H님께서 숭늉처럼 구수한 목소리 순철님, 우리 아버지 생각난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엄마 속색이고 살 수가 없어라. 그런데 나주, 아주 어쩌다가 맛이 간 적도, 예, 가끔 맛도 가고 그러는 게 세상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그러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 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3: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3: 어머나, 이게 그 화재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3: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4: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3: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AM 1600시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로보라는 그룹 아시죠? I'd love you to want me. 이 노래는 뭐 여러분들 너무 추억의 명곡이고 가슴속에 묻어있는 추억의 팝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구석에 이민 와서 사시느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가족들 돌보느라 내 거울 제대로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일상,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노래가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들려드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속 깊이 울리는 어떤 좀 이렇게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거리에 이렇게 가로등 불빛이 저 안개처럼 번지는 밤에 멋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중절을 모를 쓰고 탁 뭐 그런 모습, 내가 상상해본 그런 멋진 모습, 이 떠나간 인연을 숙명처럼 기다리는 그 어떤 애절함, 아주 멋지죠. 생각만 해도 그건 내가 마음속에서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추억들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비비안이 오재미 씨 기억하죠? 아주 제주꾼이죠. 성대묘사를 잘해서 뭐 남희 씨, 나훈아 씨, 뭐 송창식 씨 등등 아직도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거 오재미 씨 기억하죠? 단장님 오셨네요.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 장녀세비입니다. 70년대 에보니스의 영원히 사랑하기를 함께 듣기를 청합니다. 시간이 되면 방송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10대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비비아님 반갑습니다. 비비아님, LA 노사사 영상 보면서 정말 저도 영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노래 연습 많이 합니다. 단장님, 우리 단장님 요새 바쁘십니다. 유튜브 촬영하랴, 또 이제 6월 20일 날 노래자랑 준비하랴, 또 라벨 색스폰 단원들 챙기시랴. 아, 이거 뭐 이리저리 뭐 보통 바쁘신 일정이 아니십니다. 또 내일 아마 저희 한 달 만에 우리 단장님 뵙는 즐거운 시간, 저희가 레퍼토리 얘기했습니다. 멋진 레퍼토리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또 SK 사장님 화이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 잘 드셨는지요? 자, 그래서 아마 단장님 오늘 좀 집에서 내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 연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TK님 신청곡 주셨고, 그래서 우리 장 단장님께서 70년대 에보니스란 그룹의 이 노래 10대 때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 장 단장님의 신청곡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어로 LA 치시고 한글로 노사사라고 치시면 우리 단장님의 멋진 연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체이시의 멍하니를 비롯해서 바람의 소원 또 정령까지 특히나 체이시가 부른 멍하니와 바람의 소원은 사실 가수들이 그런 경우가 전 처음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가수 최희 씨가 댓글을 직접 올려서 짝짝짝 응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바람의 소원도 올려달라고 해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계신 우리 단장님 내일은 또 어떤 연주를 해주실지 기대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SK 사장님께서도 여러분 이번에 그 SK 노래자랑을 주최하시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SK라고 영어로 치시고 가요무대라고 치시면 우리 SK 사장님의 영상이 요새 찍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영 그대 그리고나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이런 등등 노래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SK 사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SK 사장님이 올리셨던 그 영상에 있는 노래 중에 한 곡 SK 쿨링 가요무대라고 치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바로 그대 그리고 나. 여러분 우리 SK 임종호 사장님의 달달한 목소리 어떨까 기대하십시오.

네, 달달한 우리 임종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SK 쿨링 가요 무대로 들어가시면 이 화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성원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SK 사장님께서 우리 장단장님이 가끔 즐겨 부르시는 애창곡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 노래를 장단장님이 애창곡으로 부르십니다.

할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당신만이.

네, 아이고 사랑이 비를 맞아요. 백음성 씨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비비아님 말씀대로 비가 올 때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 공감합니다. 로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로라님도 아까 전에 오셨는데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일 마무리 되시면 또 운전해서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자, 비비아님 말씀처럼 요새 좀 그 날씨가 조금 일교차가 심한 편이라 저도 코감기 걸렸다가 오늘 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훨씬 더 좋지 않나. 항상 걱정해 주시는 비비아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님, 아 한국은 좀 덥다네요. 변덕스런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아저씨도 감기 조심하고 굿모닝입니다. 자, H님, 아 무지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상하이 노래 우리 H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H님이 단장님께서 부르시면 이보다 훨씬 잘 부른다고. 아, 상하이 노래 오래간만이라고 세인트님, 비비안님, 날이 덥다니 시원한 날 되시고 이렇게 매일 와주시니 너무 반갑고 좋아요. 백호가 너무 멋지다고 세인트님 얼굴 상상하면서 미남이실 듯. 비비안님, 우리 저 세인트님 그 김상현 씨 과거의 추억을 하나 그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이소룡이란 영화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발차기도 잘하고 몸이 날렵해서 이 교실에서는 책상을 붕붕 타고 날아다녔고 쌍절곤도 잘 돌리고 아주 의리의 사나이로 우리의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우리 세인트님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자, H님 기타 반주에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TK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영은 꿈을 꾼다인데 이 노래는 그 김과장이란 드라마 거기에 OST로 나왔던 노래입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행복한 꿈을 꾸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우리 티켓님의 신청곡. 아, 로라님 이제 퇴근하셨습니까? 운전 중이신가요? 멋진 곡 신청해 주셨고 로사님도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아, 두 곡 다 멋진 팝송입니다. 팝송. 자, 아,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찹찹차.
7: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점심을 대강 이렇게 바빠서 드시다 보면 이 시간에 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겁지겁 간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아주 좋은 간식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양도 좋고 로라님 라치니 3시로 가서 좋다고 더 대박나서 바빠서 배가 아프다 못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사과와 땅콩 버터가 사과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그 땅콩 버터 자체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지켜준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의외로 삶은 달걀 좋아하시죠? 치즈하고 어울린다고 한대요.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아주 오래 지켜준다는 그런 요구합니다. 또 여러분들 요구르트 좋아하시죠? 요구르트에 풍부한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베리류 있죠? 뭐 블루베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리고 이 위토스트라고 하죠, 통물곡방, 그리고 아바카도가 굉장히 몸에 도움이 된다 그러고 하고, 뭐 여러분 아시는 뭐 다크 초콜릿 그리고 프레셀이 또 좋은 궁합이라고 하네요. 어떤 것든 잠시 간식을 채우시면 저녁 전에 기운을 낼 수 있고 에너지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모든 정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고 또 국내외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로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는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0: 네, 비록 안타깝게 그녀는 지금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가수는 죽어서 노래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긴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만요.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8: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7: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8: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7: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8: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7: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네, 필 콜린스입니다. 우리 노라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이 노래가 타잔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0: 네, 우리 로라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H님, 요즘 아이스크림 바나나 밑에 깔고 위에 삼색 아이스크림하고 땅콩 캐러멜 소스 블랙베리 뿌리면 후식으로 대박 지금 들고 계신다고. 아, 예, 참 달달하니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스가 있다면 혜은이의 진짜 진짜 좋아해 될까요? 딱 한 곡 남았는데 마지막 찬스 제대로 쓰셨습니다. 준비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미드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5: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0: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9: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0: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9: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H님, 비비아님 신청곡 겁나게 있어 보이고 수준 있어 보이고 노래 좋으시다고 오늘은 시간이 다가버려서 내일은 있어 보이는 노래 신청하신다고 내일도 시간 많으시다고 로라님 그 아이스크림 그렇게 드시면 내일 배 아플 거라고 흐흐 내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부 시간에 우리 장단장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휴의 뒷자락인 첫날 화요일입니다.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하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비비아님의 신청곡 바로 이 노래 진짜 진짜 좋아해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8: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8: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7: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신데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한 군데서 설명한 것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는 중에 있으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봐야 의리의 길로 인도하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였으니 내 자유 넘친다. 나의 평생의 선한 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띠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즉 이 땅의 모든 복과 새끼의 모든 복과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복을 주길 원한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이 땅에 복받은 사람도 별로도 없고 영생에 복받은 사람은 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43절입니다. 어찌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왜 내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거든.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통해서 말씀을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천만다행인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다 그러면 괜찮을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알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기 때문에 거기 믿음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주면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잘못 알고 있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주면 아버지 말씀은 아니고 없고 얘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는데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할 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 44절입니다. 시작.
18: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17: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며 그 속에 아버지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께서 말씀인데 말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18: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에
17: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자기가 배운 거하고 자기가 사상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을 죄로 책잡는다. 우리는 말씀을 간절히 삼아야 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성경에 기록됐는가 아니됐는가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사도행 17장 11절의 말씀 17장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있거든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종의 말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바로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선물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하셨어. 피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의 축복을 주지만 말씀은 이 땅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한 축복뿐만 아니고 바로 천국의 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는 다 믿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 피로서 구원한 목적이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준대. 바로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준다.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를 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멸망당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해주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고 예만 있게 하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설명하고 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 4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냐? 시작.
18: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7: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묵상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47절 시작.
18: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7: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멘.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듣지 않는 것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세입니다. 4장입니다. 6절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말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5절입니다. 시작.
18: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17: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18: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7: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마귀의 영에 속했는가? 아버지 말씀을 주면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도 내 생각과 사상 교단 교리로 자꾸 그 말씀을 밀어낸 사람은 미혹의 영, 즉 미혹이라는 것은 용을 잡은 예변 마귀의 사탄이야 미혹한다 하면 즉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참 중요한데 34절입니다. 시작.
18: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17: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아멘. 그는 그 이유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목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하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워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간다.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합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이 충만한데 육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진과 순수한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금모와 술수다. 너무 잘 땐 배 아파는 투기다. 아멘. 하나님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새끼를 사랑하고 성을 해도 풀지 아니한다. 이로써 성령의 소유 강한가, 육체의 소유 강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입니다. 46절, 45, 46, 47절입니다. 시작.
18: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17: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맞아요? 성경을 주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행에 속해 한 거 뭐의 행에 속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마귀의 행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는 축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며.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18: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17: 아멘.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한 것은 주의 종들이 하는 선지하는 말씀을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뭐 해야 된다고? 상고해야 된다. 아멘. 다시 1절입니다. 시작.
18: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17: 아멘. 선지자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정임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여버리라. 반드시 아버지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아버지 말씀이나 설명하고 설명해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서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다시 요한에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18: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7: 이스라엘 민족에 들으라는 것은 세마입니다. 세마 듣고 행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듣는다는 말과 행하는 말이 하나가 되어있다면 세마. 지금 아버지 말씀을인가 아닌가 또 분별도 해야 되지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나 안 행하나 여러분께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시작.
18: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17: 자, 마귀는 지금 아버지 말씀에 불순한 얘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세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다.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분별돼야 되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마귀는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마귀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아멘.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시작.
18: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17: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죠.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은 로마서 1장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어. 예수 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의 영에 속했으면 세상을 끊는 힘을 줬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복을 줬다. 그래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숨지고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기는 예수를 믿으면 순종의 아들. 그런데 지금 아버지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듣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그 말은 우리 들으라는 것은 세마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네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속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마귀의 영이 이끌어가는가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아멘. 아니면 사탄의 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며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하겠네. 아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말씀 아닌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막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다.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을 진실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받아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누구의 음성 듣는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영은 말씀입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영에 속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바로 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 때 우리의 영이 어디 속했나 할 때 바로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사람의 말씀을 따라가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나 마귀에 속했나 반드시 분별된다. 아멘. 계속해서 3절입니다. 시작.
18: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1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느 신학자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절기에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기에 부르자. 대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높은 산도 그의 것이라. 쉽게 말해서 모든 바다와 모든 만물을 그가 다 지었다. 그가 만드셨고 그가 창조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18: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7: 여호와 앞에 무릎 꿇다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분 말씀을 듣자. 왜? 우리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고 우리는 그의 기리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의 기리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한데 왜 자꾸 말씀이 놉니까? 바로 말씀이 복이다. 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세계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 아닌가 반드시 구별부터 된다. 아멘.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것은 100% 복을 받지만 잘못된 말씀 따라가는 것은 100%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 그래서 지금 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나이고 좀 고백하는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말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된다. 아멘. 그래. 자, 7절입니다. 시작.
18: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17: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그의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4절부터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계속해서
18: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17: 그 말씀으로 왜 그런 말씀인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나올 때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쳐져보고 결국은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말이죠. 계속해서
18: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17: 이 말은 아버지 말씀 아닌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다른 말을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말씀 아니고 지금 너희는 다른 말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신기하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 알기 전에 맞죠? 다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아니 먼저 온 다른 말씀은 다 절도요. 자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은 절도의 강도라는 것은 자 강도가 오면 여러분을 축복 줍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돈 빼앗아 갑니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8: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자, 얻으리라.
17: 말씀에 대한 구원을 얻고 하면 즉 천국도 들어가고 하면 들어가고 나고 꼴을 먹는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10배 13배의 모든 복을 주겠다. 즉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는다는 것은 들어가나 나가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절대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되느니라. 이것이 만문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힙니다. 다시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지금 설교 내용이 복을 준다 계시합니까? 근데 복을 주는데 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예수 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줬고 하면 하나는 말씀에 대한 복을 줬다. 예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축복을 받고 바로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과 자녀의 복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 피만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 걔도 우리는 말씀도 믿어야 된다. 아멘. 다시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18: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17: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것은 즉 아버지 말씀 아닌 다른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상고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이면 아멘,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줍니다. 즉 영생의 말씀은 영생도 주고 아멘,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데 바로 10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지만, 아버지 말씀 아닌은 절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게 좀 축복합니다.
14: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내가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죠.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Cry out.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2: 아멘.
1: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 환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국가적인 재난인지. 이스라엘은 맨날 옆 나라하고 싸웠어요. 지금까지 싸워. 그러니까 맨날 전쟁 나니까 전쟁 나면 골치 아파요. 남편이 죽던가 아들이 죽던가 부상을 당해 오던가 뭐 개인 삶은 다 없어지는 거죠. 전쟁 나면 어려워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인지 그거는 안 나와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대요. 기도하는 거죠.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손을 거두지 않았다. 늦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 믿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위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그만하면 됐지. 너는 먹고는 살잖아.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아유,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 3절 말씀 시작.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1: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데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심이 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잠도 안 오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4: 5절 말씀 시작.
3: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1: 그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봤다. 그때는 밤에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은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밤에 너무 좋아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지. 야, 잠 좀 자자. 너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좋아서 밤에 노래했다는 거야. 그때 응답을 받았는데, 밤에 노래 불렀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간구했다는 얘기는 질문했다. 내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주님이 버리셨나? 나 버리셨나?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
4: 8절 말씀 시작.
3: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1: 인자는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 끝났나? 약속하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도 이제는 다 끝난 건가?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화가 나셔서 나한테 화가 나셔서 긍휼을 그치셨나? 은혜와 긍휼은 조금 달라요. 은혜는 받을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받는 그 받는 걸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근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 그걸 안 받는 거를 긍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건 은혜라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마땅히 심판

0: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렇게 썼겠나. 과거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끝났나? 약속도 다 끝났나?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해서 화가 나셔서 이제는 긍휼도 다 끝났나? 그리고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0: 아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이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잘못이다. 철저하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역사하실 때 그 ears 그 head을 그때를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져요. 어려움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약하게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1: 아멘.
0: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들을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1: 아멘.
0: 아멘. 사람이 불안해지면 점점 불안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쟁 났대. 일어나고 싸운대. 불체자를 다 잡아가서 이제 경기가 앞으로 죽었대. 관세 때문에 다 죽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안과 근심과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을 기적을 I will remember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더 기억을 해야 되겠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자신에게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말하면서 듣게 되면은 효과가 5배, 10배로 커져요. 소리내서 읽으면. 근데 신문은 눈으로 보지 그리고 뉴스 테레비는 귀로 듣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세상 일은 걱정이 쌓이는 거.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됐대 이렇대 이게 다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근데 성경은 잘 안 보고 봐도 소리내서 읽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게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기억해야 되겠다.
1: 아멘.
0: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내가 더 기억해야 되겠다.
1: 아멘.
0: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 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홍해가 갈라졌지 이런 얘기를 계속 내가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할렐루야.
1: 아멘.
0: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믿음이 떨어지니까 딴소리하고 앉아있는 거고 딴 생각이 자꾸 나오는 것.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린 믿음으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1: 아멘.
0: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네. 자꾸 들어야 돼.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1: 아멘.
0: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아멘. 13절 시작.
1: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0: 그 사람이 시편 기자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불안하다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아멘.
1: 아멘.
0: 하나님의 길은 극히 거룩하다.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굽니까? 그 중동의 모든 민족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죠.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1: 아멘.
0: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애굽에도 섬기는 신이 있죠.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고 열 가지 기적 가운데 꼼짝을 못하고 아멘.
1: 아멘.
0: 광야에 있는 족속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꼼짝을 못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1: 아멘.
0: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열 가지 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멈추고 생각을 해봐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열 가지 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1: 아멘.
0: 그렇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말씀을 자꾸 읊조르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1: 아멘.
0: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0: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좀 더 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1: 아멘.
0: 창조할 때 그 피조물 된 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할렐루야.
1: 아멘.
0: 구름이 그 물을 쏟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구름에 있는 물들아 다 내려와라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물이 다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궁창이 소리를 내고 천둥 소리가 나는 거지. 천둥 소리 나면 겁납니다. LA는 그렇게 막 천둥 소리 날 때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천둥 소리 들으면 정말 온 세상이 다 떨리죠. 주의 화살은 번개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천둥 나면은 겁나는 거죠. 회오리바람, 토네이도예요. 이거는요, 집이 날아가요.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요. 겁나는 바람이지. 회오리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천둥 소리가 난다. 그러면 더 겁나는 거죠.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땅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에요. 그 상황에 지진까지 나버리면 사람은 와, 토네이도가 부는데 천둥이 들리는데 번개가 치는데 지진까지 난다. 그러면 진짜 겁나는 거지. 그럼 뭐 얼마나 겁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절 말씀 시작.
1: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0: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길이 바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 길로 통과해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1: 아멘.
0: 주님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그 밑에 길이 나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1: 아멘.
0: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췄는데, 길이 생겼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는지, 홍해가 갈라진 건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건넌 것도 사실인데 나중에 홍해가 덮인 다음에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오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분명히 물이 서가지고 멈춰가지고 길이 나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는데 다시 그 물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양은요, 짐승 가운데 제일 약한 게 양이에요. 양은 밖에서 혼자 집에 못 돌아와요. 개는 돌아와요. 양은요, 뛰기도 잘 못해요. 뿔도 뾰족하지 않고 뺄뺄뺄 돌아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이빨도 날카롭지 않아요. 눈도 안 좋아요. 코도 안 좋아요. 귀도 안 좋아요. 뛰기도 못해요.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그런 양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 때려 죽이는 거는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론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광야에서 그 양떼들을, 연약한 양떼들을 다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어떻게 모세가 하겠어요? 어떻게 아론이 하겠어요? 그 많은 양떼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홍해 갈라진 거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요단강이 멈춰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그 연약한 양떼들을 갖다가 모세 부족한 사람이, 아론 부족한 사람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네.
1: 아멘.
0: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1: 아멘.
0: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1: 아멘.
0: 여러분, 마귀는 문제를 보게 합니다. 고난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못해, 힘들어, 안 돼.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봐라.
1: 아멘.
0: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1: 아멘.
0: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1: 아멘.
0: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근데 마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 방법이 없는 것.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문제만 가지고 말합니다. 우린 너무 약하고 저들은 너무 강하고 절대 못 이깁니다.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을 편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2: 아멘.
0: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2: 아멘.
0: 말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가나안을 결국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그 세대는 죽게 됐는데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2: 아멘.
0: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기억하고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2: 아멘.
0: 아멘. 아멘. 홍수가 있었어요. 엄청난 홍수가 있었어요. 하늘의 물들이 다 내려왔어요. 구름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오고 샘들이 다 터졌어요. 하나님 명령에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회오리바람이 불고 지진이 터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0: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걸로 이민 오게 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0: 아멘. 아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0: 아멘.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잠깐 지나갈 수 있는 광야가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신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0: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0: 옷과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2: 아멘.
0: 오늘날 옷은 오래가요. 옛날 4천년 전의 옷은 그렇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무 껍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내가 아프리카 있을 때 투르카나 족속들 세례하러 침례하러 갔는데 그 족속들이 나무 껍질로 옷을 해입어요. 침례 들어갔다 나오니까 옷이 그냥 다 찢어지고 그냥 다 헤어지고 그냥 이야 침례하고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빨리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아이고 자꾸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침례를 해야 된다 침례를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들어가려는지 몰랐어. 무슨 옷이 물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 그냥 풀어집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하여튼 그랬던 그 옷들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2: 아멘.
0: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2: 아멘.
0: 할렐루야.
2: 아멘.
0: 아멘. 아멘. 낮에는 그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2: 아멘.
0: 밤에는 그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0: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 주셨어요. 아멘.
2: 아멘.
0: 아멘.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려울 때마다 다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0: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0: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2: 아멘.
0: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다 해방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2: 아멘.
0: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주님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바울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2: 아멘.
0: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제 개인이 저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구원받아 목사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1: 아멘.
0: 아멘.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또 목회할 때도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1: 아멘.
0: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보호해 주시고
1: 아멘.
0: 인도해 주시고
1: 아멘.
0: 은혜를 부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문제는 어려울 때 어려운 걸 바라보니까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문제가 커지니까 날 버리셨나? 이제 은혜 끝났나? 긍휼하심이 끝났나? 약속이 끝났나? 계속 그럴수록에 믿음이 더 작아지는 믿음이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분명한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말씀을 읊조려야 되겠다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계속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기게 된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란 사람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 다윗은 굉장히 찬양에 신경 쓴 사람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 찬양에 목숨을 건 사람 그 아삽을 찬양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 아삽이란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 나서 나라 국가적인 어려움이 온 건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나에게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말을 했더니 믿음이 커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고난 중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요 말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
1: 아멘.
0: 자꾸 기억해야 돼.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 기억하면 믿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그리고 말씀과 받은 은혜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아멘.
1: 아멘.
0: 나 자신에게 말하고 이웃에게 말하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1: 아멘.
0: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으면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1: 아멘.
0: 믿음으로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결국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기는 짐승들이 정한 짐승이 양이 소가 자꾸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신문만 보게 하고 텔레비만 보게 하고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의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계속 말하면 그럼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어서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포로된 것을 백성들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이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빵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순간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눈 하나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2024년 새아침에 빛이 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는 청년들 내게 응? 눈을 밝혀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들이 거기서 제자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셨고 또한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켜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상고해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는 이미 기울고 날은 저물은 나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오늘 그 시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 주신 그 십계명에 또 오릅니다. 나라를 다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와 또 행복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직접 주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기울이시고 그 말씀들을 시편을 통해서 디오노밀 모세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모세오경을 잘 상고하는 가운데 감춘보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보화를 찾아내는 찾은 큰 기쁨의 새아침에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장에서 매일 먹는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전이 다시금 회복됩니다. 전에 재지기 전에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떡으로 됐지만 떡이 아니라 밀로 된 빵을 증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감춘 부활을 감췄던 부활을 찾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기록의 역사가 있습니다. 빵은 밀입니다. 밀로 만든 빵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식을 주셨지만 그게 감춰진 부활처럼 오늘날 쌀로 둔갑을 했습니다. 떡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떡에 대한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저는 밀에 대한 이 놀라우신 사랑과 그 증거를 증언합니다. 밀은 예수님의 몸으로 만찬에 예수님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을 모시고 축복하시는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며 이것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에도 6월절이 또 돌아옵니다. 성경을 잘 연구하는 마음인데 감춘부하 쌀하고 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곡식 같은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준 것은 성경에 의하면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 조 쌀은 한 말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신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걷는 오늘날 시기가 엑소더스 시기라고 분명히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3일 걸려서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속으로 이끄셔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그 십계명이 오늘 온 세계에 어필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받아 내려오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그만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언급하시고 명령하셔서 처음과 똑같이 두 돌비를 준비하여 가져오라고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지킬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정 이 율법 1점이라도 없어지냐 하냐고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0편, 19편에 7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감춘 보아인 것을 깨달으시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상관하는데 예수님 만난 새 아침에 큰 기쁨으로 이제 빵을 우리가 먹고 성전된 몸 가짜 먹고 병들고 아픈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상태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기도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바꿔져서 지금까지 그 주인이 가짜 주인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진짜 우리들에게 매일 식탁에 먹는 게 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가르쳐주시고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굳고 폐역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 다 전하라. 이제 성전 회복운동에 우리 몸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대로 우리가 빵을 먹으면 이 성전된 몸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가짜 먹은 거. 그래서 질병을 많이 겪었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 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지금까지 먹던 것은 이제 다 버리고 어린이 천목이로 가르쳐주시고 젖을 떼고 홍합을 건너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너무 격분하여 거기서 던져 그만 깨졌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40일간은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주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난 출생한 열두 지파에서 뽑아서 여호수아가 제일 리더가 됐고 또 갈렙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만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선고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제 시선을 받고 더러움을 씻고 새 사람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이라고 이렇게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for God's will to dear children of God. 오늘도 다시 세모에 전합니다. 세모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목이 곱고 뻔뻔하고 폐역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만 전하라. 그대로만 전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빵을 증거하고 십계명에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잘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돌비의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두 번째 비슷적으로 갑니다. 돌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떡을 억지었던 걸 다 지워버리고 빵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빵이 어떤 빵이고 빵이 어떤 내용을 가졌고 빵이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주셨는가 이제야 찾았습니다. 감춘 부활이 이제야 찾았습니다. 빵 드시고 성전된 몸, 병든 몸, 아픈 몸 이 모두가 다 육회에 치료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으시고 예수님 오시는 주님을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에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참고하는 가운데 오시는 주님 경배드리며 맞이하는 새 출발이 오늘을 나갔습니다. 주님 벌써 시정이 걸렸다.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계시고 방향을 바꾸라 전진하라 엑소더스 재림 주님께서 울고 계시다 통곡하고 울고 계시다 모든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더러움을 씻고 새 사람 되어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오시는 주님께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 주식이 빵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노래 잘 불러보시고 이 찬송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짤막하게 그 내용들을 깊이 우리들에게 지어주는 내 주에서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 내 주에서 세상에 다시 올 때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며 맞이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갑니다.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데 요호수아하고 갈렙을 새 리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평불만하다 다 광야에서 죽고 새 리더가 요호수아하고 갈렙 그 이스라엘 청소년들 함께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려라고 하시는데 오고 계시는 걸 제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을 우리 각자의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마음 가슴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유월절로 참관하는 가운데 경배드리며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밀, 빵을 먹고 우리 성전자의 몸이 회복되며 우리 몸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재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말고 뻔뻔하고 목이 굽고 폐역할지라도 내가 전한 말 그대로만 전하라. 오늘 크리스찬 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말씀을 선고하시고 참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이 법을 선포했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온 육체가 육회의 치료제는 십계명 회복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큰 은혜에 기쁨 넘치는 새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6편 아까는 5편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먹을 것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여기도 밀로 돼 있어요. 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류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빵 무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빵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부르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법도를 아시고 감춘 보화를 찾으신 새아침에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의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이루는 하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5: 오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이루는 하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Heavenly Vision That Suffering Makes.
5: 여러분, 우리는 아주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6: We are living in a tough world.
5: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6: Things don't go as we planned.
5: 힘차게 출발했지만 중간에 가다가 멈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6: Though we have started in strength, we have to come to stop many times.
5: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6: Because unexpected accidents happen.
5: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칠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6: Many people despair and fall as suffering comes their way.
5: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이 우리 생각과 같이 우리 좌절케 하는 것만 아닙니다.
6: But the scripture says that suffering doesn't always bring despair.
5: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게 할 때가 많은 것이죠.
6: Sufferings bring to fulfillment the vision of God.
5: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 Let us take a look into how suffering accomplishes God's vision.
5: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 Lord made covenant with Abraham saying your descendants will occupy this land.
5: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차 수적으로 아주 크게 번성해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며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6: Very soon the descendants of Abraham will grow in number and take over the land of Canaan.
5: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6: But even with the promises of God, it was not easy for the descendants of Abraham to overtake the land.
5: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먼저는 이방의 땅에서 계기되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 섬기는 종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6: The Lord said the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country not of their own and they will be enslaved.
5: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이방의 땅 애굽에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6: The descendants of Abraham must serve as slaves in a different land.
5: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좋은 열매는 애굽 사람들 다 가지고 가고 그들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6: Though they worked hard, all of the masters took their possessions.
5: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적자 인생을 겪는 것이죠.
6: The descendants experienced a negative life.
5: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의 나라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6: And they suffered greatly in the land they do not know.
5: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려 400년간이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죠.
6: And the Lord said for 400 years that your descendants will suffer.
5: 1, 2년이 아닙니다.
6: It was not 1 or 2 years.
5: 10년, 20년 동안 고통받는 것도 아닙니다.
6: It was not a 1 or 2 decades.
5: 무려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땅에서 종이 되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6: For 4 centuries the descendants of Abraham suffered in the land of Egypt.
5: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이나 종살이하며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6: And in fact, Israelites did suffer for 400 years in the land of Egypt.
5: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지냈습니다.
6: Israelites were abused and enslaved in the land of Egypt.
5: 그들은 하루 종일 해도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지내야 했습니다.
6: They worked all day long, but they starved at the end of the day.
5: 이때 사람들의 학대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6: The abuse of the Egyptians were so harsh.
5: 이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놓으면 나일 강에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6: It was so harsh that when Israelites had newborn babies, baby boys, they tossed them into the river of Nile.
5: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 학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야말로 피똥을 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6: And they wept and suffered under the oppression of Egyptians.
5: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6: For 400 years they suffered.
5: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많은 고난을 주시죠?
6: And why did the Lord make them suffer for so long?
5: 여러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추게 합니다.
6: The Lord shaped their character in the land of Egypt.
5: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까지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합당한 성품을 갖추도록 그들을 불 가운데서 연단한 것이죠.
6: Through their suffering, the Lord removed their pride and humbled them so that they have the right characters to be able to build a nation.
5: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받았습니다.
6: Israelites already received the vision of God that they would take the land of Canaan.
5: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6: They have already received this holy vision.
5: 하지만 그들이 이 하늘의 비전을 받았다고 그 비전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6: But just because they received that vision doesn't mean it's going to happen right away.
5: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시고 그 민족의 성품과 인격을 새롭게 빚으셔야 하십니다.
6: Through their suffering, the Lord transformed the character of the nation.
5: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6: The Lord says in the Romans chapter 5 verse 3 to 4 that the Lord leads those who received vision into suffering.
5: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죠.
6: It says the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5: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졌던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는 이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And this vision did not just happen automatically.
5: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이 거룩한 소명이 있기에, 이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 그들을 무려 400년이나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6: But rather because they had this vision, the Lord made them walk through this path of suffering.
5: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한 성품이 길러집니다.
6: And because they had a dream, their character was furnished.
5: 그 인내한 성품이 개발되니 그들은 결국 연단을 받습니다.
6: And their endurance was shaped and molded again and again.
5: 연단은 영어로 보면 캐릭터인데요. 인격, 성품으로 번역되죠.
6: And the character means a personality or their inner being.
5: 연단은 헬라어로 보면 도키메인데요. 도키메는 시험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6: And in original Greek text, it says dokime, which means to test.
5: 뜨거운 불심을 통해 가지고 가장 다 타버리고 오리지널한 그런 거룩하고 순교하고 정금 같은 인품과 성품만 남는 것이죠.
6: And it means to pass through the fires and be purified.
5: 하나님 고난 속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시험하고 그 비전을 상속받기 합당한 성품으로 정결하게 빚어가십니다.
6: In suffering, the Lord molds the person into into someone who is worthy of the vision.
5: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소망을 성취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6: And in suffering, through endurance, when our characters are built, the Lord uses it to bring the fulfillment of His vision.
5: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비전은 그 후손들이 이때서 무려 400년간이나 괴롭힘을 당.

0: In suffering, the Lord collectively transformed the nation of Israel and their character.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을 먹습니다.
0: When the Israelites enter into that promised land, they will drink and eat.
1: 젖과 꿀을 먹는 그 부유한 가나안 땅의 삶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0: And the life of receiving the milk and the honey is not easy.
1: 하나님은 그 풍성한 부유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의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 The Lord says, your personality, your character must be renewed in order to receive the land.
1: 여러분, 고난받아 연단받은 자가 한 주신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0: Those who endure suffering will receive the fulfillment of vision.
1: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있죠.
0: That is why our Lord Jesus, in his blessings, he mentions one thing about character.
1: 예수님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0: In the Beatitudes, the Lord sai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1: 여러분,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약속한 비전을 성취한 자는 온유한 성품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죠.
0: The Lord says, "Whoever will inherit this earth must be meek."
1: 사업수단이 좋고 인맥이 많은 부동산 업자가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0: It is not the wise or it is not the smart who inherits the earth.
1: 우리 세상에서 온유하면 많은 것을 뺏기고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합니다.
0: We often think that if we are meek, then we will lose many things.
1: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0: But this is not true.
1: 온유한 자는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0: The meek will not receive nothing from the Lord.
1: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준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0: Lord Jesus promises to the meek the inheritance that they will receive.
1: 하나님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고난에서 연단하시고 아주 강하게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0: In order to give them the inheritance that they will receive, the Lord made them walk through the path of suffering.
1: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온유한 민족으로 다듬고 연마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그들을 낮추는 것이죠.
0: Lord shaped them as a nation into meekness.
1: 그럼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하고는 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0: It is the same with Moses who was the leader.
1: 아니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부유한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0: The Lord promised to Moses that I will give you this land with flowing with milk and honey.
1: 모세는 그 풍요하고 부유한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0: And how did Moses conquer this land?
1: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그 권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0: Did it happen through his political power?
1: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무려 40년이나 말할 수 없는 죽을 고생하며 연단을 받습니다.
0: Moses was exiled into the wilderness of Midian and received 40 years of suffering.
1: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성품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아픔을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에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0: And through his 40 years of wilderness experience, he possessed a character that is meek and patient.
1: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온 지면에서 이 온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0: That is why the Lord complimented Moses and said he is the most meek person on the earth.
1: 하나님은 온유한 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러 가게 하십니다.
0: And the Lord lifted up Moses and commanded him to take the land of the promise.
1: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0: Do you want to see the fulfillment of the vision of God?
1: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0: Let us become lower and lower and be humble.
1: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0: May your character be transformed.
1: 지금의 거칠고 험한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We cannot receive the blessings from God with our current rough personalities.
1: 근데 온유한 삶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0: Let us become meek and be acceptant of others.
1: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잘 어울리는

0: 사람만 받아주고 나머진 쳐낸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1: We must never only receive those who are compatible with us.
0: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으로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담고 하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1: When your character is lowered and is humbled, only then you will receive the vision, the fulfillment of vision of God.
0: 하나님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 상황을 불평하고 사람들 탓하고 그렇게 세상을 비난한 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낮은 자로 오히려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에 대해 성장이 있기를 고대하십니다.
1: And the Lord is expectant of growth and transformation during the time of suffering, not complaints and arguments.
0: 여러분이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람들 탓하지 마십시오.
1: When we face difficulties, let us not blame others and complain to God.
0: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1: In faith, let us be thankful.
0: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깨뜨리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솜씨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1: Let us be amazed at the craftsmanship of God who molds us and bends our stiff neck.
0: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며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1: And let us see if the lives of Israelites were actually deeply impoverished during the 400 years of enslavement.
0: 오늘 본문에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00년의 고난 이후에 크나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In Genesis chapter 15, 14, the Lord says that they will bring out a great possession.
0: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서 죽도록 고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난한 밑바닥 생활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Israelites did not, were not impoverished in the land of Egypt.
0: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 They came out with great possession and entered the land of promise.
0: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패물을 구하고 의복을 구해서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1: In fact, as Israelites left the land of Egypt, they demanded their Egyptian neighbors of articles of silver and gold and other expensive items.
0: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보화를 빼앗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이죠.
1: Israel robbed Egypt and exited the land.
0: 여러분, 하나님 고난 받은 자를 부유하고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1: The Lord blesses those who suffer.
0: 여러분, 고난의 결과는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엉망으로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1: And the outcome of suffering is not destruction.
0: 하나님 고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1: Didn't the Lord enrich Israelites who suffered oppression for 400 years?
0: 하나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부한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1: In suffering, the Lord will enrich you.
0: 고난을 받은 자가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만 살 것이 아닙니다.
1: Those who suffer will not be impoverished for long.
0: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는 것이죠.
1: When we pass through fire and the tests of water, the Lord will enrich us.
0: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1: The Lord's will for you is not to be poor in suffering.
0: 여러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일찍 주지 않고 400년 이후에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 There is another reason why the Lord did not give the land for 400 years.
0: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 가나안 땅에서 심판하여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1: The Lord said that for the sin of Amorite has not yet reached its full measure, they will have to wait for 400 years.
0: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일곱 족속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1: In the land of Canaan, there were seven different tribes.
0: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은 머리가 되는 대표 족속이죠.
1: And the Amorites were the leader clan.
0: 하나님 그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범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1: The Lord allowed the Amorites to stay in the land for their sins were not great enough.
0: 하나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그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고 심판해서 쫓아낼 것입니다.
1: But as their sin prospered, the Lord pulled out Israelites to kick out the nations.
0: 하나님은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산 아모리 족속이 극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할 것을 미리 보십니다.
1: Lord in his foreknowledge knew that the Amorites will corrupt themselves greatly.
0: 실제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가나안 땅을 온갖 불의로 피로 덮이고 온갖 우상 숭배와 악한 영의 제사로 가나안 땅을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1: And the Canaanites in 400 years tainted the land with idolatry and sinful practices.
0: 한 그 죄 많은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 다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죠.
1: And the Lord casted them out of his presence and gave the land to the Israelites.
0: 여러분 땅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1: The owner of the land continues to change.
0: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1: And now the holy people of God occupy the land.
0: 거룩함이 없이 온갖 죄로 얼룩지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땅에 쫓아내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1: But whoever becomes sinful, the Lord will cast them out from his presence and give the land to a new person.
0: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해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1: When the sin of people filled the earth during the time of Noah, the Lord punished them with water.
0: 이처럼 아무의 족속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 그들 심판하고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1: Likewise, when the land of Canaan was filled with the sin of Amorites, the Lord casted them out.
0: 왜 아무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수백 년간 잘 살았는데 결국 쫓겨난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 And when we look at this, we must be alarmed.
0: 죄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1: Sin destroys our lives.
0: 죄가 우리 삶을 방황하게 하고 유리하게 합니다.
1: Sin makes us wander in the wilderness.
0: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1: Let us overtake sin.
0: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1: Let us fight against it until we die.
0: 우리가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 And if we fight it until our death, then we will be victorious.
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죄 없이 거룩하게 평안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So in this land of promise, let us prosper.
0: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후에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넓은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1: The Lord says on Genesis chapter 15 verse 18.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and said, "To your descendants, I give the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Euphrates."
0: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정해서 보여주십니다.
1: And as the Lord made this torch covenant with Abraham, He gave in detail what kind of land his descendant will possess.
0: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구체화시켜서 정확하게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죠.
1: Previously, the Lord promised the land, but now we see Lord in detail telling Abraham the boundaries of the land he will possess.
0: 우리의 가진 비전이 처음에 허릿하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 그런 허릿한 분이 아닙니다.
1: Though our visions are blurry, in the beginning, the Lord is detailed.
0: 하나님은 명확하고 정확하신 분이시죠.
1: He's clear and concise.
0: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만큼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점차 알려주십니다.
1: As we are prepared, the Lord reveals more of His plans.
0: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 성품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미약하게 보이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1: And as we are being prepared in the Lord, He will reveal to us clear pictures.
0: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늘 유업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The Lord will give you inheritance.
0: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보상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땅을 주고 그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 And to those who obey, to those who endure to the end, the Lord will lead your life into your inheritance.
0: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처음에는 죽도록 고생하지만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1: Living by faith is difficult, but Lord will surely give you your reward.
0: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의 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 And let us receive by faith the promises of God.
0: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 Let us conclude.
0: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 Today we saw how in 400 years the descendants of Abraham will receive the land.
0: 하나님 고난 속에서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늘 비전을 성취하고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1: In suffering, the Lord produced endurance and gave as inheritance the land He promised.
0: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1: But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took a very long time.
0: 그 기간을 기다린 동안에 우리가 종이 될 수 있고 이방의 땅에서 객이 돼서 죽을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1: And as we wait, we may become strangers in the land we do not know.
0: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1: But the Lord will surely fulfill His own promises.
0: 우리가 기다린 동안에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As we suffer, though it may be hard at times, our character will grow and we will become worthy of His promise.
0: 우리의 성품이 더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 Blessed are the meek. We believe that our characters will become meek.
0: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지만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은 모두 은금 부하를 받고 의복을 받아서 큰 재물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1: And though the Israelites suffered for 400 years, they were enriched by the grace of God.
0: 하나님 고난 받는 여러분을 부유한 인생 되게 할 줄 믿습니다.
1: The Lord will enrich you through at the end of your suffering.
0: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점점 미약하게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1: Not only that, the Lord will reveal to you concise plans.
0: 우리가 한 주신 이 하늘의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 마침내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1: Let us continue to believe in His promises. Only then we will be glorified.
0: 하늘의 비전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젖과 꿀을 먹고 풍성하고 부하게 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And we will see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s and we will live in abundance.
0: 오늘도 고난 속에서 단 상황과 환경이 바뀌도록 노력하지 말고 내 성품의 변화, 내 인격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속 빼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Today let us stop try to change the environment around us, but rather change ourselves so that we receive the promises of God.
0: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1: Only when our characters change, then we will be blessed.
0: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 주신 땅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비전을 성취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And only those who are meek will inherit the earth.
0: Amen.
1: Amen.
2: Amen.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 지역 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 보았더니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시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코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 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입니다. 오늘도 이 평화의 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둔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평화의 기도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 강요들이 모인 강요회의가 오늘 백악관에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원래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기상 악화로 인해서 백악관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런가요? 평화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장소는 바뀌었지만 이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 여전히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캠프 데이비드가 상징적인 장소이긴 했습니다. 대통령의 2기 취임 이후 12번째 강요회의를 갖게 되는 오늘,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전체 강요회의를 소집했었는데 이란 협상이 단순한 외교 실무 협의를 넘어서 이제 군사, 외교, 경제, 제재,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최종 정치 판단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는요, 해병대가 경비하는 아주 폐쇄적인 대통령 별장입니다. 따라서 민감한 안보 현안을 외부 시선에서 벗어나 조율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지난 1978년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의 무대였다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임기 동안 캠프 데이비드를 자주 찾진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더라면 무려 1년 만에 방문인 셈인데요. 지난 6월 8일에 이곳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 및 군 장성들과 회의를 갖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보고받습니다. 이후에 13일 만인 같은 달 21일 이란 핵시설 세 곳을 타격하는 작전을 감행한 바 있죠. 네, 어쨌든 장소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12번째 강요 회의, 그러니까 대통령과 전체 강요들이 모이는 오늘 회의에서 분명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메릴랜드주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로 오기 전에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서 방금 6개월 주기 건강검진을 마쳤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취임일 기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곧 6월에 80세가 되죠. 그러면서 종종 건강 이상설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기적으로 꼼꼼히 검사하고 또 바로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가끔 손등에 멍든 자국이 이 영상을 통해서 비춰질 때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해서 멍이 잘 드는 것이다 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 이어서 10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받은 것입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의 검진 주기 1년에 한 차례인데 이에 비하면 무척 자주 받고 있는 셈인데요. 고령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현지 시간 지난 25일 교황은 바티칸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즉위 후 첫 회칙인 마그니피카 휴마니타스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고귀한 인류라는 뜻의 마그니피카 휴마니타스. 네, 교황은 회칙, 교서, 권고, 담화, 강론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 사목적 지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회칙은 가장 권위 있는 형태로 신자들은 이를 따라야 할 신앙적 의무가 있습니다. 245개 항목, 4만 개 단어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번 회칙은 특히 AI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황은 회칙에서 AI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수 없다며 AI는 소수의 손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상무기 사용 결정을 불투명하거나 자동화된 절차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로봇과 AI가 노동구조 자체를 바꾸면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위정보와 이미지 조작, 알고리즘이 진리와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디지털 경제가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회칙에서는 정말 AI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AI 도입에 있어서 신중함, 엄격함, 또 더딘 속도를 요구하는 것은 진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인류를 위한 책임감 있는 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칙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사회 회칙, 새로운 사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레오 13세가 당시 산업혁명 시기 노동권과 자본주의 한계를 지적했다면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 레오 14세는 AI 혁명이 인간 존엄과 노동, 정의와 평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 것입니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관심을 끕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자기들 동부 해안 쪽으로 바라보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만한 한국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네, 비수를 꽂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치명상을 입히는 걸 비수를 꽂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수라는 건 한자로 숟가락 비, 머리 수를 합친 말입니다. 즉 숟가락 모양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결국 숟가락처럼 생긴 칼날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모양 자체는 숟가락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뭐 치명적인 칼까지 생각하지 못한 상대가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브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비수라고 표현한 것, 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대중국 견제의 전략적 가치를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이 당장에는 중국의 위협이 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걸 감안하면 결국 결정적인 어느 순간 중국에게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존재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같은 발언은요.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이 북한발 위협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보다는 앞으로는 대중국 견제 쪽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비판 언론은 모두 가짜뉴스다라고 몰아세운 트럼프 행정부. 이번에는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인사관리처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으며 임의로 공개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하면 퇴직한 이후까지도 비밀 유지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인 배상 요구를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행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 난맥상이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하지만 법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익이 목적인 일반 기업과는 달리 행정부의 부정행위나 또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연방 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지적인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기밀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포괄적인 항구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또한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서 비밀 유지 협약 서명과 또 여기에 더해서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보도를 하고 있는 미국의 유력 매체를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1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 엄마가 미스 유니버스 대표로 뽑혀서 세계 대회에 출전합니다. 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28살의 타마라 로고우스키. 오는 11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제75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아르헨티나 대표로 나서는데요. 로고우스키는 지역 대회 우승에 이어서 지난 25일 밤 열린 본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지만 미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예, 사실 2023년 대회부터는요. 기혼 여성은 물론이고 이혼한 여성, 임산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어머니의 출전도 공식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 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참 좋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 내의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 엄마가 우승을 한 것처럼 미스 유니버스에서도 미세스 유니버스가 탄생할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곳 아르헨티나에서는 최장 샌드위치를 만드는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수선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여러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6: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7: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8: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9: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0: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일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은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 텀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자, 한국일보 계속 잘 보고 계시죠? 요즘 사건 사고가 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됐던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업체, 이곳에서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행히도 대형 폭발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당국은 발표하면서요. 어젯밤을 기점으로 네, 인근 주민에게 내려졌던 대피령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모처럼 어젯밤 집에서 편안히 주무신 가든그로브 주민들, 인근도 주민들 많으실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16,000여 명은 아직 대피했어야 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다행히 대형 폭발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웨스턴 에버뉴에 위치한 항공우주업체 GKN 에어로스페이스 시설에서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약 3만 4천 갤런 규모의 저장탱크 안에 들어있던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과열되면서 증기가 분출이 됐었죠. 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는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고인화성 산업용 화학물질입니다. 네, 하지만 수일에 걸쳐서 증기로 노출된 이 화학물질, 앞으로 어떤 생태계에 또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명피해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워싱턴주 롱뷰에 위치한 니폰 다이언웨이브 패키징 공장에서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내부 붕괴 형태의 폭발, 즉 임플로전을 일으켰습니다. 롱뷰 소방국장은 공장 내 화이트 리커 저장 탱크가 폭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화이트 리커는 펄프 및 재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강한 알칼리성 화학 혼합물입니다. 당국이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자 수와 실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최소 10여 명이 부상했고 사망자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현장에서 화학물질 제거 작업을 거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고요. 특히 화학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부상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독극물 센터 측은 사고 현장 밖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심각한 건강 이상을 겪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성 개스에 노출되면서 이로 인한 눈따가움, 화끈거림, 목통증, 기침, 콧물, 두통 등의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니폰 다이아나 웨이브 패키징 공장은 티슈나 인쇄용지, 컵, 접시 등 각종 종이 및 액체 포장재를 생산하는 대형 재지 시설입니다. 공장에 약 1,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시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부 도시에서 열린 초대형 샌드위치 제작 행사가 몰려든 인파로 인해 결국 아수라장이 된 채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5일 아르헨티나 혁명기념일과 개업 25주년을 기념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있는 바비큐 식당 파리시아 엘타노가 세계 최장 소고기 샌드위치 제작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최장, 목표는 750m에 달하는 초대형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1,500kg에 달하는 소고기, 75cm 길이 특제빵 1,050개, 계란도 7,500개나 동원되는 등 대규모 식재료가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게 되면 약 7,000인분 이상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내 7개 블록에 걸쳐 도로 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했고요. 공증인이 참여해서 기록도 측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꽤 많이 걸렸겠죠? 네, 수개월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 11시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조리와 배식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면서 수천 명의 시민이 이미 모인 현장에서는 불만이 조금씩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다 만들어졌는데도 정치인과 주요 인사 도착을 기다리느라 배식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토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은요, 일부 시민들이 펜스를 무너뜨리고 난입해서 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샌드위치를 쓸어 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배급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도는 시민도 다수였고요. 네, 식당 측은 행사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 친구, 시민들이 함께한 즐거운 분위기였다면서도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며 씁쓸한 결말이 됐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 언론은 샌드위치 길이가 771m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지만 타 매체들은 700m밖에 미치지 못했다.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인증 직후에 시민들이 샌드위치를 빼먹은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록 달성이 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었을 텐데 몇몇 시민들의 급한 마음 또 욕심 때문에 결국 다 망가져버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태국에서는요. 뒤늦은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태국 유명 재벌가 4세가 어린 시절 자신의 친형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형이 결국 기업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사건이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재벌 비롬박디 가문의 4세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시라누드 스콧은 이달 초 SNS를 통해서 친형 스닛 스콧으로부터 어린 시절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이 비롬박디 가문은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싱하 맥주 아십니까? 이걸 소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식품, 호텔, 전력, 부동산, 다양한 산업에 손을 대고 있고요.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가문의 순자산 규모만 약 1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 피해를 입었다는 시레누두는 가족 모두가 내가 녹음한 형의 고백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감도 해주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업은 성명을 통해서 시라누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던 형 스닛은 물러났는데 형제 사이에 거친 놀이를 했다라는 정도로 인정하면서 성폭력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라누드의 폭로 이후에 이 태국 사회의 각계 인사들이 오랜 금기를 깨고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010년대 미투 운동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었는데 이때도 태국만큼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시라누드가 논의의 물꼬를 튼 셈입니다. 계속되는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 중심에 많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인 테일러 스리라시라는 사람은 19세 때에 50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태국의 유명 골프장 후계자는 자신이 11살 때 운전기사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뒤에 임신 중절까지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3: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중동 지역의 민족과 영토는 이제 더는 미군 기지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도발을 일삼고 군 기지를 배치할 안전한 구역을 더는 확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위상에서 날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해서 안보적인 측면 외에도 종교적으로도 이교도에 의한 이슬람 공동체 침략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협상하는 국면에서 이란이 종전 조건 중에 하나로 중동 지역 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이후에 발견하지도 못한 그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라면서 시작한 이번 이란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미국은 이란의 각종 새로운 요구를 놓고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5월 들어서 악화됐습니다.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93.1로 전달인 4월의 93.8에 비해서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중되면서 5월 들어 소비자 신뢰가 소폭 하락했다라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현재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소비자 신뢰지수 평가는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협상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사된 것으로 종전협상 난항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5: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7일 밤을 지나고 있는 한국. 이제 날이 밝으면 28일. 28일부터는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자, 6.3 지방선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선거 참여하신 지 오래되셨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뭐지? 우편투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투표입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본투표는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뭐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자신의 거주지 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겠죠. 네, 말 그대로 투표 당일이 아니라 미리 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의 경우에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뒤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요. 반면 정말 외부에 있어서 투표 당일 주소지 안에 오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관외 선거인이라고 해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서 기표한 뒤에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도 개시되는 이번 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무당층 표심 향방이 선거 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들 알만한 사람이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요. 울산시장 선거, 또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이런 지역들 당초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이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진영 내 후보 단일화 가능성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이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온 김상욱 후보 그리고 김종훈 진보당 후보 간의 진보진영 단일화가 추진돼서 실제 지난 23일 경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상욱 후보가 역선택 정황을 이유로 경선 중단을 선언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안개 속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부산 북구갑 역시 당내에서는 꾸준히 보수 진영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이고요.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두고 있지만 박 후보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어서 단일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택을 재선거 역시 다자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각 진영 내부의 단일화 논의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진보 진영에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경합하고 있고요. 보수 진영에선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가 출마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후보들 입장에서는요, 단일화 논의 추진을 위해서 후보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너무 잦고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따라서 답도 다르고 응답률 저하와 표본 왜곡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단일화 명분을 만들기 어려워졌다는 게 큰 이유인 듯 싶습니다. 아직은 선거활동은 밤중에라도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밤사이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1분 1초가 아까울 후보들은 잠시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어차피 철거 예정이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잠시 진행 상황을 멈추고 안전진단을 하던 와중에 이런 사고가 나서 안타깝습니다. 자, 후보들은 모두 현장으로 향하면서 저마다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또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은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곧바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정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속한 수습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추가 사고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강수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가 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은 구청장 재임 기간에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네, 우리 마포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자, 공직자로서 공감과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사과했습니다만. 네, 3명이나 숨진 사고를 두고 자신 자랑하게 바빴던 이 사람 결국 사과했다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사과하기 이전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한편 최근 GTX 철근 누락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싼 안전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에 서소문 고가 사고까지 겹치면서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핵심 쟁점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은 폭염이 몇 차례 있어서였나요? 메모랄데이를 기점으로 절기가 바뀐다는데 막상 요즘은 또 여름 같지가 않죠. 자, 그런데 장을 보러 가면 노란 과일, 무더운 여름철에만 볼 수 있다는 참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 참외는 여름철에만 볼 수 있었던 과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기온과 습도, 일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외 출하시기도 확실히 빨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참외에 바이타민C, 식이섬유 많아서 컨디션 관리,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참외를 가장 손쉽게 즐기는 방법, 그냥 먹는 거 말고요. 샐러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외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얇게 저민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얇게 썰어서 어린잎 채소, 양상추, 그리고 여기에 리코타 치즈를 곁들이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베이스로 한 드레싱을 더한다면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꽤 균형 있는 한 접시가 될 것 같습니다. 참외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장아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오이와 함께 간장 장아찌를 담가두면 입맛 없는 날에 밥 반찬으로 먹기가 좋습니다. 오이는 그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유의 산뜻한 단맛이 살아있어서 느끼한 음식과 먹으면 참 좋은 참외 장아찌 적극적으로 권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참외를 햄하고 치즈랑 함께 와인 안주로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늘고 있는데요. 칼륨도 풍부한 참외,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 좋기 때문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 짭짤한 안주들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 참외 꼭 중간중간 신경 써서 집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3: 누구랑? 우리끼리?
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5: golfpromi.com
6: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4: 골프.
6: 누구랑 해?
4: 프로랑.
6: 어떻게 해?
4: 골프 프로미에서
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4: golfpromi.com
7: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8: 홈쇼핑 아이들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1: 왓?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장기 투여가 아닌 단 1회 투여만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자회사인 생명공학기업 버브 테라퓨틱스 연구팀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초기 임상 결과를 도출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LDL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로 DNA 가닥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닌 특정 염기 하나만 다른 염기로 교체하는 이른바 염기 교정 기술로 이 LDL 수치를 줄였습니다. 임상 참가자들에게 지방 성분의 막으로 코팅된 염기 교정 치료제를 주사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면 간세포가 지방 코팅을 벗겨내고 염기 교정 치료제가 간세포의 DNA를 따라 이동하며 치료 타겟인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의 염기를 하나 지우고 다른 염기로 교체해서 비활성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는 LDL 제거를 방해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비활성하면 LDL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LDL 수치가 최대 62% 감소했습니다. 또 치료 효과는 18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초기 단계 임상 결과가 게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학술지는 사망 원인 1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첨단 치료법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논문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LDL 수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용 중단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만 투여해도 되는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지난 3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0.7%만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지난 2월 0.8%보다도 더 둔화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관망 자세를 유지한 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모기지 금리도 매우 낮았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주택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치는 지난 2월 말에 6% 밑으로 잠시 떨어졌었다가 이란전쟁 발발 직후 3월 들어서 다시 6% 위로 올라섰습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1년 만에 6.1% 상승, 뉴욕 4.0% 상승, 클리블랜드 3.0% 상승 등의 강세를 이어갔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 2.5% 하락, 덴버 2.0% 하락, 템파 1.9%, 달라스 1.7%, 피닉스 1.6% 하락 등 주택 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콩고의 에볼라 의심 사례가 90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웃한 우간다에서도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콩고 정부는 현재 누적 의심 환자가 904명, 누적 의심 사망자는 220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정부도 자국민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성명에서 민간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우간다인 의료 관계자 2명이 확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콩고 당국은 무장 반군의 군사활동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원조까지 삭감되면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콩고 동부 지역에는 다양한 반군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에볼라 유행의 진원지인 이투리주에서는 약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누가 감염자인지 또 감염자가 어디로 피난을 떠났는지 등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콩고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실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3: 5월 27일 오늘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처연한 장면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위대가 정부를 상대로 민주정권 수립 등 다양한 요구를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광주의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묵살하고 5월 27일 광주에 재진입하면서 무력으로 광주를 점령하고 맙니다. 새벽 3시쯤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도심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이 광주의 어둠 속에서는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박영순 씨의 애절한 가두 방송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계엄군이 도청을 향했고 교전이 이뤄지고 1시간 남짓에 불과한 교전 시간이 끝나고 항쟁 지도부 대변인 윤상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군이 시신으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열흘 동안 자치공동체의 기적을 이뤘던 광주는 그렇게 새벽 어둠 속에서 점령당하고 말았지만 그날의 마지막 항거가 결국 1987년 6월 항쟁 또 오늘날의 한국 민주주의의 도덕적인 원천이 돼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모닝 리포트 이 시간은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커먼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박명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에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8: 여러분, 오늘은 쥐, 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종아리에 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허벅지에 쥐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라는 쥐, 쥐가 났다 라는 표현. 여러분, 수영을 하시다가 아니면 잠을 주무시다가 쥐가 나서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쥐가 난다 라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수축하는 것을 우리는 쥐가 난다 라는 표현인데, 동의보험에서도 전근, 즉 근육이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쥐는요, 손이나 발바닥, 허벅지에도 날 수 있지만 대부분 장딴지에서 많이 납니다. 왜? 장딴지 근육은요, 속칭 우리 비복근이라는 그러한 무다리를 만드는 그러한 비복근이 발 뒤꿈치에서 무릎 오근까지 걸쳐져 있는데, 그 근육이 잘 수축이 되고 풀리지 않을 때 쥐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는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나 갑자기 종아리에 힘을 주는 운동, 그리고 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운동 바로 수영인데, 그런데 배영이나 평영할 때는 쥐가 나지 않고 꼭 자유형을 할 때 난다. 그 이유는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차기 하느라고 발목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 무다리 만드는 비복근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수영하다 지쳤다 하면 쥐가 나기 마련입니다.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테니스도 서브하려고 할 때 뒤꿈치를 번쩍 들거나 아니면 등산 중에도 오르막을 오를 때, 또 사다리를 오랫동안 타고 이럴 때도 쥐가 잘 나는 것은 바로 두 종아리의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힘이 과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도 선생님 쥐가 나요, 다리에 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먼저 허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쥐하면 역시 간 기능이 허약해서 혈의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과로하거나 아니면 만성적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 종아리 근육에 기혈이 순환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밤에 잘 때 쥐가 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시던 분이든 아니면 오래 서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임신 후반기에 있는 임산부나 아니면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쥐 나는 이유 대부분 이 허리 때문입니다. 왜? 허리에 3번, 4번, 5번에 있는 요추에서 나가는 그러한 신경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이 비복근으로 잘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로 허리 오방뜸을 뜨면 참 잘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유라는 혈자리에 침을 놓고 3번, 4번, 5번 협착혈에 조그만 간단한 긴 침을 놓고, 그리고 엉덩이에 조금 긴 침을 쓰면 바로 이 좌골신경총이 쫙 자극이 되면서 쥐가 나는 기혈순환을 금방 순환시키기 때문에 참 요술처럼 낫는 게 바로 양다리 쥐 근육입니다.
1: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8: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19: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승인을 받습니다.
2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21: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2: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2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24: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25: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26: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든그로브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든그로브의 이 화학물질 탱크 유출 사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나흘 만에 전면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화학물질 탱크 폭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고 현 시점에서 화재나 추가 폭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1일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용 인화성 액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탱크가 과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 냉각 작업이 실패하면서 한때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폭발 예상 구역 지도까지 발령되는 등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월요일 탱크에 균열이 생기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졌고 온도가 10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폭발 고비는 넘겼습니다. 어젯밤을 기해서 공장 인근 가든그로브 지역에 도로 통행이 재개됐고 마지막 대피 중이던 16,000여 명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마침내 집으로 모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원격 살수 장치를 거두고 정밀 검사를 진행하면서 탱크 안정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많이 도와줬죠. 일단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주거 밀집 지역의 위험 시설이 방치됐던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열린 시의회에는 격분한 주민들이 몰려와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서 폭발성 화학 물질을 다루도록 방치한 이유를 물었으며 공장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대피로 대피소 용량이 포화돼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일부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메모리얼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와 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GKN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 역시 탱크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 라인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폭발 및 유해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돼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던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고가 소방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춘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일제히 살수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해 탱크의 분당 1250갤런의 물을 쏟아부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250갤런의 물을 분당 쏟아부었는데 이게 5일 내내 쏟아부은 것입니다. 크레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장은 일제 살수식 시스템을 전부 가동 중이며 지금까지 투입된 양은 수백만 갤런에 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탱크 자체 냉각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외부에서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췄고 이에 따라 100도까지 치솟았던 탱크 내부 온도가 93도 그리고 90도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탱크 냉각에 사용된 물의 오염도 현재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비 국장은 유출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차단막을 통해 모든 물질을 걸러내고 있다며 물은 100% 깨끗한 상태로 정수돼 하수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2년 된 탱크에 생긴 균열도 사태 완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 가든그로브 총 17만 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민 가운데는 뭐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베트남계 아시아계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일단 탱크 과열 사고로 대피했던 주민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담긴 대형 탱크가 과열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공장 폐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GKN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지역사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웃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주요 소식들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4: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의 한 주택가에서 가면을 쓴 5인조 빈집털이범 일당이 사설 보안 요원의 강력한 대응에 놀라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3시 15분쯤 UCLA 캠퍼스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들은 무기를 소지한 채 주택 측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했으나 현장을 지키던 사설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히자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인근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도주한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며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일삼아 악명을 떨쳤던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폭행 사건을 저질러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레이서니얼 라디막은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파이프를 휘두르며 다른 차량들을 파손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큰 공분을 샀던 인물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라디막은 교도소 과밀화 등의 이유로 복역 1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가석방 기간 중 방문한 하와이에서 또다시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평행 주차를 하던 모녀가 자신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외치자 차를 돌려 다가와 18세 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겁니다. 하와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며 엄벌을 내렸습니다. 과거 라디막에게 피해를 입었던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고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인물을 진작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못했던 사법 시스템의 실패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제라도 대중의 안전이 확보되어 깊이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디막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 약물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가석방 위반에 따른 범인 인도 요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의 노숙인을 위한 소형주택, 이른바 타이니 홈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1200가구,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500가구의 소형주택을 짓기 위해 주정부가 추진하는 3,300만 달러 규모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스트 할리우드 시에라 비스타가에 들어설 단지는 자립준비 청년용 침상 10개를 포함해 총 51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 사무소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자선단체인 호프 더 미션이 운영을 맡아 투숙객들에게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관리,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상주 보안 요원과 외부 CCTV를 통해 철저히 관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소외된 채 사업이 추진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동네에 형성됐던 노숙인 텐트촌으로 고통받아온 만큼 이번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에 또다시 노숙인들이 몰려들어 치안이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토 마르티네스 의원의 대항마로 나선 딜런 캔델 시의원 후보는 이 시설이 입소 시 금주나 금연을 강제하지 않는 하우징 퍼스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하며 약물 등의 중독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주거 제공보다 재활 프로그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정부 측은 사업지 인근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 통지서를 발송하고 방문 설명을 진행하는 등 사전 홍보를 마쳤으며 주민들의 지지도 높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년 넘게 방치된 공터였던 만큼 통제된 출입구와 엄격한 소지품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거리 노숙인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형주택단지는 오는 2027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도시 어바인이 미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3위에 올랐습니다. 개인 금융 전문 매체 월레터브가 미국 내 1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거 비용과 학교 수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화 여가 생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어바인은 인구 대비 강력 범죄율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재산 범죄율 역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뛰어난 치안을 자랑했습니다.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양호한 평가를 받은 학교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양부모 가정 비율이 높고 이혼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가정을 꾸리기에 매우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망의 1위는 경제적 요인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가 차지했습니다. 프리몬트는 물가를 반영한 가구당 중위소득이 13만 7천 달러가 넘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았고 빈곤층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한 공교육 만족도와 여름 캠프 등 여가 기회가 풍부하며 아동의 의료보험 미가입률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몬트와 어바인의 뒤를 이어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가 2위, 텍사스주 플래노와 메릴랜드주 컬럼비아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 남가주 지역에서는 샌디에이고가 12위, 헌팅턴 비치가 20위에 랭크됐으며 렌초 쿠카몽가는 43위, 로스앤젤레스는 6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남가주 주요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3: 자, 오늘 아침 좀 차가운 공기 맡고 계시죠?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도 이 같은 쌀쌀한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쌀쌀한 날씨는 주말, 일요일, 토요일 낮 최고 기온 75도로 오르면서 주말부터 예년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9: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8: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9: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8: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5: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6: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16: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7: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7: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든그로브 사태로 이란 뉴스를 로컬뉴스 뒤로 지금 밀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란의 핵폐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당장 눈앞에 정치적,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반쪽짜리 타계를 노리고 있어서 제2의 가자지구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1: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는 양측의 핵 제한 우선과 제재 완화 먼저 요구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의 최우선 목표는 동결된 자산과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양대 목표가 금융 제재 해제는 확보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 우리 돈 약 1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넘겨받는 타협안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는 비가역적인 양보를 피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도 핵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가져가 폐기한다는 입장에서 이란 또는 제3국에서 폐기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글로벌 유가 안정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1차 목표로 삼은 겁니다. 결국 경제적 숨통을 틔워야 하는 이란과 정치적 승리 선언이 필요한 미국이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핵 문제는 나중에라는 다단계 타결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을 뒤로 미루는 이런 얄팍한 타협이 결국 짙은 먹구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1단계 휴전 선언 이후 하마스 무장 해제라는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7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입니다.
2: We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just like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that never went into phase 2.
1: 제재 해제로 1단계에서 경제적 여력을 회복한 이란이 2단계 핵 협상에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농축 우라늄을 순순히 포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군의 잇따른 공습 속에서도 이란이 묵묵히 협상 테이블을 지키는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히 계산된 실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초 목표인 이란의 핵 위협 제거는 미뤄둔 채 합의되는 반쪽짜리 타결이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될 거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자드입니다.
0: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중진인 알라에딘 보르제르디 의원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명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르제르디 의원은 이란과 미국 간의 초기 합의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 영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에 휴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의 반대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르제르디 의원은 또 동결된 이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제하고 미국의 해상 봉쇄를 종식하는 것 역시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외교 당국과 국가 시스템은 트럼프의 감정적 트윗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최종 서명될 문서가 뭐든 간에 반드시 체제의 레드라인 안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이른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이뤄진 미군의 제한적 대이란 군사 공격이 해협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자위권 행사를 내세워 제한적 공격을 단행하자 이란도 휴전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양측의 휴전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협상도 교착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을 겨냥해 이뤄진 미국의 공습과 관련해 일련의 위협적 조치에 대한 대응이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추가적인 작전의 공간이 있는지 시험해 본 것일 수도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도발했다며 어떠한 휴전 위반 행위에도 보복할 권리는 정당하고 확고하다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또 영공을 출범했던 미군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도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 국방부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심대한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이란과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쿠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혼란의 흔적만 남겼다라고 N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메시지 시작은 지난 23일부터입니다. 아랍권 국가 지도자 10명과 통화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협상 타결 발표는 없었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대체로 협상됐다고 했는데 아직 협상된 것조차 아니다 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또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정은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거나 노딜이 될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모호한 내용의 글을 지난 25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낙관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느닷없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NBC 방송은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의 말 뒤집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된 메시지는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3: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 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4: It'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3: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격분했다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 등 다른 중동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종전 담판과 맞물려 지난 23일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 정상들과 전화회의에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더 타임즈에 따르면 이 통화는 빈 살만 왕세자에게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압박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식통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번 통화로 더욱 격분했다고 전하며 트럼프에게 노! 라고 100번이나 말했고 앞으로 또 100번을 더 말해야 하기 때문에 격분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그의 아버지 세대와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우디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보지 않는 세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과 방위 조약을 대가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검토에 나섰던 바 있습니다.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확약을 거부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바킬 중동 북아메리카 국장은 북아프리카 국장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사우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대해서 이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완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요구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와 군사동맹을 맺은 파키스탄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부장, 이 왕부장 이렇게 불리고 있죠.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뭐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외교부장이라고도 합니다. 미 이란 전쟁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과 관련해 양측이 휴전협상에 전념하고 상호 간에 양보하는 자세를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왕주임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순회의장국 중국을 대표해 회의를 주재한 뒤 이란 전쟁과 관련해 당사국들이 휴전 추구를 지속하고 중간에서 서로 양보해 중동에 가능한 한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주임은 두꺼운 세자 얼음은 하루 추위에 언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래 쌓인 문제들은 하룻밤새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왕주임은 유엔 헌장과 유엔 중심 국제 체제 수호를 의제로 한 안보리 공개 토의 회의에서 유엔은 전후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라며 유엔의 역할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돼야 하고 그 위상은 대체가 아니라 수호돼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남우호가 2차 정밀 조사를 받고 지금 20일째 두바이 항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남우호 상황,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피격당한 남우호는 현지 시간 8일 두바이 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스 월드 두바이에 계류 중인데요. 오늘로 벌써 20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수시로 관찰하고 있는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남우호 피격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재원인지를 놓고 일주일 넘게 2차 전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란군의 작전용 레이더 스크린 영상에 비행체가 포착됐는데 무언가 쏜살같이 날아가더니 비행체를 그대로 맞춥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은 미국 MQ-9 드론이 이란 항공우주군의 최신 대공방어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드론이 현지 시간 26일 새벽 페르시안만 지역에서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첨단 추적 회피 기능을 갖춘 미국의 F-35가 이란군에 포착됐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남부지역에서 영공 침범을 시도한 미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추적했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해 도주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 NNA 보도를 보면 현지 시간 26일 하루에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4명과 여성 3명을 포함해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맞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모두 32차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레바논에서 발사된 포탄이 국경을 넘어 공터에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2: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1: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2: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 예매하세요.
13: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4: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1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도 이제부터 금지라, 내일부터 금지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거의 최종 변수, 중도층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1: 서소문 붕괴사고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을 당부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찾은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겨냥에선 대전 충남 통합 기회를 날려놓고 무슨 염치로 또 뽑아달라 하느냐고 맹폭했습니다.
2: 1년에 5조, 4년 동안 20조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거둬찰 수 있을까?
1: 오후엔 수도권을 돌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와 힘 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민주당 표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입니다.
3: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우리 당의 지지자로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1: 지원 유세를 잠시 멈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고공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망친 정부가 기업 성과는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국민에겐 커피골의 자유도 뺏어간다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4: 재판 취소 반대하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999일배입니까?
1: 장동혁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전념할 동안 송원석 원내대표는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격전지인 경기 하남과 강원 영동을 돌며 정부 여당 견제가 절실했습니다.

0: 결집에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서소문 사고 이틀째에도 서울시장 후보들은 유세 없이 수습과 애도에 집중했습니다. 자칫 좌충수가 될까 양측을 겨냥한 날선 발언 없이 서울시장 후보들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며 한껏 달아오르던 유세장은 서소문 붕괴 사고 충격음과 함께 이틀째 스피커가 멈췄습니다. 공행무진 공세를 주고받던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차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희생자 3명의 빈소를 모두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출마로 시장직 정지 상태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현직에 버금가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거듭 현장을 찾은 뒤 빈소로 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대 양당 지도부도 묵념과 함께 나란히 선대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3: 일동 차렷, 묵념, 바로.
4: 묵념, 바로.
2: 그간 안전을 화두로 공방을 벌여온 만큼 이번 사고가 접전 판세에 자칫 악재로 작용할까 캠프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양당 모두 사고 당일 내부 공지를 통해 언행부터 품행까지 신중을 요구했고 섣부른 정쟁화에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인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제기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5: 제가 후보라면은 저는 이미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GTX 문제도 발생을 했고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2: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수서역에서 공사장 인명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후보들은 원활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잔뜩 웅크린 기류 속에 시선은 사전투표 7시간 전에 열리는 TV토론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정책 공약부터 도덕성 이슈까지 압축된 2시간 동안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 후보들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한편 9년 만에 선거전에 등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격전지 PK 지역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보수 결집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된 대통령을 내세우다니 역시 내란 정당답다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YTN입니다.
6: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발길은 P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중원 방문에 이어 세 번째 공개 유세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울산과 부산까지 선거의 여왕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 구름 인파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보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많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6: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국민의힘은 박근혜 효과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중도 부동층 표심을 등돌리게 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지만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격전지 단일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 단일화 끝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겠습니다.
6: 접전지 표심 관리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 경계감은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9: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그런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6: 대구와 중원에 이어 PK 순회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이어 또 다른 격전지 강원도를 찾습니다. 선거의 여왕 등판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PK 지역을 이틀 연속 찾아 동남권 투자와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남 창원에서 전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은 연이틀 PK 지역 행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양수산부가 출범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

0: 해운 항만 사업 육성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수부와 다른 공공기관, 기업의 신속한 추가 이전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약속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뒤에 부산의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 선거를 앞둔 터라 대통령의 동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 민주당에서는 높은 지지율에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보수 여당은 최대 격전지를 꼽히는 부산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유가 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극에 달했다라고 뭐 반발하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PK 행보는 지방선거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접전 지역을 찾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시간 다음 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차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 등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신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공식 회견으로 100분간 기자들과 마주합니다.
2: 이번 회견은 국민 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 이번 회견도 기존처럼 정해진 각본 없이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합니다.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특히 쟁점 현안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로 여당이 추진 시기를 미룬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우선 질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자는 건데 발의된 법안에는 이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돼 있고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돼 있어 이 대통령 생각에 시선이 쏠립니다.
3: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집값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과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구체적인 경제 도약 비전은 물론 북중러가 밀착하는 국면 속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 구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는 이전과 달리 이번 회견에선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2명에게 청년 세대의 고민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변호사를 이재명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9: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7: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1: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2: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 주세요.
1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17: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5월 들어 악화했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3.1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업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가 121.2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게 지수 악화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소비자가 단기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74.4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기대지수는 향후 경기 침체 진입을 시사하는 80선 이하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 중 절반가량이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조스 인덱스는 지난 3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모기지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 자세를 유지한 게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됐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클리블랜드는 주택가격 강세를 이어갔지만 시애틀이나 덴버, 템파, 댈러스, 피닉스 등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가동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외교협회 행사에서 무역위원회가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지를 놓고 관보 공고를 통해 국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감면 규모가 양국 각각 300억 달러라고 확인하면서도 이 같은 관세 감면이 공급망을 중국으로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지난 20일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이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규모는 각각 3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 휴가철 시작됐습니다. 뭐 메모리데이 연휴 때 잘 보내셨나요? 소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쇠고기 대신 닭고기로 눈을 돌리면서 지갑을 닦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하락하고 대도시 집값도 20개 도시 중 절반이 내려서 미국 경제가 전쟁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 대학 방학과 함께 이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맘때면 미국에서 야외 바비큐 파티는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소 사육 비용이 오르면서 쇠고기 가격도 올라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쇠고기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3% 오른 파운드 453g당 9.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가격도 1년 전보다 40%나 폭등하는 등 신선 채소값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물가에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93.1로 4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물가 상승 때문에 지출을 줄였고 대부분은 비싼 품목의 구매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비싼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용 소시지를 사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2: I've been in this business over 50 years right now, and I've never seen the meat prices so high. We're going to see a little shift away from the expensive meats. We are noticing customers switching from beef down to chicken.
1: 전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미국의 주택 경기는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미국의 코어로직스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해 2월에 0.8%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란 전쟁 이후 3월 들어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새 하락한 곳은 시애틀과 덴버, 템파 등 10곳에 달해 미국 경제가 전쟁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5월 27일 수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가슴이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쉽게 체하거나 쉽게 놀라실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과 같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핑 도는 어지러움을 예전보다 자주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진료 후 심장병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심장병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고 늘 등쪽이 뻐근하고 아프셔서 지압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그냥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 줄로 아셨다고 하십니다. 심장병이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뻐근하면서 통증이 왼쪽 팔이나 왼쪽 새끼손가락까지 방사통이 생기기도 하고 점점 그 증상이 폭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심장세포가 죽어서 심근경색으로 갈 경우 환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경험하게 되며 영어로는 테키칼디아, 즉 심기항진이 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911을 불렀는데 그때 죽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하시면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꼭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장세포가 문제가 있다면 피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LDH 수치는 세포 괴사 후 24시간 이후에 나타나는데 심장 외에도 신장, 즉 콩팥이죠. 그리고 부신, 폐, 간에 이르기까지 세포 괴사를 나타내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DH만으로는 심근세포가 괴사되었다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SGOT 또한 세포 괴사 12시간 후에 증가를 하는데 다른 장기들보다 심장세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근세포 괴사율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징표입니다. 이렇게 피검사,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또 심장 내부의 율동을 들여다보는 에코그램, 필요하다면 심혈관 촬영을 하여 다른 모든 증상과 더불어 확실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
2: 새로 달해야 국산 달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3: 고려가요 청산매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3: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3: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AM 1050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탱크 유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피령 전면 해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의 화학물질 탱크 폭발 위험 완전히 사라졌고 현 시점에서 화재나 추가 폭발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용 인화성 액체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탱크가 과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 냉각 작업이 실패하면서 한때 주민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폭발 예상 구역 지도까지 공개되면서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필 메모리얼 연휴였습니다. 다행히 월요일 탱크에 균열이 생기면서 내부 압력이 낮아졌고 온도가 10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폭발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0: 어젯밤을 기해서 공장 인근 가든그로브 지역에 도로 통행이 재개됐고 마지막까지 대피 중이었던 1만 6천여 명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원격 살수장치를 거두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면서 탱크 안정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주거 밀집 지역에 위험시설이 방치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열린 가든그로브 시의회에서는 격분한 주민들이 몰려와 학교와 주택가 인근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을 다루도록 방치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공장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피소하고 용량이 포화돼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일부 주민들은 급박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와 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GKN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탱크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연방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던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고 소방당국의 노력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 지난 21일 소방당국이 발표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탱크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인화성 물질이 그리고 유해한 물질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것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소방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해 탱크에 분당 1250갤런의 물을 쏟아부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크래코비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장 겸 현장 지휘관은 살수식 시스템을 전부 가동 중이며 지금까지 투입된 물의 양 수백만 갤런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탱크 냉각에 사용된 물의 오염도 함께 감시 중이며 100% 깨끗한 물만 하수로 내보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LA 남부지역 가든그로브 주민은 총 17만 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든그로브 최악의 상황 위기는 넘겼습니다. 메모리얼 연휴 내내 차 안에서 혹은 지인의 집에서 또는 쉘터에서 밤을 지새웠던 주민들 이제 안전하게 귀가 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이 메디케일 연방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국의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시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통해 5년간 전국 50개 주정부와 각종 비영리기관, 의료지원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AI 시스템이 꼼꼼하게 점검하게 되고 분석하게 됩니다. 연방상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 앤디 킴 의원이 이민구치소 시위 현장을 찾아 시위대와 연방이민당국 간의 대치를 중재하려다 이민 요원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였던 지난 25일 뉴저지주 뉴왁 델라니홀 이민구치소 앞 시위 현장에서 수용 환경과 단식 투쟁 상황을 점검하고 시위대와 당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설 앞에서는 구금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일부 시위대와 법 집행 요원 간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김 의원의 눈에 물을 붓는 등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과 김 의원의 손에 얼음 찜질 팩을 들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물체에 손을 맞았고 화학물질을 코와 입 등으로 흡입했다며 눈과 목이 타는 듯이 아팠다라고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A 다운타운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노숙자 문제, 공실 증가, 재택근무 장기화가 겹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도심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심 공동화 현상은 인근 자바시장과 한인 의류, 도매업계로까지 고스란히 번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A타임즈는 LA 다운타운 경제가 팬데믹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와 노숙자 문제, 이민 단속, 높은 공실률 등이 도심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운타운 업주들은 시 당국의 치안 강화와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차이나타운 저소득층 아파트 세입자들이 한인 비영리 의료기관 이웃케어 클리닉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 주거권 단체 차이나타운 공정개발 공동체 연합과 예일 테라스 세입자 협회는 오늘 한인타운 내 이웃케어 본부 건물 앞에서 이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예일 테라스 아파트 세입자들이 건물 소유주 측에 공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입자들은 해당 건물 운영 과정에서 과대한 임대료 인상과 각종 추가 수수료 부과, 감시 카메라 운영, 그리고 괴롭힘 등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구서에는 예일 테라스 공동 소유주인 어포더블 홀딩과 이웃케어 클리닉, 건물 관리 업체인 트라이엄프 레지던셜 서비스 측이 일주일 안에 공식 답변을 내놓고 불법 수수료 및 임대료 문제 해결,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하라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사건 사실 그리고 남가주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의 한 주택가에서 가면을 쓴 5인조 빈집털이범 일당이 사설 보안 요원의 강력한 대응에 놀라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3시 15분쯤 UCLA 캠퍼스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들은 무기를 소지한 채 주택 측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했으나 현장을 지키던 사설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히자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인근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도주한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며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일삼아 악명을 떨쳤던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폭행 사건을 저질러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레이서니얼 라디막은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파이프를 휘두르며 다른 차량들을 파손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큰 공분을 샀던 인물입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라디막은 교도소 과밀화 등의 이유로 복역 1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가석방 기간 중 방문한 하와이에서 또다시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평행 주차를 하던 모녀가 자신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외치자 차를 돌려 다가와 18세 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겁니다. 하와이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며 엄벌을 내렸습니다. 과거 라디막에게 피해를 입었던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고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인물을 진작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못했던 사법 시스템의 실패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제라도 대중의 안전이 확보되어 깊이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디막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 약물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캘리포니아 교정당국은 가석방 위반에 따른 범인 인도 요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의 노숙인을 위한 소형 주택, 이른바 타이니 홈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1200가구,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500가구의 소형 주택을 짓기 위해 주정부가 추진하는 3,300만 달러 규모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스트 할리우드 시에라 비스타가에 들어설 단지는 자립 준비 청년용 침상 10개를 포함해 총 51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휴고 소토 마르티네스 시의원 사무소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자선단체인 호프 더 미션이 운영을 맡아 투숙객들에게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 관리,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상주 보안 요원과 외부 CCTV를 통해 철저히 관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소외된 채 사업이 추진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동네에 형성됐던 노숙인 텐트촌으로 고통받아온 만큼 이번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에 또다시 노숙인들이 몰려들어 치안이 악화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토 마르티네스 의원의 대항마로 나선 딜런 캔델 시의원 후보는 이 시설이 입소 시 금주나 금연을 강제하지 않는 하우징 퍼스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하며 약물 등의 중독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는 단순한 주거 제공보다 재활 프로그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정부 측은 사업지 인근 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 통지서를 발송하고 방문 설명을 진행하는 등 사전 홍보를 마쳤으며 주민들의 지지도 높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20년 넘게 방치된 공터였던 만큼 통제된 출입구와 엄격한 소지품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거리 노숙인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형 주택단지는 오는 2027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인 도시 어바인이 미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3위에 올랐습니다. 개인 금융 전문 매체 월레터브가 미국 내 1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거 비용과 학교 수준,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화 여가 생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어바인은 인구 대비 강력 범죄율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재산 범죄율 역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뛰어난 치안을 자랑했습니다.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양호한 평가를 받은 학교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양부모 가정 비율이 높고 이혼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가정을 꾸리기에 매우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망의 1위는 경제적 요인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가 차지했습니다. 프리몬트는 물가를 반영한 가구당 중위소득이 13만 7천 달러가 넘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았고 빈곤층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한 공교육 만족도와 여름 캠프 등 여가 기회가 풍부하며 아동의 의료보험 미가입률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몬트와 어바인의 뒤를 이어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가 2위, 텍사스주 플래노와 메릴랜드주 컬럼비아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 남가주 지역에서는 샌디에이고가 12위, 헌팅턴 비치가 20위에 랭크됐으며 렌초 쿠카몽가는 43위, 로스앤젤레스는 6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남가주 주요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이 2002년 이후로 벌써 이 같은 음악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붉은 악마 응원입니다. 자,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의 첫 경기 6월 11일이니까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LA 한인사회가 추진 중인 2026 월드컵 공동 응원전이 LA 시정부 지원 속에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원전 운영위원회는 어제 LA 한인타운 이 잔디광장, 윌셔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된 LA, 하나된 레즈라는 슬로건으로 응원전의 세부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회견에는 캐런베스 LA 시장 그리고 한인타운 관할인 헤더허트 LA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행사에 대한 시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트 시의원은 이번 응원전이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합동 응원전은 한국 대표팀 조별 경기 일정에 맞춰서 세 차례 열립니다. 1차전 체코전은 6월 11일 잔디광장에서 오후 7시 열리며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경기는 오후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전인 멕시코전은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되며 페스티벌은 오전 10시, 경기는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3차전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는 6월 24일 역시 윌셔 잔디광장에서 열리며 페스티벌은 오후 2시, 경기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장에는 메인스테이지와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고 응원단장인 뮤지컬 배우 최원현 씨를 중심으로 한 공식 응원단과 공연팀이 현장 분위기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생중계 외에도 K-POP 공연, 태권도 시범, 길놀이, 전통 공연,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미니 축구 게임,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뭐 당연히 음식 부스도 마련돼서 스포츠 관람을 넘어서 이 LA 지역 축제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별도의 시니어존이 마련돼서 고령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응원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계획입니다. 또 선착순 1,000명에게는 응원 티셔츠, 응원용품 등이 무료로 배포되며 대한항공 협찬 한국 왕복 항공권을 포함한 경품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대책 주요 준비 상황도 제시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LAPD, LA소방국, 민간보안업체, 의료지원팀, 시 관계자들과 협력해 현장 질서 유지, 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는 뭐 역대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죠. 32강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뭐 조별리그 끝나고 할 예정이니까 뭐 무난하게 32강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 대표팀 응원해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벌써 네 번째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필하모닉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데니엘 하딩 음악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LA필의 음악예술감독직을 떠나는 구스타포 두다멜의 뒤를 이어서 LA필을 데니엘 하딩이 이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필하모닉은 어제 공식 발표를 통해 2027-28 시즌부터 제12대 음악감독으로 데니엘 하딩이 취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출신 지휘자입니다. 어제 다운타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6 K-Expo USA B2B 수출 상담회에서 컨텐츠, 뷰티 기업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이 상담을 진행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이번 행사는 컨텐츠 기업 54개사와 화장품 기업 9개사 총 63개사가 참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상담액 1억 달러와 상담 1,00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과 제동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로 총 47만 5,415대를 리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2024-26년형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 5만 4천여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2025-26년형 산타크루즈와 투싼,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42만여 대도 추가로 리콜됩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LA 다저스와 협업한 첫 소주 진로 X LA 다저스 한정판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그동안 LA 다저스와 협업한 맥주 한정판 제품을 세 차례 선보인 바 있으며 소주 제품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강남으로 갈까요?
5: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9: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3: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2: 정말? 어떤 건데?
13: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달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란의 핵폐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당장 눈앞에 정치적,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반쪽짜리 타계를 노리고 있어서 제2의 가자지구 사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는 양측의 핵 제한 우선과 제재 완화 먼저 요구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이란의 최우선 목표는 동결된 자산과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의 양대 목표가 금융 제재 해제는 확보하면서도 핵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양보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 우리 돈 약 1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넘겨받는 타협안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는 비가역적인 양보를 피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도 핵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가져가 폐기한다는 입장에서 이란 또는 제3국에서 폐기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글로벌 유가 안정과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1차 목표로 삼은 겁니다. 결국 경제적 숨통을 틔워야 하는 이란과 정치적 승리 선언이 필요한 미국이 쉬운 것은 먼저, 어려운 핵 문제는 나중에라는 다단계 타결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을 뒤로 미루는 이런 얄팍한 타협이 결국 짙은 먹구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1단계 휴전 선언 이후 하마스 무장 해제라는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7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입니다.
2: We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just like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that never went into phase 2.
1: 제재 해제로 1단계에서 경제적 여력을 회복한 이란이 2단계 핵 협상에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농축 우라늄을 순순히 포기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군의 잇따른 공습 속에서도 이란이 묵묵히 협상 테이블을 지키는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히 계산된 실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초 목표인 이란의 핵 위협 제거는 미뤄둔 채 합의되는 반쪽짜리 타결이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될 거란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자디입니다.
0: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중진인 알라에딘 보르제르디 의원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휴전이 종전을 위한 MOU에 명시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르제르디 의원은 이란과 미국 간의 초기 합의 양해각서 초안에는 1단계 조치로 미국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 영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양해각서의 휴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사실로 인정하지만 이 범위를 놓고 미국에서는 이란과 미국 간의 교전만 중단한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레바논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르제르디 의원은 또 동결된 이란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제하고 미국의 해상 봉쇄를 종식하는 건 역시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필수 요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이란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며 종이조각이나 서명 따위가 합의의 보장책이 될 수 없다며 합의의 실질적 담보물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 게시글이 혼선을 키우겠다는 지적입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이란과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마쿠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혼란의 흔적만을 남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오락가락 메시지의 시작은 지난 23일부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대체로 협상을 했고 최종 확정이 남았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직 완전히 협상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일에는 이란과 협정은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거나 노딜이 될 것이다 라는 모호한 내용의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시간 뒤 낙관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느닷없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도대체 노라는 말을 몇 번을 더 해야 되냐, 앞으로 100번을 했고 지난번에는 100번을 했고 앞으로 100번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불편한 시임기를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MBC 방송은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의 말 뒤집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된 메시지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각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3: 이례적으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소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장소를 백악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내각 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이란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종전한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해 보였지만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이란이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4: It was going to take a couple days to settle on even down to the disagreements over a word sentence. So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3: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에도 이란군이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는 등 기술을 확보했다며 방어 능력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미국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협상 테이블에 남기로 한 건 동결 자산 일부 해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만큼 핵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는 합의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9: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9: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9: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가든그로브 탱크 폭발 우려, 일단 폭발 위험은 사라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지공장, 워싱턴주의 한 제지공장에서는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치고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의 펄프 제지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든 탱크 내파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8만 갤런 용량으로 이 안에는 화이트 리커라고 불리는 부식성 화학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로 소방관을 비롯해 직원 등 10명이 화상으로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했는데 소방당국 아직 정확한 숫자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텍사스주의 연방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0: 주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편안을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24표, 찬성 20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폴리티코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구를 개편할 희망을 사실상 끝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금자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아이스 자료, 부검보고서, 경찰 기록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소 10명의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자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구금시설에서 자살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9명은 히스패닉계였고 1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대상자를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은 미국 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아이스 구금자 자살 건수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추방 기조에 휘말려 구금된 수만 명의 이민자를 당국이 적절하게 감독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국민을 케냐로 보내 관찰 치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볼라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구상했으며 공중보건서비스 직원 수십 명이 미국인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케냐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케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유럽으로 이송해 치료한다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은 모니터링은 물론 확진 후 치료까지 모두 케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시설을 케냐 현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퍼부은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 취향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잇따라 쓰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 초호화 연회장 신축에 이어서 다음 달 트럼프의 80세 생일에 열릴 대규모 격투기 쇼를 위한 대형 경기장이 지어지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중장비가 거대한 금소같이 구조물을 들어올립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초대형 2종 격투기 UFC 경기장이 지어지는 겁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이기도 한 UFC 대회는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 80살 생일에 열립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UFC 선수들을 백악관에 불러 잔디 마당에서 4,500명이 관람할 수 있고 외부 스크린으로 최대 10만 명이 무료로 볼 수 있다며 직접 친절한 대회 홍보까지 했습니다. UFC와 인연이 오랜 트럼프는 UFC 경기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지난달 이란과의 종전 협상 불발이 발표된 순간에도 경기장 객석에 있었습니다. 리얼리티 쇼 스타 출신의 트럼프가 백악관 격투기 대회로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를 만드는 데 거침없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UFC 경기장으로 변할 백악관 마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이 헬기에 타며 V자를 내보이고 떠난 곳. 미국사에서 주목받은 순간의 무대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에 비명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트럼프 스타일 쇼를 여는 겁니다. 백악관은 UFC 측이 비용 전액을 내고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UFC 모회사는 대회 비용을 최소 6천만 달러, 약 900억 원으로 예상하고 기업 후원 등으로 절반가량 회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가 유산으로 평가받는 백악관 동관을 기습 철거하고 1,000명 수용을 목표로 호화 연회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 Right there, you see all the trucks. They've just started construction of the new ballroom for the White House, which is something they've been trying to get, as you know, for about 150 years.
1: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행정부 로비 수단이라는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경질한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기용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벤처 투자자이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데이비드 섹스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 고문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오라클 창업자 레리 엘리슨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수장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펜 본디 전 법무장관을 재기용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평화위원회가 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활동이 마비된 상태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평화 유지와 도시 재건을 담당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야심차게 출범해 한때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던 평화위원회가 단 몇 달 만에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조직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평화위원회 참여국들은 가자지구 구호 지원을 위해서 70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고 미국은 이보다 많은 100억 달러를 내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1달러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연관된 육성 파일 및 녹취록 공개를 앞두고 법무부를 제소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과거 전기 작가와 나눈 사적인 대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15일 하원 법사위원회와 보수 진영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오디오 파일과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기로 하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기지 건설 계획 일환으로 달에 보낼 로봇 착륙선과 드론,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 인튜이티브 머신스, 에스트로 로보틱 등 우주기업들과 달 기지 건설에 필요한 장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나사는 지난 3월 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그니션 달 기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2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데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것 중국도 추진하고 있죠. 중국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나사가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소고기 가격 역대 최고로 치솟으면서 쇠고기 대신 닭고기로 눈을 돌리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했고 대도시 집값도 20개 도시 중 절반이 내렸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 이 전쟁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분석입니다. Y10입니다.
1: 대학 방학과 함께 이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맘때면 미국에서 야외 바비큐 파티는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소 사육 비용이 오르면서 쇠고기 가격도 올라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쇠고기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3% 오른 파운드 453g당 9.64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가격도 1년 전보다 40%나 폭등하는 등 신선 채소값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물가에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93.1로 4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물가 상승 때문에 지출을 줄였고 대부분은 비싼 품목의 구매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비싼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용 소시지를 사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2: I've been in this business over 50 years right now, and I've never seen the meat prices so high. We're going to see a little shift away from the expensive meats. We are noticing customers switching from beef down to chicken.
1: 전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미국의 주택 경기는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미국의 코어로직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해 2월에 0.8%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란 전쟁 이후 3월 들어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새 하락한 곳은 시애틀과 덴버, 템파 등 10곳에 달해 미국 경제가 전쟁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달러라고?
7: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6: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7: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6: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8: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6: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15-6 대승을 거뒀습니다. 에릭 라우어 선수가 어제 선발 투수로 나와서 승리를 거뒀는데, 에릭 라우어 선수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던 선수예요. 뭐 한국 프로야구 지켜보시는 분들은 뭐 반가운 그런 모습이셨을 겁니다. 콜로라도를 상대로 LA 다저스 이렇게 15-6 이 정도의 스코어를 기대를 했던 거죠.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팽팽한 경기 펼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연봉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사용하는 홈 구장수 관중 수용 규모가 가장 큰 구장은 LA 다저스 스테디움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 6천 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중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을 향한 첫 번째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막을 지금 보름 앞둔 현재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다 라고 손흥민 선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대표팀에 합류해 있는 상태인데요. YTN이 보도합니다.
11: 전날 밤에 짐을 푼 손흥민의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훈련. 표정은 밝습니다. 네 번째지만 월드컵이란 말은 여전히 설렙니다.
12: 월드컵을 얘기하면 항상 좀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고 항상 꿈꾸는 느낌인 것 같은데.
11: 하루 먼저 담금질을 시작한 유럽파들과 함께 왕복 달리기와 짧은 패스 훈련 등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개막 보름 전, 현 시점에서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디테일을 꼽았습니다.
12: 패스를 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줬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거냐, 눈을 감아도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을지 알아야 되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준비하면서 맞춰가야 된다고.
11: 짧은 시간이지만 그 디테일을 얼마나 완성해 가느냐에 최종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믿음입니다.
12: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게 잘 됐을 때 나중에 또 결과가 더 좋게 또 행복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골 침묵에 대해선 월드컵을 향해 아껴놓았다고 여유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이곳에서 미국 진출 후 첫 해트릭을 작성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았던 이곳에서 그의 네 번째 월드컵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0: NBA는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지금 3승 2패로 시리즈 전적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부주에서는 뉴욕 닉스가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상황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날씨 추워서 또 주변에 콜록콜록 하시는 분도 갑자기 많아지거든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7: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6: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7: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6: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8: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7: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8: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7: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1: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2: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3: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2: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1: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1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In the building tonight, the 45th and now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J. Trump.
5: 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는 역시 피 터지는 격투기가 제맛이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종합 격투기장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다음 달 14일 UFC 대회에 사용할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4일은 미국의 국기의 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격투기 대회가 백악관 안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경기를 위한 시설 장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미국의 독립 제250주년 기념 행사라는 점에서 UFC 프리덤 250으로 명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 집무실로 이번 격투기 대회에 출전할 선수 4명을 직접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큰 경기를 열 것이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백악관을 배경으로 이 팔각형 모양의 철조망 격투기 경기장 이 옥타곤 조감도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회에 대해서 백악관 잔디밭에서 4,500명이 직접 경기를 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백악관 부지 밖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최대 10만 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UFC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UFC 대회에서는 일리아 토프리아 선수 그리고 저스틴 게이치 선수의 라이트급 타이틀전 등 총 6개의 경기가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백악관에서 UFC 경기가 열린다고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있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UFC 경기를 좋아할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진짜로 격투기 매니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시절부터 복싱, 프로레슬링 WWE 그리고 초창기 격투기인 MMA 같은 거칠고 직관적인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갈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도가 본인의 인생관이나 비즈니스 철학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기장에 가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오프닝 매치 경기부터 마지막 메인 경기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진짜 골프 팬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격투기협회, 즉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과의 끈끈한 의리입니다. 트럼프와 UFC의 인연은 약 25년 전인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UFC는 막 태동한 신생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인간 닭싸움이다 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려고 해도 이 경기장 대관을 즉 경기장을 빌려주는 데에 거부를 당해서 이 UFC는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절에 UFC에 손을 먼저 내민 건 트럼프였습니다. 2001년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뉴저지 애틀란틱 시티의 타지마할 카지노 호텔을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UFC 경기장으로 선뜻 내줬습니다.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이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당시 말했습니다. 세상이 UFC를 외면할 때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기 때문에 화이트 회장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사면 초과에 몰릴 때도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가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엄청난 의리를 지켰습니다. 트럼프 역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극진히 챙기는 성향이 있는 터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 트럼프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핵심 정치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UFC 경기장을 가장 가성비 좋고 효과적인 선거운동 무대로 활용해왔습니다. 젊은 남성 유권자 공략에 효과적이고 강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UFC 팬덤의 절대 다수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뉴스나 정치 공청회 등에는 관심이 없지만 유튜브나 팟캐스트 그리고 UFC에 열광합니다. 또한 강한 지도자 이미지 메이킹에도 최고의 효과를 자랑합니다. 거친 격투기 경기장에 트럼프가 음악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때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고 조명을 받으며 마치 록스타처럼 등장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강력한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집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힙하고 강한 지도자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실제로 표심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등에서 트럼프가 젊은 남성층 및 히스패닉과 흑인 남성표를 대거 흡수하는 데에 UFC 마케팅이나 이 데이나 화이트 회장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데다가 그게 또 표하고도 연결된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격투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즐겁고 표도 쓸어 담고 하는 그야말로 꽝 먹고 알 먹고 바로 트럼프의 격투기 사랑입니다.

0: 네, 영어에 DAGGER 대거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단검 또는 비수라는 그런 의미죠. 뭐 비수를 꽂다라고 말할 때 그 비수가 영어로는 쉽죠. DAGGER 대거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 The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said South Korea would appear as, quote, a dagger in the heart of Asia if seen from the east coast of China, underscoring Seoul's growing strategic role in the region.
2: 이어서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비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은 마치 비수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자기들 동부 해안 쪽으로 바라보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고 할 만한 한국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수. 우리는 흔히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비수를 꽂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수라는 것은 한자로 숟가락 비자에 머리수 글자를 합친 말입니다. 즉 숟가락 모양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숟가락처럼 생긴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결국 숟가락처럼 생긴 칼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숟가락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이걸 치명적인 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비수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그 대중국 견제의 전략적인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당장 중국에 위협이 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즉 숟가락 모양이지만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걸 감안하면 결국 결정적인 어느 순간 중국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한국 그리고 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 의식을 주한미 사령관이 설명한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편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의 이 같은 비수라는 표현 발언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북한발 위협으로부터의 한국 방어라기보다는 이제는 대중국 견제 쪽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 발언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 South Korea would appear as, quote, a dagger in the heart of Asia if seen from the east coast of China, underscoring Seoul's growing...
0: 자, 드디어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통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여름 휴가철의 시작이다. 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쇠고기 가격이, 이 비프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쇠고기 대신에 닭고기로, 비프 대신에 치킨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금 지갑을 좀 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꿩 대신 닭이 아니라 소 대신 닭인 그런 셈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하고 집값도 하락하는 등 미국 경제가 전쟁의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입니다. YTN 뉴욕 특파원의 보도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 대학 방학과 함께 이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이맘때면 미국에서 야외 바비큐 파티는 빼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소 사육 비용이 오르면서 쇠고기 가격도 올라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쇠고기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3% 오른 파운드 453g당 $9.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가격도 1년 전보다 40%나 폭등하는 등 신선 채소값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물가에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93.1로 4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물가 상승 때문에 지출을 줄였고 대부분은 비싼 품목의 구매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비싼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용 소시지를 사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4: I've been in this business over 50 years right now, and I've never seen the meat prices so high. We're going to see a little shift away from the expensive meats. We are noticing customers switching from beef down to chicken.
3: 전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미국의 주택 경기는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미국의 코어로직스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해 2월에 0.8%보다 더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란 전쟁 이후 3월 들어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새 하락한 곳은 시애틀과 덴버, 템파 등 10곳에 달해 미국 경제가 전쟁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장기 투여가 아닌 단 1회 투여만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자회사인 생명공학기업 법 테라퓨틱스 연구팀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초기 임상 결과를 도출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LDL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로 DNA 가닥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닌 특정 염기 하나만 다른 염기로 교체하는 이른바 염기 교정 기술로 이 LDL 수치를 줄였습니다. 임상 참가자들에게 지방 성분의 막으로 코팅된 염기 교정 치료제를 주사했습니다. 이 치료제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면 간세포가 지방 코팅을 벗겨내고 염기 교정 치료제가 간세포의 DNA를 따라 이동하며 치료 타겟인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의 염기를 하나 지우고 다른 염기로 교체해서 비활성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는 LDL 제거를 방해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비활성하면 LDL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LDL 수치가 최대 62% 감소했습니다. 또 치료 효과는 18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초기 단계 임상 결과가 게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학술지는 사망 원인 1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첨단 치료법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논문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LDL 수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용 중단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만 투여해도 되는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등 연방 지원 의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 수급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정 사이에서는 의료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AI를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부는 최근 5년간 각종 비영리기관 또 의료지원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에는 메디케어 운영 관련 자료와 연방 보조금 사용 내역도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복지 프로그램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50개 주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독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등 한인사회 복지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당장 일반 가입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소득 관련 서류나 거주지, 체류신분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갱신서류 미제출이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이민구치소 시위 현장을 찾아서 시위대와 연방이민당국 간의 대치를 중재하려다가 이민요원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메모리얼 데이였던 지난 25일 뉴저지주 뉴욕의 델라니홀 이민구치소 앞 시위 현장에서 수용 환경과 단식 투쟁 상황을 점검하고 시위대와 당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설 앞에서는 구금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일부 시위대와 법 집행 요원 간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앤디 김 의원의 눈에 물을 붓는 등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과 김 의원이 손에 얼음 찜질 팩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알 수 없는 물체에 손을 맞았고 화학물질을 코와 입 등으로 흡입하게 됐다라며 눈과 목이 타는 듯이 아팠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발 및 유해가스 누출 가능성이 제기돼서 연방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었던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고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습니다. 탱크 폭발 우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대피했던 주민 약 5만 명 가운데 한인 등 3만 5천 명이 귀가했고 당국은 대피구역을 대폭 축소하면서 오염이나 유독가스 유출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주택난 등을 이유로 미국을 떠나는 미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난 사람이 약 15만 명에 달해서 1929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순이민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는 2025년 미국에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29만 5천 명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로 떠나는 미국민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탈미국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포기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시민권 포기자는 200명에서 많아야 400명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는 약 5,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과 제동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 등으로 총 47만 5,400대를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2024, 25, 26년형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 5만 4천여 대를 일부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의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 과열될 경우에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딜러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데이트 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는 또 2025-26년형 산타크루즈와 투싼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 또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2만 1,070대도 추가로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실제 위험 상황이 아닌데도 조기 작동해서 차량이 의도치 않게 제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약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택 구매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번 주 6.51%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주에 6.36%보다 0.15%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2월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란전쟁 발발 여파로 3월 들어서 다시 6% 위로 올라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현 선교교회가 운영하는 시니어 대학 충현 샬롬 대학이 2026년 봄학기 종강식을 갖고 한인사회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돕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충현 샬롬 대학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15년간 지역사회 시니어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해 왔습니다. 충현 샬롬 대학은 매 학기 14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운영이 되며 수강생들은 건강체조를 비롯해 골프, 라인댄스, 노래, 미술, 바둑, 스마트폰 활용법, 또 색소폰, 서예, 탁구, 키보드, 피클볼, 우크렐레 등 13개 과목 가운데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렌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7: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6: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7: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6: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0: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3: 이어서 캘리포니아의 고액 연봉 순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개된 고액 연봉 직업 순위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단 CEO와 투자 전문가 그리고 파일럿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최상위권은 역시 의료계가 차지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연봉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안과 전문의로 조사되었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34만 7,69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노동자 평균 연봉인 약 8만 달러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고연봉 상위권은 대부분 의료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의사와 전문 의료직의 몸값이 급등한 가운데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연봉 경쟁도 치열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의료계를 제외하면 재무관리자와 CEO, 또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운동선수 등이 대표적인 고소득 직군으로 꼽혔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28만 8,6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 CEO와 프로 운동선수 역시 연봉이 평균 2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 프로 운동선수 연봉이 20만 달러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의 그 천문학적인 그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의 평균 액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교도소의 의료 책임자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한 교도소의 의료 책임자는 월급이 연봉이 아니라 한 달에 받는 월급이 4만 2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책은 교도소 내 의료 품질과 환자 안전을 총괄하고 또 재소자 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 채용 사이트에는 현재 수천 건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백 개의 직업은 월급이 만 달러 이상을 준다라고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방 공무원 하려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해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비밀 유지 협약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방 인사관리처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정부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으며 임의로 공개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을 하면 퇴직한 이후까지도 비밀 유지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 요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보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정책의 문제점이나 내부의 난맥 사항이 언론에 전달되는, 언론에 폭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사관리처는 일반 기업들도 직원들을 상대로 비밀협약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정부 공무원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수익이 목적인 일반 영리 기업과는 달리 행정부 내 부정행위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연방 공무원의 입을 모두 틀어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기밀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모두 포괄적인 함구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또한 대중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직원들의 언론 제보를 막기 위해서 비밀 유지 협약 서명과 무작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이미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미국의 유력 매체들을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으며 실제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는 15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을 상대로 비밀 유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0: 메모랄데이를 기점으로 절기가 바뀐다는데 막상 요즘은 또 여름 같지가 않죠. 자, 그런데 장을 보러 가면 노란 과일, 무더운 여름철에만 볼수 있다는 참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 참외는 여름철에만 볼수 있었던 과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기온과 습도, 일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외 출하 시기도 확실히 빨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참외에 비타민 C, 식이섬유 많아서 컨디션 관리,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참외를 가장 손쉽게 즐기는 방법, 그냥 먹는 거 말고요. 샐러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외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얇게 저민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얇게 썰어서 어린잎 채소, 양상추, 그리고 여기에 리코타 치즈를 곁들이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베이스로 한 드레싱을 더한다면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꽤 균형 있는 한 접시가 될것 같습니다. 참외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장아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오이와 함께 간장 장아찌를 담가 두면 입맛 없는 날에 밥 반찬으로 먹기가 좋습니다. 오이는 그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특유의 산뜻한 단맛이 살아 있어서 느끼한 음식과 먹으면 참 좋은 참외 장아찌 적극적으로 권해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참외를 햄하고 치즈랑 함께 와인 안주로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늘고 있는데요. 칼륨도 풍부한 참외,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 좋기 때문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 짭짤한 안주들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 참외 꼭 중간중간 신경 써서 집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8: 이제 걱정 그만.
9: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0: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1: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2: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9: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3: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4: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0: 했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케이크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성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어제 달 기지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달에 보낼 로봇 착륙선과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달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4톤 규모의 화물이 달에 수송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달 기지가 건설되면 과학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을 채굴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달 기지 건설로 인간을 화성에 더 쉽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를 두고 중국과 경쟁 중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이전에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낸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계획에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달 탐사를 너무 오랫동안 중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 그 이후에는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자신들의 우주 정거장에 도킹시키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인간을 달 표면에 먼저 보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국이 먼저 성공하든 미국이 먼저 성공하든 이제 인류는 진짜 달 동네를 만들 작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아이 엄마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로 뽑혀서 세계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28살의 타마라 로고우스키로 그녀는 오는 11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제75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아르헨티나 대표로 나섭니다. 로고우스키는 지역 대회 우승에 이어서 지난 25일 밤에 열렸던 본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결혼을 한 미세스가 출전해도 되나 하는 점과 관련해서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대회 때부터 기혼 여성은 물론이지만 이혼한 여성, 임산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 등 모두의 출전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대회 이름만 미스 유니버스 대회지 사실은 미스든 미세스든 이제는 아름다운 여성이면 누구든지 출전이 허용된다라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반기 든 공화당 의원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선거구 재획정 계획이 어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어제 최근에 주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넘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표단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24표, 찬성 20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은 공화당 소속이 34명, 민주당 소속이 12명입니다만은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소위 반란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 개편안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일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구를 조정해서 공화당이 7석 모두를 석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것입니다만은 주 상원이 이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구를 개편할

0: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의 희망을 공화당 의원들이 끝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건강 이상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서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메릴랜드주의 월터 리드 국립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방금 전에 6개월 주기의 건강검진을 마쳤다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생일이 되면 80세가 됩니다. 그는 취임일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종종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리 부종 증세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손등의 멍자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지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이어서 10월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번 5월에 또 건강검진을 받은 셈입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통상적인 검진 주기인 1년에 한 차례보다도 짧게 6개월에 한 번씩 사실상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데 대해서 그때마다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6: 세종 송보감.
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6: 세종 송보감.
5: 쌩쌩 돌아라 하하.
6: 세종 송보감이잖아.
7: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8: 213-383-8899 383-8899
9: 세종.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2: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13: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4: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5: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4: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5: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4: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5: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3: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이어서 트럼프 파워 아직 살아있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승리했습니다. 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공화당 내 경선에서 현역 4선 의원인 존 코닌을 꺾은 것입니다. 이 승리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팩스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팩스턴 장관은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하원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어차피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서 공화당 텃밭 지역이기 때문에 팩스턴 장관, 팩스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텍사스를 포함해서 이번 중간선거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들이 줄줄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트럼프에게 밉보였던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낙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켄터키주 제4선거구 연방하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에드 갤레인이 현역 의원을 꺾었고, 또 앞서 루이지애나 공화당 상원 후보 경선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줄리아 렛로우 의원이 역시 현역 의원을 꺾고 잇따라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아직 살아있네 라는 일각의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개최하려던 내각 회의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하려고 했지만 이곳이 아닌 백악관에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내일 악천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각 회의를 캠프 데이빗이 아닌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캠프 데이빗에서 이 내각 회의는 추후에 다시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빗 대통령 별장은 백악관에서 약 60마일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 깊숙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해병대가 경비를 서고 있어서 외부 시선을 피해서 민감한 정치, 외교적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대통령 별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 DC 지역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도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빗으로 가기로 한 계획을 접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캠프 데이빗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각 회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탱크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남서부에 자리한 니폰 다이나 웨이브 패키징의 제지 공장에서 어제 화학물질이 든 탱크의 내부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8만 갤런 용량으로 이 안에는 화이트 리커라고 불리우는 부식성 화학물질이 담겨 있습니다. 목재를 분해해서 샤핑백이나 포장재 등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어제 사고로 소방관을 비롯해서 직원 등 10명이 화상으로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니폰 다이나웨이브 제지 공장은 휴지와 인쇄용지, 종이컵, 종이접시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약 1,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도시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 1년 새 집값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지난 3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0.7%만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지난 2월 0.8%보다도 더 둔화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모기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관망 자세를 유지한 게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 모기지 금리도 매우 낮았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치는 지난 2월 말에 6% 밑으로 잠시 떨어졌었다가 이란전쟁 발발 직후 3월 들어서 다시 6% 위로 올라섰습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1년 만에 6.1% 상승, 뉴욕 4.0% 상승, 클리블랜드 3.0% 상승 등의 강세를 이어갔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 2.5% 하락, 덴버 2.0% 하락, 템파 1.9%, 달라스 1.7%, 피닉스 1.6% 하락 등 주택 가격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 타임 투 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9: 두 번째 참가자.
1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9: 세 번째 참가자.
20: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9: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2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5: 213-388-5600. 213-388-5600.
2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6: 융자나라 좋은 나라.
25: 융자라면 콜미.
26: 213-388-5600. 213-388-5600.
27: 융자 나왔어요.
28: 우와, 빠르네.
29: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3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3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33: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코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일반적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날씨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뭐 매일 쾌청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같은 5월의 경우에는요, 오전에 해무가 다 걷히지 않아서 좀 부옇게 흐리다가 오후 들어서 맑아지는 그런 날씨가 반복되죠. 그렇게 5월의 부연 모습을 영어로는 May Gray라고 부릅니다. 5월의 회색빛이죠. 메이 그레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명심해야 할 나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12가지? 집 욕심 부리지 마라. 나 죽으면 텅 빈 집이다. 돈 모으기만 하지 마라. 자식들 간 싸움만 붙인다. 명예 타령하지 마라. 그 묘비명 아무도 안 읽는다. 체면 차리지 마라. 내 장례식에 몇 명 안 온다. 남 눈치 보지 마라. 죽음은 다 잊는다. 가능한 미워하지 마라. 원수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명품 자랑하지 마라. 화장터 불길 속에선 다 한 줌 잿더미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관뚜껑 덮으면 다 똑같다. 자식 자랑하지 마라. 치매 오면 내 이름도 잊는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우린 잠시 소풍 옮겨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명예 인기 집착하지 마라. 둘 다 있을 때 평범하게 살아라. 먹고 살만하면 주변에 베풀고 돕고 살아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생이니라.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공평한 거는 바로 시간. 누구나 간다는 겁니다. 갈 때 가더라도요. 이 순간순간을요. 늘 걱정하면서 어우 내일 어떡하지? 나중에 어떡하지? 이러다가 오늘을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걸 즐겨보자고요.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요. 모처럼 삶은 계란이다 이래가지고 계란을 삶아서 어디서 얻어온 오이를 상하기 전에 총총총 썰어서 절여서요. 에그 샐러드를 해먹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던걸요. 아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러면 하루가 맛있고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해가 잠깐 나와서 호랑이가 장가간다 그러는데 오늘 몇 번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위기 있는 이 5월 더위가 오기 전에 즐겨보자고요. 모레노? 네. 꽤 괜찮은 라틴 젊은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로 출발. 게비 모레노입니다. 귀사스, 귀사스, 귀사스.

0: 똑같은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버전이라도 이 버전은 왠지 이렇게 베이스가 쿵쿵 울리면서 오늘 날씨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닌가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아싸관도 아싸관도 저만 그렇게 들렸나요? 싼 거 싼 거 아싸관도 관도 그러면 얼마야 이거죠.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는 perhaps perhaps perhaps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줄래요? 아마도 아마도 언제까 언제까 이러는 바로 지금 바로 right now 여기 here and now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언제 우리가 세상을 뜰지 모르기 때문에 겁들이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요. 그냥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서 여보 은퇴하고 여행 갑시다 이러려고 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뜨신 그런 분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건강과 내 인생에 가장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점점 나 자신을 알수록 어머 내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지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계란과 오이가 있을 때 오이 따로 계란 따로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거를 뭐 삶아서 그리고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여서 짜서 이거를 둘을 계란과 둘을 배합을 그냥 버무리면 정말 그 맛이 몇 배는 더 나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 바로 사람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인타운에 호랑이가 장가 가나요 하시면서 우리 럭키비키님이 그러셨는데 아 장가뿐이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가 요즘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패딩을 꺼내 입었다. 어제 저는 또 방송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오 왜 이렇게 추워요. 제가 걸어 다니니까 또 이 날씨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흐린 날씨지만 또 오후에는 해가 나면서 아, 너무 아름다운 날씨 우리 여기서 살고 있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거. 바로 98세의 영국인 할아버지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기도 하시는데요. 바로 윙워킹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냐면 비행 중인 비행기 날개 위에 서서 같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윙워킹 98세 할아버지께서 이 윙워킹에 성공하셔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령 윙워커가 되셨다고 합니다. 바로 해리 히스맨이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와 고도 1000피트예요.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한 305미터 그 비행기 위에서 9분이 넘는 시간을 버텨서 세계 최고령으로 야. 근데 이분은 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 바로 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그렇게 함께 나르는 거였다고 합니다. 참 크리에이티브하네요. 98세 나이에도 마침내 꿈을 이루고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까지 됐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아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뭐 해 이룰 수 있지만 바로 암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내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기리고 또 암투병을 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모아진 이 기금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특별히 기획하셨다고 하네요. 야, 그 높은 데서 안 무서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꼭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은 무엇인지요? 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한 발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한 걸음 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저는 탱자 한미옥이고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의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9: 화로로 간다.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1: 우메캔.
1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0: 감사한다면
11: 사랑한다면
10: 역시 우메캔.
1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2: 888-941-3311 우메캔.
1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3: 두 번째 참가자.
1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13: 세 번째 참가자.
16: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요즘 날씨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곳곳에서 뭐 기후로 인한 홍수가 난 쪽도 있고 또 사고도 여기저기 팡팡해서 워싱턴주에서도 제지공장에 폭발이 있었고 또 가까운 가든그로브에서 지금은 뭐 이제 위기도 넘기고 위험은 물리쳤다 다들 들어오세요 했지만 3만 명이 넘는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차에서 주무신 분도 계시고 어디 지인집에 대피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요 유사시에 나의 네트워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밑가사 숙가사. 저도 그래서 방을 거실을 누구든 우리 집에 친구든 LA에 오는 사람 재워줘야지 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게 밑가사 숙가사 내 집을 열어주면요 그쪽에서도 오우 언제든 뉴욕에 오면 우리 집에 묵어. 바로 우리 가수 한대수 오라버니께서 그런 집이 하나 있고 한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LA 인근의 저쪽 남쪽에도 언제든 네가 혹시 백수가 되면 짐 정리하고 옷가지만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이런 또 언니가 계십니다. 뭐 점돌이는 정리하고 오래요. 근데 가겠어요? 근데 요즘은 마음이 바뀌어서 점돌이도 괜찮아 이래서 아무튼 든든합니다. 그렇게 뭔가가 있으면요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로구나. 주변에 보면 나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그 싱글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바로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거기 할머니들께서 양로병원 뭐 시니어 홈리빙에 안 들어가시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보자 이래서 뭉치셨어요. 몇 명이. 그래서 아주 재밌게 사시는 모습이 기사화돼서 그걸 보면서 와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주거비도 오르고 사실 물가도 너무 오르고요. 근데 혼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먹어야지 사다 보면 버리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진짜 냉장고 매니지먼트도 잘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유사시에 대피를 해야 될 때 내가 부담 없이 아 그래 우리도 너무 진짜 재미없는데 우리 와서 같이 놀자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웃을 바로 옆집이 아닌 조금 먼 거리에 그 요소요소마다 세워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유타에 한 명, 콜로라도에 한 명, 또 저쪽 그 시애틀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에 한 명 주로 스키장이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해볼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집도 굉장히 단촐하게 추려야 돼요. 이제는 뭐 그 아주 고급적인 거 이제 뭐 더 가져봐야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표적이 되고 좀 검소하게 하고 다녀야 되고 또 심플하게 하고 살면 살수록 더 오히려 복도 들어오고 뭔가 에너지가 잘 통하고 아주 그냥 생활이 쾌적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구 지구 사던 거 다 조금 단순하게 하시면서 누구든 우리 집, 네 집 스위치해서 그래? 한국에서 LA 놀러 올 때 우리 집에 있고 그래 서로 스위치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자 이러면 호텔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지혜들을 많이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가든그로브 대피 소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마운틴 라이온이 파사디다나 이런 엔젤레스 포레스트 밑에 지역 쪽으로 많이 보여서 왜냐하면 생태계도 요즘 힘들거든요. 아우 불나죠. 그러다가 또 가뭄이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야생동물들도 사실 인간이 너무 개발을 해서 그들의 서식지를 침해한 것도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런 순간에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거를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번에는 바로 우리 남가주 이 사우스 서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어 영상을 촬영하던 한 남성이 마침 이 백상아리가 카메라를 덥석 깨물었어요. 그래서 상어의 입속 내부 모습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포착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상어도 들어오고 이제 지금은 이렇지만 뭐 7월 8월 가면 바닷가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상어를 마주쳤을 때 절대 지켜야 할 3대 원칙 나는 배에 바다 안 들어가 이러지만 이거는요 모든 동물하고 곰을 마주쳤을 때 뭐 마운틴 라이온을 마주쳤을 때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상어를 마주쳤을 때는 절대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곰을 마주쳤을 때 그렇죠? 뒷모습을 보이면서 도망가면 오! 본능적으로 오! 먹잇감이다. 만만한 먹잇감이다. 특히 물보라를 일으키며 허우적거리는 인간은 부상당한 만만한 먹잇감이로구나 이러고서 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맞장을 뜬 눈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응시하라고 합니다. 상어는 시각이 발달한 포식자로서 주로 기습 공격을 즐기는데 눈을 딱 마주치면 내가 발각이 됐네 이렇게 알면 쉽게 덤비지 못한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그게 되려나 아무튼 눈에다 힘주면서 몸을 상어 쪽으로 탁 하면서 되도록이면 몸집을 커 보이게 만들고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그러는군요. 이거는 비단 상어뿐만 아니라 곰을 마주쳤을 때도 그렇고 마운틴 라이온도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후의 수단은 취약한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상어가 입을 벌리고 진짜 공격을 시도한다면 가만히 물려서는 안 되죠. 특히 이 주둥이, 코끝, 눈, 아가미가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그럴 때는 갖고 있는 장비, 뭐 서핑보드나 스노클링, 카메라 이런 장비가 있다면 그거를 무기 삼아서 코끝을 강하게 내리쳐라.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피 흘릴 때 입수 금지, 상처가 있거나 생리 중일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일출 직후, 그리고 황혼, 일몰 직전, sunrise, sunset에는 서핑이나 수영을 피하라고 그러는군요. 곰이나 마운틴 라이온도 바로 그때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반짝이는 장신구 금지, 햇볕에 반짝이는 시계, 목걸이, 은박 디자인의 수영복은 상어 눈에 물고기 비늘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표적이 되기 쉽다고 그러는군요. 아 정말. 아 나는 바다에 안 들어가지만 바다의 맛을 느끼고 또 바다 속에 그 스노클링을 하면서 세상에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몰랐어 이런 감동이 있다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물 속에서 진짜 죽을 뻔을 세 번이나 했지만 그 바다 맛을 알고부터는 언제 스노클링을 하러 하와이나 저 멕시코로 갈까 이러고 그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더군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곡은요 우리 제이님이 오늘 굿모닝 차차차의 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샹그릴라의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 1960년대 팝 역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더 샹그릴라스, 샹그릴라스. 그 아득한 그곳의 미지에 밝혀지지 않은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샹그릴라 그런 곳이 있을까. 아무튼 두 쌍의 자매들로 구성된 진짜 가족 그룹입니다. 매드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우아하게 율동하고 단정한 청순한 그런 이미지의 걸그룹이 많았는데 이 샹그릴라스는 가죽 바지나 몸에 딱 붙는 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라서 거칠고 반항적인 뉴욕 골목길 아이들 같은 매드걸 컨셉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너무 나이가 젊어서요. 미성년자 16, 17에 이런 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데뷔를 했다고 하는군요. 샹그릴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Past, Present and Future. 중간에 보면 너 만나고 싶어? Do you wanna go beach with me? Okay? 응? 하시면 Don't try touch me. 절대 건드리지 마지 마. 그런 일 절대 없어. 안 돼. 이러면서 사실은 과거의 아픈 상처로 현재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미래의 사랑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서정적이면서 슬픈 분위기예요. 멜로디는 바로 베이토벤의 월광에서 따왔죠. 너무도 아름다운 멜로디.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틈을 봐가지고 이제 바닷가 갔는데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 다시 또 마음이 열릴 수 있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뭐 그게 중요한 거겠어요. 아무튼 과거는 패스트 지나갔고 프레젠 바로 선물이죠. 선물.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물 같은 하루 우리 굿모닝 차차차 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오늘은요. 요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참 은행에만 넣어놓은 거 있는 거는 바보라고 누가 그러고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금융전문가 모시고 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10: 수영도?
2: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아무리 현재가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대책을 안 세워놓을 수가 없죠. 아, 바보처럼 나는 돈을 그냥 은행에 이자도 없는 거에 그냥 넣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부지런 떨면서 남들이 하는 거 참 이렇게 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 오늘은 바로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 대표 문선영 대표님 모시면서 우리 돈 그리고 잘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안전하게 좀 늘리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13: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0: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더 아름다워지시고
13: 저도 오늘 네.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올까 그랬나 봐요. 너무 밖에, 멋있어 보이세요.
0: 밖에 좀 쌀쌀하지 않아요?
13: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저도 끼고 와야 되는지 아니
0: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 안전망 스크린이에요.
13: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실제로 네네. 여러분 그 바람 불 때는 이렇게 눈보. 안경 눈보.
13: 아
0: 제가 아는 분이요.
13: 네.
0: 그 모터사이클을 타는데
13: 아.
0: 촥 하고 타는데 그 뭐랄까 그 플라이가
13: 네네.
0: 나방이라고 그랬나?
13: 어.
0: 눈 속에 탁 해가지고 한쪽을 실명하셨어요.
13: 아, 그럴 네. 수 있죠.
0: 저는
13: 맞습니다.
0: 이게 보호가 뭐냐면 환한 조명과
13: 아, 네.
0: 그리고 막 눈을 이쁘게 떠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뭔가 좀 편하게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텍트를 하는데
13: 너무 멋있습니다.
0: 네, 네. 금융에서도 재정에서도 네. 뭔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3: 당연하죠.
0: 네.
13: 이제 무엇으로부터 나를 그럼 보호할 네. 것이냐라는 네. 건데 재산을 잃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게 재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안정장치가 되겠죠.
0: 네.
13: 그러니까 재산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네. 게 이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이자가 떨어져서 내 돈이 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내 돈을 보호를 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0: 네.
13: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세금을 몽땅 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이자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네. 모았다 하더라도 결국에 택스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나 많아버리면 그거에 대한 또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느끼실 거고요.
0: 그래서 주식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정리를 할 때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수입이 없을 때 해라 뭐 이런 그 지혜도 쓸 수 있는 거죠?
13: 그럴 수 있죠.
0: 네.
13: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네. 나의 인컴을 벌어들이는데 네. 나의 인컴이 혹시라도 중단되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컴을 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0: 네.
13: 이 재정적인 이 세 가지 안전장치는 모두 다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네. 어디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냥 CD에 넣어놨어 이런 좀 컨서버티브한 친구도 있고
13: 네네.
0: 이때 그래도 잘 보면 뭐 있어가지고 제 친구의 아들은 엄청난 네. 주식 이득을 최근 봐서요. 직장도 그만두고
13: 네.
0: 직장 왜 다녀? 이러면서 네.
13: 일단은 네. 친구나 친구의 아들이나 네. 주변의 지인분들의 이야기에
0: 네.
13: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0: 네.
13: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0: 네.
13: 이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너무 부럽죠. 저쪽 집은 왠지 잘 다는 것 같고 이제
0: 네.
13: 그랬을 때 나도 따라야겠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0: 네.
13: 왜냐하면 나의 상황에 맞는 투자가 있을 거고 네. 나의 상황에 맞는 이자가 따로 있을 거고 네. 나의 인컴과 나의 자산에 맞는 이제 네. 프로텍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이 재정 전문가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서 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네.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럼요. 숨어있는 네. 그 밑장으로 깔려있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얘기 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뭐 이상한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재산 다 날리신 분들 진짜 너무 속상하죠.
13: 표정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신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진짜 진짜 그런 사기꾼도 많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그래서 라이프 인슈런스 라이프 인슈런스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꼭
13: 그렇죠.
0: 내가 세상 떠야지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 또 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3: 맞아요. 생명보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0: 만불을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10%가 올라가게 되면 내 돈은 11,000불이 되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10%가 떨어지더라도 내 돈은 그대로 11,000불이에요.
1: 네.
0: 네.
1: 네.
0: 네. 이제 그게 네. 내가 돈이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생명보험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주식에도 없고 은행에도 없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도 없는데 이 보험회사 쪽에 보험 상품에는 그런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이제 이런 이자를 지수성 이자 혹은 인덱스드 이자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신다면 생명보험이 네. 네.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택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1: 네.
0: 택스에 대한 안전장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이자를 받아서 내 돈이 불어난다.
1: 네.
0: 그러면 그 돈에 대해 세금 내셔야 됩니까? 안 내셔야 됩니까? 당연히
1: 내죠.
0: 내셔야 되죠.
1: 네.
0: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불어서 내가 돈을 찾아 쓴다 그러면 그것에
1: 내야죠.
0: 대해서 돈을 내셔야 되고요.
1: 네.
0: CD가 끝나고 CD가 나왔을 때 이 CD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1: 되죠.
0: 내셔야 되고요.
1: 네.
0: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캐피탈 게인이 이뤄졌을 때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1: 되고.
0: 돼요. 그런데 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돈이 자라가지고
1: 네.
0: 내가 찾아 쓸 때
1: 네.
0: 어떤 방식으로 찾아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1: 어떻게요?
0: 이제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보험을 마치 나의 은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이
1: 네.
0: 100만 불짜리 은행 하나를 혼자 셋업을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내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다시
1: 네.
0: 말해서 내 라이프 인슈런스 팔러시에서 내가 론을 받아서 빌려 쓰게 되면
1: 네.
0: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은행을 유지할 것이냐 내 생명보험을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 네.
0: 선택을 하시면 되죠.
1: 네.
0: 그런데 어쨌거나 빌려 쓰시게 되면 캐피탈 게인이나
1: 네.
0: 아니면 인컴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돼요.
1: 네.
0: 그래서 네.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통해서
1: 네.
0: 돈을 자라게 한 다음에 마치
1: 네.
0: 그것을 은퇴 플랜처럼 돈을 찾아
1: 터졌어요.
0: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세금 없이 마치 Roth IRA처럼 찾아 쓰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안전장치이고
1: 네.
0: 세 번째 안전장치가 정말 중요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50대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1: 네.
0: 50대 중반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 네.
0: 내가 60에 이제 은퇴를 해야지 혹은
1: 네.
0: 68에 은퇴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1: 네.
0: 지금 돈을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
1: 네.
0: 제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인컴이 스탑되거나 아니면 롱텀 케어 상황에 들어가게 됐을 때
1: 네.
0: 당연히 인컴을 벌어들이지 못하거나 기존에 모아놨던 돈을 다 쓰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서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한테 주려고 했던 사망보상금을 살아있는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
1: 네, 네.
0: 암의 진단을 받거나
1: 네.
0: 심장병
1: 네.
0: 또는 신장 말기, 신장 투석이라든지 이식과 같은 경우들, 뇌졸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병들이 들어가는데 뭐 중요 장기를 이식을 받거나 이런 경우죠.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되냐면 100만 불짜리 내가 사망 보상금을 들었는데 내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암의 진단을 받아서 그 100만 불에서 50만 불, 70만 불을 미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되면 나의 자산이나 나의 인컴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안전장치로서
1: 네.
0: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1: 네.
0: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이런 그 투자의 안전장치로 생명보험을 가입합니다라고 하신 거는 굉장히
1: 네.
0: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1: 아, 그러네요.
0: 네.
1: 정말.
0: 그런데
1: 네.
0: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1: 네.
0: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명보험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1: 네.
0: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1: 네.
0: 나 이제 68세, 71세인데 이 생명보험
1: 네.
0: 나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은 다 컸는데
1: 네.
0: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크고 있고
1: 네.
0: 생계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원도 안 해도 되고 나 이거 꼭 굳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죠? 그러면 이 생명보험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변형을 하거나
1: 네.
0: 아니면은 다른 플랜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면 저희가 뭐 2G폰 나왔던 그 전화기를 계속 지금까지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1: 네.
0: 지금 혹시 삐삐 쓰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1: 네.
0: 목적은 똑같아요.
1: 네.
0: 상대방하고 연락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삐삐나 2G폰이나 이런 거를 썼지만
1: 네.
0: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걸 쓰지 않는 이유가
1: 네.
0: 그것보다 세대가 바뀌게 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더 좋은 플랜들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다 옮기시는 거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예요. 생명보험이 예를 들어서 68세 되셨는데
1: 네.
0: 걱정이 무엇이겠어요? 68세 되신 분들은요.
2: 이제 뭐 이제 노후 내가 또 아플 때 치매 그렇죠. 걸릴 때 막 이럴 때
0: 맞아요.
2: 거동을

0: 못할 때.
1: 맞아요.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롱텀 케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내가 지금 아이들은 다 컸고 내가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4,000불 받아가지고 생활 5,000불 받아서 생활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랑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한 명이 롱텀 케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실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네.
1: 그러면 사망보상금이 생명보험이 예전에 가입하신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기 위한 생명보험이셨을
0: 네.
1: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쓸 수 없는 이제 보험이 돼버린 거죠.
0: 네.
1: 난 사망하고 나서야 효과가 네. 발휘하는 건. 그런데 이 생명보험을 롱텀 케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런데 네. 두 가지 조건에서요.
0: 네.
1: 손해보지 않으셔야 되고
0: 네.
1: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이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받아줄 정도가 되셔야 돼요.
0: 네.
1: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 누가 확인하냐? 손님이 확인하시기는 힘들죠.
0: 그쵸.
1: 내 돈이 지금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0: 네.
1: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자는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10년 있다가 소멸되는 없어져 버리는 보험인지도 잘 모르시는
0: 네, 네.
1: 이제 보통 손님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0: 네.
1: 전화번호가 먼저
0: 네.
1: 손님들께서 전화번호 중간에 좀 알려주라고.
0: 아, 네. 전화번호
1: 네. 626
0: 626
1: 827에
0: 827에
1: 9599번
0: 9599번
1: 네.
0: 626 827 9599
1: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손해가 만약에 캐시 밸류가 쌓여있다. 그러면 그 돈 쌓여있는 것도 얼마큼 옮길 수 있는지 전부 다 옮기는지 손해를 보시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0: 네.
1: 건강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위한 생명보험으로 이제 바꿔 쓰실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들었다면
0: 네.
1: 이제는 나를 위한 생명보험으로 바꾸실 네. 수가 있고요.
0: 네.
1: 근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0: 네.
1: 생명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0: 네.
1: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어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 네.
1: 그러면 이제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가지고 어뉴이티로 옮길 수가 있어요.
0: 아, 손해 보지 않고 그럴
1: 네네.
0: 수 있나요?
1: 네.
0: 아.
1: 세금도 내지 않고.
0: 아.
1: 세금도 내지 않고
0: 네.
1: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0: 생명보험에 근데 그동안 넣어 놨던 돈은 좀 불어 있나요?
1: 그렇죠. 이제 불어 있는
0: 아.
1: 경우에
0: 네.
1: 어떤 보험은 캐시 밸류가 전혀 없는 보험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캐시 밸류가 조금 자란 것도 있을 거고 많이 자란 것도 있겠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손님 중에 정말 32만 불이 캐시 밸류가 자라신 분이 계세요.
0: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걱정이신 거예요.
0: 네.
1: 근데 이분의 연세가 71세신데
0: 네.
1: 벌써 이미
0: 네.
1: 당뇨와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한번 받으신 경력이 있으세요.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다시 한번 네. 옮기려고 했더니 롱텀 케어가
0: 네.
1: 되어 있는 플랜으로 옮기시려고 했더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0: 네.
1: 31만불 32만불을 그대로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어뉴이티로 옮겨서
0: 네.
1: 어뉴이티로 옮기면서 롱텀 케어가 들어있는 어뉴이티 다시 말해서
0: 네.
1: 롱텀 케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돈을 두 배씩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우리 개런티 인컴 어뉴이티로
0: 네.
1: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죠.
0: 그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100세까지 네. 죽을 때까지
0: 나이가
1: 나와요.
0: 나이가 들수록 더 나오고
1: 네 맞습니다. 오래 나오니까요. 찾아 쓰는
0: 네.
1: 돈이 더 많아지겠죠.
0: 아프면 더 나오고
1: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를 아유 내가 죽으면 이제 뭐 아이들이 받아가겠지라고 그냥 단념하지 마시고
0: 네.
1: 지금 생각보다 오래 사시고
0: 네.
1: 다만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데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0: 네.
1: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빨리
1: 네.
0: 빨리 지금 상담을 받으셔서
1: 네.
0: 가능한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젊을 때 가능한
1: 그렇죠.
0: 빨리 더
1: 맞습니다.
0: 좋은 플랜으로 바꾸셔야지 옛날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 그냥 갖고 계시는 거는 아니네요.
1: 활용하셔야죠.
0: 네,
1: 나의 자산이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손해 안 보고 이거를 과연 요즘에 맞게 가장 좋은 어느이티나 아니면 그런 롱텀 케어 플랜이 들어있는 생명보험으로 바꾸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626-827-9599 626 827
1: 857
0: 857이요?
1: 네네.
0: 여태까지 27로 했는데.
1: 어, 죄송합니다. 626 857
0: 9599. 네. 626 857 857 9599.
1: 네. 혹시 운전 중이시라서 전화번호 못 적으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어, 그냥 구글에 인터넷에 문선영의 머니토크 뭐 이렇게 하시면 제 유튜브로 연결을 네,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검색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0: 자, 우리 문선영 대표님, 문화평론가이자 라디오 서울의 최초의 재정 전문 방송 자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문선영의 머니톡을 운영하고 계신데 구글에 문선영의 머니톡 이러면 뭐든 그 인포메이션들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앤 마케팅 대표 문선영 대표님이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LA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 샌디에고 오피스가 오프닝했다면서요?
1: 아, 네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샌디에고 오피스 이제 개업식을 합니다. 네. 오픈은 벌써 했는데 손님들도 네. 만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이제 개업식 통해서 네. 이제 손님들 초대하셔 해가지고 네. 잔치 한번 해야죠. 아. 이번 주 토요일 11시 샌디에고 네. 지역은 한인타운인 콤보이 지역이고요.
0: 아, 네.
1: 거기에 한인회관이 있는 건물 네. 성모 우리 성모병원 있는 네. 2층 건물입니다.
0: 오, 축하드립니다.
1: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네. 두 손 벌려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겠습니다.
0: 네, 626 857
1: 827
0: 아까 또 57이라고 했잖아요.
1: 아, 그래요? 네.
0: 6268 27에 827이야.
1: 827입니다.
0: 근데 왜 아까 857이라고 하셨어? 나 진짜 나 헷갈리네. 아, 그런 거죠. 뭐. 네. 좋아요. 네. 네. 827에 9599.
1: 아, 네. 아침 방송이 이렇게 네. 정신이 없을 수가 생방송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0: 네, 네.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616-827-9599, 616-827-9599,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입니다. 아유, 이렇게 어느이티나 생명보험 이렇게 좋은 플러너로 해놓으면요, 든든합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 코리아 홈쇼핑 월드 삼바베큐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나 분명 걷고 있었는데
2: 마지막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써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8: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
7: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8: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7: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8: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잃고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7: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8: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9: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6: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3: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4: 저압력 냄비로 폭풍이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5: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4: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5: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4: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2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한번 외쳐볼까요? 3, 4
4: 산스
3: 뭐더라? 우노, 두에
4: 우노, 두스, 트레, 까트로.
3: 어, 까트로.
4: 아니
3: 트레, 까트로?
4: 저기 네. 어디 가신다는 분이
3: 네?
4: 그쪽 어디 한번 스페인 쪽으로 원래 여행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3: 네.
4: 1, 2, 3, 4 아시네.
3: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아름다운 그 아일랜드를 아,
4: 제가
3: 친구가.
4: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그 한국 그 공사 쪽에서 네.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쪽 근무를 했는데
3: 네.
4: 제가 우겨가지고
3: 네.
4: 이거는 이 복지와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스페니쉬 교육을 하자 라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지사인데
3: 네.
4: 그 전 직원을 스페니쉬 클래스를 배우는 걸 제가 어렌지를 네. 했어요.
3: 어.
4: 인정을 받아가지고
3: 네, 네.
4: 그래서 위에서 오케이 받아서
3: 네.
4: 전 직원 대신에 뭐 직원 예를 들어 10명이면 80% 이상이 패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비용을 다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3: 네.
4: 그래서 그 과외 공부하는 이제 스페니쉬 학교를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3: 네.
4: 이제 구해서 이제 과외 공부를 한 거죠. 전 직원을
3: 네, 네.
4: 일주일에 한 번씩.
3: 근데 80명이 패스를 해야 돼?
4: 아, 그러니까 80%.
3: 80%.
4: 전 직원의 80%.
3: 네.
4: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귀찮으니까
3: 네.
4: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3: 네, 네.
4: 저희는 이제 실제로 배우는 거니까 좋잖아요.
3: 네, 네.
4: 그래서 그걸 하고 제가 딱 이수를 받았어요.
3: 네.
4: 딱 그걸 설득해 받은 날. 두 다리가 3개월짜리 코스였거든요.
3: 네.
4: 딱 끝나고 막 박수 받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 출장이었어요.
3: 네.
4: 근데 브라질 간 거예요.
3: 어, 브라질은 뽈뚜기시지.
4: 뽈뚜기잖아. 안 통해.
3: 아 정말
4: 비슷한데 달러.
3: 아.
4: 이게 잘하는 사람은 가면 어떻게 통하잖아요.
3: 네.
4: 한국말 잘하시면 사투리에도 통하니까.
3: 응.
4: 저는 겨우 배운
3: 알았어.
4: 사람이
3: 응.
4: 갑자기 포르투기를 가니까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배웠냐고 돈 벌이고 엄청 구사리 먹고.
3: 아.
4: 그래서 저 스페니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3: 요즘 같으면 AI로 다 동시에 되니까.
4: 그렇죠.
3: 근데 아, 그때는... 옛날에는 진짜 제2 외국어 배우느라고.
4: 뭐 하셨어요, 제 외국어?
3: 저는
4: 한국말?
3: 지때무, 지때무.
4: 진짜로요?
3: 네.
4: 어,
3: 주
4: 토아.
3: 어,
4: 어떻게 토아?
3: 다 까먹었어? 안 써먹으니까.
4: 주마펠기.
3: 오, 야, 일라 터프타.
4: 아, 또 어떻게 토아?
3: 노래 제목만 읽고 있네.
4: 꼬망달레브.
3: 아, 꼬망달레브.
4: 사바, 사바비앙.
3: 멕시볶음.
4: 멕시볶음. 어, 멸치볶음.
3: 멕시볶음 그래.
4: 아. 프렌치 하셨구나.
3: 네.
4: 이야, 역시.
3: 아니 스페니쉬도요.
4: 네.
3: 어, 아무래도 여기 LA에 살기 위해서는 스페니쉬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4: 맞아요.
3: 앱 갖고 스페니쉬 단어를 제가 천 개를 외우는 걸 패스를 했어요.
4: 천 개를?
3: 근데 안 써먹으니.
4: 근데 우노도
3: 도스, 트레스,
4: 아니 천 개를 할 때를 몰라.
3: 시스, 세스 뭐 안 쓰면 모르는 거야.
4: 안 쓰면 몰라. 언어는
3: 다 까먹어.
4: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스페니쉬 네. 노세, 노세 뭔지 아세요?
3: 노세 노세?
4: 노세가 I don't know, I don't know.
3: 아 노세가
4: 몰라 몰라. 어, 그러니까
3: 아...
4: 그거만 기억. 노 뭐라고 그러면 마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3: 노세 노세
4: 그래요. 몰라 몰라. 약간 그런 거예요.
3: 아 저는 어. 유일하게 쓰는 거.
4: 뭐요?
3: Tu eres guapo.
4: 어 뭐야 멋진데 뭐요?
3: 너 잘 생겼다요. 이것만 하면 그냥 다 통해. 그럼 그냥
4: 다시,
3: 남자애들이
4: 좋아. 다시.
3: Tu eres guapo.
4: Guapo?
3: 응.
4: Tu eres guapo.
3: Guapo. 어.
4: 그런
3: 여자한테는 guapa.
4: 어?
3: Tu eres guapa.
4: 그러니까 보니타 그러면 안 돼요?
3: 아 보니타보다 그래 tu eres guapo.
4: Tu eres?
3: Tu eres guapo.
4: 적어야지. Tu eres guapo. 어. 여자한테는?
3: 남자한테.
4: 아 남 필요 없고 여자분은?
3: 여자.
4: Tu
3: guapa guapa.
4: Eres?
3: Guapa.
4: Guapa.
3: 어. Tu eres guapa.
4: Tu eres guapa.
3: 어, 이거 하나 외워가지고요. 얼마나 잘 맞아 먹나 몰라. 어디 가도 그냥 탁 만나면 그 스페니쉬 친구들이 네. 아미고 친구들이 플러팅을 잘하잖아요.
4: 그렇죠.
3: 근데
4: 엄청
3: 내가 한숨 위야. Tu eres guapa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4: 그 다음에 뭐라고요?
3: 여러분 써먹으세요. 어?
4: 그 다음은?
3: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4: 미까 미까.
3: 아, 다음에 우리 하루에 세 가지에서 스페니쉬 좀 배우고
4: 그것도 괜찮지. 언어 배우는 좋죠.
3: 재미난 역사를 배워도 좋겠죠.
4: 오늘 홈쇼핑월드님께서 네. 오늘은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기억나세요? 우리들의 천국?
3: 네.
4: 거기에 장동건과 전도연 닮았다고.
3: 아니
4: 이게 무슨 야 잠깐만.
3: 나 전도연이야?
4: 응? 아니요. 네. 제자나 후배가 스승보다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나게 되는 거를 청출러랍니다.
3: 진짜 그렇죠. 몰랐어 이거.
4: 이게 많이 들었는데 깜빡깜빡할 수 있거든요.
3: 네.
4: 이 얘기는요, 여러분 중국에서 쪽풀이라는 식물로 푸른색 염료를 만들어 왔대요.
3: 네.
4: 근데 쪽풀에서 이거 색깔을 뽑아내면 오히려 쪽풀 그 원래의 식물보다 더 진하고 선명한 푸른 색깔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쪽풀보다 쪽풀에서 뽑아낸 게 더 오히려 푸르고 청초하구나. 그래서 청출을함. 결국 비록 당신이 선배고 당신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지만 그 밑에 배운 후배나 제자가 더 뛰어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선배나 그 선생의 스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찬 거잖아요.
3: 네. 네.
4: 가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3: 그러면 안 돼요. 네. 은희훈이 씨는 네. 저를 지려밟고 가소서 나는 선배야
4: 밟아도
3: 아, 난 진짜 나는 그러고 싶어 진짜 후배들한테 네. 밑거름이 되는
4: 아 근데 그게 좋은 네?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러라고 선배가 있는 거죠.
3: 그럼요. 나는 우리 한인 방송이 바로 그런 후배들이 나와서 우리 그 방송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
4: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미옥 씨의 의견이었고요. 네. 라디오 서울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3: 청출어람이
4: 청출어람이군요.
3: 네. 네.
4: 두 번째가 볼까요?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유.
3: 아, 이건 알죠.
4: 유유상종.
3: 네.
4: 이거는 많이 들었죠.
3: 네.
4: 무리유자. 같은 종류 무리유자. 서로 상자. 딸을 종자.
3: 네.
4: 잠깐만, 딸을 종이면은 이게 옛날에 노예 종이랄 때 그 종이 그 종인가?
3: 서로 따라가는군요.
4: 유유상종. 네. 자, 원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유유승종. 뭐 대충 할게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어울린다. 이거는 뭐 비슷한 연어로 저런 게 있죠.
3: 네.
4: 그 뭐라 그러지?
3: 그게
4: 백 그 뭐 있잖아 비슷한 거. 학은 학끼리 뭐 이런 거 뭐 있잖아.
3: 궁계일학은 뛰어난
4: 아니고
3: 하나고
4: 궁계랑 말고요.
3: 그런 게 있어요?
4: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3: 백노야 까마귀한테 가지 마라.
4: 아니 근데 까마귀 떨어져 배 떨어진 것도 아니고.
3: 그건 아니고.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희한해요. 물고기를. 네. 정말 다양한 물고기를 제가 옛날 뉴욕에 있을 때 커다란 그
4: 키우셨어요?
3: 네, 넣었는데 걔네들이 서로 어떻게 알아요?
4: 뭘요?
3: 지들끼리만 다녀.
4: 뭐가요?
3: 물고기가
4: 자기 종끼리?
3: 어,
4: 아,
3: 서로
4: 진짜?
3: 다른 애들은랑 절대
4: 어울려요?
3: 안 어울리고 자기네 종까리만 다니길래 쟤네들도 거울 보고 내 모습을 다 확인하나.
4: 어떻게 알죠?
3: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유상적인 거예요.
4: 그러면 다른 애들끼리는 전혀
3: 전혀 안 어울려요.
4: 그래요?
3: 네.
4: 와, 신기하다 그것도.
3: 네, 전혀 안 어울려요.
4: 유유상종이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3: 네.
4: 그 남녀 어릴 때 오해하지 마세요. 어릴 때 이제 데이트나 현장 뭐 현장

0: 헌팅이나 미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미혹씨가 뭐 친구 두 분, 세 분이 왔어.
1: 네.
0: 우리도 남자 서너 명이 있어.
1: 네, 네.
0: 그럼 항상 혼자 있어요? 몇 분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네.
0: 그 한 명을 보고 가는 거야. 왜? 네. 유유상종이니까.
1: 근데
0: 유유상종이니까.
1: 희한해요. 저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여자 뭐 둘이 친구가 가면 옷입는 스타일도 비슷하게
0: 비슷해.
1: 있고
0: 맞아, 맞아, 맞아.
1: 머리 헤어 스타일도 똑같고 그래요.
0: 그리고 약간 느끼는 분위기가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한 분이 괜찮으면 한 분 친구 저기 있어요. 안 봐도 괜찮아.
1: 아.
0: 유유승종. 아 실제로 통하는
1: 거죠. 왜냐면 어머나 너 이쁘다 어서 샀니? 이러고 옷도 비슷하게 사서 입고 이런 게
0: 근데
1: 있는
0: 기분 안
1: 같아.
0: 나쁘지 않아요? 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같은 남자들은 비슷한 거 입으면 되게 기분 나빠고 지금
1: 그렇죠. 어.
0: 근데 여자들은 막 같이 돌려 입고
1: 좀
0: 그래?
1: 기분 나빠. 내가 옛날에 그 골든 바지라고 그러죠.
0: 아, 골든 바지.
1: 연한 핑크색을 입었는데 어머 미고 너 너무 이쁘다고 해서 그 언니가 똑같은 걸 사서
0: 아,
1: 입었어요. 왜냐면 핑크색은 너무 튀잖아.
0: 야 그리고 어떻게 튀는 걸
1: 그건 좀 아닌데.
0: 그래 그거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사는 거. 그럼 안 되지.
1: 좀 다른 색깔로 사서 입어서 서로 조화가 되게 해야지. 너무 똑같은 거 입으면
0: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1: 너무 걸 분위기가 걸그룹 분위기가 나잖아.
0: 걸그룹 그렇죠. 야 핑크색 골든 바지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요. 야, 진짜 그런 거를
1: 아니 저
0: 존재 여부도 몰랐지만 그걸 또 구매하시는 분 있네.
1: 그걸로 히트 쳤다니까요.
0: 어디가요? 네? 어디가 히트 쳤어요?
1: 그곳으로 히트 쳤다.
0: 아 미옥 씨가 아 그럴 네. 것 같아요.
1: 핑크색 골든 바지.
0: 세라데 디스코 막 이런 거 느낌 아니에요? 어우 씨. 멋있다. 아무튼 유유상종. 그래서 친구들끼리 네. 가까운 사람끼리는 말투도 담고 행동도 담고. 사실 부부들이 왜 그런 얘기죠? 네. 금수를 주운 부부들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1: 희한하게 닮아.
0: 남매 같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
0: 저 얼마 전에 진짜 네. 주말에 주 갔잖아요. 제가
1: 네.
0: 와이프랑 그 앞에 지나가는데
1: 네.
0: 남자분이 외모가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 비하 아닙니다. 그냥 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남자분인데
1: 네.
0: 약간 러시아 느낌이 날 정도로 키도 크고 얼굴. 균형 완전 상남자 얼굴 있죠.
1: 네.
0: 각 쪄갖고 등치 딱 이런데 운동은 별로 안 했어. 등치는 큰데 운동을 안 한 몸이야. 키도 크고 옆에 여자분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1: 어머.
0: 저는 100% 이거는 남매구나. 100%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둘이 손을 잡더니 갑자기 뽀뽀를 하네.
1: 어머나.
0: 동시에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똑바로 딴짓하다가 둘이 연인이야? 똑같이 생겼다.
1: 오와.
0: 근데 둘이 사랑하니까 정말 닮아가나 봐요.
1: 그래요.
0: 와.
1: 그래서 친구든 연인이든 좀 괜찮은
0: 친구를 만나야 돼요.
1: 만나.
0: 기왕 어울릴 거면
1: 그만큼 나도 수준을 높이고
0: 그러니까 그게
1: 우리
0: 중요해요.
1: 전체 유유상종의 수준을 높이자고요.
0: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 까마귀 옆에만 있다 보면
1: 네.
0: 사실 까마귀가 단 줄 알거든. 그죠? 뱀의 꼬리 머리가 되실래요? 용의 꼬리가 되실래요?
1: 상관없어요.
0: 아, 그래요?
1: 뭐 꼬리든 머리든 뭐.
0: 이거 옛날 어릴 때 인터뷰할 때 많이 썼던 말인데.
1: 그래요?
0: 너는 당신의 다른 조직에서
1: 네.
0: 헤드가 될 바엔 너네 조직에서 꼬리가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1: 거꾸로 아닌가요?
0: 아니죠. 나는 너희가 조직, 너희 조직이 드래곤인 거지. 그러니까 이 너희 그러니까 더
1: 꼬리가 되느니
0: 나는 지금 있던 데서 헤드인데 난 제일 잘난 사람인데 너희 같은 큰 조직이 와서 꼬리부터 시작해서 너한테 배우고 싶어. 너희 조직의 꼬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난 너희 용의 하나가 되고 싶어라고 표현을 미국 분들한테도
1: 네.
0: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야 너 그 표현
1: 이제는요 뭐 용머리 뱀꼬리 이런 거 상관없어.
0: 없어. 그럼요.
1: 끼워주기만 하세요.
0: 비닐만 대고 손톱만 대도
1: 같이만 가게 해주세요.
0: 그럼요.
1: 뭐 이러면서
0: 아무튼 유유상종 여러분 헌팅할 때 잘 생각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네. 너무 쉽지. 구사일생.
1: 구사일생.
0: 구사일생.
1: 이거는 뭐
0: 구사
1: 예
0: 36.
1: 죽번 9번 죽고?
0: 아, 94 36인데.
1: 94.
0: 그 99단을 외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1: 응.
0: 94 그럼 36인데 94 일생 왜 이런 거 부르래요? 52 소박이 막 이런 거 불러요?
1: 52 소박이?
0: 네, 그런 그런 거 부르세요?
1: 정말 난 진짜 미치겠네.
0: 아무튼 94 일생. 네. 9.
1: 그러면요. 38
0: 전
1: 38 광땡.
0: 아! 아, 나 38선 생각했어. 38 광땡 있었구나. 좀 하시나 봐요. 우리 한번 날 차볼까요?
1: 사구 망통. 88
0: 팔땡
1: 올림픽.
0: 아 뭐야? 뭐야?
1: 재밌다.
0: 오, 야 괜찮은데요.
1: 구구
0: 콘
1: 비둘기.
0: 뭐야? 뭐야?
1: 그만하죠.
0: 그만해요. 자 구사일생 아홉구 죽을사 하나일 살생
1: 네.
0: 살을 삼삼.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거죠.
1: 네.
0: 근데 이걸 진짜 실려가 돼요. 옛날 장수가 전쟁터에서 포위를 당했는데
1: 네.
0: 모두가 포위당해서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누가 봐도 이제 끝났어. 그러면 적군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 네. 너희 검을 내려놓고 투항하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도 장군 이제는 투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군은 웃기지 마. 선에게 투항은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1: 네.
0: 말도 쓰러졌어요. 지쳐서.
1: 네.
0: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비가 막 너무 많이 오니까 적군이 안 보이고 막 물이 트니까 혼란스러워서 틈에 산속으로 숨어서 돌아옵니다.
1: 장궁수가?
0: 장군 혼자. 근데 사실 이건 원래 장수는 부하를 다 넘기고 혼자 살아들어오면 옛날에는 참수당했는데 그죠?
1: 그랬어요.
0: 그럼요.
1: 야,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0: 이거 얘네 누가 되게 멋있는 말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네. 것은 아주 늙은 망나니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유망한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모는 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0: 전쟁은 진짜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구사일생
1: 아홉 번 죽으려다가 한 번 겨우 살아서 온 게
0: 원래 아홉 번 죽으려다가 한 번 겨우 살아난 거지.
1: 우리 인생에도 정말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0: 늘 그렇죠 뭐. 늘.
1: 정말
0: 구사일생이다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1: 진짜 감사하면서
0: 네.
1: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면서
0: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전화기가 사실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시지만
1: 네.
0: 스마트폰 바로 전 단계 아날로그 이렇게 폴더 접는 거 아시죠?
1: 네.
0: 그거와 스마트폰의 중간 단계 전화기 기억나세요? 터치라는 게 새로 나왔을 때
1: 네.
0: 저희는 이제 그때 제가 S그룹에 다닐 때라 제일 처음 써봤어요.
1: 네.
0: 이게 터치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전 직원을 테스트용으로 준 거야. 회사 전화로
1: 네.
0: 그때 집안이 풍지박산 엄청 많이 났어요.
1: 왜요?
0: 왜냐면 이게 터치폰이 사람들이 그동안 터치폰이 없었잖아요.
1: 네.
0: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 전화였단 말이에요.
1: 네.
0: 이걸 아무 생각 전화기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회식을 하는 술을 먹은 거야.
1: 어머머머머.
0: 근데 얘가 지가 주머니에서 혼자 눌려.
1: 아, 나 진짜 그런 거 많이
0: 그랬을 때
1: 맞아.
0: 전화가 막 걸리는데
1: 버다이얼.
0: 근데 버다이얼.
1: 오빠.
0: 걔 중에 정말 걸면 안 되는 와이프라든가 어머 이런 여자친구한테 걸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1: 아니 진짜 있었던
0: 이거
1: 일이
0: 싫어요.
1: 그래서 그 어떤 정부랑 그게
0: 현장이
1: 그 현장이 전화 그대로 와이프한테
0: 그러니까,
1: 가서
0: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분이 술 먹고
1: 예.
0: 그 지금 아까 오빠분이 하는데 이게 다 실시간으로 와이프가 들린 거예요.
1: 근데 그거랑 지금 구사일생이랑 그랬는데, 죽었다 살아났어.
0: 왜냐면 우리 여러 명 있었잖아요.
1: 네.
0: 그 몇 명 걸렸죠. 우리는 안 걸렸잖아.
1: 네.
0: 구사일생이다. 우리는 구사일생이다.
1: 아 진짜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가끔 전화가 걸려서 받으면 아무 소리 안 나는 게 있어.
0: 아 지금도 잘못 걸린 경우 있나요?
1: 네. 언니.
0: 아 진짜? 그럼 뭐 하세요 그러면?
1: 그러면 여보세요 하다가 아이 또 이거 잘못 걸었네.
0: 자 그러면 뭐. 쫄깃하고 들어요 아니면 그냥 끊어요?
1: 전 그냥 끊어요. 뭐 그렇게 들어. 달그락거리는 소밖에 더 나.
0: 또 모르잖아요.
1: 아 근데
0: 뭐가 달그락이지?
1: 그런 경우 있어요. 무슨 그래.
0: 남의 뒷담화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1: 맞아.
0: 그죠. 뭐 있죠. 있어.
1: 한 번은요,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막 하는 거리가 장시간 녹음이 돼서 제 카톡에 올라왔어.
0: 카톡?
1: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0: 카톡.
1: 근데 저도
0: 밀렸구나.
1: 그런 실수를 했었어. 그래서 이해를 해서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아니, 나도 그랬기 때문에.
0: 내 욕을 했다면서요?
1: 그 언니가.
0: 그러니까.
1: 근데 그 언니는 그게 칭찬이었대요.
0: 뭐 그래요?
1: 아무튼 내용은 아무튼 밝힐 수는 없지만.
0: 카톡으로도 그게 와요?
1: 네.
0: 그건 또 신기하네.
1: 잘못 눌린 거지 뭐가.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어떻게
0: 돼.
1: 이럴 수 있지?
0: 조심해야 돼.
1: 말도 안 돼 이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낱말은
0: 새가 듣고.
1: 반말은
0: 쿠니가 듣고.
1: 그러니까 항상 항상 진짜 좋은 말만 하고.
0: 진짜 이거 정말 왜냐면 시간 1분만
1: 한. 네.
0: 까마귀 있잖아요.
1: 네.
0: 제가 엊그저께인가를 뭐 이렇게 동물 미국 거를 봤는데
1: 네.
0: 까마귀가 되게 똑똑한 건 아시죠?
1: 네.
0: 걔가 걔는 도구를 쓰잖아.
1: 조개도 위에서 떨어뜨려서 깨먹고
0: 그리고 막 빗장살도 얘가 열어서 열고 얘는 도구를 쓸 줄 알잖아요.
1: 네.
0: 까마귀가 언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기들끼리 언어를 하고
1: 네.
0: 얘네들이 사람을 관찰을 한대요.
1: 네.
0: 그 얘는 자기 해코자네를 기억했다가 몇 년 있다가
1: 네.
0: 그거 들으셨어요?
1: 그 들어봤어요. 네.
0: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언어학자가 AI로 돌려봤더니 그냥 울음이 아니라 그 안에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경고를 한다는 거야. 야, 저 미혹이 왔다.
1: 그러면 막
0: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건드렸던 애 이런 식으로
1: 할아버지.
0: 아니 진짜로.
1: 왜 예, 예를 들어도 그렇게
0: 아니 왜 그게 왜냐면 세대가 지나가도 아.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도 걔네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야.
1: 뭐 희한하다.
0: 조심해야 돼. 정부에서 낱말은 새가 든다는 게 맞아요.
1: 진짜 어. 우리 이쁜 말만 좋은 말만 하고요.
0: 그래요. 좋은 얘기 해야 돼요.
1: 어, 최근 리타이어하신 분들의 그런 모임이 있는데 네. 매 주마다 어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뒷담화.
0: 주제가 뒷담화예요?
1: 네. 진짜
0: 그 우리가 남 뒷담화로 끝날 것 같은데
1: 누가 내 앞에서 뒷담화를 했을 때 동조를 하느냐
0: 아 남의 뭐, 얘기를
1: 그리고 나도 아. 남의 얘기를 그렇게 또 전하느냐 이 말로 인해서 받아지는 그렇지. 수많은 우여곡절들
0: 그건 안 좋은 것
1: 상처
0: 같아요.
1: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 저는 제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 뒷담화 하는 게 듣는 네. 게 너무 거북해요. 불편해요.
1: 그럼요. 그 잘라줄 줄 알아야지.
0: 오케이 오케이 하기도 그렇고
1: 그렇죠.
0: 그렇다고 역적 하지마 이럴 수도 없고 좀 애매하죠.
1: 그렇죠. 어. 남들이 남 그렇게 욕하면
0: 그 남들이 저 얘기하시면 그냥 듣지 마세요.
1: 네, 네.
0: 그냥 넘어가세요.
1: 네. 나는 봤다 나는 봤다
0: 너도 봤니?

0: 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1: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게 생각했지.
2: 아, 너무 분위기 있는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네. 아, 추억 돋는 노래네요.
1: 너무 좋아요.
2: 네.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없을 줄 알았지.
2: 아,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1: 아 정말.
2: 에치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티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위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LA에 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하죠. 나만 이런가?
10: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가족, 생활, 문화 그리고 이민자의 하루하루까지
9: 웃고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LA에 사는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9: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1: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2: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13: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4: 너무너무 좋습니다.
15: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3: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3: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죠.
1: 아, 너무 좋은데요?
0: 네. 바로 오늘 만나게 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입니다.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5월 달에 너무 바쁘셨죠?
2: 한우 씨도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0: 화기애애하게. 네.
1: 아니 근데 이거 아무래도 슬로건 너무 좋다.
2: 5월은 뭐 네. 다른 달보다는 조금 바쁘고요.
1: 네.
2: 그 예, 뭐 날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도 네. 조금 바쁜데 우리 회사의 슬로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0: 네.
2: 우리의 백세 건강을 이룹시다 그런 뜻인데 우리 한미옥 씨가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0: 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너무 인간적이다.
1: 시작이 되게 훈훈합니다. 되게 시작이
0: 네,
1: 좋네요.
0: 시작이 좋아요.
1: 네.
0: 아, 네
2: 감사하고요.
0: 네
2: 그 저 요즘에 그 우리 한국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5월 달이니까 그 선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2: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뭐 경북 경산, 충북 청주, 경기도 부천 뭐 이런 데로 그 후코이단도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이 최근에 많고
0: 네.
2: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뇌보감 소개했었습니다.
0: 네. 네,
2: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한국에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 네.
2: 우리가 지사를 통해서 한국에도 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5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 고국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2: 재밌는 거는요.
1: 네.
2: 한번 한국에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1: 예. 네.
2: 그러면 꼭 그 다음 또 명절이나 이런 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꼭 또 한 번 또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보내세요? 그러면 네. 뭐라는 줄 아세요?
0: 네.
2: 한국의 부모님들이
0: 네.
2: 너무 좋아하시고 미국의 아들이 미국의 딸이 보내줬다고 동네방네 그렇게 자랑을 하신대요.
0: 네. 그만큼 효험을 보고 야 이거 먹으니까 있잖아 힘도 나고
1: 야 건들지 말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보낸 거야.
0: 너무
1: 멋있다.
0: 좋죠. 네.
2: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에 보내실 분들 좋은 또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2: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한미옥 씨 제가 지난 시간에는 네. 세종 뇌보감을 소개했었는데
0: 네.
2: 뭐 우리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오늘은 세종 바이오텍의 가장 유명한 제품 한미옥 씨 우리 회사의 가장 유명한 청소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혈관.
2: 네, 혈관 청소부.
0: 청소부 하면
2: 세종 송보감에 네.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대표님 별명이 청소부잖아요.
1: 원래 청소부시죠.
0: 네,
1: 네. 네. 예전에 그 방송에 항상 우리가 큰 네. 소리로 하면 시작할 때 외쳤거든요.
0: 뚫어.
1: 뚫어. 시작했는데.
0: 네.
1: 이거 뭐 대표님 청소부신 건 너무나 유명하시니까요.
0: 네.
2: 네.
0: 아 바로.
2: 제가 그 방송할 때마다 뭐 이렇게 뚫어하면서도 우리 진행자랑 같이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랬었는데.
0: 네. 네.
2: 우리가 이제 세종 송보감이라는 제품은 벌써 이제 18년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0: 네.
2: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 그리고 고농축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돼서. 보통 이제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드시고
0: 네.
2: 또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0: 네.
2: 우리나라의 솔잎 그리고 한국 식약처의 인증 그리고 솔잎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1: 지금도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송보감을 그 복용하신 분이 많으실 테고 저도 개인적으로
0: 네.
1: 구매를 여러 번 하고 저도 먹었는데
0: 네.
1: 이 세종 송보감 대표님 아주 고농축 캡슐이잖아요.
0: 캡슐을?
2: 네 그렇습니다. 캡슐 타입이고 하루에 두 번을 드시고요.
1: 네.
2: 조금 혈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세 번까지도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그 좀 예외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떤
0: 네.
2: 분이 요즘에 이제 해외 여행 많이 하시니까
0: 네.
2: 어떤 분이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왔나 봐요.
1: 네.
2: 그런데 사장님, 그 우리나라 전통 솔잎으로 만든 세종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가지고
0: 네.
2: 거기서 되게 비싸게 받나 봐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의 솔잎이 그만큼 유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도 계시고.
0: 네.
2: 또 어떤 분은 요즘에 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TV 광고에 우리나라의 솔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 송보감과 이름은 다릅니다.
0: 네.
2: 세종 송보감과 똑같은 제품을 광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장님 세종 송보감이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2: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은 뭐 혈당 조절 그리고 혈관 확장작용 그리고 혈관 청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2: 그래서 고농축 500mg 소프트 캡슐로 돼 있어서
0: 네.
2: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을 복용하시고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이고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뭐 특별한 세일 정보도 드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방송 때 드리는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3개월분 한 박스에 380불 한 달에 뭐 네. 130불 정도 그렇죠. 꼴이겠네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지금 원고에다가는 뭐 LA 타운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세크라멘토 이 선생님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제가 있는 동부의 뉴욕의 플러싱에 가면 뭐 혈당 수치가 7.8에서 뭐 6점 뭐 이렇게 쫙 적혀 있는
0: 네.
2: 자료가 있는데
0: 네, 네.
2: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네. 분들이 혈당 조절뿐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 때문에 드시는 네. 분이 많은데 아 제가 이제 동부에 있잖아요. 메릴랜드에 그쵸. 있는 우리 고객이 한 분 계세요. 리커스터 네. 하시는 분인데
0: 네.
2: 이분은 그러십니다. 사장님, 저는 수년째 송보감을 복용하는데 아침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송보감을 먹고 시작하고
0: 네.
2: 또 송보감을 먹으면서 저녁에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을 송보감과 또 하루의 마무리도 송보감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금 드시는 분들은 뭐 잘 우리 한훈 씨도 예전에 드셨다 그러고 그런데
1: 그렇죠. 예.
2: 많은 분들이 송보감을 통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0: 아, 혈관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2: 그렇습니다.
1: 송보감을 딱 드시면 입안에서 솔잎이 쫙 나거든요.
2: 맞아요.
1: 그 향이 너무 좋아요.
2: 제가 그 세종 송보감은 우리 지난번에 한미옥 씨, 한훈 씨 이 방송 때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이 실험도 했었는데
1: 눈앞에서 실험해 주셨잖아요. 네.
2: 네. 네, 기억하실 겁니다.
1: 그럼요.
0: 네.
2: 그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유리컵에다가 물을 붓고 우리가 썩지 않는 그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을 제가 손으로 잘라 넣고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가위로 잘라 넣습니다.
0: 네.
2: 그러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스티로폼이 완전히 용해가 돼서 사라집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 유튜브 방송 이제 잘 되니까
0: 네.
2: 제가 다음에 LA 출장 가면 이 시간에 네. 방문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1: 아, 너무 좋죠.
2: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0: 네네. 야.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솔잎의 효능 그리고 고농축된 제품으로서 또 이런 재미나는 실험도 가능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보감은 혈관 대청소 깨끗하게 두 번째는 혈관에 있는 독소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디톡스 기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송보감은 길게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기 때문에
0: 네.
2: 제가 조금 있다가 특별한 세일 정보도 준비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혈관 대청소 송보감과 네. 함께 세종의 유명한 또 후코이단이죠.
1: 있죠.
0: 네.
2: 후코이단은 나온 지가 이제 8년 됐습니다.
0: 네.
2: 아마 LA에서 방송 듣는 분들은 후코이단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우리 미옥 씨 기억하실 겁니다.
0: 네.
2: 우리 100세 건강을 이룬 현대인들의 100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당뇨, 혈압 이건 너무 많으니까요.
0: 네.
2: 두 번째 현대인들이 중요한 100세 건강에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꼭 지키는 것 제가 아까 송보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은 바로 후코이단이 되는데 뭐 면역력 그러면 뭐 비타민 D도 좋고 홍삼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1: 네.
2: 최근에는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한미옥 씨가 알지 한훈 씨가 알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후코이단 소개할 때
1: 네.
2: 아포토시스라는 말, 아포토시스 효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2: 혹시
0: 네.
2: 한미옥 씨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아실걸?
0: 그 뭔가 나쁜 그 비정상 네. 세포를 죽이는 그치.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0: 아포,
2: 나중에 저 한미옥 씨한테 제가 선물 보내야겠습니다.
0: 아, 네.
1: 축하드립니다.
0: 네.
2: 그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네. 한마디로 여러분 커먼센스니까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아.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0: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2: 특별히 이제 후코이단이 최근에 뭐 수년 내로는 뭐 암 투병하시는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을 복용을 하시고
0: 네.
2: 또 재발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후코이단을 드시는데 이 세종 후코이단이 좋은 점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1: 네.
2: 세종 바이오텍의 후코이단은 유사 후코이단 제품들보다 캡슐당 후코이단의 함량이 제일 많고

0: 제일 중요한 한 가지.
1: 네.
0: 세종 후코이단은 미국 현지에서 개발되고 생산돼서 이제는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러면 세종 송보감은 한국의 솔잎이니까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고, 또 세종 후코이단은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거꾸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1: 네.
0: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
1: 와.
0: 맞습니다.
1: 네.
0: 세종 송보감은 혈관 3개월분 한 박스.
1: 네.
0: 380불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은데.
2: 네.
0: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 자, 대표님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1: 네.
2: 대표님께서 방송에 나와주시면 특별한 또 세일 정보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2: 많은 청취자분께 좀 멋진 세일 정보도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홈페이지 세종바이오텍.us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2: 네.
0: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요, 세종 송보감이 두 박스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리는 2+1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송할 때 세일 정보는 조금 더 좋아야 되니까.
2: 그렇죠.
0: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세일 정보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1: 네.
0: 정확하게 10분에게 세일 혜택을 드리는, 잘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우리 LH사로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내용은 혈관 건강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 구입하시면, 잘 들으세요,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2: 네.
0: 똑같은 가격에 명품 세종 후코이단을 4개월분인데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오, 네.
2: 야.
0: 제가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하고.
2: 예, 예.
0: 제가. 네. 전화번호 드릴게요.
2: 네.
0: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똑같은 가격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는데, 요거는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야, 지금.
1: 네.
2: 세종 송보감을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1: 세종 후코이단을.
2: 네. 한 박스를. 아. 선물로.
1: 이 두 개는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혈관 청소하죠.
2: 그럼요.
1: 그리고 몸. 네. 면역력 높아지지.
2: 세포. 아, 최고죠.
0: 제가 전화번호 바로
2: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0: 필요하신 분 전화. 제가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는요. 네. 열 분에게 송보감의 후코이단을 드리면서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같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2: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죠. 자, 정말.
0: 네,
1: 좋은
0: 전화번호
1: 흡수가
0: 드리겠습니다.
1: 되는.
0: 우리. 네. LH사고요.
2: 예.
0: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는데,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고 한국도 배송을 해드리니까 전화 주시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2: 그렇죠.
1: 세일 혜택이에요.
2: 네,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시라고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항암 면역력에 최고로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거기다가.
2: 네. 또 있죠.
1: 오늘 진짜 이거는
2: 보너스.
1: 바이타민C가 너무 좋잖아요.
2: 그렇죠.
1: 몸에 쫙 흡수가 잘 되는 세종 리포존 바이타민C.
2: 네.
1: 한 병을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보너스로 드린대요.
2: 맞습니다.
1: 네.
2: 선착순 10분입니다.
1: 네.
2: 전화번호 213-383-8899번 213-383-8899번이고요. 전화는 한 번만 하시면 다 알아서 선착순으로 위통콜을 주신다고 하니까.
1: 네.
2: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사장님, 시간이 별로.
0: 네.
1: 없지만 그래도 요즘 바이타민 3총사 요게 그렇게 인기던데요.
0: 아.
1: 좀.
0: 네,
1: 세일.
0: 맞아요.
1: 정보 좀 주세요.
2: 그렇죠.
1: 네.
0: 그렇게 할게요. 비타민 3총사가 세 가지 우리 회사의 제품 중에.
2: 예.
0: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그리고 500억 유산균, 우리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요즘 인기입니다. 세종 유산균, 그리고 당뇨에 좋은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각각 한 병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35불인데.
2: 네.

0: 보통은 다섯 병에 한병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옥 씨 특별 세일 정보를 달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1: 네.
0: 10병을 구입하시면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뭐 믹스해서 구입도 할수 있어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10병을 구입, 어제도 두 분인가 세 분이 유산균만 10병에 5병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사에서 사장님 물건 없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시던데 비타민 3총사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똑같이 10병에 5병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우리
2: 좋다.
1: 마지막으로 오늘 스페셜 세일 정보 주신 거 깔끔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2: 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0분에게 드리는 세일은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세종 후코이단 이것도 한 박스에 380불인데 선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한병 드리는데요. 요거는 미국도 한국도 배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3총사입니다.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이죠. 또 세종 유산균, 또 세종 여주 각각 5병에 한병 또는 10병에 5병을 드리는데 요거는 믹스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저희 LA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213-383-8899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미국 또는 한국까지도 무료 배송해
0: 네.
2: 주시니까요.
1: 네.
0: 네, 맞습니다.
2: 지금 바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213-383-8899번, 213-383-8899번으로 늦지 않게 서둘러 예약 부탁드리고요. 아, 대표님 오늘 시간이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우리
0: 그렇죠.
2: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0: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네.
0: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제가 방송 마지막 때꼭 드립니다.
2: 네.
0: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두 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세종 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2: 네.
1: 상담번호 213-383-8899,
2: 213-383-8899입니다. 네.
1: 건강을 잃으면 정말 소용없어요.
2: 그럼요.
1: 뭐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내 혈관 뚫어주는 송보감.
2: 근데 진짜 먹으면 복용하시는 느낌이 완전
1: 요즘 또
2: 달라요.
1: 에볼라 뭐 이런 바이러스 나오는데
2: 네.
1: 그 면역력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감기 때문에 너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럴 때 바로 세종 후코이단
2: 혈관을 뽕 뚫어줍니다. 송보감 진짜 좋습니다.
1: 네, 거기다가 당뇨 있는 분 세종 여주도
2: 여주.
1: 좋고 리포존 비타민 C 이런 것들 꼭 먹어줘야 돼.
2: 면역,
1: 유산균.
2: 유산균 500억이 살아있으니까.
1: 응아를 못했는데
2: 네. 아니 근데
1: 고개가
2: 템플러스
1: 이모준 씨가
2: 5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1: 너무 좋은 기회니까요. 몸을 지키는 이런 스페셜 세일 잊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213-383-8899 213-383-8899 굿모닝 차차차
2: 네.
1: 2부 이 시간은요.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업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오늘 윌리엄 위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를 우리 훈이 씨 설레이라고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네, 설레이지는 않나 봐요. 내 마음은 설레어라.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설레어라.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며 내가 늙어졌을 때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지기를. 어땠어요? 설레인가요? 네. 무지개 같은 마음으로 설레이면서 살아라.
2: 무지개요. 어? 멋진데요?
1: 그럼 하늘의 무지개를 보지 않고 윌리엄 워즈워드, 영국의 유명한 분 많이 들어보셨죠?
2: 윌리엄 형 알죠?
1: 네, 윌리엄 형.
2: 윌리엄 친하죠, 우리.
1: 스타워즈만 아는 거 아니야? 워즈워드?
2: 윌리엄은 네. 잘 친해요.
1: 네. 오, 아 그렇군요.
2: 괜찮네.
1: 네.
2: 레인보우인가요, 그 원어가? 제목이?
1: 그렇죠. 오.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2: 무지개라면서요.
1: 레인보우. 갑자기 무지개떡이 먹고 싶어요. 아 야, 진짜.
2: 괜찮다. 네. 무지개떡. 좋았다.
1: 뭔가 아이의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거에도 설레이고 기뻐하라 이런 것 같아요.
2: 근데 무지개는 볼 때마다 설레는 것 같아요. 정말.
1: 아 진짜. 자 밖으로 나가시다 보면요. 오늘 좀 흐리지만 좀 흐려요. 이따 또 햇살에 그렇죠. 또 비도 몇 방울 오면서 무지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 설사 날씨가 흐리더라도 네. 여러분의 마음은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탱자미역이었고요.
2: 지금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1: 네. 내일 만나요.
2: 안녕.
13: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4: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4: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4: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5: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4: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17: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8: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9: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0: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9: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2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1: 선택하세요 품질을,
2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3: 타이어.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2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25: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26: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25: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26: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25: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2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8: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9: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8: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8: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9: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0: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3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3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3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35: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7: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4: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지난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최근 5년간 전국 50개 주 정부와 비영리 의료지원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정부와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정 위반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고 의무 감사 보고서조차 2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연방보건부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방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과 보조금 프로그램 퇴출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벤스 부통령 주도로 출범한 전국 단위 의료사기 태스크포스의 연장선으로 이달 초에는 신규 호스피스 및 홈헬스 업체 등록을 최소 6개월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관련 자금 지급 보류 압박을 받은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복지 프로그램들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복지단체들은 당장 일반 가입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득과 거주지 체류 신분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든그로브 화학물질 탱크 과열 사고가 소방당국의 집중 냉각 작업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닷새 동안 수 100만 갤런의 물을 투입해 탱크 온도를 화씨 92도까지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3일 화씨 100도까지 치솟았던 탱크 내부 온도는 분당 1,250갤런의 물을 쏟아붓는 살수 작업으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22년 된 탱크에 생긴 균열이 압력을 낮춰 온도 하강에 도움을 줬고 내부 화학물질은 안정적인 젤 형태로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위험이 줄면서 대피구역도 65% 축소돼 5만 명 가운데 3만 5천 명이 귀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오염이나 유독가스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냉각용 급수 라인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온도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플라스틱 제조용 화학물질 7천 갤런이 저장된 탱크의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앤디 김이 이민구치소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뉴욕의 델라니올 이민구치소 앞에서 시위대와 연방이민당국 간 충돌을 중재하던 중 화학물질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구치소 앞에는 약 125명의 시위대가 모여 구금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눈과 목이 타는 듯이 아팠다며 손에도 알 수 없는 물체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김 의원의 눈에 물을 붓고 얼음찜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마이키 쉐릴 주지사와 함께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연방당국이 주지사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델라니올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현장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김 의원은 양손을 든 채 군중 사이로 들어가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 했으나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0일 한개막하는 2026 북중미 피파 월드컵을 앞두고 LA에서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6일 열린 월드컵 공동응원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에는 캐런 베스 LA시장과 헤더 허트 시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LA가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응원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LA 한인상의 정상봉 회장과 김영환 LA 총영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며 LA는 주요 경기장 중 하나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강호들과 맞붙게 됩니다. 준비위원회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야외 응원전과 거리 행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막까지 2주를 남긴 시점에서 LA 전역의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이 공화당이 추진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편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주 상원은 26일 절차 투표에서 반대 24표 찬성 20표로 개편안을 전체회의 상정 자체를 막았습니다.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휴회를 결정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전 선거구 조정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주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34명, 민주당 의원이 12명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의원 12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7명의 연방 하원의원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짐 클라이번 의원의 선거구를 조정해 공화당이 7석 전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해온 계획이었지만 같은 당 주 상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은 중간선거 경선 조기 투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구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캐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선거를 중단하는 것은 양심과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LA 차이나타운의 저소득층 아파트 세입자들이 불법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정개발 공동체 연합과 예일테라스 세입자협회는 27일 한인타운 내 이웃케어 클리닉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각종 추가 수료부과 그리고 감시카메라 운영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최대 16%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반발해 청원 운동과 시위 그리고 법적 대응을 벌여왔습니다. 현재는 법원 명령으로 임대료가 동결된 상태지만 세입자 측은 여전히 일부 임대료 수준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건물 공동 소유주인 GRCLA 어포더블 홀딩과 관리업체인 트라이엄프 레지덴셜 서비스 측에 일주일 안에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웃케어 클리닉의 김영재 대외협력 매니저는 캘리포니아 주법상 저소득층 아파트 운영에 비영리기관이 일부 포함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케어의 지분율은 0.001%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권한은 GRCLA 어포더블 홀딩이 갖고 있다는 게 이웃케어 측 입장입니다. 워싱턴주 롱뷰의 한 제지공장에서 27일 오전 대형 화학물질 탱크가 폭발하면서 여러 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니폰 다이나웨이브 패키징 공장으로 약 550명이 근무하는 대형 펄프 제지 생산 시설입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곤 가용 펄프슨 곤스임을 했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상자는 화학 화상을 입어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은 화이트 리커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담긴 대형 탱크가 파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화이트 리커는 펄프 제조 과정에서 목재 섬유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강한 화학 처리 물질입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및 수습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며 실종자 수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남부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의 화학물질 유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직후 발생해 산업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주택난 정치적 분열을 이유로 미국을 떠나는 자국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떠난 사람이 약 15만 명에 달했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올해 미국에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최소 만 명에서 최대 29만 5천 명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순이민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권 포기 사례도 크게 늘어 2009년 이전 연간 200명에서 400명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약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영구적으로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고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응답자의 약 70%는 미국에서 주택 소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굳이 미국에 살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로 이주한 이주 컨설팅 업체 대표 젠 바넷은 예전에는 모험심 강한 전문직들이 주로 해외로 나갔지만 이제는 평범한 미국인들까지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인 유치를 위해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현지에는 영어만 사용하는 미국인 커뮤니티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 아이디.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다음 달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오글기 응원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한 유튜버가 만든 월드컵 영상에 우길기가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주로 축구 관련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며 이번 월드컵 출전 48개국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우길기 응원 장면을 여러 차례 노출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조회수 130만회를 넘었고 좋아요 수도 10,000개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당시에도 도하 시내 대형 광고판에 일본 응원단 얼굴에 우길기를 그려넣은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역사적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 교수는 해당 채널 측의 문제 제기와 함께 영상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협상이 합의문 문구 조정 때문에 며칠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미군은 기뢰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발하며 미군 드론을 격추하고 전투기에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이 카타르에 동결된 240억 달러 규모 자산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우라늄을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중동 내 미군기지 철수를 촉구하며 미국의 지역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 대통령은 전쟁발 이후 차단했던 해외 인터넷망 연결을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배드버니, 브루노마스, 저스틴, 비버, 레이디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치고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2021년 영어 히트곡 버터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받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송 오브 더 서머와 베스트 남성 케이팝 아티스트까지 총 3관왕에 올랐습니다. 리더 RM은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친 뒤 다시 이 소중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이브의 한미합작 걸그룹 캐치아이는 신인상 브레이크스루 팝 아티스트 베스트, 뮤직비디오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드는 올해의 노래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베스트 팝송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팬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중국에서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5살 미만 아동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미니 인구 조사 결과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15.87%로 0세부터 14세까지 인구 비율 15.25%를 앞질렀습니다. 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는 10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인구총조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2천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세를 보였는데 15세부터 59세까지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1.89%로 10년 전 67.33%에서 하락했습니다. 평균 가구 원수는 2.52명으로 10년 전 3.10명보다 줄어 1인 또는 2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노인 부양 모델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장 연금 지급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며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Hite Jinro America가 LA 다저스와 협업한 첫 소주 한정판을 출시합니다. 법인장 송민철이 이끄는 하이트진로 아메리카는 그동안 다저스와 맥주 한정판을 세 차례 내놓았지만 소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제품은 참이슬 후레쉬와 자몽복숭아, 딸기, 청포도, 자두 레몬 등 과일 리큐르 6종으로 구성됩니다. 6월부터 남가주 주요 마트와 로컬 유통망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다저스 구단의 높은 인지도와 진로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결합해 현지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팬덤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출시 기념 기획 패키지는 과일 리큐르 3가지를 2병씩 총 6병과 다저스 컬래버레이션 소주잔 1개로 구성했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 홈경기 현장에서는 두꺼비 키링 증정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하이트진로 아메리카는 2012년 아시아 주류 업계 최초로 LA 다저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뒤 올해로 15년째 협업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토머스 바킨 총재가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지난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랠리 연설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최근 수년간의 공급 충격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느냐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도 지출은 계속됐다며 실질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세금 환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소비의지가 유지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5년 넘게 웃도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충격이 기대 심리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공급 충격을 지켜보며 금리 인상 없이 대응해왔지만 그 여유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결국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버텨주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와의 싸움에서 다시 고삐를 져야 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 BTS가 글로벌 쿠키 브랜드 오레오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한정판 쿠키를 출시합니다. BTS가 글로벌 스낵 브랜드와 공식 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한정판 쿠키는 80개국 이상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BTS 멤버들이 직접 한국적 요소를 반영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 대표 길거리 간식인 호떡을 모티브로 한 흑설탕 팬케이크 스타일의 필링과 BTS 상징색인 보라색 웨이퍼입니다. 오레오 역사상 쿠키 자체가 보라색으로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월 8일부터 팬들은 제품 포장 QR코드나 전용 사이트를 통해 BTS에게 보내는 세계 최대 디지털 러브레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정판 BTS 오레오는 6월 1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며 6월 8일부터 본격 판매됩니다. 가격은 한 팩당 5불 50센트입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 개사협회가 지난 21일 LA 한인타운에서 제43대 회장단 주최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필립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 1년간 협회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5월 원래 세미나와 함께 진행됐으며 제43대 회장단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었습니다. 협회는 매달 세무와 회계 관련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새로운 제44대 회장단은 다음 달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 개사협회는 1980년 설립 이후 40년 넘게 지역회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회는 연례 골프대회와 송년회 밤 등 다양한 친목 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과 행사 참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7: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9: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7: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9: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7: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9: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7: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9: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10: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1: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3: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 출마한 스펜서 프렛 후보가 노숙자 문제를 둘러싸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프렛은 ABC7 LA 인터뷰에서 LA 거리의 사람들은 노숙자가 아니라 마약 중독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렛은 마약 중독 치료가 우선이며 주거 지원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LA 시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온 노숙자 주택 우선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에는 7만 5천 명이 넘는 노숙 인구가 거리에 있습니다. 프렛의 발언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낙인 효과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유권자들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솔직한 목소리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 제67선거구에 출마한 마크 플리도 전 세리토스 시장이 유권자 질의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플리도 후보는 세리토스와 아테시아 하와이안 가든스 등 LA 카운티 일부 지역과 부에나팍 사이프러스 라팔마를 포함하는 이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67선거구는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플리도 후보는 세리토스 시장을 역임하며 지역 정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주하원 의석을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지역 표심이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80개 선거구로 나뉘어 있으며 각 선거구는 약 50만 명의 주민을 대표합니다. 플리도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목소리 대변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거는 올해 안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참여율이 8.1%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투표율 상승세는 더딘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거나 투표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카운티 전역에서 투표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투표센터에서는 당일 등록과 투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예비선거에서는 주지사를 비롯한 주 전역 공직자와 연방 하원의원 후보들이 결정됩니다. 상위 2명의 득표자가 11월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연방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켈로 불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는 부정수급을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수혜자 자격 요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자와 합법체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주 정부에 수혜자 명단과 소득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격 미달자로 분류될 경우 즉시 혜택이 중단되며 이미 받은 의료비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천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만 1,500만 명이 메디켈에 가입돼 있습니다. 의료계는 대규모 수혜자 이탈로 병원 재정이 악화되고 응급실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6: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7: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돈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쏟아붓는 검은 돈이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검은 돈이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익명으로 기부되는 정치 자금을 뜻합니다. 선거 감시단체들은 유권자들이 누가 후보를 지원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원하고 노조는 친노동 정책을 기대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금이 광고와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주입니다. 이번 선거는 돈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체사피크 에비뉴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과 무장용의자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 23분 체사피크 에비뉴 3725번지 주차장에서 LAPD 경찰관들이 SUV 차량을 포위하고 총기를 겨눈 채 용의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 안에 탑승한 상태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상공에 헬리콥터를 띄워 현장 전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일대는 경찰에 의해 완전히 통제됐고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용의자가 어떤 혐의로 추적됐는지 또는 왜 무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체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최근 무장 용의자 관련 출동이 늘면서 헬리콥터와 특수 장비를 동원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는 경찰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마스코트 스트리트의 한 주택 뒷마당에 개를 데리고 온 남성 두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사건은 오전 7시 40분경 4804번지 민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9일을 애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개와 함께 뒷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목격자는 용의자 중 한 명이 중간 크기의 핏불을 다른 한 명은 대형 도베르만을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LA 경찰국 윌셔 경찰서는 이 사건을 괴롭힘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과 침입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대형 맹견을 동반한 무단 침입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으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지역에서 13살 소녀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6분 84번가 플레이스와 워즈워스 에비뉴 일대에서 다윈 로라 칼데론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행방불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된 소녀는 키 5피트 3인치에 몸무게 130파운드이며 검은 머리에 갈색 눈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목격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실종 신고가 들어온 만큼 경찰은 긴급 수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LAPD 77번가 지서가 수색 작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소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가진 시민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격자나 관련 정보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 미주 한인사회 대표 방송 라디오 서울

0: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90.com 혹은 323692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3: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
2: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3: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2: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4: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2: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5: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6: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9: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10: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9: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10: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일본 국회가 중앙정보기관 설치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참의원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다수 찬성하면서 일본판
13: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초급 사무직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예측이 틀려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AI 도입이 세계적인 일자리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한 올트먼 CEO는 애초 자신이 우려한 것만큼 AI 때문에 사무직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트먼은 2022년 챗 GPT 출시 당시 자신과 경영진이 내놓았던 기술적 예상은 대략 맞았다면서도 AI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상은 상당히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예상이 틀려서 기쁘고 초급 사무직 일자리

자리가 지금쯤 훨씬 더 많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트먼은 AI가 많은 산업과 직종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크리스 올라 공동 창립자는 25일 한 행사에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매우 대규모로 대체할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올라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도덕적 의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분쟁이 잠정합의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무익을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하며 내후년 초 메모리 사업부 직원 성과급이 최대 12억 원을 넘을 수 있다사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간 노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삼성경영진은 향후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문화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노사관계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규는 잠정 합의한 가결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 삼성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번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년 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0조 이상으로 봅니다. 내후년 초에 나올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성과급은 12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3: DX는 지금 600만 원이니까 올해는 600만 원대 6억이지만은요. 이제 내년이 지나고 나면 600만 원대 13억, 15억이 되게 된다면 예. 이 노노 갈등, 같은 삼성전자 내에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2: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특정 사업부 독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메모리 사업부의 호실적 뒤에는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의 기여가 있었고 과거 메모리 부분이 적자를 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흑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급 논란 과정에서 사업부별 갈등이 폭발했고 인재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분 먹여 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2: 이에 따라 훼손된 하나의 삼성, 원삼성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통합,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경영진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TSMC 회장이 이번 주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직원들에게 올해 삼성과급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무체인 TSMC에서 성과급 감소 소문이 퍼지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자 회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TSMC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성과급 규모를 놓고 직원들의 불만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TSMC에는 노조가 없고 직원복지위원회만 있어 실제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도 이 성과급 감소 소문이 돌면서 TSMC 회장이 출장을 좀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이 삼전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6: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TSMC도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만큼 성과상여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직원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뭐 반발도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장이 TSMC 회장이 해외 출장까지 취소를 하고 성과금을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직원들에게 언급을 하는 등 그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단 TSMC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 네, 뭐 반도체 호황일 때 이제 높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반대로 이제 저성과전은 해고가 된다든지 이런 고용에서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예, 사실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번에 높은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가 자신들한테 불리한 것만 받아들여지고 원래 고용의 유연성, 그래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뭐 어렵게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든지 아니면 나름 불이익이 크다라고 반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미 미국처럼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의 유연성 또 이제 제도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균형에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 예.

0: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1: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0: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1: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0: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1: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H마트에서 만나는 CJ 브랜드 위크.
2: 햇반, 컵반, 냉면, 찌개 양념, 볶음밥부터 호떡, 붕어빵, 떡볶이, 핫도그까지.
1: 집에서 즐기는 간편식부터 추억의 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
2: 지금 가장 인기 있는 CJ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1: LA 마당몰, 얼바인 지점을 제외한 H마트 전매장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7: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8: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8: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9: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2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1: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2: 3100을 쉬어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0: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스톰 제임슨의 명언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작가 스톰 제임스는 행복은 삶에 도전하고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업무와 도전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돕는 협업 속에서 이미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면서 보람차고 행복한 수요일 만들어 가자고요.

0: 박상민의 중년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 노래가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피투게더 수요일에는 선미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예, 여전히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삶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박상민 목소리네요. 이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요. 목소리 너무 매력 있어요 라고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주일 중 가장 피로가 쌓이기 쉽다는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또 징검다리잖아요. 딱 중간 왔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 저는 수요일 날 좋아합니다. 예. 오늘 문득 이렇게 거울 속에 지친 내 모습을 보셨다면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함께 나눈 이 명언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는 능력이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예,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정말 따끈한 커피 한 잔, 티 한 잔, 그리고 동료의 다정한 인사, 또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이런 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 아닐까요? 예,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 좋은 음악 함께 하시면서요, 그리고 좋은 정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오후 시간을 행복하게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의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이사, 한국장이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7: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8: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중 쇼호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오세요.
1: 에너자이저라고 하니까 좀 더 힘있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0: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네.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니까요. 원정 씨하고 제가 자매 같대요.
1: 오, 제가 영광.
0: 닮았다고.
1: 감사합니다.
0: 제가 영광이죠.
1: 아, 제가 영광이죠.
0: 이렇게 아리따우신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참, 뵐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세요.
1: 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헬스코리아가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헬스코리아가 여러분의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0: 지켜준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아니에요. 활력.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 그 자체에서 네. 에너지가 막 발산되는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저한테 뭔가를 네. 이렇게 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좀
0: 너무 예뻐요.
1: 보셔야 근데. 또 네. 우리 진행자님도 네. 얘기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 신상품이에요. 지난번에는 이제 목 어깨 마사지기 그것도 소개해드렸는데
0: 체험을
1: 너무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또 반응도 너무 지금 뜨겁고 거기에 같이 나온 요 신상품인데 요거는 두피 마사지기예요.
0: 그렇구나.
1: H솔루션 두피 마사지기입니다.
0: H솔루션 두피 마사지기인데 너무 깜찍하고 예쁘네요.
1: 디자인 너무 예쁘죠.
0: 디자인도 지금. 너무 예쁘고 컬러도 빨간 그 너무 좋은데.
1: 빨간 레드도 그냥 레드가 아니라 약간 고급스러운
0: 펄도 들어갔어.
1: 네. 약간 옷 같다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막 이런 보석 상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0: 네네.
1: 근데 그립감도 너무 좋고요.
0: 네. 네. 고급스럽네요. 자, 눌러볼까요? 네. 여기 전원이 여기에 있어요.
1: 네. 여기 이제 보시면서 편리하다. 하시지만 보통 우리가 두피 마사지 할 때 머리에 갖다 대고 하다 보면 버튼 찾기가 막 힘들까 봐 네.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잖아요. 살짝. 거기만 누르시면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0: 아니 이 돌기가 네. 얘가 네 개가 있잖아요. 네네. 얘가 막 돌아가면서 인가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1: 그쵸.
0: 손바닥에도 시원하다.
1: 근데 이게 압은 약간 강하면서 네. 실리콘 소재이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 강하죠.
0: 어머나 진짜 그러네요. 네. 아프지가 않아.
1: 저 부분 소재가 실리콘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받았을 때 두피에도 아하. 상처가 안 가고 네. 강하면서도 시원하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0: 네. 머리에다 해볼까나?
1: 옆에
0: 머리가 헝클어지네.
1: 해볼까나? 이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 옆으로
0: 이렇게 살짝
1: 빗질하듯이 하면서 하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머리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러신데 이런 네. 옆에 측두근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부분에 이렇게 딱 갖다 대기만 하셔도 살짝 빗질하듯이 너무 시원하잖아요.
0: 간질간질거려.
1: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턱 라인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0: 리프팅 효과가 있겠네요.
1: 리프팅,
0: 정말.
1: 그렇죠.
0: 우리가 너무 좋다.
1: 두피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탈모 예방에도 좋다고 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더 신경 쓰는 게 이게 얼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색도 밝아 보이고 밝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두피 마사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1: 두피랑 이 얼굴 피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뭐 리프팅 효과뿐만 아니라 네.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밝아지죠. 표정도 밝아지고 안색도 네. 달라졌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가 얼굴 마사지만 받고 와도 두피 막 시원하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너 관리 받고 왔니? 막 이런 얘기하는데 집에서 요거 좀 사용하고 났더니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집에 놀러 왔다가 언니 저기 아침에 얼굴 마사지 받고 왔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0: 광채가 나.
1: 그러니까
0: 광채가 나고
1: 광채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화사해 보이는 거죠. 혈색이 이제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피 마사지기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 수시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0: 너무 좋네요.
1: 간편하게.
0: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시원하고. 너무 귀여워.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잖아요.
1: 이게 이제
0: 휴대용으로도 너무 좋고.
1: 너무 좋고 어디에서나 그냥 간편하게 하실
0: 어디서나.
1: 수 있고.
0: 어머, 시원하죠. 아무데나 갖다 대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목 뒤쪽도 하시고 또 이런 뒤쪽. 머리 이 뒤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0: 너무 시원해. 네. 너무 시원해요. 이 목을 또 주물러주는 효과가 있네요.
1: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건 뭐든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굳어있는 걸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손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몸을 하려면 그게 시원하게 안 돼요. 근데 이런 좀 장비빨을 세우시면서 네. 또 제대로 된 두피 마사지기니까 다른 두피 마사지기 뭐 사용하시던 분들도 깜짝 놀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강하게는 한다 그래도 그 헤드 부분이 소재가 이제 뭐 실리콘이 아니거나 좀 뭐 딱딱해서 좀 뭐 마사지는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0: 그렇죠.
1: 예, 요게 뭐 부드러우면서 강한 요런 그 저희 H솔루션 두피 마사지기 같은 거는 만나보지 네. 못했다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체험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헬스코리아입니다.
0: 네, 저는 머리 감을 때 그 실리콘으로 된 거 수돔으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 샴푸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꽤 괜찮거든요.
1: 그것도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훨씬 좋죠.
0: 이거 진짜 강추.
1: 근데 이제 간편한 거죠, 이거.
0: 너무 마음에 드네요. 왜냐하면 네. 하루에 피곤을 싹 또 스트레스 받은 거를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네. 해소시킬 수 있고,
1: 그쵸.
0: 또 아침에 잠이 덜게. 일어나기 싫어. 그럴 때 또 잠 깨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침대 머리맡에 놨다가.
1: 맞아, 맞아.
0: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제품이 딱 나오면 네. 특히 헬스코리아 H솔루션 제품들은 저희 목 어깨 마사지기도
0: 네.
1: 목 어깨에 사용을 하시겠지 했는데 배에다가도 사용하시고
0: 한번
1: 허벅지에도
0: 해볼까?
1: 하시고 근데 이제 또 두피 마사지기도 얘기하신 것처럼 목에도 하시고 배에도 하시고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 또
0: 너무 좋은데요.
1: 팁을 또 여러 고객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0: 아니 네. 지금 배에다 살짝 댔더니
1: 네.
0: 좋아요.
1: 그 소화도 잘 되죠. 우리가 막 이렇게
0: 장운동, 막 이렇게 장운동에
1: 쥐어 뜯는다 그러죠. 손으로도 막 그렇게 하는데
0: 예, 예.
1: 간편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충전식이니까 또 여러분들 네.
0: 네.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휴대용으로도 좋고 두피 마사지 기 네. 오늘 신제품이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1: 네.
0: 제가 리얼하게 머리에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보이는 라디오라
1: 그런 자료는
0: 할 수가 없네요.
1: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실 수도 있고
0: 그렇군요.
1: 유튜브에 헬스코리아 검색하시면은 나오고 네. 또 저희 이제 홈페이지 헬스코리아샵.com 그러니까 구글에 한글로 헬스코리아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0: 네.
1: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품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두피 마사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탈모.
0: 탈모 예방.
1: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 숱이 자존심이다. 그런 얘기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시는데
0: 네.
1: 물론 이제 유전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요 관리만 잘 하셔도 자 머리카락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정말.
1: 물론 빠지더라도 다시 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두피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데 마사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는
0: 네.
1: 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피랑 머리뼈 사이에 틈이 없어서 요 부분에 혈관들이 많은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피지도 많이 생기고 노폐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카락 빠지고 모발 상태도 안 좋아지게 되죠.
0: 네.
1: 막 푸석푸석해지고 가늘어지고 이런데
0: 네, 맞아요.
1: 마사지로 그걸 풀어주게 되면 순환이 잘 되다 보면은 모발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런 이제 탈모가 되더라도 바로바로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0: 그런 효과까지 있군요.
1: 두피 마사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저희가 머리에 좋은 에센스 같은 거 바를 때도
0: 네.
1: 그냥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이 두피 마사지기 사용하시면 더 두피에 잘 발라지면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다 보면 그냥 머리카락에만 붙어있고 두피까지 잘 안 가는
0: 그쵸,
1: 경우도
0: 그쵸.
1: 많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에센스 제품에도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따로 있고 두피에 발라야 되는 게 따로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흡수시켜야
0: 네네,
1: 되는 게.
0: 네네,
1: 이제
0: 네네.
1: 그런 거 사용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어디 남성분들 뿐인가요? 우리 네. 여성분들도
1: 맞아,
0: 정말
1: 맞아.
0: 중년이 되면 정수리에서부터 막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잖아요.
1: 맞아, 네.
0: 그래서 모발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1: 네. 네,
0: 두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1: 네.
0: 이런 머리카락 빠짐이라든가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얼굴 처짐과 붓기, 두피 긴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요? 얼굴이 붓는 것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걸로 받고 풀어주라는
1: 두피
0: 거죠?
1: 긴장이 되면 앞서 그렇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0: 네.
1: 살다 보면은 이게 두피에도 안 좋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0: 네.
1: 관리를 해야죠. 뭐든지.
0: 맞아요.
1: 그냥 그러고 방치를 하면은 그냥 계속 안 좋은 길로 더 악화가 되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때그때 풀어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0: 네.
1: 더 젊게 건강하게 또 밝아 보이고 안색까지 좋으면
0: 네.
1: 만나는 사람한테도 좋은 기운을 건강한 기운을 또 퍼뜨리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자, 두피 마사지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네. 깜찍하고 휴대용 간편하고 네. 휴대하기 간편하고 어디서나 마사지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시원해요. 두피뿐만 네. 아니라 뭐 아무데나 갖다 대시면 마사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두피 마사지이 굉장히 우리 두피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요거 네. 얼마인가요?
1: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착한 가격. 출시 가격이 헬스코리아는 항상 제일 착한 가격입니다. 네. 50불 할인된 그러니까 이 50불 할인됐다는 건 이제 50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요 출시된 요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요 기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50불 할인된 가격 79불.
0: 79불?
1: 79불.
0: 오, 100불 안 되는 가격인데 가격도 79불. 진짜 좋네요.
1: 그래서 선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저희 지금 TV로는 아직 광고가 안 나가고 있는데도 헬스코리아는 네. 워낙 이제 오래된 고객분들 많으시잖아요. 헬스코리아 네. 이제 19년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고객층들이 15년 이상 된 분들이시고 그냥 수시로 들리세요. 특히 이제 갤러리아 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로 마켓 가실 때마다 그냥 들어오셔서 마사지처가 집에 계신 분들도 또 한 번씩 받으시고 막 이러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와서 보고는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0: 그리고 그러게요. 또 가격도 좋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선물용으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선물용 너무 좋고 나부터 써봐야죠.
1: 그렇죠. 나한테 하는 선물.
0: 그렇죠. 맞아요. 나한테 요거 하나 선물하면은 또 그 기쁨이 또 한 몇 달은 갈 것 같네요.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달다 보니까 또 선물할 일이 많아서 헬스코리아 방문하셨던 분들이
0: 맞습니다.
1: 다른 거 좀 생각하고 오셨다가 요 제품으로 이제 가격 대비 그 효과가 클 것 같고 네. 또 받아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네. 선물하시더라고요.
0: 아, 아주 네. 좋습니다. 얼굴 라인까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리프팅 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왜냐하면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이게 끌어올려주니까 위를 마사지, 머리를 마사지해 주는 거니까 그런 효과 있을 것 같아요.
1: 수축 효과가 있죠.
0: 수축 효과, 네. 리프팅 효과. 네. 그래서 주름이 없으신가 봐요.
1: 자주 아니, 합니다.
0: 아니 네.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마다 다 해보실 거 아니에요. 네,
1: 나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덕을 보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많이 어리세요. 아유, 아니. 피부도 많이 어리시고 아유, 네. 예, 동안이십니다. 네. 자, 뭐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 해소에도 좋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고 그쵸. 하셨고
1: 정신 맑아지고
0: 정신이 맑아지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사지. 미용 효과도 있고 네. 마사지 효과도 있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신제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거 탐나네요.
1: 디자인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0: 디자인과 네. 컬러까지도 너무 예쁘게 네. 이렇게 나와서 너무 깜찍한 아이템이네요. 자 오늘 요 두피 마사지 활용 팁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화번호하고 좀 매장 네, 저희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네. 두피 마사지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목 어깨 마사지기 신상품들을 비롯해서 네. 마사지어 다 체험할 수 있는 매장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갤러 그러니까 웨스턴과 그 올림픽 선상에 있는 예.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네.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인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네.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네. 플라자. 거기 북창동순두부 있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이니까 가셔서 직접 가셔서 이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뭐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이 화면 통해서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너무 컬러도 예쁘고 네. 너무 가볍고 네. 조그매서
1: 사용하기 편하다는
0: 거. 네, 가방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여행 가기에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지 두피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네. 거. 아주 좋은 신제품 들고 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코리아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유명한 게 마사지.
1: 마사지요. 그렇죠.
0: 아, 마사지죠. 진짜 디바 마사지죠.
1: 디바는 뭐 넘사벽 최고
0: 마사지 중에 명품.
1: 그렇죠. 네. 네, 이 디바는 이제 네. 공격 만족도 부분에서는 최고예요. 마사지 체어계에서는 따라올 자 없는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요거 이제 아직도 그 가격.
0: 그 가격
1: 진짜
0: 그대로.
1: 한 달에 187 플러스 택스에 네. 이 마사지홀 집안에 들여놓으신다는 건 이거는 렌트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말도 네. 안 되는 가격인데 여러분들 소유가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이거 1500불 상당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까지 같이 드리는 기회는 놓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혜택을 네. 드리는 거예요.
1: 무료 배송에 풀 워런티 3년까지.
0: 네. 네. 189불, 187불 플러스 택스니까 이번 달까지 네. 5월 가정의 달까지만 요 가격대로 해주시고 네. 6월부터는 또 오른다면서요.
1: 그렇죠. 저희 네. 진짜
0: 오른다라는 말만 네. 아. 에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네, 김원정 쇼호스트님 네. 아주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1: 네, 여러분들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디바 네. 마사지 체어 명품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그라비티 마사지
1: 네,
0: 체어
1: 그라비티 이제 뭐 대표적인 저희 대중적인 마사지 체어 처음 마사지 체어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더할 나위 없는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제대로 관리를 해주는 마사지 체어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0: 그렇죠.
1: 한 달에 83불 플러스 택스로.
0: 그러니까요.
1: 다리랑 종아리까지 너무 야무지게 잘 네. 되고 온열로 네. 따뜻하게 풀어주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는 마사지 체험입니다.
0: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뭐 48개월 무이자가 하이브엔. 가능하다는 게 이게 네. 정말 매력 있어요.
1: 그렇죠. 무이자요.
0: 무이자가 무이자. 어디 있어요? 딴 데 네. 가서
1: 이렇게
0: 구입하려고.
1: 길게.
0: 48개월이나
1: 네.
0: 네, 무이자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디바 마사지 체어는 원적외선 뭐 반신욕기 요거까지 네. 선물로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1: 그라비티도 선물을 또 바라셔서 저희 네.
0: 이것도 있어요. 선물이?
1: 이지바이크
0: 이지바이크 이지바이크도 좋죠.
1: 이지바이크도 이제 250불 네. 이거는 단독 상품으로 요것도 효도 선물로 5월달에 좀 많이 나가요.
0: 아.
1: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 너무나 이제 또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네. 받았는데
0: 네.
1: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 운동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하체 근력 강화 운동 기구입니다.
0: 네.
1: 발만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밟아지면서 요거 진짜 인기 상품인데 그라비티 구매하시는 분들께 같이 사은품으로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아, 가정의 달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어쩌나요? 여러분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 마사지 체어 하나 들여놔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셔서 체험해보시고 네. 상담 받아보시고 뭐 가져가시면
1: 네.
0: 뭐 평생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저도.
1: 네.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고
0: 그렇습니까?
1: 이제 더 시간을 망설이는 시간 좀 미뤘던 그 시간을 네. 오히려 이제 후회하는
0: 아.
1: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일단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망설이는 그 시간에 가서 체험을 하시는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 일단 해놓고 후회하더라도
0: 네.
1: 가서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 선택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0: 그쵸.
1: 저희 뭐 매장에 오셔서 한번 받으셨다고 해서 뭐 푸시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는 회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실 겸 가보세요.
0: 네.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1: 저희는
0: 뭐 점심시간 그럼요. 때 뭐 이렇게 와서
1: 여러 번 오셔서 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네. 분들도 많아요.
0: 앉아서 좀 받아보시고 꾸준히 받아보시고 이제 네. 뭐 몇 달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다고요.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이 구입하시는 분들 뭐 48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요. 83불 플러스 택스로 드리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지바이크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디바 마사지 체어는 원적외선
1: 건식 반신욕기
0: 네. 선물로 드리고요. 187불 플러스 택스로 네. 5월 한 달 동안은 이런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5월 또 이벤트가 있으시잖아요.
1: 저희 그쵸. 31일까지
0: 31일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1: 모든 제품,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고 뭐 예. 헬스코리아 어느 매장에 가시더라도 똑같습니다. 예. 응모권 드려요. 그러니까 응모권 드리면 그걸로 응모하시면 이제 6월 10일 수요일인데 그때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1등은 마사지 체어
0: 네.
1: 그리고 2등부터 이제 3, 4, 5등까지는 뭐 5명, 10명 해서 또 네. 심한 상품이 경품이 있습니다.
0: 지난 시간에 그러셨잖아요. 목, 어깨, 마사지기 10분께
1: 4등.
0: 경품 예, 네. 4등.
1: 오늘 요 두피 마사지 5등
0: 아, 5등이에요?
1: 5등께 10명.
0: 10명. 네. 이것도 10명께 네. 예, 드리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1: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를 구매하고 응모권으로 응모를 했는데 요게 또 되면 어떡하지?
0: 그럼 뭐 좋죠.
1: 선물하셔도 되고 너무 좋죠.
0: 네. 네. 응모권을 많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많이 또 응모할 수 있고 네. 또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1등의 마사지 쵸.
1: 네. 네.
0: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목 어깨 마사지 제가 해봤잖아요. 체험을 네.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하면서 마사지 받으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1: 너무 좋아요. 네, 그것도 너무 그냥 좋아. 기존에 타사 네. 제품 뭐 목 어깨 마사지기랑 달리 얹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목 어깨 부분도 그렇고 뒤에 승모근 견갑골까지 아주 제대로 꽉꽉 저희가 엄지손가락으로 뒤풀어주고 네 개의 손가락 감싸가지고 그냥 꽉꽉 주물러주는 그 효과를 거둘 네. 수 있는 마사지기고 또 손이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딱 그 스트랩으로 돼서 뒤쪽으로 딱 묶게 돼 있어서 밀착이 딱 돼서 그 마사지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네. 밀착돼서 내가 좀 움직이더라도 그냥 네. 제대로 그대로 마사지는 전달이 돼요.
0: 우리 은영기 사장님은
1: 네.
0: 은영기 대표님은 이, 이런 아이템 전부 다 은영기 아이 대표님께서
1: 마사지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0: 대표님께서 다 이제 컨택하시는
1: 네.
0: 거잖아요.
1: 네네.
0: 어디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어요.
1: 관심이 있고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사람이 성공을 한다.
0: 맞아요.
1: 근데 사장님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으셨대요. 마사지 받는 걸 너무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그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0: 크시고,
1: 것 같아요.
0: 네. 그죠.
1: 그래서 진짜 네. 19년이라면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LA에서 이렇게까지 처음에 건강 지킴이 이제는 뭐 마사지처의 명가라고 하는데
0: 네.
1: 이렇게 그러니까 한결같지만 성장해온 회사일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대표님의 그런 이제 생각과 이게 철학이 묻어나는 거죠.
0: 그렇네요. 말씀도 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자, 네. 소피아님께서 유튜브 댓글창에 좋은 네. 제품인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탐나네요.
1: 한번 가서 직접 만나보세요. 네, 만나보시고 좋네요. 해보시기 바래요.
0: 네, 네, 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예,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일 중요한 건 소중한 내 자신의 건강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네. 나의 건강이라고 네. 하니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헬스코리아 가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 이야기 네. 이런 따뜻한 웃음 주셨는데요. 헬스코리아 네. 대박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두피 마사지기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 호스트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5: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6: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7: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에드 시런 노래였습니다. 퍼펙트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은요. 오늘의 뉴스 탑10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 또 오피니언 섹션도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간추려본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AI 도입이 세계적인 일자리의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한 올트먼 CEO는 2022년 챗GPT 출시 당시 자신과 경영진이 내놓았던 기술적 예상은 대략 맞았다면서도 AI의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예상은 상당히 틀렸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가든그로브 화학탱크 사고 이후 이 주택가 인근 위험 화학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운영하는 온라인 지도를 통해 이 지역 내 화학시설 위반과 유해물질 관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방환경보호청이 화학시설 규정 준수 웹사이트에서는 그 우편번호 집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내 EPA 관리 대상 시설들의 위치와 각종 환경,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이 메저 ER이라는 판매세 인상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메저 ER은 향후 5년 동안 LA 카운티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1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의료가 필수 공공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의료와 필수 공공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케일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 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이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사회가 추진 중인 2026 월드컵 공동 응원전이 LA 시정부의 지원 속에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원전 운영위원회는 26일 LA 한인타운 리버티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된 LA, 하나된 리드스라는 이 슬로건으로 이 한 응원 슬로건으로 한 응원전의 세부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합동 응원전은 한국 대표팀 조별 경기 일정에 맞춰서 세 차례 열립니다. 1차전인 체코전은 6월 11일 리버티 파크에서 열리고요. 페스티벌은 오후 2시, 경기는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2차전인 멕시코전은 6월 18일 서울 국제공원에서 개최되고요. 또 페스티벌은 오전 10시, 경기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3차전이 남아공전은 6월 24일 리버티 파크에서 열리고 또 페스티벌은 오후 2시, 경기는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자, 위의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셔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이 뉴스 기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서영은이 불러준 개똥벌레였습니다. 좋네요. 자, 2020년 월드컵 응원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와, 그 LA 한인타운 리버티 파크이 윌셔 잔디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윌셔 잔디 광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바로 앞에 그 잔디 광장 있잖아요. 그곳에서 응원전이 열립니다. 아마 한인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 된 LA, 하나 된 로얄티를 슬로건으로 한 응원전. 뭐 준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이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는 메인 스테이지와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고 응원단장인 뮤지컬 배우 최원현 씨를 중심으로 한이 공식 응원단과 공연팀이 현장 분위기를 이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 당일에는 뭐 경기 생중계 외에도 케이팝 공연, 뭐 태권도 시범, 뭐 길놀이 전통 공연,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됩니다. 미니 축구 게임, 뭐 페이스 페인팅, 또 포토존 등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이네요. 음식 부스도 마련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관람을 넘어서 지역 축제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윌셔 잔디 광장이면 들썩들썩, 한인타운이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모이겠습니까?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참가자 를 위한 배려도 포함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별도의 시니어 존이 마련돼서 고령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응원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각 경기마다 선착순 1,000명에게 응원 티셔츠, 응원용품이 무료로 배포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협찬 한국 왕복 그 항공권을 포함한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는 하루에 한번꼭 들어가 보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 지원실, IT, 홍보, 고객 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케이푸드 라운지
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케이푸드 라운지.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5: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6: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7: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케이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케이푸드 라운지.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투게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잔잔하게 깔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4: 화로로 간다.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5: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6: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깃발이 나부낀다고. 바람에 깃발이 나부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네, 그게 바로 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명곡이죠. 비틀즈가 불러준 Let It Be였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해피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샌디송님 들어와 주셨고요. 디님, 또 켈리님 반갑습니다. 샌디송님은 여전히 바쁘세요. 자동차 점검 다녀와서 시니어 센터에서 비빔밥 맛있게 먹고 집에 들어와 한바탕 정리하고 나니까 반나절이 다 가버렸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무튼 부지런하십니다. 내일부터 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해서 쉬는 날도 바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일을 찾아서 하시니까 바쁘시죠?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감동이 있다면 행복의 최고 정점일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무튼 피드백이 더 멋지다니까요. 네, 멋진 표현 올려주신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는 피드백도 참 제게는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감동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뭐 강연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의 뭐 수백 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이돌핀은 우리 몸 안에 NK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오버하더라도 감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뇌를 속이면서 살자고요. 예, 우리 뇌는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웃는지 기뻐서 웃는지 뭐 기쁘지 않는데도 그냥 억지로 웃는지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웃어야 됩니다. 입꼬리 올리고 소리 내서 예, 많이 웃으면서 살자고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하니까요. 자, 감동이라는 말, 느낄 감, 또 움직일 동, 느껴야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네요. 한자풀이를 해보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라. 모든 움직임은 느낌에서 온다. 라고 예, 고 이어령 박사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느낄 감자에는 마음심자가 있고요. 느낄 그 움직일 동자에는 힘력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한자풀이로 하면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감동, 마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감동할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 다이돌핀이 막 그냥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안 좋은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 웃어야 될 거고 많이 감동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2: 누구랑? 우리끼리?
1: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3: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4: golfpromi.com
5: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3: 골프.
5: 누구랑 해?
3: 프로랑.
5: 어떻게 해?
3: 골프 프로미에서.
1: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3: golfpromi.com
6: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7: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8: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7: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8: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7: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8: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9: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6: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면서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지, 우산을 챙겨야 할지 고민하지만요. 정작 내 마음의 날씨를 살피는 일에는 조금 서툰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오늘은 지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우리의 정신건강과 이 마음건강, 내 마음을 좀 다정하게 안아주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최영아 프로모터님, 정명화 프로모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먼저 주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여러분 혹시 5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5월 하면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예, 스승의 날, 네. 뭐 무슨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정의 달로 알고 있지만 사실 5월은요. 정신건강 인식의 달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0: 네.
1: 이 유래를 보면요. 1949년도에 미국 정신건강협회를 중심으로 이게 시작됐어요, 날이.
0: 네.
1: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피지컬 헬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만 이렇게 중요시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분들 들이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0: 네.
1: 이 정신 건강의 달을 기념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 그리고 또 스티그마를 낮추자 하는 다양한 뭐 행사라든가 이벤트 강좌 뭐 네, 워크숍 네, 네. 등 굉장히 커뮤니티 행사들이 많고요. 저희 LA 카운티 정신 건강국에서도요
0: 네.
1: 이 5월 한 달 동안 테이크 액션 이벤트라는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0: 아.
1: 그래서 보통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중심으로요
0: 네,
1: 여기
0: 네.
1: LACC 그다음에 PCC 뭐 등등 다양한 곳에서
0: 네.
1: 테이크 액션이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곳에 가시면은 정신 건강에 관한 다양한 부스도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0: 네,
1: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볼거리, 놀거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행사를 하면서
0: 네.
1: 정신 건강의 달을 인식을 하자 하는 걸 이제 커뮤니티에 저희가 프로모트를 하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0: 오, 좋습니다.
1: 네네네.
0: 다양한 행사를 하고 계시네요.
1: 네,
0: 정말.
1: 맞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이제 네. 정신 건강의 달에 이제 그거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건강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 자, 이런
0: 네.
1: 취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5월 가정의 달인데 정신건강 인식의 달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예, 좀 주변도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1: 네.
0: 내 마음의 건강도 좀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1: 네,
0: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정명화 네. 프로모터님 처음 네. 나와주신 거죠?
2: 네, 그러네요.
0: 너무
2: 네.
0: 아름다우세요.
2: 네. 네. 예.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니까 이쁘게 예.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2: 예.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네, 네.
2: 근데 크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0: 네.
2: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병이 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네, 예방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2: 현재 우리 한인 프로모터들이 하고 있는 프로모터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런 예방의 한 부분이죠.
0: 네.
2: 또한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다 보이실 거예요. 홈리스라든가 약물 중독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홈팀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 도와줄 수 있는 PMRT라는 팀도 있고요.
0: 네네네.
2: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또 제네시스라는 팀도 있습니다.
0: 아하.
2: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이 LA가 굉장히 넓잖아요.
0: 네네네.
2: LA 곳곳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진단과 치료, 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그래서 리소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PRC 그런
0: 네.
2: 오피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0: 근데
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인펄슨으로 직접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0: 아하.
2: 그 외에 뭐 상담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가능한데요.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은 LA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네.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들
0: 무료라는 거.
2: 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이런 네. 혜택들이 다 무료인데 그걸 몰라서 네. 이런 혜택들을
1: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0: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죠.
1: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0: 맞아요. 이런 모든 각종 프로그램들은 다 무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네, 네, 네. 상담받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네요. 자,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방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저희가 이제 정기검진, 이제 신체적인 정기검진은 자주 받으러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신데 정신건강에 대한 정기검진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마
0: 생각 안
1: 해봤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0: 네, 네, 네.
1: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 없으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우울이나 불안한 증세, 고립감, 네. 외로움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느끼시는 부분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 생각을
1: 그렇죠?
0: 못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카우니에서도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 건강 비타민을 챙겨 드신다
0: 네.
1: 또는 정기 검진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방 교육을 받으시면 굉장히 아하.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저희
0: 네.
1: 프로그램에서도 주제가 31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정신 건강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료라는 말씀.
0: 예.
1: 그래서 무료로 비타민 챙겨 드시고
0: 네.
1: 또 건강 검진 체크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네. 워크숍에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와, 이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1: 네. 네.
0: 오, 이런 프로그램도 참 준비가 잘 돼 네, 있네요.
1: 네, 네. 네. 네.
0: 그렇죠. 정신 건강.
1: 혼자 뭐 개인이 듣고 싶으시면
0: 네.
1: 이미 하고 있는 온라인 워크숍이나 인퍼슨 워크숍에 이제 조인하실 수도 있고요.
0: 아하.
1: 또는 어떤 단체에서 교회라던가 아니면 종교기관 아니면 회사라던가 회사에서도
0: 네.
1: 직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하실 때 카우니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크숍을 받으시고 또 서티피케이트도 받으시면
0: 아하.
1: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또 익스피리언스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0: 아, 그렇군요.
1: 네, 꼭 먹고 그렇죠. 알 먹고 네, 네. 일석이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무엇보다도 그냥 뭐 그냥 암암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1: 그렇죠.
0: 인증된
1: 그렇죠.
0: 프로그램으로
1: 그렇죠.
0: 교육을 하기 때문에
1: 네, 네, 네,
0: 이 교육은 참 뭐 누가 들어도 굉장히
1: 네.
0: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나의 마음은 정말 건강한가? 나의 정신 건강은 어떤가?
1: 네.
0: 이거 한 번쯤 좀 진단해 보는 것도
1: 네.
0: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 건강이 과거에 비해서 좀 요즘에는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1: 네네.
0: 부각되고 있고
1: 그렇죠.
0: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좀 앓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1: 네.
0: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0: 어떤가요? 현대 사회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옛날과 좀 비교해봤을 때 요즘에는 네. 좀 어떤 실정인가요?
2: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말들 다 아실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사실 예전부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시체가 같이 가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정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했어요.
0: 네.
2: 뇌과학은 신체 건강에 비해서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저 아 부산스럽다
0: 네.
2: 미쳤다 막 이상한 거 본다 이랬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문제인 줄만 알았던 것이 이제는 아 질병이구나 ADHDA가 있어서 저렇게 부산스럽구나 또는 조현병이 있어서 저렇게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이죠.
0: 네.
2: 그리고 또 우울감도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아유 우울하다 그러면 감정이 그렇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뇌에서 이제 호르몬, 케미컬의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0: 네.
2: 그래서 이제는 뇌에 대한 질병 이런 것들은 뇌 질환으로 점점 인식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많이 인식이 바뀌었네요.
1: 네, 인식이 네네, 많이 바뀌었어요.
2: 인식이 바뀌었죠.
0: 네.
2: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사회적 태도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0: 네.
2: 예전에는 그저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 치료받으면 되는 질병이구나. 우리가 팔다리 아프면 병원 가는 것처럼 네. 어떤 우울감이라는 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고 뭐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이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성향이 아니라 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캠페인들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0: 요즘에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드라마에도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질병이라든가 뭐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예전에는 ADHD니 공황장애니 이런 병명 자체가 아예 퍼밀리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병명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함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려는 노력도 하시는 것 같아요.
0: 사실 공황장애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뭔가 호르몬 트러블일 수 있다.
1: 그렇죠.
0: 뇌질환에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 그렇죠.
0: 이런 분들이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라는 거. 굉장히 좀 많은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고 예방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좀 이쯤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볼까요?
1: 저희 헬프라인으로 전화번호는요. 800-854-7771번이고요. 워크숍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제 연락처로 213-523-9100번입니다.
0: 9100. 213-523-9100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프로모터님께서 자세히 상담도 나눠주시고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요즘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을 또 이렇게 상담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 네, 동서고금 막론하고요. 참 인간관계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0: 인간관계.
1: 이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 이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0: 두 사람 이상이면
1: 그렇죠.
0: 인간관계잖아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워크숍을 들으시고 아, 이 관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진짜요?
1: 왜냐하면 이제 강의 듣다 보면 본인 이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게 되고 그럼 나 자신을 이제 좀 진솔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 관계 가에 때 관계도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0: 좋네요.
1: 어떤 관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좀 파인딩 리모처럼 나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저희와 함께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ADHD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약물에 대해서 자녀들 문제로 약물에 대해서 궁금증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공황장애. 공황장애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불안이나 우울장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0: 현대병.
1: 맞아요.
0: 좀 사회가 좀 세계나 정세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한 그런 시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좀 불안감이 좀 증폭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이스도 있고 분위기가. 또 경제적인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0: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살기가 막막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1: 불안해지죠.
0: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나 요즘에 조금 우울해. 자주 우울해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게 가볍게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상담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2: 야, 정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게 정말 질병인지 마음의 정말 감정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들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도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우울감 때문에 내가 학교에 못 가겠다 또는 직장에 못 가겠다 그러면 이것은 일상의 삶을 잘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분도 자주 바꾸고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바깥으로도 다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말 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걸 이제 만성으로 갈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리고 기능의 저하라고 얘기해서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이 못 가는 어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은 사람들 간에 가족들 간에 문제가 되죠. 아니 학교도 안 가고 뭐 일하러도 안 가면 어느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악순환으로 점점점 나는 살 필요가 없나 보다 하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아까도 최영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예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셀프케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된다. 그럴 네. 때 또 나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0: 네.
2: 그런데 또 한국분들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 이거 마음의 질병인데 지나갈 텐데 하면서 그냥 참는 분들도 계세요.
0: 아.
2: 근데 주위에서 너 왜 이렇게 학교 안 가니 너 왜 이렇게 집 일도 못하니 너 왜 밖에 안 나오냐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정도가 계속 그런 얘기 하신다면 신호가 왔다 생각하시고요.
0: 아.
2: 가까운 클리닉에 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좀 상담을 받아보기를 네네.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2: 네. 그렇죠. 네네.
0: 근데 나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 이게 해답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네. 더 고립될 뿐이고 마음이 더 괴로울 뿐이고 그러니까 아, 내 주변 사람들과 뭔가 상담하기가 힘들다면 내
2: 그렇죠.
0: 마음을 좀 털어놓기가 힘들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좀 권해드리고
1: 그렇죠.
0: 싶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차라리 나을
0: 모르는
1: 수 있습니다.
0: 사람은 오히려 나아요.
1: 소문도 걸라고.
0: 네. 그렇죠. 나의 감정 상태를 네. 다 공개하는 그런
2: 네,
0: 느낌에
2: 네, 네.
0: 아 이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2: 네.
0: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2: 네.
0: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나의 약점을 털어놓는다.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1: 네, 어렵죠. 맞아요.
0: 이런 거를 오히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서 충분히 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2: 그렇죠.
0: 한번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우리 프로모터님 전화번호 워크숍 문의 또 예방교육도 있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문의 이런 거 213-523-9100번입니다. 213-523-9100번으로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내 가족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2: 네.
1: 그렇죠.
0: 아,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2: 네.
0: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2: 네.
0: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권위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1: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예.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감과
0: 공감?
1: 경청. 네, 공감과 경청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누구나 이제 주변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충조 평판을 하고 싶잖아요.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하고 싶거든요. 너 이래서 이런 것 같아.
0: 맞아요,
1: 하면서
0: 맞아요.
1: 자꾸 정말 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막 자꾸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한 진단명을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이 진단에 관해서는 전문가에 맡기시는 게 좋고 잘 경청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이 정말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데 위에서 쭉 내려다보시면서 야 너 거기서 뭐해 안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흔한 말로 우리가 비가 오면
0: 네.
1: 우산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
0: 그렇죠.
1: 그게 공감이라고 하듯이
0: 그게
1: 정말
0: 건데.
1: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얼마나 힘들까 너가 오죽하면 난 너를 이해해. 내가 혹시 도와줄 게 있을까?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줘.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알려드렸던 헬플라인 번호를 꼭
2: 네.
1: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 네.
1: 왜냐하면 전문가가 정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헬플라인 넘버를 주시면서 여기
0: 네.
1: 전화 한번 해봐. 800-854-7771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또는 정신건강의 위기 상황일 때는 988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911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는 988에 전화하시면
0: 네.
1: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위기 개입을 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그런 번호도 있고 다양한 리소스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급하시지 않으실 때는 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0: 네.
1: 우리 주변에 다양한 리소스가 있으시니까 꼭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800-854-7771번에 한국어 서비스 됩니다.
1: 네.
2: 영어로 전화하면 네, 한국어 서비스 5번 누르시면 됩니다.
0: 아, 한국어
2: 네.
0: 서비스가 5번이 입니까?
2: 네.
0: 아,
2: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헬프라인
2: 네.
0: 전화번호 소개를
2: 네.
0: 해주셨습니다. 800-854-7771
1: 네.
0: 해서 예, 이 5번 네. 한국어 서비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도 ADHD 요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부모에게서도 뭔가 문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게 뭐 반드시 네. 부모에게서 그게 문제가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2: 그렇죠.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0: 아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쉬쉬하게 되거든요. 네. 숨게
0: 지적하고
1: 되고.
0: 그렇죠. 그게 그렇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지 않습니까?
1: 네. 그건 죄책감을 네. 심어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2: 네. 그런 네. 것도 아니죠. 네. 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ADHD를 가진 자녀, 그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나 네. 또 우리 행동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고 해서 자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먼저 알고 변화된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런 ADHD나 행동장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페어런트 클래스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 워크숍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같이 알아보고 도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숨기려고만 하지 마세요. 병은 또 서로 알릴 때 사람들이 어머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를 지원해주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아까 공감 경청 얘기해 줬는데요. 네. 그런 것을 같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 방법을 찾는다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부모의 문제가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1: 네.
0: 거.
1: 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0: 그렇죠. 네. 그런 말을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1: 네. 네. 네, 맞아요.
0: 네, 그런 말은 정말 상처입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인들의 건강 문제, 네, 정신건강 문제, 특히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1: 네, 시니어분들이 네. 겪으시는 정신건강 네. 문제도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흔히 시니어분들께서는 아유 라떼는 뭐 전쟁도 뭐 겪고 뭐 오만 일을 다 겪었고 이거는 뭐 그 정도는 야 그거는 너가 그쵸?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뭐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결코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뇌건강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관리하시면 건강한 또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어허.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게 이제 뭐 고립감이라던가 외로움이라던가 아니면 시니어분들이 이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이 신체적인 건강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시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리프 앤 로스라던가 주변에 정말 가까우신 분들이 뭐 돌아가셨다던가 이러면 또 같이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고
0: 상실감 때문에
1: 상실감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정신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도 이제 내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뭐 이러시면서 적극적인 치료와 도움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웰빙 라이프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가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나의 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뇌 같은 경우에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거를 자꾸 새로운 거 도전하시다 보면은요 뇌가 더 뇌세포가 더 활발해지고 정말 그런 어떤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고 또 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시고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해 보시고 또는 여행도 가보시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시니어 센터에서 네. 어르신들 네. 그 프로그램 네. 많이들 그쵸. 하시잖아요. 네. 활동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 네,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이 우리 노인들의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문제 어떻게 예방하고 또 스스로를 좀 잘 케어할 수 있는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제 살짝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팁을 주신다면요.
1: 네, 좀 더 팁을 드리면요. 네. 수면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좀 네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도 저희가 굿슬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예. 하면 꿀잠을 잘 주무시는가 그런 것도 주제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또는 네. 이제 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미닝풀한 워크를 하시는 것도 봉사활동이라던가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 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삶의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시니어 분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0: 예,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죠? 당뇨병 환자들이 어, 저 사람 당뇨병 걸렸다 하고 주위에서 그러나요? 아무도 안 그러죠.
1: 네.
0: 그분이 평생을 약을 먹어도 말이죠. 그런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도 팔, 다리 아프거나 또는 당뇨병 환자인 것처럼 우리 몸의 한 부분인 뇌, 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능이 어떤 부분이 아픈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어떨 때는 우울증 초기 증상일 때는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고 완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약이 오랫동안 먹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 정신질환자들도 어떤 팔다리가 아픈 것처럼 어떤 당뇨 환자의 어떤 질환처럼 그저 치료받는 것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픈 것일 뿐이니까요.
1: 네.
0: 뇌가 아프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 나 팔이 아파 이런 것처럼 나 뇌가 좀 아프다는 진단받았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낙인이 없어지는 때가 되겠죠.
1: 어, 정말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0: 네.
1: 어 그렇다면 우리 프로모터님 선생님만의 뭐 정신 건강 유지법?
2: 네. 네.
1: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뭐 이런 비결이 있다. 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 네. 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2: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편이고요.
1: 긍정적으로
2: 아, 웃으면서
1: 생각하라.
2: 뭐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아 웃으면서 지나가자.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게 있고요.
1: 네.
2: 또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작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관계 연결인 것 같아요.
1: 아하.
2: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좀 더, 조금 더 오래 사시잖아요. 몇 년 더. 그 몇 년도 오래 사시는 비결은 저는 수다인 것 같아요.
1: 수다.
2: 예, 수다를 떨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부담을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 가까운 분들과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집 탐방을 하면서 수다를 떠는 거. 그게 팁이 됐을 수 있지 모르지만 뭐 저는
1: 맞아요,
2: 그런,
1: 맞아요.
2: 네.
1: 아니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수다 떠는 거 이거
2: 네네.
1: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2: 안한 선생님 어떤 게 혹시 있으세요? 정신 건강 관리.
1: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뒷담화로 이어지면 좀 곤란하고.
2: 아, 그쵸, 그것도 조심해야죠.
1: 즐거운 수다는
0: 대화, 즐거운 대화.
1: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편안한 네네. 그런 소통은 네네. 즐겁죠.
2: 그렇죠.
1: 네. 같이 그냥 어떤 얘기를 그냥 막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요.
0: 네.
2: 그런 수다를 떨 수 있는 창구가 LA 카운티 정신건강에 저희와 함께 같이 하시면
0: 예.
2: 이거는 일석이조죠.
0: 그죠.
2: 안전하고 아, 마음의 짐도
1: 그렇구나.
2: 내리시면서
0: 그렇죠.
2: 또 배우실 수 있는 기회고
1: 아.
2: 또 관계도 개선되시고 정말 다양한 장점이
1: 일석삼조네요.
2: 있습니다.
1: 일석삼조네요.
2: 네.
1: 아, 그렇죠. 좋습니다.
0: 네네.
1: 좋습니다. 자 어디로 전화를 드리면 되냐면요. 213-523-9100번 워크샵 문의, 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뭐 예방 차원에서 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듣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예, 213-523-9100번으로 우리 프로모터님께 전화하셔도 네네. 되고요. 그리고 헬프라인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2: 네, 헬프라인은 800-854-7771번입니다. 네. 다양한 일수수와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0: 네.
1: 예, 해주신 말씀 더 있으세요?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
0: 많은 한국 분들이
1: 네.
0: 어디에 갔을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점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을 통일 그러면
1: 네.
0: 내가 짬뽕 먹고 싶어도 차마 말 못할 때도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요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요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중요한 말씀이네요. 또 이 말씀도
0: 네. 네.
1: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2: 네. 저 같은 경우는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 네. 셋째도 예방이다.
1: 네.
2: 나중에 아프시고 나시면 너무 늦으시니까요. 아프시기 전에
1: 네.
2: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두 분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44분, 네. 45분 가까이 됐네요.
0: 네.
1: 자, 오늘 인터뷰를 나누면서 마음을 챙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넘어지거나 지친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왔다는 그런 증거일 테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살짝 그늘져 있다면 자, 스스로에게 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괜찮아,

0: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4: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8: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8: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9: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8: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9: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해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폼에서 해비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54도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남동풍이 시속 7마일로 불고 있고요. 또 비 소식이 있었는데 확률이 20% 정도입니다. 오늘 대기질 지수는 평균 40으로 좋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56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4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01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500원선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4,500달러 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예,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LA 가스값은요, 갤런당 5달러 60전, 예, 5달러 60센트에서 5달러 90센트 선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김보경이 불러준 청개구리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모카 노래 해피 이어집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3: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4: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때일은 폭염이 몇 차례 있어서였나요? 메모랄데이를 기점으로 절기가 바뀐다는데 막상 요즘은 또 여름 같지가 않죠. 자, 그런데 장을 보러 가면 노란 과일, 무더운 여름철에만 볼 수 있다는 참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 참외는 여름철에만 볼 수 있었던 과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기온과 습도, 일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설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외 출하 시기도 확실히 빨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참외에 바이타민C, 식이섬유 많아서 컨디션 관리, 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의 참외를 가장 손쉽게 즐기는 방법, 그냥 먹는 거 말고요. 샐러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외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얇게 저민다고 하죠. 그 정도로 얇게 썰어서 어린잎 채소, 양상추, 그리고 여기에 리코타 치즈를 곁들이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을 베이스로 한 드레싱을 더한다면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꽤 균형 있는 한 접시가 될 것 같습니다. 참외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장아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오이와 함께 간장 장아찌를 담가두면 입맛 없는 날에 밥 반찬으로 먹기가 좋습니다. 오이는 그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유의 산뜻한 단맛이 살아있어서 느끼한 음식과 먹으면 참 좋은 참외 장아찌 적극적으로 권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참외를 햄하고 치즈랑 함께 와인 안주로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늘고 있는데요. 칼륨도 풍부한 참외,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 좋기 때문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그 짭짤한 안주들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 참외 꼭 중간중간 신경 써서 집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일주일의 전환점이죠. 반이 지나가는 오늘 수요일. 아, 벌써 3시군요. 오후입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좀 힘을 내서 멋지게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라디오 친구와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청곡들 또 작은 이야기들 또 제가 선곡한 몇 곡의 노래들 한 잔씩 나누시면서 잠시나마 이곳에 오셔서 기대셔서 우리가 추억의 시간으로 다녀오는 그런 스페셜 아워. 자, 지 오후입니다. 이 지└ 오후를 깨워줄 활력소가 필요한 시간이죠. 자,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여러분의 바로 에너지 충전소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바람이 살살 부는 오늘 수요일, 오늘 하루도 파이팅으로 조금 늦긴 했지만 꽃바람과 함께 출발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라디오는 내 친구 첫 곡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꽃바람을 한번 신나게 불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오늘은 개근상은 H님이 타셨네요. 내 친구들 비비안님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어요. 권희님 우리들 어서 오세요. 꽃바람 부는 바람 중 최고의 아름다운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꽃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조금 떨어진 당 떨어진다고 그러죠. 당 대신에 에너지 떨어진 것을 조금 채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권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의 절반인데 이번 주 연휴기 때문에 화요일에가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벌써 수요일인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내일이면 벌써 목요일이죠. 목요일 지나면 아 벌써 불타는 금요일. 어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까 하는 그런 또 그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시간에는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시는 우리 장요셉 단장님 아마 지금 벨리 집에서 모든 또 장비를 꽝꽝 싣고 여기까지 지금 아주 열심히 오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여쭙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여자분들 어렸을 때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또 바보같이 구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아유 저 미운 사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유진아 씨가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0: 네, 잘 들으셨죠? 뭐 밉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얄밉기까지 한 사내들 잘 들으시고 오늘이라도 밉거나 얄밉지 않게 좀 잘 좀 여자들 속색이지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철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8시 출근하시겠네요. 통근버스에 계실 것 같고. 아, 신청곡 주셨습니다. 자, 오늘 1부 시간에는요, 개인상의 또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님,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사는데 필요한 정보, 아주 유익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8: Korean Air.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2: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2: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8: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화면에서는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개인 상해 및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이시고 또 우리 LA를 기반으로 LA 및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이 미군 출신이세요. 그래서 군 생활에서 쌓은 끈기와 책임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자, 아, 그리고는 아, 빠른 응대, 또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필요할 때 강하게 싸우는 것을 모토로 하시는 그런 사무소입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가 가능한 이중 언어 사무소. 자,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인사가 너무 길었죠?
1: 네.
0: 그래도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세요.
1: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네요.
0: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변호사님 어떤 분야를 주로 담당하시나요?
1: 그러니까 지금 뭐 상해, 고통사고랑 레몬법입니다.
0: 네. 아, 레몬법이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 레몬법이라는 거 저도 이제 대강은 들어봤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대강 알기로는 그 같은 것이 자꾸 고장이 나거나 네. 그럴 때 내가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네. 그런 건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1: 그러니까 레몬법은 네. 자동차를 새 차 아니면은 새 차를 리스하시든지 아니면 사가지고 아.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딜러십에 가서 워런티를 써가지고 고치면 고치는데 못 고치고 아니면 너무 많이 가면은요.
0: 아.
1: 그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다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네. 페이먼트 한 거를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아, 페이먼트 한 걸요?
1: 예,
0: 아.
1: 그 자동차를 갖고 가고. 근데 그 법으로서는 어떻게 써있냐면은 제일 처음에 사서 1년 반 아니면은 18,000마일 전에
0: 네.
1: 딜러십에 자동차가 있어서 30일 동안 있었던지 근데
0: 아.
1: 그게 한 번만이 아니고 몇 번 가가지고 30일 될 수가 있는 거고요.
0: 아.
1: 아니면은 똑같은 문제를 네 번 가든지 아니면은 아. safety related에 두 번 가면 되는데 그 아. safety related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자동차가 갑자기 stalling 돼가지고
0: 네네네.
1: 뭐 토하고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로
0: 아.
1: 되면은요 두 번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한 네 번 되고 그러니까는 딜러십에 많이 가시는 분은 차가 이거 정말 레몬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새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를 했는데
1: 네.
0: 지금 말씀하신 막 몇 번씩 가야 되고 오래
1: 네.
0: 걸리면은
1: 네.
0: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
1: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0: 아.
1: 법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다시 갖고 가고 페이먼트 만든 거를 다 다시 주는 거예요. 손님한테.
0: 아.
1: 근데 그게 뭐를 뺄 수가 있냐면 그 마일리지 덕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 아.
1: 몇 만에 제일 처음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아.
1: 만약 차 사자마자 아니면 리사자마자 문제가 있으면은
0: 네네.
1: 거의 다 돈을 받는데 뭐 만 마일 1년 타다가 그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많이 좀 마일리지 덕션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 쉽지만 사실 제가 만일에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1: 네.
0: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1: 네네.
0: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1: 그러니까는 레몬법을 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돼요. 고장 뭐 차가 뭐 체크 엔진 라이트가 나오든지
0: 예, 예.
1: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은 차를 꼭 딜러십에 갖고 와서 고쳐야 돼요.
0: 아,
1: 아니면
0: 그렇군요.
1: 리컬이 있으면 꼭 같이 갖고 와서 그 차를 고쳐야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생각에 뭐 제가 만일에 그랬을 때 제가 혼자 갔을 때 그 자동차 회사
1: 네.
0: 그게 뭐 도요다가 됐건 뭐가 됐건
1: 네.
0: 간에 그 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안 해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 뭐 딜러십에 가서 고치는 거요? 아니면
0: 고치는 거 말고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1: 네.
0: 그걸 그렇게 뭐 제가 원한다고 그렇게 쉽게
1: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몇 년 했었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매니팩처를
0: 그래서 변호사님을
1: 네.
0: 통해서
1: 네.
0: 저를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1: 예, 예.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새 자동차인데 자동차라는 게 뭐 워낙 고가잖아요. 돈이
1: 네.
0: 많이 드는데. 근데 그게 뭐 차가 잘 굴러가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결함 때문에 내가 뭐 사고나 나거나 위험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1: 네.
0: 되는 경우는.
1: 네.
0: 아.
1: 근데 그러니까는 뭐 그 법으로서는 좀 큰 문제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뭐 자동차에서 뭐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는 난다고 뭐 몇 번 가면은요
0: 네.
1: 어쩌면은 그 자동차 회사가 싸울 수가 있어요.
0: 아.
1: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0: 네네.
1: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뭐 무슨 문제인지도 봐야 돼요.
0: 아.
1: 그러니까는 뭐 만약 뭐 타이어 프레셔 라이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0: 네네.
1: 그거는 뭐 몇 번 나와도 타이어 프레셔 나이트가 나오는 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0: 그렇죠.
1: 인정이 될 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냥 귀찮고 그냥 네, 뭐 네. 그렇지만은 그래서 뭐 그렇게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케이스인지를 보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레몬법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1: 네.
0: 소송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실 저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중간중간 알려주시나요?
1: 어떻게? 물론이죠. 물론 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 차가 꼭 계속 이제 문제가 있으면 꼭 갖고 가셔야 돼요.
0: 아.
1: 그동안도.
0: 아, 그동안도?
1: 네.
0: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변호사님이 다 도와주시지만 저 자신도 조금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네. 팔로업도 하고 다 챙겨보고 그동안에 내가 문제가 있었던 것도 꼼꼼하게 기록도 많이 해놔야
1: 그러니까는 기록을 꼭 갖고 가셔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어쨌든은 어떤 분들 뭐 딜리십에 가서 그 리시트를 주거든요. 그게 리페어 오더라고
0: 네.
1: 그 서류를 주는데 그거 없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서류를 꼭 갖고 가셔야 갖고 있어야지 좋아요.
0: 아. 그렇군요.
1: 나중에 딜리십 가서 달라 그래도
0: 네.
1: 어쩌면은 그 풀 카피를 안 주고 뭐뭐 뭐 summary 뭐 이렇게 이때 왔다는 네, 것만 네, 줄 수가 있거든요.
0: 아.
1: 그것보다 풀 다큐멘테이션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물론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레몬법은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1: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뭐 회사들 다 틀려요. 오래 걸리는 회사들도
0: 아.
1: 있고 빨리 해결하는 회사들도 있고 회사들 다 틀리고 이 성격이 다 틀리니까는요. 우리가 그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해야지 뭐 토요라, 테슬라, 뭐 BMW 다 회사가 틀려가지고
0: 아.
1: 또 현대도 틀리고
0: 아.
1: 다 틀리니까는 지금 뭐 여기서는 그 뭐 답은 못 하고요.
0: 네네.
1: 그냥 케이스인데 뭐 6개월 걸릴 수 있고 뭐 1년 넘게 걸릴 수도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레몬법에서 아까 좀 부지런하고 꼼꼼했는데 제일 그 중요한 서류가 어떤 서류들이죠?
1: 중요한 서류는 그러니까 물론 딜러십에 가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아,
1: 그리고 그 딜러십에서 고치는 거를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은
0: 아.
1: 어쩔 땐 딜러십 갔는데 못 찾는다고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럼 그거를 꼭 찾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네. 어쩔 때는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0: 네네.
1: 여기 어디서 소리가 나야 되는 것도 다 뭐
0: 네네.
1: 얘기를 해야 되고
0: 네.
1: 꼭 그 딜러십에서 뭐라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는요. 거기서 꼭 부지런하고 거기 가서 컴플레인을 많이 해야 돼요.
0: 아, 그랬군요.
1: 네.
0: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군요.
1: 예.
0: 자, 사실 뭐 미국 살면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가끔 생기긴 있는데 원래 안 생겼으면 좋은데 그래도 생겨요 이리저리.
1: 네.
0: 근데 이 레몬법 같은 경우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비용에 대한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처음에 우리가 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이?
1: 그러니까 비용은 그 자동차 회사가 내요.
0: 아, 변호사님 비용을 네. 자동차 회사가 낸다고요?
1: 예. 그래서 이 법이 되게 좋은 게 손님은 안 내고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내가지고 되게 consumer friendly한 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언제 받냐면은 그 자동차를 다시 갖고 갔을 때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주든지
0: 아.
1: 아니면은 이 자동차를 안 갖고 가는데 우리가 보상을 줄 수가 있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
0: 네네네.
1: manufacturing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퍼센티지도 받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만일에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됐다 그런
1: 네.
0: 경우에 저도 이제 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0: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 자동차 회사에서 받게 되겠죠.
1: 네네.
0: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1: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책을 받아가지고
0: 아.
1: 거기서 뭐 만불을 받게 되면 거기서 퍼센티지 우리가 받고 손님이 뭐 퍼센티지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리를 뭐 아까 네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1: 네네 네 번.
0: 아.
1: 그러니까는. 딜리십에 뭐 한 번 두 번 가면은 뭐 와 좀 많이 간다고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0: 네네.
1: 네 번 다섯 번 그 더 많이 가면 와 이 차는 정말로 많이 간다고 그 느낌이 생각이랑 느낌이 날 때는 우리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검토를 그 서류를 검토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겠지만 새 차를 사셨거나 리스를 하셨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이 되고. 딜러 가서 말씀하신 대로 30일씩 차를 놔둬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우리 지금 나와 계신 알렉스차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드리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213-351-3513 전화 주시고 위치는 70실 윌셔 블루버드입니다. 4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어로도 가능하고 한국어로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변호사 비용은 제조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 주저 말고 213-351-35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레몬법은 사실 새 차인 경우나 리스했을 때 이제 네.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레몬법도 하시고 교통사고 상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1: 네, 네.
0: 사실 상해는 경기와 관계없이 네.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1: 네.
0: 어쩔 수 없이 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또 잠깐 질문을 하면 뭐 사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물론 차를 아니 교통사고 나자마자
0: 네.
1: 차를 뭐 세이프티 한 데서 서가지고
0: 네.
1: 차를 많이 안 다쳤으면 차를 내려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그러잖아요.
0: 네네, 그러니까
1: 사진도
0: 그렇죠.
1: 되게 중요하고요.
0: 네.
1: 다른 쪽의 인포메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상대방 거.
1: 상대방.
0: 아.
1: 네, 왜냐면 상대방 뭐 라이센스랑 인슈런스랑
0: 네.
1: 뭐 레지스트레이션도 어쨌든 필요할 수가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사진도 뭐 우리도 제 팀에 이제 상담할 때 사진을 달라 그러는데 뭐 하나 두 개를 주는 분도 있는데 몇 개 있는 분들도 더 도움이 되고요.
0: 많을수록 도움이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네. 뭐 대시캠 있을 때도 뭐 도움이 되고.
0: 아, 요새 대시캠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1: 네. 왜냐면 그거는 확실히 누가 잘못하는 게 다
0: 그렇죠.
1: 보이잖아요.
0: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미국도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아서 내가 혼자 클레임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혼자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이 많이 커지고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1: 그럼요. 왜냐면은 교통사고 나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아요.
0: 네네네.
1: 갑자기 자동차가 또 고장 나고 고쳐야 되고
0: 네네.
1: 몸도 아프니까는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0: 예예.
1: 일도 가야 되는데 그 일도 어쨌든 못 가고 그러니까 네네. 스트레스가 많은데 거기서부터 또 인슈런스 컴퍼니나 클레임해서 같이 거기서 상담하는 거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리고 어저스트리 그 인슈런스 클레임 어저스트리는 이거를 매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해서 싸우려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고
0: 아.
1: 그쪽에서는 뭐 하자마자 전화 받자마자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고 뭐 어떠냐고 물어보는 네네네. 것보다 되게 그쪽에서는 프로페셔널이니까는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0: 아,
1: 그리고 혼자 사면 안 되고요.
0: 안 되고 네. 예, 예.
1: 왜냐면 인슈런스 컴퍼니는 돈을 버는 컴퍼니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를 할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안 줄라 그래요.
0: 아,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예.
0: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상받아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혼자서는
1: 못 해요, 거의.
0: 아, 그랬군요.
1: 네.
0: 이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1: 네.
0: 뭐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그 폴리스 리포트를 안 해주더라고요.
1: 네.
0: 뭐 많이 다치기 전에는
1: 네.
0: 뭐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찰들이.
1: 그러니까 특별히 또 LA에서는요 폴리스 리포트 바뀌기 힘들어요.
0: 아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1: 네. 근데 뭐 오렌지 카운티 아니면 뭐 CHP 뭐 하이웨이는 폴리스 리포트 받을 수가 있는데.
0: 아, 그렇군요. 예.
1: 또 LA 사신 분들은 그 인슈런스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0: 예, 예, 그렇죠.
1: 예. 또 경기가 나쁘고 그러니까는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UM/UIM을 꼭 보셔야 돼요. UM이
0: 아.
1: UIM이 그러니까 인슈런스 없는 사람들,
0: 네네,
1: 모범
0: 그렇죠.
1: 없는 사람 아니면 UIM 너무 안 되는
0: 네네.
1: 돈이 없는 사람 그거를 UM/UIM을 꼭 봐셔가지고 한 뭐 10만 불 아니면 그것보다 X보다 더 높이 UM/UIM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0: 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UM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Uninsured Motorist라고 네. 해서 상대의 잘못에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을 때
1: 네.
0: 우리 보험회사에서 상대 대신에 커버해 주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맞나요?
1: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 우리가 UM/UIM이 10만 불 있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요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인슈런스 미니멈이 3만 불이에요. 그래서 꼭 3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3만 불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사람.
0: 예,
1: 그래서 만약 3만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사고가 커 가지고 10만
0: 네네.
1: 불 케이스인데 다른 쪽에서 3만 불 받고 제 거를 써가지고 7만 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2: 아, 뭐 부족하면, 부족하면 제 UM을 써서
1: UM, UIM을 써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전 그건 처음 알았네요. 예. 오늘. 아.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UM, UIM이 25만 불이면은 거기서 많이 다치시면은 정말 25만 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 다른 쪽에서 10만, 만약 10만 불에서 다른 쪽에 있고 제가 UM이 UIM이 25만 불이면은 크게 다치면은 다른 쪽에서 10만 불 받고 제 인슈런스에서 15,000 불 더 받을 수, 아니 15만 불 더 받을 수 있어요. 아.
2: 그렇구나.
1: 예.
2: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1: 네.
2: 이제 살다 보니까 보험료도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디덕터블도 좀 크게 하고,
1: 네. 물론이죠.
2: UM도 작게 하고.
1: 네.
2: 근데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정작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1: 못
2: 거죠.
1: 못 받죠. 와. 근데 UM, UIM이 뭐 10만 불서부터 25만 불 오른다 그래도 한 달에 20불밖에 다. 안 붙어요.
2: 예.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1: 네.
2: UM이 작으면 커버러지를
1: 네.
2: 올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1: 네. 왜냐하면은 물론 경기가 나쁠 때는 인슈런스가 뭐 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를 네네. 그냥 스탑하는 게 인슈런스예요. 첫 번째 뭐 첫 번째는 밖에 안 나가서 먹는 거, 뭐 두 번째는 뭐 돈을 안 쓰는 거 대해서는
2: 예, 예, 예,
1: 그냥
2: 예.
1: 인슈런스가 되게 빨리 안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2: 네네네.
1: 근데 인슈런스가 없어가지고 차 사고 나면은요 정말로 힘들 정말로 그냥 힘들 수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1: 네.
2: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뭐 물론 자동차도 고쳐주고 병원도 다니고 피해 보상도 받지만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자동차도 내 차를 못 타고 렌트카 타야 돼서 불편하고
1: 네.
2: 또 어떤 경우는 그 교통사고 이제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1: 네.
2: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
1: 네.
2: 뭐 일하는 데도 힘들고 그게 보상 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어쨌든 피해를 입는데
1: 네.
2: 그래도 그나마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조금 덜한데
1: 네.
2: 어떤 경우는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또 분명히 알게 된 게 어쨌든 전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1: 네.
2: 제 케이스를 도와주셔야 제가 나중에라도 피해를 네. 입어도 보상받을 네. 수 있게 또 네. 거기에 의존하는 걸로 UM이라는 커버러지를 충분하게 드러나야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서 그렇게 보상을 받게 해줄 수 네.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뭐 캔슬러도 필요하고 코치도 필요하고 혼자서
2: 아,
1: 하기가 힘들잖아요.
2: 네네네.
1: 뭐 그래서 교회도 다녀서 뭐 목사님도 있고 그러니까는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정말로 누가 같이 손잡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꼭 필요합니다.
2: 아 그렇군요.
1: 네.
2: 자 똑같은 얘기로 레몬법도 그랬었는데
1: 네.
2: 교통사고도 사고가 나서 물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하더라도 또 변호사비 걱정이 되거든요.
1: 네.
2: 그 교통사고 변호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1: 또 교통사고 변호사 비용도 그 케이스가 끝나가지고 돈을 받을 때 우리가 퍼센티지도 받아요.
2: 아 저는 안 내도 되고
1: 네,
2: 그러니까 나중에
1: 네.
2: 제 보상금에서
1: 네.
2: 일정 금액을 계약한 대로
1: 네.
2: 거기서 제가 내면 되는군요.
1: 네네.
2: 어 그러면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하겠네요.
1: 예 예.
2: 아,
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하는 거는 그 컨텐츠라고
2: 네.
1: 우리가 꼭 이어서 돈을 받아야 아니, 꼭 손님이 받아야지 우리가 돈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2: 아 그렇군요.
1: 예.
2: 이건 뭐 여담인데 만일에 그 뭐 자잘못을 판단해서 내가 잘못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있죠.
2: 어떤 경우.
1: 예, 예.
2: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못 받으시나요?
1: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그런 케이스는 뭐
2: 아,
1: 못 받을 예. 수 있죠. 처음에.
2: 네네,
1: 그러니까
2: 아.
1: 처음에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돈이 될 수가 있는 케이스를
2: 아,
1: 받아야지
2: 예,
1: 만약에
2: 예.
1: 못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면은요 우리도 되게 힘들어.
2: 아 힘들어지죠. 그렇죠. 당연히 힘드시겠죠.
1: 예. 네.
2: 아 그러시구나. 혹시 그 케이스 다루신 것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교통사고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1: 네,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냐면은요, 그 어떤 분이 그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2: 예.
1: 이 emergency room 가서 뭐 하루 이틀 자고
2: 예.
1: 뭐 CAT scan도 하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뭐 한 7만 불 나왔나 그랬었어요.
2: 오.
1: 아니 medical 비리,
2: 병원 비리,
1: 네, 7만 불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 미니멈밖에 없어서 15,000불 있고 이분이 10만 불 있는 UM, UIM을 써서
2: 네네네.
1: 10만 불을 다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는 10만 불 더 많고 뭐 25만 불 X가 있으면 더 좋은 게 그렇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랬으면 25만 불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으신 거군요.
1: 왜냐면 근데 이분은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2: 아.
1: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뭐 돈이 뭐 20불 뭐 한 달에 20불밖에 안
2: 그렇죠.
1: 안 더 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물론 뭐 인슈런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렇지만 그거를 유암유암을 꼭 보시면은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이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개인적인 질문인데 만일에 교통사고 났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아플 경우도 없잖아요. 있겠습니까? 네. 혹시 그 내가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사고 후에?
1: 그러니까는 그 교통사고 나서는 뭐 몇 달 후에 병원에 가면은요. 그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거는 갭프가 너무 많다.
2: 아, 너무
1: 너무 많으니까는 우리는 뭐 한 일주일 전에는 뭐 병원에 가서 체크업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해요.
2: 아. 네.
1: 그리고 뭐 교통사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안 아프지만 다음 날 아플 수가 있어요.
2: 아, 그렇죠. 그다음에 훨씬 더 아플 수가 있죠.
1: 그리고 뭐 몇 달 후에 아픈 거는 어쩌면 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있으니까는요.
2: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또 도움을 주신다면.
1: 네, 요새 경기도 나쁘고 하지만은 또 가스값도 많이 있지만은 만약 교통사고 아니면은 레몬법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오피스 연락하면은요. 우리가 잘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51-3513 351-3513 주소는 707 윌셔 블루드버드 4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차가 똑같은 고장이 났을 때 레몬법 소송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설명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213-351-3513으로 주저 말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동로로 갈까요?
8: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9: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0: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2: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3: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4: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3: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4: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6: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5: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6: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5: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6: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5: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6: 올림픽 골프니까.
5: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네, 통계님 지금 출근하십니까? 아,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젠 잊기로 해요.

0: 네, 우리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은이란 가수의 이젠 잊기로 해요. 이 노래가요, 여러분 아시는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에서 삽입이 돼서 리메이크 됐던 노래죠. 예, 노래 좋으시다 우리 비비안님이 그러셨네요. 자, 이제 1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시 여러분 기대대로 우리 장유세 단장님 오셔서 한창 지금 장비 세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아주 멋진 곡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K님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인의 마을, 원곡이 정태춘 씨 노래인데 김건모 씨가 부른 버전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쯤은 뭐 점심들은 다 드셨고 소화할 때가 됐고 간식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는 말이죠, 수정과나 식혜에다가 이 찹쌀 모찌떡 하나 먹으면 기운이 나지 않을까. 또 먹는 얘기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말도 안 돼! 음료 한 잔에 $25라고?
6: 세상에, 오늘 저녁 식비로 100달러나 썼다고 엄마한테 말도 못하겠어.
5: 요즘은 모든 게 다 비싸. 월세, 식비에, 주유비까지.
6: 우린 좋은 학교도 나왔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5: 게다가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정치인들은 헛된 약속만 늘어놓고 우리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6: 그래서 난 주지사로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그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거든. 직접 사업을 일궈 성공시킨 뒤 자리에서 물러나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잖아.
5: 맞아.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물가를 낮추고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려고 하잖아.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6: 나도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7: 베티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톰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11: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10: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11: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10: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까 TK님이 신청해 주신 정태춘이 불렀던 시인의 마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 노래인데 오늘은 우리 김건모 씨가 불러준 시인의 마을이 있어요. 이것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 김건모 씨가 나와서 열창을 해줬던 버전인데, 우리 TK님이 가만히 보면 송골매도 40주년 콘서트 무슨 버전, 아주 굉장히 그 맛깔스러운 버전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또 가족들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 우리 장요셉 단장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0: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2: 간다.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 이제 걱정 그만.
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3: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14: 우메캔.
1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3: 감사한다면,
14: 사랑한다면
13: 역시 우메캔.
1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5: 888-941-3311 우메켄.
16: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17: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여러분, 예고해둔 대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한 달 만에 뵙는 우리 장요셉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조금만 가까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네네. 자, 지금 뭐 그 열성 팬들이 많이들 기다리셨고 또 우리 오늘 저 우리 권 교수님도 와 계시고.
1: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우리 H님도 장 단장님 반가워요. 오늘 월매나 우리 심장을 울리실지 벌써 쿵쿵. 아, 비비안님도 계속
1: 네,
0: 지금.
1: 아이고.
0: 우리 비비안님은 광고를 했어요. 우리님도 어서 오세요. 곧 라이브가 시작이 돼요. 뭐 이런 거 광고하시고.
1: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휴, 뭐 한 달이라 그러지만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0: 유난히 바쁜 한 달이었죠.
1: 네,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또 더 늘어요, 갈수록.
0: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우리 장요셉 단장님이 유튜브를 이제 다시 좀 재정비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비안님도 그렇고 H님도 그렇고 TK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지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약 한 달 전쯤에 한 달 채 안 됐어요. 아주 이쁘게 포장해서 이쁘게 영상 만들어서 영어로 LA라고 치고 한국말로 노사사라고 치면 체이가 불렀던 멍하니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또 바람의 소원 또 조항조의 정령까지 올려놓으셨고 장요셉이라고 쳐도 들어갈 수가 있죠 유튜브가?
1: 네, 네. 장요셉, 멍하니,
0: 예.
1: 뭐 바람의 소원, 정령. 예.
0: 그런데 H님 이 시간이 겁나게 기다려줘요. 겁나게 기다린대요. 귀호강하는 시간 이런 프로가 세상에 오직 하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 설명드렸겠지만 참 그 축하할 만한 소식이 그 멍하니라는 노래가 사실 그 체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제 경험으로도 가수가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많이 들어와서 경청을 하진 않는데 고맙게도 유튜브 오픈한 지 4시간 만에 우리 체이 씨가 짝짝짝 하면서 응원한다고 댓글을 올려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1: 네.
0: 예. 그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1: 집에 가서 네. 열어보니까
0: 네.
1: 체이 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0: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뭐 보셨겠지만 멍하니 다른 사람 색소폰 부른 걸 봤더니 아무도 댓글이 안 올라왔어요.
1: 체이 씨가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다 검색을 해봤어요.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비비안 씨가 또 체이 씨 네. 보더니 반가워서 체이 씨한테 찐팬이라고 구독한다고 재방송 네. 선전하는데 체이 씨가
1: 네.
0: 바람의 소원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네. 또
1: 네. 체이 씨가 활약을 누구야? 비비안 씨가 활약을 많이 하셨고
0: 그러니까요.
1: 로사 로라 씨
0: 예.
1: 또 그 외에 또 한국에서 제가 모르는 분
0: 네네.
1: 많이 들어왔어요.
0: 우리 또 비비안님이 감사하다고 하셨대 체이님께서. 아 참 아마 저는 뭐 노래하는 사람이지 연주하는 분으로서 그동안 연주해온 조금 보람이 생기실 거예요 이제는.
1: 네 보람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네. 또 알다시피 우리 또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뭐 안타까운 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항상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또 유튜브에 댓글 많이 올려 주시고 또 만일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 구독 좋아요 마음껏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월 20일이죠. 또 SK 주최로 해서 우리가 자그만하게 또 노래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1: 가요제.
0: 예, 가요제인데 처음으로 아마추어 가요제에서 이제 밴드 구성식으로 해서 그 출전자들이 밴드에 맞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또 멋진
1: 그러게요.
0: 계획하고 있고
1: 그분들이 난생 처음 해볼 거예요.
0: 예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공사가 다 망하셔요 요새는 진짜.
1: 제가 교회까지 토요일 날 가서
0: 글쎄 근데 뭐 벨리에 다니는 교회신데 이제 그 학생들이 10명이 넘는다면서요.
1: 넘었어요. 지금 10대명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어제도 제가 고니 씨한테 그 영원히 사랑하리를 신청하면서
0: 네네네.
1: 물건 사가지고 파킹장에서
0: 네.
1: 그때 막 그거 그 저기 요청드린 거예요.
0: 우리 H님도 운전하다가 파킹장에 들어왔대 이거 보려고 제대로 보고 댓글 써야 되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성인 네. 것 같아요.
1: 어제 순철님이 네. 그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0: 아, 우리 순철님이요? 네. 굉장히 우리 지난 노래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향기 네. 있는 노래들을 네. 아주 많이 알고 계세요.
1: 제가 오늘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
0: 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다른 곡은 몰라 첫 곡으로는 멍하니는 지난번에 들어봤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신 그 채이의 원래 자기 히트곡이죠. 네. 바람의 소원.
1: 130만 뷰, 140만 네. 뷰.
0: 그러니까 제가 노래 교실 다니다 보면 바람의 소원을 아주 많이들 부르세요. 네. 네. 예. 그래서 어쨌든간에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지만 유튜브보다 또 라이브로 듣는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께 바람의 소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소원 멋지다고 비비안 씨가 그러셨네요. 자, 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들으셨죠? 예. 아이고 지금 뭐 우리 제시카님 그동안 통 못 오셨어요.
1: 제시카장.
0: 예. 네. 오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래도 유튜브에는 다 저기 들어오셔서 네. 댓글도 네. 주시고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라이브 네. 하니까 네. 또 참석하시고 권 교수님이 장 단장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1: 네.
0: 하세요.
1: 네. 권 교수님 만나뵙고 싶습니다.
0: 네.
1: 꼭 오세요.
0: 예. 아 이거 둘째 픽업해서 지금 저녁 드시러 간다고.
1: 네. 네.
0: 그리고 자 이거 힐리민 힐리님이 매주 해달라고 그러고 수준이 겁나게 높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지금 스튜디오 듣기에는 유튜브에 올린 거 다시 녹음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버전으로 이 버전이 훨씬 좋아요. 제 생각에 좀 네, 힘들어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 감독님이 네. 하도 까다로우셔서 네. 저도 그거 녹음할 때 얼었어요.
0: 아니 그거보다 네. 이 버전이 훨씬 좋아. 오늘이 훨씬 좋아.
1: 네. 갈수록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0: 아니,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우리 저 노래 자랑하는 날도 멍하니 말고 이걸로 갑시다. 이 노래가 더 훨씬 좋아.
1: 그래요?
0: 아 이게 훨씬 좋아요.
1: 오케이. 네.
0: 그냥 근데,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좋아요.
1: 멍하니도 해보고 제가 바람의 소원도 해보니까 네네네. 둘 다 좋아요.
0: 아 근데 이게 더 좋았어 오늘.
1: 더 좋아.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야.
0: 이거 다시 녹음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래요.
1: 아이고.
0: 자 이렇게 멋진 연주 들었는데 이제 사실 그래요. 저도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노래가 좀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덜 되는 날이 네, 있고 그래요.
1: 네, 네.
0: 보니까 오늘 우리 단장님이 컨디션 베스트 같아. 소리가 너무 기름져.
1: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데.
0: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잠시 숨 좀 고르시고. 아이고 우리 로라님도 오셨네요. 어서
1: 네, 로라
0: 오십시오.
1: 로사님 예. 아주 다 예,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아주 전 식구 출동이시네. 아 예.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장 단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색스폰 라이브 연주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부동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함께 우리 장요셉 단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로라님, 아 굉장히 바쁘시게 이 시간 기다리느라고 눈썹 빠지도록 오셨대요. 아이고 참.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잘 안 오시던 새로운 그 아이디의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저 로라님은 연주 들으려고 손에 안 잡히셨고, 해숙이라는 아이디 가지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라이브 연주 너무 감사하고, 또 정임 박정임 씨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 시간 기다렸는데 한 달이라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듣게 해서.
1: 그 누구시지?
0: 아 그러니까 저희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유튜브를 애청하시면서 댓글은 안 다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 그분 그 중에 한 사람 분이세요. 네네네. 오늘 라이브가 들어오셨고.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고 사실 제가 뭐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 지금 그 들어오신 분들이 평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1: 네,
0: 많은
1: 감사합니다.
0: 분들이 참여하셔서
1: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0: 이제 우리 요셉 단장님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또 다른 곡 어떤 곡 가볼까요 이번에?
1: 예 아까 그렇잖아요. 이제 프리에이 타면서 오다가 들으니까
0: 네네.
1: 보니 씨가
0: 네.
1: 오늘 바람이 살살 부신다고.
0: 아 오늘 바람에서 꽃바람 불었죠.
1: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더라고요.
0: 예, 바람이 불었어요.
1: 그래서
0: 예.
1: 이제 아 내가 선택을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우리 번안곡이지만 아 하남석의 바람에 실려.
0: 어 명곡이죠.
1: 예,
0: 명곡.
1: 그 외국곡이잖아요.
0: 예예예예. 예.
1: 그거를 한번
0: 자 그러면 해보고. 준비되시면 네. 가겠습니다.

0: 네, 바람을 실려 우리가 한암석 씨의 그 아주 중저음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색소폰으로 처음 들었는데 H님이 아파도 힐링되는 치유의 시간 우리 좌선님이시라고 또 매일 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시는데 이 곡을 색소폰으로 듣다니 감동이시라고.
1: 아유, 고맙습니다.
0: 또 멘트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혜숙님 저한테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아주 새로운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셔서 로라님 단장님 연주 너무 멋있어요 와와와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혜숙씨 바람에 실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성 깊은 연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참 이렇게 다른 달에 비해서 오늘 유난히 많은 분들이
1: 네,
0: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1: 네.
0: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런 좋은 선곡 사실 오늘 날씨하고 너무 어울리고
1: 네, 네.
0: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4시 반 정도 되면 네. 사람이 조금 지치는 시간이에요. 근데
1: 그렇죠.
0: 이렇게
1: 네,
0: 이
1: 네.
0: 시간에 이렇게
1: 딱 그 시간
0: 색소폰 라이브로 연주로
1: 네.
0: 저도 사실은 단장님하고 처음 인연을 맺으면서 아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라고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내 노래가 달라졌어요. 참 저희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잖아요.
1: 네.
0: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게 변형돼서 저녁에 연주하다 낮 시간까지 와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도 오늘에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댓글 보고 참여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참 잘했다 싶기도 네.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정인박님이 현미 씨의 보고 싶은 얼굴이 가능하십니까라고 또 신청곡이 오셨는데 참 이렇게 우리 박정임 씨 처음 오셨는데
1: 네.
0: 그러면
1: 맨 마지막 곡
0: 마지막 곡으로 보고 네. 싶은 얼굴
1: 네,
0: 하죠 예예예 예, 예.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예예 아, 예. H님이 또 보고 싶은 얼굴 해달라 그러셨는데. 아마 이제 저희가 6월 20일 날 그 노래자랑에서 이제 LA 노래자랑 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그 시도하는 그 3인조 밴드와 함께하는 그 우리 참가자들의 노래 경연인데 아마 굉장히 제가 볼 때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고 로라님 단장님 유튜브 계속 열어보면서 계속 새 노래 연주 있나 매일 본대요. 이거 어째요 이제 로라님 이제
1: 큰일 났어.
0: 세계에서 지금 스탑 됐는데 어째요 이제 네.
1: 아 근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녹음실이 이전 중이라고.
0: 글쎄요. 예. 네. 녹음실이 지금 이전 중이기 때문에 조금 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또 많이 올릴 겁니다. 아 우리 또 SK 또 임종호 사장님 단장님 멋져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시간에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내친 김에 다음 곡에 한 곡 더 할까요 어떤 곡으로 한번
1: 네,
0: 할까요
1: 한 번 더 할까요
0: 네네
1: 아 이게
0: 네.
1: 1972년도
0: 예
1: 민희라는 가수가
0: 아 민희라 씨
1: 민희라
0: 예, 예, 예.
1: 그 미소
0: 아
1: 이게 다 잊혀져가는
0: 자 단장님
1: 노래.
0: 이 노래가
1: 네
0: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1: 네
0: 노사봉하고
1: 아.
0: 노사연하고
1: 아, 네.
0: 둘이서 듀엣으로 불러서 올린 음반이 있어요.
1: 아 있어요. 네. 그거 못 들었어요.
0: 외로운 네. 마음은 이 노래가
1: 네.
0: 우리 가족 스토리를 얘기하면 아. 옛날 어렸을 때는 원래는 노사봉이 노래를 훨씬 잘했어요.
1: 아.
0: 노사연보다
1: 아.
0: 끼도 많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1: 네.
0: 노사봉이 연예인이 될 줄 알았어요.
1: 아 그렇군요.
0: 노사연은
1: 네.
0: 별명이 좀 얼뜩이었어요.
1: 아.
0: 왜냐하면 뭐 하면 맨날 울어요 그렇게.
1: 아.
0: 마음이 약해가지고.
1: 울보였구나.
0: 네, 그 끼도 없고 그래서
1: 네.
0: 원래 두 사람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고전무용 부채춤을 췄었어요.
1: 아. 아.
0: 원래 노사봉 노사연의 어머니 그 가수현미 씨의 언니죠. 우리 큰 이모.
1: 아, 그 형제예요?
0: 네네. 네, 그러니까. 노사연 씨가 우리 이모 딸이에요.
1: 네,
0: 저하고
1: 네, 네.
0: 친한 사촌이죠.
1: 네, 알죠. 네, 네.
0: 그런데 이제 김화선 씨라고
1: 네.
0: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승희라는 그 무용가의
1: 네.
0: 수제자로서 원래 고전 무용했어요.
1: 야.
0: 그래서 그 따님들이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1: 야.
0: 족보가 그렇게 돼요.
1: 어.
0: 네, 그래서 이
1: 민희라랑은 어떻게
0: 또 SK 사장님 신청곡 라노비아가 들어왔어요.
1: 과장님.
0: 아이고 세인트님 어서 오세요. 세인트님은 네. 한국에 있는 제 고등학교 네, 동창. 네.
1: 세인트님
0: 너무 늦게 왔네요.
1: 통계님하고
0: 네, 마지막 연주 듣게 돼 다행이네. 아저씨 밑에 빨간 줄 뒤로 당기면 다시 보기 됩니다.
1: 네.
0: 네. 아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미소란 노래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죠.
1: 그러니까
0: 두 사람이 그 노래를 듀엣으로 많이 불렀어요.
1: 아, 노사연하고
0: 미소라고 노사봉치 노사연 노사봉 치면 유튜브에 나와요.
1: 아, 근데 못 들었는데.
0: 그리고 얼마 전에 순철님이란 분이
1: 네, 네.
0: 지금 민희라 씨의 미소를 신청해서 제가 방송에서 틀은 적이 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마침.
1: 오 마이 갓.
0: 자, 그러면 그 노래를 자, 한번 들어보죠.
1: 그러니까요. 그 네. 저기 그 에보니스의 그것도 네네. 잊혀져 가는 그러니까요. 노래인데 순철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네네 함께
1: 한번
0: 하시죠.
1: 해보겠습니다.
0: 예.

0: 네, 아이고 참, 저는 뭐 익히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노래 좀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숙님, 미니라 미소 좋은 곡 감미롭고 새롭네요. 역시 최고의 큰 박수 보냅니다. 우리 비비안님, 멋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 단장님도 우리 이 뭐야, 노사연 씨하고 노사봉 씨하고 미소 부른 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두 사람이 이 노래를 녹음한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중간 부분에 1절만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1: 네.
0: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또 가기로 하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만.

0: 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를 라이브로 두 사람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죠. 아. 집에서 이 모임이 있는 날은 네. 노래 불러라 그럼 두 사람이 일어나서 네. 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낯익은 노래인데 네. 마침 또 단장님이 이 노래를 색소폰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네. 기분이 아주 네, 묘한 그런 기분이
1: 많은
0: 들었어요.
1: 많은 분들이 또 모르기도 할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0: 아, 우리 순철님 드디어 댓글 올리셨네요. 훌륭한 연주 박수 보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로사님 바쁘셔서 단장님 멋진 연주 돌려듣게 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우리 SK 단장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그렇게 올리셨는데 네. 한국의 세인트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비비안님은 밤새도록 들을 수 있다고 내일 오적 새벽 4시가 마지막 찬스 재방송하거든요.
1: 오, 내일 새벽 네. 4시까지 돼요.
0: 그러니까 비비안님은 새벽 4시에 가끔씩 들으세요.
1: 하...
0: 예. 자, 힘이 드시겠지만 단장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대는데 이거 라노비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라노비아는 색소폰을 위한 연주곡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슬픈 노래예요.
0: 네. 사실은. 힘드시더라도 우리 단장님이야.
1: 힘들기는 않아요.
0: 예,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1: 근데 이제 연습을 못 하고 와가지고 실수할까봐
0: 마음으로 부시는 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네, 위해서. 네. 자, 가겠습니다. 네. 라노비아.

0: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시다 보니까 저희가 나누는 몇 마디 얘기보다는 또 연주 한 곡이라도 더 들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어깨가 무거워진 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로라님께서 또새곡 올려주세요. 또 우리 단장님도 로라님도 매일 유튜브 들어가서 뭐 올라왔나 보시니까 녹음실이 재정비되는 대로 뭔가를 또 올려야 됩니다. 이제
1: 네.
0: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1: 네.
0: 예, 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신청해주신 우리 마지막 곡 보고 싶은 얼굴 함께하면서 이제 다음 달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1: 자,
0: 주시고.
1: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희 씨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권희 씨의 건강을 우리 다 같이 빌어봅시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 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오늘 순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샌디송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비비아님 언제 들어도 쓸쓸하긴 하지만 우리 함께 들으니 더욱더 쓸쓸해지고 최고의 명곡이라고. 해숙님, 장단장님 훌륭한 연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네. 이게 이 보고 싶은 얼굴은 또 우리 고니 네, 씨가 네. 또 이번에 네. 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색을 해서 네. 같이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0: 로라님 단장님 감사합니다. H님 와 죽이네요라고 주셨습니다. 예,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3: 유지승의 모닝 뉴스
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3: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2: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3: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3: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2: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3: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8: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8: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8: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5: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20: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21: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20: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21: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20: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21: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5: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9: 너무너무 좋습니다.
3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2: 마크 플리도 후보,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33: 이 광고는 Citizens for an Affordable California Supporting Mark Pulido for Assembly 2026 Sponsored by Airbnb 제공입니다. 주요 후원사는 Airbnb와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입니다. 이 광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3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4: 선택하세요 품질을,
3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너무 여러분들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바람 부는 날 그래도 단장님이 오셔서 라이브 공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좀 지칠 뻔한 날이었는데 기운나는 그런 오후를 보낼 수 있어서 일주일의 절반 지나갔습니다. 모든 분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K 사장님 전화 주셨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안 돼서 음악을 못 드리고 광고 듣고 15로 들어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8: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8: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9: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핵 제재 완화 조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P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만 포기한다고 해서 제재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제재 완화는 전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와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보유분 제거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석유 수출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고농축 우라늄 포기에 더해 우라늄 농축 등 핵